0: 이 레이저 치료 기계는 좀 치료 집에 가정용으로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이 핸드폰 좀 큰 것만 작은 것만큼 크기인데 손목에다 시계처럼 차면 됩니다. 왼쪽에다 주로 차시고 그 평면이 안쪽으로 차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관혈에다 차면 됩니다. 이래서 그냥 시계 차는 것처럼 하는데 바깥쪽에 가지 말고 안쪽으로 오게끔 하루에 30분 좌우 20분 30분 다 됩니다. 그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30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치료기계 하면은 뭉쳐있는 걸 흩어놓습니다. 혈전이라든가에 우리 뇌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이 경동맥 빵块이 있다거나 이게 다 혈전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혈관을 작은 혈관을 막는 겁니다. 이런 혈전을 흐트러 놓는 작용이 있고 소염 작용이 레이저가 좀 셉니다. 그래서 무슨 염증이 있거나 어디면 혈전뿐만 아니라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흐트러 놓는 없애는 치료 기계가 우리 현대 의학에서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 레이저 치료 기계는 가정용으로서 집에서 매일 한 달 때 오래 하고 나면 한 사람하고 아예 한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란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관계로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번 의대 활동 보면은 보조금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레이저 치료기계 준지 오란데 해서 레이저 치료기계 요번에 드리는데 요구대로 후메큐 10이 수여되는 사람도 후메큐 10으로 바꿔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이 약국에다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 제품이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소개드리지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일단 건뇌보신환 하면은 이 약의 장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 성분을 그대로 좋은 약재를 이어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1: 네, 약이라 할 때는.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2: 네, 수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건뇌보신환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그때 먹는가 뭐 전후에 녹공도 있고 혈압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고리신감이 정신병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혈압약을 두 번씩 어떤 때는 다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뇌보신환은 이거 한 넉 달 다섯 달을 먹고 시작하니까 전화에 혈압조절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하루에 혈압약을 한 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0: 네.
2: 예. 혈압조절이 영도 잘 되니까, 골이 아프고,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났습니다. 그리고 송파체 안 좋아 그런지, 소변이 닫아가지고, 낮에는 괜찮았는데, 밤이면요, 더군다나 소변을 하루에 그래도 한 번에 그래도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나니까 잠을 잘 수 없었댔습니다.
0: 맞습니다. 그런 사람들 밤에 더 힘듭니다.
2: 예, 그런 게 그게 지금 해결돼가지고, 하루 저녁에고도, 한 번에 뭐 두 번 밖에 더 안 보고 저리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좋은 정신이 납니다.
0: 소변이 잦다, 소변에 담백이 나간다, 도품이 나간다, 이게 싹 해결되는 약입니다.
2: 예, 도품은 안 나갔는데, 그렇게 소변 닫아가지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그게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면서 침침하고 이러던 증상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가.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게 영정신하는 게 영 좋습니다.
0: 그렇죠.
2: 그리고 식은땀이 자꾸만 나가지고 어떻게 땀이 나는지 땀을 닦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미네, 그죠? 그런 게, 그게 지금, 허혈, 그랬거든요. 선생님 얘기라는 게, 허혈로 콩팥이 약해서 그렇답니다.
0: 맞습니다.
2: 그랬던 게, 그게 지금 나사진다. 그리고 뒤에서 벌이 나던 것도 나사지고, 이렇게 여러 면으로 많이 좋아진다. 이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 못 먹던 게 지금은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힘이 나고.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0: 네.
2: 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저리 건의보시 나는 지금 약은 조금 있습니다. 활동이 네. 좋을 때서 알려고 합니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501-2797에 전화하십시오. 예.
2: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근여보시완 하면은 어쨌든 우리 미래를 건전하게 해서 총사령부에 속하는 대내서부터 모든 이런 우리 그 행동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움직여서 화장실 가자 해도 그렇고 밥을 먹자 해도 그렇고 무슨 사유를 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뻗어져 나옵니다.
1: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네.
3: 저는 건의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선풍이 와서 머리 항상 휑하던 게 지금 휑하지 않고 예. 우리 집에 층님의 층일에 올라올 때면 오른쪽으로 올라온다는 게 왼쪽으로 올라오고 왼쪽으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0: 비틀댄단 말이죠. 예.
3: 네, 그런 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0: 예, 공기수처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우리 이 병형을 몸의 병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좀 손상이 온 걸 말해.
3: 이렇게 걸더니 지금에 걷는 데는 일 없습니다. 뭐.
0: 약은 면발을 일찍 잘 썼습니다.
3: 예, 예, 근데 보지 않았으니까 이런 효과는 좋습니다.
0: 네. 예.
3: 선생님, 저는 이 효과 있을 것 같아서 싸서 쓰라고 그랬다.
0: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도 좋고, 예. 생각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0: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한 뇌를 갖고 100세까지 지금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건강한 뇌를 갖자면 먼저 오장 중에서도 비위나 콩팥 간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건뇌보신환에는 이런 오장육부 중안에서 콩팥, 비위, 간에 중점을 둔 약입니다.
1: 네, 당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네.
4: 예, 우리 아저씨 노신사에 올봄이 걸렸습니다. 그래
0: 네.
4: 걸린 다음에 그냥 글씨 밴지도 맞고 치료했는데 그냥 그저의 뒷걸이 하고 어림쥐나 하고 그다음에 골에다가 뭐 쉬운 것 같답니다. 그래서 네. 그래 옷도 매셨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의보신하는 이제 딱 한 달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네. 효과용 좋습니다. 이 골이 무겁고 어림쥐 나든 이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네. 혈압 조절이 잘 된다. 또 우리 아저씨 고집이 신나서 70이 넘은 다음에 혈압이 50이 넘어도 이렇다니 혈압약 아이다 싸다 말인다. 그래서 예. 혈압약에 그래 지금 잡수는데 혈압 조절이 응달됩니다. 지금
0: 혈압 조절을 잘하는 게 늙음하게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4: 예. 이 말을 잘 알려줬단 말인다. 겠다 이번에 그랬는데 그래도 잘 조절이 아이 되던 게 이 건의보신환을 쓴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도에 높은 게 128, 80 이렇게 좋은 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들러도 예. 어선우 열심히 잘 그 이 지금의 건의보신환이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의보신환이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전열선염도 잘 치료했습니다. 예.
0: 전열선 비대 불순하는 약이니까 전열선 비대 염증은 따라서 나서죠.
4: 아, 그러게 소변을 할 날밤에 한 네 번 보는 게 쉬운 것 같지 네. 않답니다. 근데 지금은 네. 두 번 보니까나 와, 살 것 같단다. 그리고 네. 이게 자꾸 맥이 없어 눕습니다. 아, 나가 좀 활동해야 되지. 그래도 계속 사파에 누워있는다고 내 이래 놓던 게 아니, 어전에 무슨 활동하는 데 다 놀라 댕긴다. 이 맥이 네, 난단다, 다리 맥이.
0: 예.
4: 네. 아, 이 약이 정말 어쨌든 노신사에 걸려서
0: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4: 정말 여러 가지로 효과 봐서 영 좋습니다. 제 이번에 우대 활동이 좋으니까 제 오늘 배달 받자고 전화한 겁니다.
0: 네.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4: 예, 게임 경제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지. 어쨌든

0: 있어야 된다 말입니다. 네. 그래야 계약을 하고. 선생님 좋은 네. 약속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건예보시 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예를 가지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건강한 예가 생깁니다. 특히 콩팥이 약하게 되면은 비뇨기 계통 고가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뇌 조직에 빨리 병이 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건예보 진안을 쓰고 있습니다. 같은 네. 아파트에 양옆구리 아프고 어떤 분은 소변이 눈보다도 잘 나가지 않고 양등이 다 붓고 이랬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지금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소변이 자세히 보고 시원하게 잘 나고 양등이 붓고 내렸습니다. 이제는
1: 네.
3: 내일 저기 지금 양옆 육반인데 그도 내일 저기 왔어요. 병력이 없었습니다.
1: 네.
3: 옛날 입은 옷도 기억이 안 나고 병살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왔던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지금 여기 돌아왔습니다.
1: 네.
3: 기존에 지내올까 봐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전 지내오겠다는 근심은 이 약수이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1: 이 약은 오래 쓰다 보면 지내 초기에 들었었던 사람들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못 찾고 이름을 못 기억하고 뭐 건강한 일도 싸기도 먹고 너무 이 침에 초기에 들어서면은 좀 짜증도 많고 증상이 많죠. 예? 그런 증상이 싹 치료되는 약입니다. 초기에는 예. 치료됩니다.
3: 예, 선생님. 이 정도의 진짜 알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1: 지금
3: 이 전에 다 알긴다. 전국 이름이라며.
1: 네.
3: 뼈도 영 뼈도 썼습니다. 그때 허리 다리 아팠어요. 영 썼습니다.
1: 네.
3: 뭐 침도 맞고 뼈고서 약을 다 써다 했던데 약에서 이때 아프던 것에서 영 많이 나서졌습니다.
1: 네, 그좀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고가병이라든가 비뇨기계 통질병이라든가 이 피가 큰 문제라든가 설지 혈증도 높은 문제 이게 다 치료돼야 우리 뇌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약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볶아봅니다.
3: 네, 이게 동맥동에 헐지도 높았는데 병원 뇌가 검사한테 욕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네. 선생님 약을 예 광고하신 약 내 많이 쓰는데 몇 년 동안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진료가 다 좋습니다.
1: 네. 네. 네. 약들이 좋습니다.
3: 네. 선생님 선생님께 그냥 감사하고 예 오늘도 대답하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3: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건예보시완 두중이 들어가고 두중도 그냥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탄으로 만들어서 두중을 넣습니다. 예. 그 다음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우술 구변도 들어가고 홍삼도경이 들어가고 약재 좋은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2: 네.
1: 그런데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네.
4: 예, 건예보시완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중풍후유증으로 어전에 몇 년 그래 썼는데 누워있다가 종약이랑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건예보시완을 예, 써서 지금 하나하나 다 났습니다. 머리가 후리떠분하고 머리가 바빠지는 것처럼 그러던 게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고 예, 그리고 맥이 없어 누워있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 도와줄 때 활동이 참패가 경제상에서도 또 유후를 해준다지 그 활동이 참패해서 좀 장기적으로 먹자 그랬어요. 저도 네. 활동할 것 같습니다.
1: 이 약은 장기적으로 쓰면 정말로 여러 가지로 좋은 것입니다. 예, 계속 쓰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끝내보시는 환입니다. 이런 좋은 약재만 들어가서는 진짜로 이 처방이 잘 됐다고 못 말합니다. 이런 양기를 보충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들어감과 동시에 음과 양을 평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과 양을 평형 잡아주는 약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약에서는 진흥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음을 보충하면서

0: 서 정렬해주는 허혈이 있는 걸 정렬해주고 그 다음에 잔투이라는 약이 들어갔습니다. 잔투이라는 약이가 또 폭열을 없애는 데서 이름 있는 약입니다. 폭열, 허혈을 다 없애고 몸에는 바람기도 없애죠. 풍, 열, 한기, 습기 이런 걸 우리 중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나쁜 기란 말입니다. 이걸 몰아내게끔 경각을 소통시키고 이런 음양평형을 잡아주고 기와 혈을 보충하면 이게 다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건뇌보신 환우는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명절 5대 활동도 있습니다. 5대 활동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 경농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량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 5월 5일 바로 단오입니다. 단오는 중국의 전통 4대 명절 중 하나로서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여겨져 사람들은 풍년과 건강, 행복을 기원하며 다양한 풍습과 놀이를 즐겨왔습니다. 이 기쁨을 노래로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박용일 작사, 량성호 작곡의 5월 단오를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단어가 되면 집집마다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쑥떡이나 수리쥐떡, 전병 등을 만들어 나눠 먹었습니다. 푸르른 쑥의 향긋함과 달콤 쌉싸름한 맛은 마치 단오 아침의 상쾌한 공기와도 같지요. 이 기쁨과 건강, 풍요의 기운을 흥견선율로 느껴보실까요? 박금춘 작사, 최동력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단어는 오감으로 즐기는 명절입니다. 귀에는 신명나는 가락, 코에는 쑥과 창포향, 입안에는 쫄깃한 떡맛, 그리고 눈에는 파란 하늘을 가르는 그네의 자태까지 아주 기분 좋고 황홀한데요. 이번에는 리란 가수의 목소리로 단어의 정취를 더 깊이 느껴보실까요?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5월 단어를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단호하면 빼놓을 수 없는 풍습 중 하나는 바로 그네입니다. 그네 타고 하늘 높이 오를수록 우리의 꿈도 커지지 않을까요? 마치 구름 위에 꽃을 피우듯 발걸음이

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구름 속에 꽃 폈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단어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남성적인 기운이 정점을 찍는 날, 단어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씨름판에서 펼쳐집니다. 으라차차, 힘찬 기압과 함께 땅을 구르는 장사의 기상, 그 뜨거운 열기를 류영군 가수가 부르는 씨름꾼 사나이에서 느껴보실까요?

씨름판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줄 청량한 음색을 만나보겠습니다. 단호 아침, 빗질한 머리칼에서 풍기는 창포의 상쾌한 잔향, 그 글에 따라 울려 퍼지는 은은한 방울소리를 담은 노래, 박동렬 작사 성기화 작곡의 음방울로 단호의 신선하고 청량한 에너지를 전해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단어의 깊은 정취를 마음에 새기며 김영자 작사 문경덕 작곡의 단어 명절 강도나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단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전 스승을 만나서 말하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

0: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1: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갖고 갑시다. 북경 시간으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임상실험과 현대 최신 조음계 유체 추출 요과법 기술을 결합시켜 천연 종량제에서 활심 펩타이드 성분을 추출해냈습니다. 체내에 들어가면은 심장 노폐물을 빠르게 제거하고 손상됐거나 위축된 심근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막힌 심내혈관을 개통시켜 심장의 펌프 기능을 회복시켜줍니다. 뇌경색,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가쁜 증상, 심낭염, 심박수가 고르지 않으며 가슴 통증과 식은땀이 나고 기력이 없으며 심방세동과 기외 수축 등 치료에 효과적입니다. 국약 혈배강 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건강에 도움을 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도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구강 혈배강 이번에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혈배강 이제 값이 오릅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인데 와서 지금 사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혈배강 6세트에는 4세트를 더 드립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약 조합입니다. 시간마다 강조하지만 두 가지약 조합이라는 것은 한 세트라는 게 두 곽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공능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래서 하나는 전문 우리 신경세포를 수복해주는 펩티드, 하나는 전문 동맥경화에 혈관 안에 빵块 혈전, 특히 우리 경동맥에 빵块을 안 생겼거나 이런 것들을 녹여서 작은 분자로 만들어서 내보내면서 혈관 탄력을 회복해주고, 예, 이런 펩티드 이렇게 두 가지 약 조합이죠. 예, 그래서 전번에도 제가 그 공능 주치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죠. 예. 그래서 우리 이러면 10세트 간다 하게 되면, 과거로 따지게 되면 2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어제도 그 환자분이 사가지고 가서 다시 전화 와가지고 어째 이야기가 그 수레가 틀리는가 하는데, 기실은 우리 20세트다, 그러니까 20과기다 하게 되면, 예, 있거나 거기면서 적게 잡수는 약이 있고 많이 잡수는 약이 있습니다. 적게 잡수는 약은 그 지원항으로 된 게인데 점심에만 잡수죠. 그러니까 약이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건 좀 적게 주고, 그다음에 이쪽에 그 왈지로 된 거 우리 보통 많이 씁니다. 특히 혈압 조절해 주는 사람들이, 그다음에 우리 심장이 막 바빠가지고 이렇게 그 빨리 써야 된다 이런 사람들이, 예, 그래서 어째서 그런 약을 쓸 수 있는가, 우리 오장육부의 경락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그 약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육색 령지입니다. 여섯 가지 색깔 령지에, 그 다음에 오미자 다섯 가지 마시가 직접 오장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약이가 기초를 닦아주면서 받쳐주죠. 예, 이름으로서 여러 가지 이런 질병들이 해결되고 음양 조절이 잘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의는 제일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이렇고 저렇고 해도 마지막 가서는 음양

0: 명령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10세트 사는 분들은 직접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그러면서 우리 10세트부터는 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우리 그 오늘이 이김에다 전화해서 직접 오늘이 약속했다. 예, 결정하는 분들 10세트부터는 10세트를 더 드리는 동시에 혈배각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그러니까는 모두 과학으로 따시게 되면 60과학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1년 넘어 쓸 수 있습니다. 예, 한 1년 반 거의 쓸 수 있죠. 예, 그리고 16세트에는 24세트가 따라가면서 또 오늘 결정하는 분들 10세트를 더 드리고 그 기초상에서 또 침구 12번 따라갑니다. 제가 자꾸 강조하지만 우리 침구는 한 몸에서 여러 가지 질병 나타나는 데 따라서 침구를 고루고루 다 해주느라 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이거는 황제내경의 그 규칙을 우리 따랐습니다. 황제내경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름철에는 이 모든 혈관이가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침을 너무 맞게 되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우리 한 번밖에 안 맞습니다. 그것도 우리는 침 맞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하느라고 거동이 불편해한 분들이라면 차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집문 앞에서 차를 타면 됩니다. 게임 집까지 다 모셔다 드리고 예, 아주 편리하죠. 그래서 환자분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다 우리 장례통하고 청림이로방은 또 다 드립니다.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위의지의 환자분들을 생각해가지고서 예, 글쎄 뭐 딱 맞겠다는 분들은 다닐 수도 있습니다. 뭐 우리 왕청에서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용정에서 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절로 이렇게 통근함이 당기는데 뭐 일주일에 뭐 여름철에는 한 번밖에 맞지 않을까나 당길 수는 있으면 진량 다니세요. 예, 그래서 우리 친구 12번 맞는 걸 하고 딱 나는 못 가겠다. 예, 이런 분들 그 대신 또 우리 친구 대신에 우리 혈배강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아주 좋죠. 그래서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많이 실망하신 분들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이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하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문의해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다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혈압약은 어떻게 끊고 그리고 또 특히 혈당약이라면 이도수라면 또 이런 아스피린 특히 우리 그 심장 주자라면 한 분들은 아스피린이라면 타딘카이라면 리비걸레 이런 약들은 평생 달고 있어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서약 본신호는 우리 그 간 콤파치를 대량적으로 상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오래 달고 있을수록 간이 나빠지게 되면 눈 못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콤파치 나빠지게 되면 뼈가 다 잘못되고 이건 다 아시죠? 사람 매격권이 예, 그래서 우리 21세기 제일 중요한 말이 뭐인가 단어가 한 말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또우디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우디라는 게 뭐인가 마지막 끝까지 책임진다. 우리들에서는 이걸 목표로 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하는 모든 이런 약들은 제 직접 경험 처방 가지고서 약량을 어느 마이 였는가 어느 건 적게 였는가 여기에 따라서 제가 다 공제를 하는 게죠. 공장 측에서 말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국약 비순 번호를 받아서 나오는 겁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2: 예, 전화 어떻게 됐을 때니까 그 전에 한번 더 뭐니까 너고 왔다가
0: 네, 그래서 왔고,
2: 예 그리고 그나 매일 신발 제가 계속 깜깜에 한숨 나고 어떤 때 맞다는 제가 이 집안 돌려 다 키우고 이게 또 그 전에 또 이 뭐니까 마세 불 마세 부족하고 이래
0: 네 혈관급 부족이
2: 예 그래서 치료도 뭐 받았습니다. 이게 치료할 과정에 약 어떻게나 고함이 오고 이래까 그냥 집에 또 쓰지도 못하고 그냥 이 선발이 어제 계속 이렇게 소리는 있잖아요. 그래서 이 저 뭐니까 항상 손 주물르고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0: 맞습니다.
2: 각종 생활에서 이렇게 힘들더란 말입니다. 근데 우연하게 선생님 이래 강의 듣고 선생님 내가 쓰니까 혈배가 싸서 뭐 싸고 깨우고 나면 친구도 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 친구고 이제 결혼하고 이렇게 약 먹고 이러니까 제가

0: 갔다가 저기 있었던데 저는 이 나사지가 예전 안개요 허리도 좀 펴고 다니고 예 이남에 저 반 그거 잘 가지고 예 또 이남 이 점을 봐 그렇게 어지럽고 이래던 그런 것도 좋아지고 예 이 선발 되는 게 많이 좋아졌단 말입니다. 예. 네. 좋긴 이 사람 그래서 계속 주물르고 그다 발도 그래서 예. 계속 저리고 그다음에 이래가 계속 그래서 발을 그래서 딱 따다 대고서 나 뭐 운동하고 뭐 이래도 예. 안 되는 게 이런 게 예. 좋아지고
1: 하여튼 맞습니다. 그런, 그게 다 그 심장 문제입니다. 제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그 황제내경하고 그리고 진구영리 거기면서 직접 심장의 8가지 이런 질병 8가지 류형이 이거 명백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번에도 상세히 설명드렸는데 대부분 우리 급성 심근경 생내놓고는 다 모든 질병들은 심장과 관계 있는 게 아닙니다. 심장 그 주위에 예. 가래라매 나쁜 물이라매 이런 게 깨가지고서리 심장이 제대로 자기 공작을 못해서 나타난 증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런 그 진단이라매 받을 분들은 지금 듣고 계시는 분들도 그렇습니다. 예. 제한테 와서 환자분처럼이 제한테 와서 정확한 이런 진단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약 조합이 들어가야 되죠. 예.
0: 예. 하여튼 이 효과도 많이 보고 하나가 있어서 때 계속 약을 계속 먹으려고 그런다.
1: 예.
0: 저 어떻게
1: 그리고 예, 지금 부대 활동이가 예. 지금 좋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전국적으로 지금 값이 오릅니다. 이번에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까? 지금 사가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에는 공장 측에서 특별하게 우리 로고객들을 대상해서 10세트 이상 사는 분들부터 10세트를 더 드리고 지금 결정하는 예.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립니다. 예.
0: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구매해야 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0: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3: 저도 혈배가 쓰고 있는데
1: 네.
3: 이전에는 혈압 저절도 잘 안 주고 아바일도 파실성 병이 있는데다 넣으신 거 있었습니다.
1: 네. 네,
3: 둘이 다 이렇게 아주 심하게 여러 가지 병을 치료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도 소형합병이 선생님 강의에서 이 혈병강에 대한 걸 좀 들으니까 도리가 있을 때다.
1: 네.
3: 그래서 이 혈액을 바꿨는데 바꿔서 얼마 안 되니까 벌써 아바에 그 메스루이 와서 피웠던 게 그게 낫더라 말이야.
1: 그게 빠릅니다. 우리 친구랑 결합하면 빠릅니다. 예.
3: 그리고 나는 또 예. 아이 혈압 저절이 되지 않아 항상 머리 흐리 터부당해 정신이 안 나던 게 겨우 신자에 와도 떨리고 그랬는데 나도 이 증상들이 다 좋아지더라 말입니다.
1: 아버님 그 파킨슨 증상도 얼마나 많이 좋아졌습니까?
3: 네, 아버님.
1: 소혈압이 떠는 증상이.
3: 너시군 거다 몸을 그냥 옷을 덥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1: 식사할 때 숟가락이랑 막 떨리면서 막 이렇게 불려나가고 네. 그랬지 않습니까?
3: 또 어디가 떨어진지
1: 지금 제소를 식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3: 예, 정말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바에서 오니까 영 나도 정신이 나온다.
1: 네.
3: 나도 예, 신사에 접을 잘 되니까.
1: 네.
3: 나 저기 그런 혈압약하고 그런 90약 그건 그동안에 이어가지고 다녔는데.
1: 네.
3: 뭐, 이거 다 없어도 다 정상입니다. 항상 되면 항상 정상이고 예. 또 안 아픕니다.
1: 소세오 주심활하고 단선디활 거기에 처방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단삼, 삼칠 그다음에 천숑 이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3: 그래 둘이 다 좋아지고 예. 아이 밥도 잘 먹고 매일 준다고 예. 이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예.
3: 그래서 눈도 그렇게 희미하게 아이 보이던 게 지금 잘 보입니다.
1: 네.
3: 예, 그래서 우리 둘 다에 이번에 이 활동에 참가해서
1: 네.
3: 큰 활동에 참가하겠습니다.
1: 아, 큰 활동 좋습니다. 예.
3: 네, 그래서.
1: 그리고 오라잼 지금 값이 또 오르기 때문에 지금 네. 참가하는 게 엄청 좋습니다. 네. 그것도 대상에서 우리 공장 측에서 또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예, 16세트에 24세트를 더 드리고 오늘 결정하는 분들 또 10세트를 더 드리고 이러면 약과를 따지게 되면 100과 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것도

0: 침대 12번 놔주고 얼마나 좋습니까? 예.
1: 그러니까 얼마나 싸우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0: 네.
1: 정말 감사합니다. 이번에 그날도 참가해 약을 많이 주문합니다.
0: 예, 2880018번 전화 치시.
1: 예, 잘 알았습니다.
0: 네, 수고하세요.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젠동정 우리 서희에서는 ARS랍니다. 예, 그래서 이 이름은 어떻게 돼서 왔는가? 미국의 유명한 이런 빵추를 치는 운동원이가 이걸로 이 병을 인해서 돌아갔습니다. 예, 그 사람 이름이 루게리랍니다. 예, 루게리 이해가나 루거리크 이렇게 말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이름을 빌어가지고서리 이런 병 이름을 당깁니다. 기술병 이름은 지위소 처소 인화증이랍니다. 그래서 영어로 간단하게 ALS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림상에서 본다 할 때 이런 사람들은 척감이 시작부터 뭔가 아랫다리가 맥이 없는 증상부터 먼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근육이가 자꾸 경상적으로 처진, 그러니까 쥐어오른다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말씀 주세요.
3: 예, 우리 집에도, 예, 우리도 부부간에 다 이 혈백강 쓰고 있습니다.
0: 예, 예.
3: 예, 우리 남편은 이 혈백강 쓰기 전에는 예,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본 게 그런 다발성 뇌경 3걸로 진단받고, 예, 고혈압이, 네. 고혈압을 아는지 도전 20몇 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약을 하고 많이 쓰고 해도 일로 쏙 다가본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0: 네.
3: 그러면 혈압약 써오면서 어제 혈압약도 계속 단기적으로 쓰는데도 나의 마지막에는 정상이 되던 게 혈압이 계속 내려간단 말입니다.
0: 저혈압이 오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아래 혈압 차이 커집니다. 예.
3: 예. 그 위 혈압이 계속 그 혈압이 돼서 180시, 160시 올라가던 게 110시 막 내려온단 말입니다.
0: 네.
3: 점점. 그러면 그때 그전에는 혈압이 막 올라서 몇 번씩 밤중에도 혈압이 올라가서 밤새 병원에 가서도 땡디를 나선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0: 네.
3: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렇게 혈압이 또 내려가서
0: 그렇죠.
3: 그래 혈압약을 방송 못 먹고 이래면서 이래던 사이에 그 다음에 이 혈백강 만나서 이래 쓴 게 지금 우선 한 1년 넘었었습니다. 이 혈백강.
0: 네. 예.
3: 예, 그런 게 혈압이 다 정상을 돌아왔습니다.
0: 네, 그렇죠.
3: 예, 그리고 그리고 계속 짜증내고, 예.
0: 네.
3: 아, 그 다음에는 밤에 잘 때문에 또 어제 꿈을 구르시기 깨서 악몽 깨서 막 소리치며 자다가 따라다니며 이래면 하본통도 막 번지며 이래면 난리 쳤습니다.
0: 네.
3: 예, 그런 게 고증사에 지금은 없으니까 영 곁에 사람도 살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이게 다 신경 문제지 않습니까?
3: 예.
0: 우리 여기 본다 할 때, 산다 강용하지 들어간 것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고대 우리 료법에서도, 제일 좋은 처방이 뭡니까? 안신, 镇静, 안신, 산중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 가지 분말로 된 이런 약재가 있습니다. 여기 맨 제일 첫째로 꼽히는 게 뭔가? 37분입니다. 37분은 진통작용도 좋고, 그 다음에 신경을 온정시켜준 작용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주청폐라는 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천화분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천화분은 우리 선농분 조직에서는 과로근이란데, 이 과로근은 주약이 우리 당뇨병에도 엄청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말초신경염이라면 있거나, 정신분절질이라면 있거나, 우울질이라면 있거나, 그 다음에 땡광이나 잠 잘 못 자거나, 그 다음에 짜증이 나거나, 이런 데 제일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 약을 잡술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대 서적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이런, 신경을 인해서, 잠 잘 못 잔다. 예, 이런 분들은 이 약을 잡술 때 꼭 그 생달걀 그 노란 자시 있지 않습니까? 흰 자시는 버리고, 그래서 노란 자시만 꺼내서 이 약을 잡술 때 그 노란 자시를 먼저 넘기고 그 다음에 약을 잡수게 되면 예, 그것이가 효과를 더 잘 봅니다. 예.
3: 아, 예, 더 잘 봅니다. 네,
0: 맞습니다.
3: 그렇게 선생님 시해준 대로 그렇게 한 게 잠도 잘 오고. 그 다음에는, 그, 우리 남편도 또, 그, 꿈, 악몽 꾸던 게, 그게 없고, 영 자시고, 예.
0: 네.
3: 그리고 음식도 이렇게, 이제 잡수거나, 물을 잡사도, 이제, 깨끼던 게, 그것도 없어집니다.
0: 맞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예, 자꾸 화를 내던 것도, 예. 아, 그것도 좋아지니까, 웃음의 이야기도 할까나, 영 기분이 좋고, 영 좋았을 때.
0: 그렇죠. 가정이 화목하고, 예.
3: 예, 그리고 자꾸만, 예. 역시라도 꼭 바지꼬락 떼서 차고 설도 닦고 나 제뿌렸다 한단 말입니다.
0: 네.
3: 예, 그 몇 번 그랬습니다. 그랬는 게 우선 그게 없어 기억이 영 달았대다.
0: 네, 그 신경 수복이 예. 잘 돼야 되죠. 예.
3: 예, 그래서 선생님 그 달게 내다가서 그랬은 게 그게 영 효과서.
0: 네, 예, 맞습니다.
3: 예. 예. 거기다가서 할 날에 아침부터 얼굴로 그 와지는 두아씨 먹고 와지 조합이하기 제가 이게.
0: 예.
3: 예, 그래, 전화는 선생님 시계 준대도 동생이 한번 먹고,
0: 그래.
3: 그 다음엔 아침 저녁으로 두아씨 먹고, 그 다음에는 혹시나 또 이래 놀랄거나 이럴 때 있으니까 두알 먹을까나
0: 용서 받았습니다.
3: 예, 선생님 그렇게 시계 주는데도 그래 한 게, 아, 이래 이런 소식, 이런 증상들이 다 소실되고, 용 좋아지거나, 아, 곁에 사람도 용 기분이 좋단 말입니다.
0: 네.
3: 예, 나도 예, 나는 또, 하나는 고혈압이고, 나는 또 저혈압이 돼서 애를 먹었습니다.
0: 맞습니다.
3: 예. 예. 계속 이날 때부터 몇십 년 저혈압으로 살아오면서, 그 혈압 아무리 약 써도 아이 됐더라.
0: 예.
3: 예, 약만 써서 가족도 예, 그래서 그리 해 있으면 이랬던 게, 이렇게 아이 되던 게, 예, 내 선생님 그 전날에 친구분 맞으면서부터, 거기로부터 효과 많이 봤습니다.
0: 그렇지.
3: 예, 침을 열어주니까, 열어서 그런지, 그 침을의 효과 보면서 약 먹으면 한 게, 나는 이래 머리에서 땀이 창창 떨어지던 것도, 그 땀이 어디서 거든지 오랍니다, 이게.
0: 맞습니다. 우리 친구가 예. 그렇습니다. 예. 많은 분들은 생각 가운데, 아, 친구는 거기서, 뭐, 경락을 열어준다, 거기서 병 치료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실은 우리 고대 서적에 명백하게 썼습니다. 침을 가지고 등에 사람 병을 진단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침을 예. 어느 위치에다 찔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내장, 거기 중요한 혈점을 딱 찔러가지고서 환자분들이 이런 그 반응을 본단 말입니다. 거기에 따라서 아이 사람이 뭐 담낭 결석이 있다, 뭐 어디면 노지수 있다, 예? 그 다음에 뭐 어디면 문제 있다, 이것을 우리 다 짚어낼 수 있습니다. 예.
3: 그래 나는 어지럽고 계속 어지러워서 그랬던 게 야 선생님 침 맞으면서부터 나는 그게 해결돼서요.
0: 해결되죠.
3: 예, 그 침 맞은 게 어지러운 건 제가 났을 때다.
0: 예.
3: 예, 나는 예, 다른 사람보다 그때 약 먹은 어떤 게 침 맞은 게 용 빨리 효과가 없대다.
0: 그런데 그 환자분들도 그럽니다. 그 머리 아픈 거 20년 동안 머리를 알았는데, 잠깐, 가서는 지금 치료해야 되고, 별난 약 쓰고 치료해야 되는데, 제가 머리 아픈 데는 우리 그 중에서 병 치료할 때 침구라법이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경락을 따라서. 예. 그래서 머리 어느 위치 아픈 데 따라서 그 침구를 딱 맡겨서 해놓게 되면, 예, 그 당날부터 좋아지는 겁니다. 예.
3: 글쎄, 나도 예, 거짓말인 게 아니라 정말 예, 한번 맞은 게 어지러운 건 저리 시원합니다.
0: 네.
3: 예, 그래고서리, 그런 소화아이 돼서리, 그 밥이란 거 먹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소화아이 되고, 얼리 밀어서 잔들이 막 교환하고, 그럴 때는 용바법되다.
0: 예.
3: 그 침을 맞으면서리, 이것도 해결돼서, 이게 해결되니까 밥 잘 먹으니까나, 예. 아, 혈압이 또, 예, 내 지금, 저번에도 내 선생님들 가서 혈압제인 게 있잖아. 82에 125라 제때가
0: 그만하면
3: 네, 이런 혈압 처음
0: 대단히 좋아졌죠. 뭐한 저혈압이 영심했지 않습니까?
3: 예, 저혈압에 62, 95 이때 그래서 이날 때
0: 통합
3: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나 이렇게 건강 회복해서 얼마 좋은지 모르겠어요.
0: 혈배강하고 근신고를 같이 있을까 빠르죠.
3: 예, 얼습니다. 정말 그 근신고하고 또 같이 썼습니다.
0: 그렇죠.

0: 용잘봐서내항상선생님내용감사합니다그래예이번에도활동이용성원활동일때다예예나는약이있지만해도거기어그약은유학이좋겠가
1: 예유학이좋습니다
0: 예, 예그래서좀더쌓으려고하겠습니다
1: 예예예2880018번전화치시오
0: 예, 예알겠습니다예안녕
2: 네안녕히계십시오다음분연결합니다여보세요
3: 주세요
1: 네말씀주세요
3: 예 나는정말저기심脑血管이런병환자입니다
1: 아예
3: 예원래혈압이높았어요혈압약을달고있었는데그시간이길어지니까심장에도문제생기고모든데가불편했단말입니다간에도영향이좀있고예
1: 네
3: 그래또그때병원에서이진단받을때는병원에서심장조인을해보고서니수제를하라고하더란말입니다
1: 네
3: 그런건난나도나이도많지그게별로달통아이돼서하지않고그다음에다른약좀써보자이렇게잠이슬이여기도당기고저기도당기고하며치료를하던중에이혈배강방송듣게됐단말입니다
1: 네
3: 이혈배강방송들으면서이약을먹게됐지요
1: 네
3: 그이약세개로도벌써먹고나니까예혈압이점차정상으로돌아오더라말입니다
1: 네
3: 그리고심장이아프고힘이차고이러던증상들이자증없어지고예그다음에악몽도끼고그다음에자꾸놀라고하던이런것도없어지게되더라말입니다
1: 예네
3: 그러니까날마다별이좋아나사지까힘도나고이래서예정신주게됐습니다
1: 네
3: 이래면서이내이약을쓴이런저기는경험에의해서우리아빠는원래중풍환자란말입니다
1: 네
3: 그래서거덜불편하고말씀도발을못하고그다음에는뭐자신있고이래면서니그래도환자인데내가같이이약을쓰게됐단말입니다
1: 네
3: 그이약을쓰니까아빠는먼저백가닥또효과를본단말입니다
1: 빨리효과봤죠
3: 예예그래무슨출입하기도바쁘고자꾸깨끼고밥도바로드는게방정치않던아바이가예다쯤다쯤제기회를들었을까예
1: 네
3: 내정말국병치료하던사람이얼마나호도이되고이런지모르겠단말입니다
1: 옆에사람편안하죠
3: 예예그리고아바이도기분이좋아지고
1: 그렇지
3: 그병으로인해서성질도개그스럽고하던게다툼다툼좋아진단말입니다
1: 예
3: 그이정말이약이사람도편안하게할수있을뿐만아니라우리노년에정말그바쁜병과싸우는일을정말다없애지게돼서정말좋단거네여기서심심느끼고
1: 예그렇지
3: 그래난서이약이계속좀더먹겠습니다
1: 좋죠예
3: 예
1: 예
3: 야
1: 예예건강하세요 예,
3: 예수고하십시오선생님
2: 네안녕히계십시오네
1: 그래서우리시간상관계로길게이야기를못하겠는데정적으로이젠동증이라는건온몸이얼어든다그뜻입니다환자분들생각해보세요어떤환경에서얼어듭니까겨울철되면얼어드는게죠그러니까는몸속에한기가점점꽉들어차가지고서리우리항상그런말하지않습니까죽은사람하고산사람비교하게되면죽은사람꿋꿋하지않습니까온도도없고무슨인가몸속에태양이란게없습니다태양이라는건몸을덮여주는겁니다그래서그태양은몽땅심장의양기입니다그래서심장이뛰서전신에다이런온기를갖다주고혈액순환을갖다주고이렇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서약을대량적으로잡숫게되면서약본신이찬성질됐습니다이거대량적으로잡숫게되면몸은점점얼어드는겁니다그래서우리중이5000년역사를가지고있지만5000년전그때는이런병이없었습니다이런병이언제부터나왔는가소약을댐으로써사람들이이런병이점점많이생기기시작하는겁니다온몸이굳어지는게죠이런질병에는우리풍습방그다음에우리근신과하고또혈배강세가지약같이있으면좋습니다
2: 네선생님오늘도수고많으셨습니다방송후에문의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0: 우리 네 남매 중 셋째는 지금 연길에서 석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어릴 적 우리 아랫집에는 김호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셋째와 동갑내기였고 한족이었다. 아니, 반은 조선족이라 해야 옳겠다. 어머니가 조선족이셨으니까. 당시 마을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보통 짜구배라고 불렀다. 아랫집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발간집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집 한쪽에 출입문을 따로 내고 사는 집이어서 벽 하나 사이에 문이 없을 뿐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셈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깝게 지냈는데 김호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마을 중학교에 한족반이 없어서 진중학교 기숙사로 간 뒤부터는 만날 기회가 뜸해졌다. 오히려 김호의 여동생 김리를 자주 보았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 12살이 된 김리는 셋째를 피하는 듯했다. 아랫집에 살면서도 만나면 말수가 없어졌고 얼굴을 붉히며 셋째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 일로 셋째는 속이 상하고 허전해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에서 셋째는 김리가 땅에 포도앉아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머슴의 몇이 곁에서 희닥거리면서 김리를 손가락질하며 짜구배 짜구배 하고 놀리고 있었다.
1: 이 새끼들이 죽을래?
0: 셋째는 돌덩이를 주워들고 그쪽을 향해 팔매질했다. 머슴애들은 자기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중학생인 셋째를 보자 꼬리 빠지게 도망쳤다.
1: 나쁜 놈들.
0: 셋째는 김리를 잡아일으킨 뒤 그 애의 손을 꼭 잡고 집까지 데려왔다.
1: 이롭다. 짜구배면 어째? 이롭다.
0: 셋째의 손에 잡힌 김리의 손이 찐빵처럼 따뜻하고 말랑말랑했다. 김리는 흐느낌을 그쳤지만 다른 한 손으로 계속 눈물을 닦았다.
1: 이후에 저놈들이 또 놀리면 내한테 말해. 주먹 맛을 못 봐서 그래. 쬐꼬만 새끼들이.
0: 김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얼굴에 생긋 미소를 띠며 셋째를 바라보는 그 측은한 모습은 이슬 머금은 아침 들 것처럼 고왔다. 그 후로 둘 사이의 서먹함은 사라졌다. 함께 숙제도 하고 마당에서 제기차기도 했다. 셋째는 김리와 함께 있을 때면 자연 마음이 따뜻해졌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으며 가끔은 남자다운 힘과 재주를 자랑하고 싶어지기도 했다. 김리도 셋째를 싫어하지 않았고 잘 따랐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김리의 관심은 오로지 공부에 있었다. 그 애는 셋째에게 한어 선생님 맞잡이였다. 그 덕에 셋째의 한어 성적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좋았고 학급에서 유일하게 한어를 술술 말하는 학생으로 되었다. 가끔 김리도 셋째에게서 조선어를 배웠다. 엄마가 조선어를 배우면 꼭 쓸 데가 있다면서 집에서 조선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둘은 같이 숙제도 하고 서로 언어도 가르쳐 주면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시절을 함께 보냈다. 김리는 얼굴도 인형처럼 예뻤지만 비쳐서 앵돌아졌다가 이내 해시시히 풀어지는

순진한 성격이 더욱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김리에게서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냄새를 맡을 때면 세제는 저도 모르게 이상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그토록 오랫동안 세제의 가슴 한구석에 아릿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줄이야.

김리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김원애는 덕신이라는 한족 학교가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갔다. 김호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컸다. 김원애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떠나갈 때까지도 셋째는 그저 얼떠름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그들을 배웅하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전함이 엄습했다. 그 느낌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김리의 모습이 안개 속에 묻혀 희미해졌지만 그의 채취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그 냄새를 떠올릴 때마다 세제의 마음은 아릿했고 혹 어디선가 다시 그 애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대가 허망하게 느껴질수록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다.

0: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아랫집 기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술 한 병과 족발 한 그릇을 들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부탁을 하려는 기색이었다. 어머니 말로는 아까도 무슨 일로 왔었다 한다. 나는 저녁을 먹으며 이미 아버지와 술을 두 잔 마신 터라 또 기모가 부탁할 내용도 모르는 채 술잔부터 드는 것이 조금 깨림직해 일단 사양했다. 그러나 기모는 막무가내로 술을 따르고 족발을 뜯어놓았다. 마지못해 잔을 들었는데 술이 도순배 돌자 기모는 방금과는 딴 사람처럼 화려한 모습이 사라졌고 얼음쩍거리며 입을 열었다.
1: 이른 딸 녀석이 한국으로 돈 벌러 가려는데 수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래요. 형님이 북경에 계시니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0: 하기야 마누라의 회사가 외국 비자 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에 나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
1: 글쎄 그건...
0: 나의 주저하는 심사를 읽었는지 기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하여 나는 말을 조심스럽게 돌렸다.
1: 그런데 딸아이 호구는 한족으로 되어 있어? 아니면 조선족으로 되어 있어?
2: 아, 그게 말이요. 조선족이요. 우리 모두 조선족으로 등록돼 있어. 큰아버지가 조선족으로 올리는 게 좋다고 해서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
1: 그러면 무슨 걱정이요? 연길에 가서 여행사에 맡기기만 하면 다 해줄 텐데.
2: 아,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합대.
0: 조선족의 한국 비자 대행 수수료는 한족보다 훨씬 낮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기모는 한족 마을에 살아서 그 차이를 모르는 모양이다.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자 기모는 그제야 비로소 안심이 된 듯 얼굴이 해낙낙해지며 연신 술을 권했다. 한참 잔을 나누다가 그는 아버지 쪽을 흘금 보더니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나도 취기가 돌아서인지 술이 술을 찾는다는 말처럼 따라 나섰다.
2: 여동생 이름이 김리였지.
1: 야, 김리지. 그의 셋째에게서 조선업에 와서 한동안 잘 써먹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
2: 야, 후에 장춘으로 시집갔는데 잘 사는가 싶더니 이혼했어. 지금 사람들은 쩍 하면 이혼이니
0: 기모의 말투로 미루어 김리가 그리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 인물값

짓을 하는 거지 뭐. 중학교 때부터 깡패 같은 놈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그 꼴이 됐어. 김원은 한적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 덕신으로 이사 간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진중학교 한족반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간 건데 조선족 학교에 다니기보다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자신도 한족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별로 소용없었고 큰아버지 권고로 호적을 조선족으로 등록한 게 다행이었다고 했다.

0: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2년 후 둘째도 대학에 갔다. 셋째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고중이 진으로 옮겨갔다. 한때는 학생이 많아 9년제 의무 교육을 보급한다며 고중까지 대대마을에 세웠지만 그동안 개혁개방이 진척되면서 도시로 이주하는 가구가 늘어나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대대마을에 있던 고중이 공사마을로 옮겨졌고 후에는 진에 있는 고중과 합병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등하교끼리 곱절이나 멀어졌다. 셋째는 한 학기 동안 자전거를 타고 10리 넘는 길을 오가며 진중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친구들이 하나둘 빠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사라졌다. 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나누었다. 당연히 호된 꾸지람을 예상했다. 아버지는 월컥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다. 하지만 셋째는 꿋꿋이 버텼다. 한 달 후 그는 마침내 집안 논리를 돕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결국 그의 선택을 묵인하신 듯했고 다른 말 없이 일을 시켰다. 의외로 셋째는 농산일에 재미를 붙였다. 하기 싫었던 공부에서 해방된 속시원함 때문이었을까. 그는 열심히 배웠고 몇 해 지나니 제법 번듯한 실농꾼이 되었다. 논밭을 다루고 소도 키우며 마치 자유를 만끽하는 듯한 나날을 보냈다. 학교에 다닐 때 동경하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은 이 생활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꿈의 이면엔 언제나 현실의 껄끄러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자유는 홀쭉한 호주머니를 채워주지 못했다. 1년 내내 농사질을 해도 온포만 해결될 뿐 돈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지 3년째 되는 여름, 셋째는 배낭을 걸머지고 연길로 진출했다. 우연히 연길에서 만난 옛 친구가 3년 차로 집 나르는 일을 하며 꽤 잘 산다고 했다. 3년 자전거 깔보지 마. 이거래 두면 제법 버는 게 쏠쏠하다고. 셋째는 귀가 솔깃했다. 이라, 나도 무슨 일이든 해볼까? 연길에서 그의 첫 일은 생수 배달이었다. 한 달쯤 하다가 그것으로는 수입이 얼마 안 되자 가스통 배달과 이삿짐 나르는 일까지 맡았다. 친구 말이 맞았다. 부지런하면 돈은 벌 수 있었다. 도시 편두리 작은 단층집이라도 사고 결혼할 꿈을 품으며 그는 더욱 열심히 뛰었다. 어느 찌는 듯한 복날, 셋째는 가스통을 짊어지고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몸을 짓누르는 쇠덩이에 저항하며 5층까지 오르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헐떡거리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내려가 공중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돌아서는데 집안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고막을 때렸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문이 열리자 눈두덩이 팅팅 붓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뜬나무를 부여잡듯 차가운 손으로 셋째를 꼭 잡으며 간청했다.
1: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푹 맞았어요.
0: 셋째가 엉겁결에 따라 들어가 보니 한 아주머니가 입가에 거품이 맺힌 채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토사물이 흩어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처음 마주하는 광경에 그는 망설여졌다. 하지만 여자의 눈물 노린 간청이 그를 단단히 올감했다.

세제는 이를 악물고 아주머니를 들쳐업었다. 환자는 몸이 그리 뚱뚱한 편이 아니었으나 정신을 잃었는지라 업어내리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씩씩거리며 3년 차에 환자와 여자를 태운 셋째는 연변병원을 바라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가는 길에서 여자는 정신을 차린 듯 구급차가 고장나 늦어진다고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그가 나타나 천만다행이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가 멀리 있어서 지금 급히 오는 길에 있다고 했다. 지금에 비하면 당시 손바닥만 하던 연길 시내지만 연변병원까지 가는데 자전거로 10분이 넘게 걸렸고 집에서 지체한 시간까지 더하면 환자는 쓰러진 지 반 시간이 넘어서야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 여인은 돈 100원을 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넉넉지 못해 그러니 다음에 꼭 은혜를 제대로 갚겠다고 했다. 적은 돈이 아니었다. 가스통 하나 배달하는데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5층이라야 5 더하기 5 도합 10원이 고작이었다. 응급실에 환자를 맡기고 나서야 셋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문득 허겁은 웃음이 났다. 낯선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긴장했던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그 여자의 모습에서 문득 김리가 떠오를까? 말투가 비슷해서일까? 이제 김리는 이름만 분명하고 이목구비 모두가 희미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0: 한 달쯤 지나 세련된 옷맵시 산뜻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셋째를 찾아왔다. 가스회사에 전화를 여러 번 걸어 겨우 찾아냈다고 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날 병원에 데려다 준 중풍 환자의 딸이라는 말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당시의 어수선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얼굴이 반반하고 눈이 어글어글한 미인이었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몸매 또한 곧고 날씬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1: 어머님은 괜찮습니까?
0: 네, 후유증이 좀 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조선말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 서툴러요. 그녀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아버지가 꼭 대접하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양하다가 젊은 미인과의 식사를 거절하기 아쉬워 결국 따라 나섰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2: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아무렴 좋죠.
0: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어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소설 아버지의 산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목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수골태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고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0: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포진,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 포진, 전신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중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피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복. 연계전화 1884432234번 1884432234번입니다.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북올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삼,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은 1년에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선전 및 실천 활동을 착실히 펼쳐 녹색 저탄소 니림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면서 우리 조의 생태 바탕세를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3: 단오 명절 기간 우리 조 각 현시에서는 민속공연을 비롯한 활동과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해민 조치를 내와 문화관광 소비시장을 일층 활성화하게 됩니다.
2: 연일 조양천 국제공항 대한국 공중통로 두 갈래가 같은 날에 운행이 됐습니다. 습금경 총성이나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주입니다. 근년 내 우리 조에서는 공공기구의 시범 인솔과 사회구역 대중의 광범한 참여를 최선으로 1년의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선전 및 실천 활동을 착실히 펼쳐 녹색 저탄소 리듬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면서 우리 조의 생태 바탕색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전국 저탄소의 날에 점해서 전주 각급 공공기구에서는 설전적으로 행동을 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소모 감소, 저탄소 환경 보호 요구를 공무 출행, 음식 봉사, 일상 사무 등 세부적인 부분에 융합시켰습니다. 차 관리를 최적화하고 녹색 출행을 재차하는 데서부터 지혜 식당을 구축을 하고 음식 낭비를 근절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관 단위들은 정밀화 관리로 에너지 절약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녹색 공무 출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직속 기관 공무용차 봉사 중심에서는 정밀화 에너지 절약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저탄소 출행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3열군들은 동일 시간대에 동일 방향의 공무 임무를 통합해 차 한 대의 다중 파견, 합병 출행을 실시함으로써 빈차 운행과 중복 파견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조직속 기관 공무용차 봉사중심 3일군 류옥창입니다. 근년 내 우리는 공무용차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신에너지차 비중을 점차 높였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신에너지차 비율은 60% 이상에 달하게 됩니다. 기름차의 전기차 전환과 신에너지차 대체를 통해 연료 소모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어 기관의 녹색 출행을 확실히 실시하렵니다. 주정무중심 기관식당은 지혜식당 디지털화 시스템에 의탁을 해 식재료 전 과정의 정밀화 관리 통제를 실현했습니다. 식재료 입출고 선입 선출에서부터 주방의 식재료 다용도 이용, 자투리 식재료의 충분한 이용, 소분량 음식 공급, 수요에 따른 음식 보충에 이르기까지 매개 고리마다 알뜰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주정무중심 기관식당 책임자 유진화입니다. 재고 관리에서 우리는 한 개의 물품 한 개 코드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원 시스템을 통해서 스캔으로 입출고를 완성을 하고 잔여량을 실시간 조회하며 선입선출 수요에 따른 수령 원칙을 엄격히 집행해 재고 잔여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공기구의 에너지 절약 사업은 시중 목표 지향 즉 시책을 견지하면서 아름다운 연변 건설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조기관 사무관리국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처 처장 곽위도입니다.

0: 14호기관 전주에서는 신에너지 공무용차 187대를 갱신했는데 이는 갱신 총량의 36.59%를 차지합니다. 조정무 중심에서는 에너지 절약 등 4,120개와 가뭄식 발부 등 물절약기구 616세트를 갱신했습니다. 전주적으로 이미 국가급 절약형 공공기구 에너지 효를 선두주자 2개, 시범단위 16개, 절약형 기관 330개를 건설했으며 그중 주본급 건설 완성률이 95.31%입니다. 기관 단위의 시범 인솔은 사백구역의 저탄소 행동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연결식 북산가도 단홍 사백구역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선전활동이 한창입니다. 현장 삼립군들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관할 구역 주민과 기관 단위 인원들에게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폐기물 이용 등 실용 지식을 보급해 주민들의 저탄소 환경보호 생활 방식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홍사백구역 주민 장아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껴 쓰고 차를 마신 후에 자칫 거기를 꽃에 줄 수가 있습니다. 종이상자도 재활용하거나 팔 수가 있죠. 평시 걸어서 출행을 합니다. 사실 환경보호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참여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근년에 우리 조에서는 습금경 생태 문명사살 깊이 관찰하고 탄소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장성의 협동 추진을 견지했습니다. 국가와 성의 신형 공업화 및 녹색 저탄소 발전에 대한 결책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 선차적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화, 지능화, 디지털화를 주공 방향으로 전통산업 갱신과 신흥산업 육성을 통괄 추진했습니다. 녹색 생산 방식을 적극 실행을 하면서 기술 보급, 오염 예방 통제 등 여러 면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전력 촉진했습니다. 원천 예방 통제, 정밀 시체, 협동 공동 치리를 사업 원칙으로 산업 녹색 전환을 다같이 추진해 에너지 절약 오염 배출 감소 사업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조생태 환경국 대기 환경처 처장 고재강입니다. 우리는 연변의 기후 특징에 입각해 일련의 계획과 부문간 협동을 통하여 기후 적응형 도시건설 심화를 적극 추진하고 온실가스 흡수원 대상 비축을 주동적으로 계획하며 탄광 저농도 가스 이용 CCER 대상 실시를 다그쳐 추진하여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1시간당 증기 발생량 65톤 및 그 이상의 사용 중 석탄 보일러 42대가 개조됐습니다. 14호 시기 질소 산화물 배출량 4,303톤 감소, 휘발성 유기물 배출량 719톤 감소를 실현했습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저탄소 선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 건설, 기층 서민 환경 보호 실천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며 녹색 발전 저력을 1층 두텁게 다져 에너지 절약이 도시와 농촌에서 새 기풍으로 자리 잡도록 하며 전민 녹색 전환으로 우리 조 생태 고품질 발전을 1층 추동하게 됩니다.
1: 2026년 단오 명절 기간 우리주 각 현시에서는 민속공연, 오락소통, 문화체육축제 등 활동을 내오고 관광지 입장료 감면, 숙박 음식 가격 할인 등 해민 조치를 내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단오 축제를 선사하고 명절 기간 문화관광 소비시장을 1층 활성화하게 됩니다. 단오 기간 문화관광 행사가 전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영정시 지신진에서는 제1회 해랑강 단오 민속문화관광 행사를 개최해 민족단결 두루마리 서명, 민족씨름대회, 쫑즈 함께 만들기, 민속가무공연 등 12가지 몰입형 체험 활동을 펼칩니다. 중국조선족 민속원에서도 전통 가무와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집니다. 도문강 광장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속공연과 이웃 문예종합공연이 펼쳐지고 방천풍경구에서는 상모춤, 장고춤 등 특색공연이 번갈아 펼쳐지며 재미있는 민속놀이도 마련됩니다. 특색행사도 명절 분위기를 밝힙니다. 도나 육정산, 북산공원에서는 단오등산, 공원 나들이 행사가 열리고 백인 쫑즈 만들기, 오색실 엿기 등 전통체험활동이 펼쳐집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체험, 갑골문 알아맞추기 등 계열 행사를 준비했으며 민속복식 무료체험도 제공합니다. 6월 20일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홈장 경기가

0: 펼쳐집니다. 단오기간 각종 해민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도나시 여러 풍경구, 민박, 음식점에서는 단계별 할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연결 공룡왕국, 해란 명주탑, 훈춘 와스도크, 활락섬 등 관광지에서는 1인 입장권, 가족 입장권 묶음을 내놓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게 합니다.
1: 단오절의 점에서 연결 조양천국제공항 대한국 공중통로 두 갈래가 같은 날에 운행이 됐습니다. 6월 17일 한국 양양 연길국제관광 전세기가 2026년 새 항공 시즌 항행을 정식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밤 한국 제주 연길국제관광 전세기도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연면과 동부가를 잇는 항공망이 더 촘촘해져 연면의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그쳐 건설하고 지역 문화 관광과 경제 무역 교류를 심화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한국 양양 연길 국제 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11편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운행이 됩니다. 한국 제주 연길 국제 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 20일, 23일, 26일, 29일 총 5편 운행이 됩니다. 두 전세기 항공편을 통해 한국 관광객 누계로 연 3천 명 이상을 접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양 전세기는 지난해 개통된 이래 2년 연속 운영 중이며 제주 전세기도 이번 항공 시즌에 안정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김성용입니다.
2: 저희 지역은 인천공항하고 멀리 떨어져서 동해안인데 전세기와 양양공항에서 출발해서 편하게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1: 연결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통상구 일체화 통관 보장 기제에 의탁을 해 변방 검사 온라인 사전 신고, 통로 신속 검사, 구봉기 보장 봉사 최적화 모식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기 관광객들이 통관 시 문의가 많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통관 검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사적 면제 정책 시행 후 젊은 한국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비추어 우리 조에서는 여행사들이 가족 관광, 휴가 여행 등 새 상품과 새 로선을 개발하고 특색 관광지를 연결해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주요 관광 도시의 문화 관광 주관 부문 관광 업체와 적극 연계하여 다국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문화 관광기업을 한국에 파견해 시장 교류를 했습니다. 아울러 연변의 변경 풍경, 민속문화, 생태 양생 등 양질 자원을 선전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연변 문화관광 인지도와 매력을 꾸준히 높여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그쳐 건설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0: 단오기간 대규모 여객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연길 참호단에서는 여객 흐름 동향을 미리 분석하고 수송력을 과학적으로 조정하며 편민 봉사를 승격하고 안전 방어선을 엄격히 지켜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편안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연길 참호단에서는 다년간의 단오기간 여객 흐름 특징과 출행 수치를 종합해 전용 수송 방안을 내오고 림시열차 추가, 차량 중련 등 방식으로 수송력을 확충했습니다. 연길 참호단 여객 운수 영업과 공정사 우정입니다. 운수 조직 면에서 림시열차 10.5쌍을 증가했는데 그중 고속철도 림시열차 8.5쌍, 일반 림시열차 2쌍이 포함됩니다. 청도, 대련 등 장거리 인기로선의 동력 분산식 열차 14쌍을 중련 편성해 열차 수용 인원을 효과적으로 늘렸습니다. 동시에 24시간 여객 흐름 동태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원이 승차권 예매 상황, 현장 승객 흐름을 추적하며 여객 흐름 변화에 따라 수송력을 유연하게 조절해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렵니다. 수송력 보장 토대에서 연결 참호단에서는 역내 봉사와 안전 관리도 최적화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지방 교통 운수 부문과 연동해 버스, 관광버스 연계 봉사를 완성하는 한편 돌발 상황 대처 응급 예비안을 세분화하고 각종 안전 우환을 전면 점검해 여객들의 안전 출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1: 일전 동북축구연맹전 심양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펼쳐진 경기장에서 연변 여성 응원단이 선보인 명태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연변대학 재학생들과 도나시문화관 배우들로 무어진 이 응원단은 조선족 전통

0: 차려입고 손에 말린 명태를 든 채 가지런히 춤을 추어 여러 주요 사교 플랫폼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목전 응원단은 춤의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으며 연변 대표팀 홈장 경기 응원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고향 경기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특색 있는 춤 사위로 연변 문화관광 이야기를 잘 엮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명태춤 공연자들인 연변대학 YB 요시 응원단 학생들은 선생님의 세심한 안무와 지도 아래 무용 동작을 반복적으로 다듬고 대형과 리듬을 조절해가면서 조선족 민속 특색과 응원춤을 완벽하게 융합시켰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조교수연구실 주임 장춘일입니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지도 일꾼들이 우리 연변의 미식 중 하나인 명태를 추천 소개하려 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명태와 응원춤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이 반복적인 교류와 소통을 거쳐 최종 응원단 성원들마다 손에 두 마리 말린 명태를 쥐고 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후기에는 명태춤을 창작하게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명태춤 응원단의 핵심 조령은 연변대학 YB 유시 응원단입니다. 이 응원단은 2016년에 설립된 이래 교내 외 문예 공연과 체육 경기 응원, 초청 공연 등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응원단은 공양 경기장에서 특색 있는 민속 응원으로 연변 문화 관광에 힘을 보태고 연변의 특색 문화가 지속적으로 인기 몰이를 하도록 조력할 타산입니다.
1: 연일 우리 조에는 음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 상황에 비추어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상 전문가에 따르면 동북 한랭 저기압은 동북 및 주변 지역 상공에 자리 잡은 한랭 소용돌이로 이동 속도가 느리고 머무는 기간이 길어 동북 지역의 조온 냉해, 연속 강우, 강대류 날씨를 유발합니다. 주기상대 부국장 고안방입니다. 이번 연속 음우 날씨는 주로 고공의 동북 한행 저기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떨어뜨린 한랭 기류와 남방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충돌해 각종 강대류 날씨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상 부문에서 날씨 변화에 따라 기상 정보를 제때에 갱신하니 많이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에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농업 생산 건의를 발부했습니다. 고안방입니다. 논은 논물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변모와 잡초가 함께 자라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한전은 개인날을 이용해 제때에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어 기간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8.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와 비슷하겠고 전주 평균 강수량은 6mm 내지 8mm로 평년보다 1.6mm 정도 적겠습니다. 20일부터 21일 사이 강우 날씨가 있겠으니 관련 부문에서는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들은 출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최근 강우가 잦고 누적 강수량이 많겠기에 각지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하고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문화관광업종 권위 데이터 분석기구인 메딘 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6년 5월 5A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 100강 순위에서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7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도현 만명사생 국방 주제 사상정치 수업이 일전 안도현 제3중학교 주회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클라우드 생방송 모식을 채택해 만여 명 중소학교 사생이 동시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안과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가지 증상과 안과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증,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전희 박사 CANP는 우리 인체 생명활동에서 없어서는 안 될 유기물로 중국 과학기술원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CANP는 주로 세포와 세포 간의 신호전달 물질로서 CANP의 발견은 세계 과학가들로 하여금 두 번의 노벨 생리학상과 노벨 의학상을 받게 했습니다. CANP는 뇌세포와 심장근육세포의 로화를 막아주고 우리 몸의 호르몬 분비를 조절해주고 내분비 문란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면역계통의 기능을 높여주는 제품입니다. 지점은 연결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 됩니다. 방송에 문의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최신 1호는 신장을 씻는 제품으로 녹철정과 제왕단 전록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록완은 사슴의 살과 뼈 및 내장을 엄밀하게 씻고 지고 건조동 방법으로 만들어진 전록근과 중약재 쇠약, 당삼, 우슬, 속지황, 보사자, 보글지, 육종용, 당귀, 선실 등 32가지 중약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신체의 정기를 돕고 근비 익기와 더불어 비장, 신장의 허함으로 나타나는 허리 다리가 시클고 나른해나며 늘 피로하고 맥이 떨어지며 추위를 쉽게 타고 소변 차수가 잦고 허탈한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신장의 양기를 돕고 실면증, 혈수환 감소증, 면역력 저하, 근경두의 회복이 필요한 증상에 도움이 됩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 501-7755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있습니다. 천이 박사 CAMP입니다.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4곽을 사시면 16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

생각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천이 박사 그리고 시신이로 더불어서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대활동기에는 이번에 우대활동의 특점은 본 제품을 많이 실어줍니다. 퍼센트를 많이 높게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천이박사 한 가게 498원인데 14가게 16각을 주는 것 아닙니까? 보통 14가게 16각을 주면 잘 주는 건데 16각을 더 실어준다는 것은 1,000원 현금권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한 가게 가격은 23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요. 천이박사 이 제품 자체는 230원이게 되면 보름 동안 복용할 수 있는데 뭐 이 정도게 되면 여러분들한테는 새로운 삶의 기회를 찾는 좋은 기회가 천이박사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리고 세신이로는 한 가게 698원인데 10각을 사면 또 12각을 줍니다. 보통 10각에 10각을 주게 되어 있는데요. 2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으니까 한 각은 3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2각이 더 따라간다는 것은 1,400원의 현금권을 더 드리는 셈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각의 평균 가격이 300원 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눈병 치료약품은 우리는 눈병에 대해서는 본 제품을 제가 아주 진심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하게 되는데요. 한 가게 598원인데 한 가게 30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10각을 사면 또 2각을 더 얹어서 평소보다 12각을 드립니다. 이때 한 가게 평균 가격은 270원 자밖에 되지 않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병 치료에서는 완전히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을 그릇해서 여러 가지 다 치료하느라며 간이 견뎌내기 어렵죠. 콩팥이 견뎌내기 어렵죠. 위가 견뎌내기 어렵죠. 근데 이 제품 자체는 명서방 눈병 치료약품은 명서방을 이용해서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그리고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이라는 여러 가지 난치성 악화 질병도 속으로부터 겉으로 치료하는 과정이 필요해서 일반적으로 이런 제품 자체는 오늘 복용해서 내일 금방 효과를 보는 이런 그런 도리가 아닙니다. 원리가 아니고 일정한 료성을 기한 백날을 기본 한개 료성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몇개 백날 쓰는 사이에 되면 간이 좋아지고 콩팥이 좋아지고 그리고 상처일까지 제거해주니까 심장열, 폐열까지 제거해주게 되어있기 때문에 아주 안전한 눈병 치료약품이니까 여러분들은 적극적으로 시도해보는 게 기회입니다. 지금 이제 새로운 우대활동을 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추천했는데요. 아무튼 우리 제품 자체는 제가 양심적으로 항상 내 양심에다 많이 문의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해답해주게 되었는데요. 이런 제품들 자체는 국가 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의 비준 허마가 있으면서 앞에 Z문자가 붙었습니다. 100% 중약으로 조성되어야만이 Z문자가 붙습니다. 만약 서약이라면 앞에 H문자가 붙습니다. 그런데 이 제품 자체는 생물제품이라면 앞에 S문자가 붙는데 이 제품 자체는 몇 가지 제품 자체는 모두 앞에 Z문자가 붙은 100% 중초약으로 조성된 이런 제품 자체에 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몇 가지 제품들 가운데서는 천 가지 이런 그 많은 약품 전시회에 가서 재오는데 효과성을 많이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제품으로 재오게 되어 있으면서 광고할 수 있는 비준호마까지 붙은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신심 있게 여러분들한테 교대해 드립니다. 혹시 이런 제품에 이상이 있을까 봐 이런 의뢰는 0.1% 얻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실은 없고 쓰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

0: 저는 의심할 바가 없는데 저희들 설명하는 어느 측면의 효과성은 기본으로 본 제품이 기본 그 공동 주체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저는 이 명소방 능력 얻으면 갔다가 보네 한 몇 달 썼습니다. 지금.
0: 예.
2: 예, 야, 이 약이 참 좋습니다.
0: 아, 그렇죠.
2: 이게 나도 약은, 예, 이 눈약은, 눈, 이게 눈에 대해서 지금 얻으면 네, 진단받은 자들은 한 3년이 됩니다, 이게.
0: 아, 그래요? 예.
2: 네, 농내상으로 지금 이게.
0: 아, 농내상 실명을 빨리 하는 무서운 안과 질병에 속하는데, 예.
2: 예, 그런데 약도 그간에 좀 많이 썼을까, 네.
0: 그랬겠죠.
2: 예, 했는데, 어떤, 그래도 예, 가랑 또 발전하고, 예, 이 약을 써서 내 지금 몇 달 곧박 썼는데, 예, 안압은 예, 기본상 올라가고 있습니다.
0: 안압이 지금 얼마입니까, 대략?
2: 지금 저도 19, 20 됩니다.
0: 너무 정상입니다. 예, 예. 네. 너무 정상 돌아왔으니까. 안압이 공제되는 게 눈병, 농내장 치료에서는 제일 봅니다. 예.
2: 예, 그러니까 나 지금 안압이 올라가고, 예, 기본상도 어니, 너무 편안합니다.
0: 10부터 20일까지 정상입니다. 24그 이상부터 24, 40이 안압의 문제점으로 되고 있는데 너무 정상입니다. 예.
2: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 안압이 올라가거나 머리 아프지 않고 눈알이 막 빠지는 것처럼 아주 아프지 않고 그리고 눈곱이 가뚝 자꾸만 나오는 거 이런 증서도 없고 그리고 이 눈자씨가 예, 이 보기는 많이 맑아졌습니다. 지금 이것은.
0: 그렇죠. 산자가 봐도 벌써 맑아지는 게 알겠죠. 예.
2: 예. 그리고 이 시력이 원래 시력이가 이게 지금 농내장으로부터 걸리고 한다면 또 선생님 만약에 백내장에도 어제 나이 성인지 백내장에도 같이 있다고.
0: 그렇죠. 기본상 60세 이상부터 시작해서는 60%, 70세는 70%, 80%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백내장은 거의 없다고 말하기 어려울 정도로 누구나 포함하게 되어 있을 겁니다. 예.
2: 예, 예. 그래, 물질이 다 안 되고, 부엽.
0: 허보양 게 백내장이죠. 예.
2: 그 안개 흰 것처럼 그 앞이 항상 부엽 이래든지, 이거 지금 몇 달 먹은 다음에 내 앞에 이 안개 흰 게 부서진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보이는 게 가봤어 많이 잘 좋은다 물질이 가
0: 그게 서약으로는 뜰거에서는 그런 효과에 기본 달하기 어렵습니다. 뜰거 연약도 있습니다. 백내장계인데 그걸로는 효과는 거의 0.000 몇 퍼센트나 되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이 약으로 된다는 게 그게 특수한 효과죠.
2: 예, 확실히 약은 뭐가 그리고 그것만 눈만 그렇게 좋아지는 그것보다도 예, 지금 내가 가서 검사를 그 보니까 우리 60세 이상, 65세 이상부터 이 서치에서 면세도.
0: 그렇죠. 예.
2: 검사한테 가서 전면 검사를 해봤는데, 도저히 말해서 이게 간도 어떻게 돼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저희들 제품을 견제하면서 제가 검사하면 많은 제품, 많은 그 부분이 오케이로 지나갈 겁니다.
2: 예, 단량도 좋아지고, 간도 좋아지고, 여기서 나를 보고 무슨 약 썼니? 근데 약 승인에 무슨 약 썼니? 여름에 좋아졌다가 약은 확실히 좋은 약 썼다고 이러면서 눈도 좋아지고 안에 뭐 아무렇게 다 이 약은 그냥 먹어도 뭐
0: 다른 부작용이 없죠. 그렇죠.
2: 네, 이나 뭐 이런 자극이 하나도 없습니다.
0: 간단 습열을 쳐줄 뿐만 아니라 상처열, 폐, 심장열도 쳐주게 돼 심장도 폐도 좋아지게 돼 있습니다. 시름나도 네. 됩니다.
2: 그래서 내 지금 이 약을 좀 견제해서 좀 오래 꾸르고 나왔으려고 오늘 볼까나 활동 이렇게 또 특수한 활동 지금 오늘 여기까지 또 사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501-7766번 이용하세요.
2: 예, 감사합니다.
0: 건강 기원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우리 아저씨 지금 최신 1호로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선열전염으로 인해서 하랄밤이 소변볼라 한 대뿐 일어난다.
0: 예.
3: 제가 온밤 못 자니까 피곤하고 바뀐다.
0: 그렇습니다.
3: 예. 죽고 옆구리 아프다 하던 게 이 최신 1호 쓴다니 구성사이 다 없어지고 예. 용 좋단다. 어디나.
0: 바로 그렇죠.
3: 맥이 나고. 예. 그 다음에 이 다리 맥이 기운이 온단다.
0: 바로 그렇죠. 예.
3: 예. 그래서 오늘이 우리 활동이 좋지 그러니까
0: 예.
3: 이럴 때에 설에 이거에 배달받다고 전화한 겐다.
0: 예, 최신이로 이 제품 자체는 튜브까지선 해줍니다. 곰팥을 도와주고 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서 해탈하게 되었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이 몸을 빨리 처세우고 맥인 럭혈증 그리고

0: 선두가 지중약제 이렇게 좋은 약재를 우리가 노련히 만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시면 이제 상수란 효과는 확실하게 밀입성이 강한 이런 좋은 제품이라 말할 수 있으니까 열심히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가 천이 박사를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를 잘 보고 있습니다.
0: 예.
3: 소변이 잦아서 난 이걸 젊었을 때부터 이랬는데, 그저 한 일 이렇게 고생했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약 먹으면 조금 낫다도 또 이내 그렇고, 이내 그렇고 해서 조금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0: 소변이 자꾸 그런 문제, 담백이 나가고 혈뇨가 좀씩 나가는 거 어떤 분들은, 그건 영호범이라 절대 영호범이 아닙니다. 그건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조금 등한하게 되면 뇌독증으로 갈까봐 걱정해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제 상술한 그런 문제들이 아주 중요한 문제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3: 예. 그런 게 지금 이 천이 박사를 먹고서 이렇게 소변이 잦은 게 지금 해결되니까 저기 밤을 편하게 잘 수 있을까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이 납니다.
0: 예.
3: 그리고 소화 안 돼가지고 소리 밥만 먹고 자꾸 먹여서 들어눕던 게 지금 소화 잘 되니까 예, 밥 잘 먹으면 맥이 나고 혈압도 저기 파동이 심하면서 그냥 운동을 알게 되란 말입니다. 그래서
0: 그렇죠.
3: 지금 혈압 파동이 지금 운동되니까 나의 지금 혈압이 운동되니까 어지럼증도 안 나고 머리가 아프고 흐리멍텅하던 증상이 많이 나지고 결국 기관지염이 있어가지고 항상 감기를 달고 살고 그다음에 그 기침가래가 좀 심했는데 이게 지금 다 나죠. 얼마 전인지 모르겠습니다.
0: 그렇죠. 예예.
3: 결국 허리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지금 많이 났고 어쨌든 여러 면으로 저기 한 가지 약 먹으면서 지금 많은 면에서 지금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이렇게 이야기하던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가고, 예. 최신이라는 우리 남편이 전립선 미달에서 썼는데, 소변이 자꾸 시원히 보지 못하고, 예, 때론 저리고 하면서 너무 고생 많이 했는데, 이거 쓴 다음부터는 지금, 그 정서에 지금 많이 지금 나서져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정신 나갑니다.
0: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 회 아파 걷기 바쁘던 것도 많이 났고, 예. 가위 나빠서, 예. 항상 이 옆구리 켜고 예, 맥이 없어서 자꾸 들어놓고 하던 게 이 증상도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0: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 예.
3: 그리고 눈도 예, 많이 맑아진 감이 난답니다. 백내장이 좀 있습니다.
0: 간이 좋아지니까 자연적으로 따라가면 눈이 좋아집니다. 예.
3: 예. 이래 약 여러 면으로 효과 좋으니까 계속 순례하고 예. 들어보니까 이번에 활동도 용서하고 이번 활동에 참가해서 약 좀 배달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3: 예, 수고하세요.
0: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집에 아저씨도 내게 인생 후유증이 있으면서 그냥 무슨 혈압이 엉덩이가 안 됐대다.
0: 예.
4: 그러니까 그냥 머리 아프다 하고 막 머리 그냥 붓기만 하다고 이랬댔습니다.
0: 그렇죠.
4: 예, 그리고 그다음에 예. 손도 많이 밥 먹을 때는 어디 거저 술질할 때 술도 저는 떨고.
0: 예, 수전증.
4: 밥, 예, 밥 먹기도 영 바쁘고 가보니 영 반신도 많이 불편하다면서 영 고생 많이 했댔습니다.
0: 예.
4: 그러다 지금 천이 박사를 지금 먹은 게 진짜 좋습니다.
0: 그런 데 쓰는 약입니다.
4: 예, 예. 두 번 받았다는 감정 진짜 좋습니다.
0: 예.
4: 지금 게 밥 먹을 때 게 밥 먹는 게 괜찮다고 많이 흘리던 게 흘리지 않습니다.
0: 예.
4: 그래서 손을 막 숟가락질 할 때 손을 떨어서 술을 떨어서 막 밥이 싹 떨어지던 게 예. 그것도 많이 났습니다.
0: 그러면 꼭 나으십니다. 신신 가지셔.
4: 예, 어쨌든 채소담에 짚어도 좋댔습니다. 그래서 그 많이 났습니다.
0: 예.
4: 그 계속 먹으면 이제 더 먹으면 많이 낫겠을 때다.
0: 그렇죠. 예.
4: 예, 그리고 이 손 저녁에 잘 때 뭐 다리하고 다리 저려서 예. 자꾸 이런 앉아 주먹을 떼서 내가 또 저때서 주먹을 쏟댔어 그래도 산다 말 다시 못했다.
0: 저리다는 게 그게 예. 순환장애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예.
4: 저리등이 좀 많이 나서 혹시 가다 또 짜게 바람이 나고 예, 이런 게 그것도 많이 나졌습니다.
0: 예.
4: 그래서 기르등이 많이 나서 그 다음에 또 무슨 동사 있는가 뭐. 이 뭔가 뭐. 신장이 또 안 좋으면서 그냥 콩닥콩닥 뛴다 하지 무슨 동사 많을 때다. 마음이 그 다 진정이 안 된다 하지. 사람도 일어나 문 열고 앉아도 있지. 가만 동생 많이 뗐습니다.
0: 예.
4: 그래, 그러면 제대로 맨안에 뭐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맨안에 제대로 신경질 쓴다 말입니다. 그러니 정서조절 잘 되면 신경질이 많이 쓴다.
0: 바로 그렇습니다. 식품이 예, 신호를 식품에 전달해서
4: 예.
0: 모든 평형을 유지해주는 제품이 자다 바로 천희 박사 씨의 옷입니다.
4: 예. 그래서 그다도 중풍이 오니까 나면서 그다도 소변도 실수 없이 잤지 그다도 조금씩 자꾸 지금 놓으니까 냄새 없는 색이 나겠어.
0: 그렇죠.
4: 냄새 나지 그다음에 화장실 들어가면 그

0: 거품도 많다고 이랬대다. 거품이 많이, 그래도 이게 많이 좋아졌다며 이랬대다. 새침이라 먹은 게.
1: 예.
0: 그래, 먹으니까 더 놀러지를 빼고야 먹을까 좋다면서, 좀 더 시원하게 잘 나가고, 나이가 3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40, 많이 거뿐하다 미랬대다.
1: 예.
0: 건강난다 미랬대다. 요즘에 게 소변 잘 나가고 왜 시원하다 미랬대다.
1: 예.
0: 그리고 요 아래 다니구나 요 무릎 아래 다니구나 매주 떨려서 하도 떨려서 걸지 못할 때였어. 원래 삐뚤거리 걸린데다가 근데 요즘에 게 다리 매주 온다면 그러면 잘 걸었다. 삐뚤거리면 좀 잘 걸었습니다.
1: 어, 예, 예,
0: 예. 예, 너무 좋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래 지금 먹다 먹다 이래서 그냥 두 가지 배합하면 먹을 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배합하니까.
1: 어, 바로 그렇습니다. 예.
0: 예, 그래서 지금 약이 조금 떨어졌지, 효과도 좋지, 그 다음에 또, 뭐랄까, 돈, 약에서 약 더 주지, 돈도 빼주지, 꺼내줬으니까, 또, 여기다 기계 계속 줄까?
1: 예, 501-7766에 전화 넣으셔.
0: 아,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더 대답 받겠습니다.
1: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3: 저는 예, 재진이로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예, 허리가 예, 시큰시큰 아프고 예, 소변이 한 날에 뒤에 대낮이나 밤이나 여러 번 여러 번 화장실 갑니다.
1: 예.
3: 그리고 예, 더구나 예, 저리고 예, 통증 나서 예, 맥이 없고 그래서 예, 병원에 가서 예, 하마해, 소변 하마했습니다.
1: 예.
3: 하마하니까 예, 단백이 나갑니다.
1: 예.
3: 그래서 예, 선생님 감히 듣고 인천 싸서 먹는데 지금은 한 주문할 거의 되니까 나빴어요. 알겠대다.
1: 감각으로 알립니다. 예, 네, 소변이 저리거나 그런 문제가 생기죠.
3: 예, 예. 소변이 가글도던 게 조금 차수가 드물고, 예, 저리던 게 낫고, 예, 그렇고, 좀 맥도 낫대다. 그래서, 예, 지금까지 어떤 여러 달 쓰니까, 예, 지금 많이 낫습니다. 이 증상이 어떤 거의 없는 것과 안 가집니다.
1: 아, 그렇죠.
3: 예, 예, 소변, 예. 예. 그 다음에, 아, 소화가 되지 않아서, 그것도 식사 후에 먹어서 소화제를 한두 가지 그냥 먹었습니다.
1: 예.
3: 그랬던데, 지금은 소화제를 먹지 않고도, 예, 소화가 잘 돼서, 예, 아무개나 잘 먹고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3: 예.
1: 바로
3: 예.
1: 그렇습니다.
3: 예. 예. 예, 그리고, 예, 가슴이 그것도 항상 그것도 황황하고, 예, 숨이 차고, 예, 이랬던게, 지금 가슴도 대단하고, 예, 지금.
2: 네, 전화가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세신이라 이 제품 자체는 많은 분들이 복용하시고 좋은 효과성을 느끼지 않을 이유가 없게 되는데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세신이라는 곰팥을 씻어주는 젤이라 하는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포함된 성분들 자체는 녹혈정은 곰팥을 빨리 처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여기에 또 전독근이 포함됐습니다. 전녹근이란 사슴이 전반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른 처방에는 이 두 가지가 있기 어렵습니다. 이 처방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런 처방 자체에 속하면서 세 번째는 여기에 32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주약의 부선이라는 것은 몸이란 신자 아니고 곰팥을 도와주는 이런 역할하는 제품 자체에 속하면서 혈압을 올려주는 것이 아니라 혈압이 조절받고 혈당이 조절받고 그러니까 이 제품 자체는 곰팥의 양을 돋아주는 차원에서 그리고 여기 또 포함된 성분들 가운데서 저실자는 성분 자체는 지양간성 간과 곰팥을 도와주고 도사자도 역시 부간선 지부간선 해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 염보글지도 역시 간과 곰팥을 도와주는 이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은 간 공능이 좋아지고 곰팥 공능이 좋아지고 하는 데는 이 제품을 떠나기 어려울 정도로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는가 하면 황차액에 32가지 진기한 중약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와 소화가 잘 된다. 이전에 숨이 그렇게 차던 게 숨이 차지 않다. 여기 바로 전동이라는 성분 자체는 음을 보충해주면서 양인 룬저 해주는 깨까 우리 모든 체내는 진액이 꼭 일정한 퍼센트로 있어야 되는 건데 눈이 항상 말라들고 그리고 피부가 바싹바싹 말라들면서 비누가 떨어지고 이런 것도 뭐 기본상 천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걸 보충해주게 되어있고 윤폐 역할을 하는 맥동이라는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호흡기통이 좋아지고 건비 역할을 하는 조바이수라는

0: 가끔 백술이 들어갔는가 하면 어떤 데서는 백술을 백출이라도 하게 되는데요. 힐백제의 그 기술 술자입니다. 그러니까 백술을 닦은 백술이 들어갔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가운데서 때때로 어떤 분들은 너무 변이 무르거나 너무 변을 자주 보게 되어 있거나 변이 또 너무 굳어서 변비가 있는 분들 가운데서 천실이라는 성분이 이걸 장도를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고 그리고 소화공동을 도와주는 건비기 역할을 하는 복령 같은 성분도 들어갔고 이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는 우리 노년기에 들어서서 단순 곰팥만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곰팥에 유사하면서 오장을 도와주는 이런 종합 성분들에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통 나이가 들면서 여러모로 불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종합으로 해결해서 소화기도 비위를 도와주고 간과 콤팥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호흡계통을 도와주게 되어 있고 변이 잘 통하게 되어 있고 혈압이 조절받고 그리고 이 제품 자체를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매일 날 켭니다. 매일 눈찬 통변해주고 우리 그 장도의 숙변이 오래 장도에 포함되어 있게 되면 다시 그 독성물질과 노폐물이 혈액 가운데 다시 돌아갑니다. 변은 그 자리에 머물고 있지만 해도 장도의 역작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되면 모든 공룡이 문란을 조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포함된 성분들 32가지 중약제 전노권 그리고 사슴이피 이런 제품 자체는 안전한 보신 제품에 속하는 보신이라면 자꾸 몸을 생각하지 말고 우리 노인성 질병 가운데서 오랜 질병 가운데서 완고성 질병 가운데서 먼저 상하는 게 내가 알게 모르게 곰팥이 많이 허해지게 되었습니다. 나 오줌 제대로 누는데 그래도 그런 거 아닙니다. 곰팥이 맥이 모자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격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소변이 잦은가 하면 귀에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여러 가지 종합 문제가 생기고 맥이 똑 떨어지고 면역계통이 떨어지고 이럴 수 있는데 최신으로 이 제품 자체는 아주 우수한 제품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심지어 제가 요즘에도 말씀드렸지만 해도 뭐 93년도에 전세계 93년도에 장수촌에 내려가 조사했는데 바로 거기에서 나온 처방이 바로 이겁니다. 중국 과학원의 석박사 그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 의해 나온 제품이 바로 서신 1호고 천희 박사도 역시 우리 그 중국 과학원의 석박사 그 지도교사의 이런 처방에서 나온 제품 자체에 속하니까 여러분들 믿고 쓰시게 되면 해결은 곧 눈앞에 있습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네, 오늘은 음력 5월 5일 전통명절 단오입니다. 햇살도 점점 뜨거워지고 초록이독 짙어가는 계절.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 타고 씨름하며 더위를 이겨내던 그 풍속의 향기 역시 세월 속에 더 짙어져 가는 듯 싶습니다. 네, 단오 명절의 향긋함을 가득 담아 오늘도 마음에 와닿는 좋은 글, 좋은 음악과 함께 볼까요?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처음 감상할 수필은 진검다리입니다. 수필 진검다리. 어릴 때 내가 살았던 고장은 시가지 변두리에 위치한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다. 도시의 번잡함과는 한 걸음 떨어진 곳이었고 논밭이 펼쳐지고 시냇물이 구불구불 흐르는 평범한 농촌 풍경이 일상이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도시와 이어지는 길은 바로 시내를 가로지르는 진검다리뿐이었다. 그 진검다리는 튼튼한 콘크리트 다리도 널찍한 나무 다리도 아니었다. 그저 강물 위에 돌멩이 몇 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은 언제나 물이 밀려갈 듯 위태위태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릴 적 기억 속 진검다리는 늘 긴장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장마철이면 시냇물이 불어나 돌 절반이 물에 잠기지 않으면 아예 그렇게 큰 돌이 보이지도 않았고 혹시 물 위에 드러난 돌도 물살이 거세게 휘몰아치며 돌을 흔들었다.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진검다리를 건너는 아이들은 물론 일터로 향하는 어른들도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디뎠다. 발을 헛디디면 젖은 신발과 옷은 기본이고 가끔은 넘어져 물에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이 위태로운 진검다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돌아가면 훨씬 먼 길을 돌아야 했고 진검다리만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도시로의 통로였기 때문이었다. 그 다리는 단순한 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마을에서 나서 자란 우리에게 진검다리는 세상과 연결되는 첫 관문이었다. 도시 물건을 사러 갈 때, 친척집을 방문할 때, 학교에 갈 때 모두 이 진검다리를 건넜다.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장을 보기 위해 진검다리를 건너는 모습, 아버지가 일터에 가기 위해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친구들과 손잡고 건너며 웃던 그 모습, 모든 기억이 진검다리와 얽혀있다. 위험했지만 그래서 더욱 아련하고 불편했지만 그래서 더욱 깊은 추억이 새겨진 곳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됐다. 높은 아파트가 비 온 뒤 죽순처럼 솟고 도로가 넓어지며 도시는 점점 외곽으로 확장됐다. 우리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때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던 곳 주변으로 공장과 주택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을 경계는 점점 도시와 섞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내 물 위에 큰 다리가 놓인 것이었다. 튼튼한 콘크리트 구조의 넓은 다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심하고 건널 수 있었고 차도 지나고 사람도 편하게 걸을 수 있었다. 위태로운 진검다리를 건널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세 다리가 놓인 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편리함을 만끽했다. 더 이상 물에 젖을 걱정 없이, 더 이상 흔들리는 돌을 밟을 걱정 없이 시냇물을 건널 수 있게 됐다. 처음엔 그저 편리함만 느껴졌지만 가끔 옛 진검다리를 바라볼 때는 쓸쓸한 마음도 들었다. 이제는 쓰이지 않는 듯 보이는 옛 진검다리가 혹시 사라질까는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진검다리는 계속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전에 우리가 지나다니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시간이 더 흐르면서 진검다리는 또 한 번 변모했다. 위험했던 돌다리는 완전히 모습을 바꾸었다. 세멘트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넣어 흔들리지 않고 물에 잠겨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구조로 보수됐다. 예전처럼 아슬아슬한 다리가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든든한 징검다리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제는 위험을 감수하며 건너는 통로가 아니라 마을 사람들과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경관다리로 모습을 바꾸었다. 시내 물가는 정비되어 산책로가 되었고 주변에는 푸른 나무와 꽃이 심어졌다. 아침에는 노인들이 산책하며 시내 물가의 풍경을 감상하고 낮에는 아이들이 징검다리 위에서 뛰어놀고 저녁에는 연인들이 시내 물가를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다. 흐르는 물소리와 바람소리가 어우러지고 징검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시냇물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한때 위험과 불편의 상징이었던 다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풍경과 여유를 선사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 사이 내가 살던 마을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낡은 집들은 정비되고 녹지 공간이 늘어나며 생태 관광 마을로 거듭났다.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온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오고 전통적인 농촌의 정취와 자연 풍경을 즐긴다. 옛 농가는 체험 공간으로 변하고 시내와 징검다리는 마을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 한때 도시 변두리의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마을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사는 도시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낡은 시설은 현대화되고 교통은 편리해지고 환경은 깨끗해졌다.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이 변했고 많은 것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징검다리

때에는 제자리를 지키며 변화를 함께 견뎌냈고 또렷하게 견증했다. 위태로운 돌다리에서 튼튼한 세멘트 징검 다리로 생존의 통로에서 경관의 풍경으로 변해가며 시대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제 징검 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의 역사이며 우리 도시 발전 과정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표지물이다. 한때 가난하고 불편했던 시절의 기억을 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호흡을 함께하며 지금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징검다리를 바라보면 지난날의 고단했던 일상이 떠오르고 지금의 편리하고 아름다운 현실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마을 사람들에게 징검다리는 추억의 장소이자 자부심의 상징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과서이고 어른들에게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위로이다. 아이들은 징검다리 위에서 뛰놀며 즐거움을 느끼고 어른들은 징검다리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는다. 이 작은 다리 하나가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잇고 사람들의 마음을 잇고 자연과 도시를 잇고 있다. 삶이란 늘 변화하는 것이다. 위태로운 징검다리를 건너던 시절도 지나고 튼튼한 다리가 생기고 다시 징검다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움을 지나 편안함으로 다가가고 과거의 기억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 징검다리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메타포와도 같다. 불완전한 것에서 시작해 점차 튼튼해지고 위험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는 모습은 우리 마을과 우리 삶의 모습 그 자체다. 앞으로도 징검다리는 제자리에서 시냇물의 흐름을 바라볼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을 받아주고 풍경을 간직하고 역사를 증명할 것이다. 도시는 더욱 발전하고 마을은 더욱 아름다워지겠지만 징검다리는 변하지 않은 진심으로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돌과 세멘트의 구성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추억과 발전이 깃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징검다리 위에 올라서면 시냇물이 부드럽게 흐르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위태로웠던 과거는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현재의 안정과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이 징검다리를 보며 나는 깊은 감회에 젖는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도시와 어우러지고 생태 관광 마을로 거듭나고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기까지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이 징검다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징검다리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모습,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소중함,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징검다리에 담겨있다. 앞으로도 쭉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을과 도시의 역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징검다리. 그것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향의 풍경이자 삶의 깊은 의미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호이다.

수필 진달래 동산 고향 마을 남산에는 해마다 봄이면 진달래가 무성하게 피어오른다. 바람이 불면 분홍빛 물결이 일고 향기가 산마루까지 감돌던 그 동산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가장 선명한 봄으로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나는 흰머리가 늘어가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진달래 동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우리말 아이들에게는 둘도 없는 지상천국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무대였다. 내가 살던 고향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집 앞에는 논밭이 펼쳐지고 강물이 구불구불 흐르고 남산은 언제나 푸른 그림자로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남산에는 조금씩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무 사이에 조금씩 보이던 분홍빛이 어느새 산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무성해지면 말라이들은 모두 들썩이었다. 학교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진달래 동산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들이 저녁밥이 다 되었다고 불러도 우리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곳에는 즐거움이 가득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달래 동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키 작은 진달래 나무 사이로 숨기도 좋고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마을 전체가 보여서 설레기도 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돌멩이로 탑을 쌓고 가지로 활을 만들어 놀기도 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진달래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우리의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때로는 꽃잎을 따서 머리에 꽂고 친구들과 자랑하기도 했고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주머니에 가득 담아 집에 가져가기도 했다. 그때는 무엇 하나 특별한 장난감이 없어도 진달래 동사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했다. 자연이 주는 선물 그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다. 그 동산은 그냥 놀이터가 아니었다. 우리의 감정과 꿈과 약속이 깃든 곳이었다. 시험에 떨어져 속상할 때, 친구와 다투어 마음이 안 좋을 때, 우리는 홀로 진달래 동산에 가서 꽃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다. 바람소리와 꽃향기가 위로가 되어주고 넓은 동산이 마음의 아픔을 감싸주었다. 또 우리는 커다란 바위 옆에 모여 앉아 장래 꿈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은지 서로의 작은 소망을 나누며 뜨거운 마음을 키웠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았다. 진달래 동산에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 중에 철산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철산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마음이 여리고 어리숙한 아이였다. 말수가 적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했다. 키도 작고 몸도 약해서 가끔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듯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자주 그의 존재를 잊어버리곤 했다. 그래도 철산이는 착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고 언제나 순진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시끌벅적하게 놀 때도 철산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고 진달래꽃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즐거워했다.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동정이 가기도 해서 우린 자주 철산이를 함께 놀도록 불러주었다. 철산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 부모님은 늘 바쁘게 일하셔서
그를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철산이는 더욱 내성적이고 소줍게 자랐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하지 못하고 운동회에서도 달리기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철산이는 절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나 친구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를 의식 갈라치면 그는 내밀한 웃음을 지으면서 한쪽으로 비켜서곤 했다. 진달래 동산에서 놀 때도 철산이는 다른 친구들이 먼저 놀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런 수줍고 여린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찡하게 아름답다. 우리는 그렇게 진달래꽃이 피고 질 때마다 한 뼘씩 자랐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흐르고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어떤 친구는 마을에 남아 농사를 짓고 어떤 친구는 도시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친구는 먼 나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철산이도 그중 하나였다. 철산이는 어른이 되자마자 생계를 위해 외국으로 떠났다. 그가 떠날 때 우리는 마지막으로 진달래 동산에 모여 작별 인사를 했다. 철산이는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언젠가 꼭 돌아오겠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때 우리는 철산이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고 그저 멀리서의 행복을 기원할 뿐이었다. 세월은 요수처럼 흘렀다. 어느덧 우리는 60고개를 넘는 나이가 되었다. 흰머리가 늘어가고 주름이 늘어가고 몸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어릴 적 그대로이다. 가끔 고향 마을에 돌아가면 남산의 진달래 동산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해마다 봄이 되면 여전히 진달래가 만발하고 분홍빛 동산이 예전처럼 아름답게 펼쳐진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릴 적 추억에 젖어든다. 술래 잡기 하던 웃음소리, 꽃잎을 따서 머리에 꽂던 모습, 친구들과 약속하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런데 몇 해 전, 고향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수줍던 철산이가 외국에서 많은 돈을 벌고 고향 마을에 돌아왔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철산이가 고향 집을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릴 적 뛰어놀던 진달래 동산에 유원지를 꾸렸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다. 말수도 적고 부끄러워하던 철산이가 어떻게 유원지를 만들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직접 고향에 가서 본 나는 그 광경에 입이 똑 벌어졌다. 진달래 동산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예전 그대로의 자연 풍경은 살리면서 편리한 시설과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진 멋진 유원지로 변해졌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고 진달래 꽃을 더욱 많이 심어 만발할 때는 장관을 이루었고 전망대에서는 마을과 산과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마련되어 있고 휴식 공간에서는 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철산이는 진달래 동산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더 놀라운 것은 철산이의 변화였다. 예전에 여리고 오리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의젓하고 당당한 어른으로 거듭나 있었다. 말투도 안정적이고 행동도 과감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이고 능숙했다. 그동안 외국에서 고생하며 일하고 돈을 벌고 세상을 넓게 보고 온 덕분에 철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수줍던 소년에서 고향을 살리는 리더로 성장한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철산이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속이 여물었다고 입을 모았다.
절산의 발걸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서 인맥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대도시에 사는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지인들, 심지어 외국에까지 진출한 사람들까지 철산이는 정성껏 초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진달래 동산 유원지는 점점 규모가 커졌고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인터넷 열기 관광지로 부상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렇게 수줍던 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다니. 정말 세상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그동안 근 50년 세월이 흘렀으니 세월이 무사를 탓하길도 아니었다. 철산의 꿈은 더욱 컸다. 그는 단순히 유원지 하나로 만족되지 않고 고향 마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멀리 대도시로 떠난 사람들, 외국에까지 간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마을 발전 회의를 열고 함께 아이디어를 모았다. 농가 체험 관광, 전통 문화 공연,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 전체가 활기차게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어로인들만 남은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젊은 사람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철산의 노력 하나로 고향 마을 전체가 살아난 것이다. 옛말 그대로 대기만성이란 말이 실감되는 철산이의 놀라운 변화였다. 진달래 동산을 걸을 때마다 나는 깊은 감회에 젖는다. 분홍빛 꽃이 만개한 모습은 예전 그대로인데 그곳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릴 적에는 그저 뛰어놀던 동산이었지만 지금은 마을의 희망과 자부심이 담긴 지역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철산이가 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매일 진달래 동산을 돌보며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철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어릴 적에 어떤 모습이었든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고향에 보답할 수 있다. 철산이는 외국에서 고생하며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과 경험을 고향을 위해 썼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에 느꼈던 고향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진달래 동산은 그의 꿈이자 고향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제 진달래 동산은 단순한 자연의 공간이 아니라 그곳은 우리 어릴 적의 추억을 간직하고 철산의 노력과 꿈을 담고 고향 마을의 발전 역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념물이다. 봄이 되어 진달래가 피어오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꽃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고 웃음을 나눈다. 그 속에서 철산이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한다. 우리는 이제 60고개를 넘은 어른들이 되었지만 진달래 동산 앞에서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꽃향기를 맡고 산바람을 느끼고 예전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면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로워진다. 철산이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유원지를 걸으며 우리는 감사함을 느낀다. 소줍던 소년이 고향을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해준 것. 그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이다. 앞으로도 해마다 봄이 되면 진달래는 만개할 것이다. 남산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동산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철산의 꿈은 더욱 커져갈 것이고 고향 마을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진달래 동산은 우리의 추억을 지키고 철산의 사랑을 담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진달래 동산을 생각하며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릴 적 뛰어놀던 그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소좁던 진구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한 것을 보며 나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진달래꽃은 매년 봄마다 피고 지지만 우리의 족과 철산이 고향 사랑과 우정은 영원히 피어있을 것이다. 고향의 남산. 그곳이 펼쳐진 진달래 동산은 내 평생의 자랑이자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장작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의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중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지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침례방은 기와 혈을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수,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의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

0: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건강잠은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샘방송실에 허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샘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아래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심리방 소개해드립시다. 예, 장약심리방 지금 어버이설하고 단오명절을 맞이하면서 총 금액에서 현금을 이중으로 빼드리는 우리 활동 계속 진행 중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은 아웃각을 사시는 분들도 우리 활동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장약심리방 한 과기 가격이라 할 때 330원입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서는 아홉각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더 드립니다. 예, 아홉각 사자면 원래 2,970원입니다. 예, 그런데 500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총 금액에서 2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700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아홉각을 2,27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17각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17각 사자면 원래 5,610원입니다. 예. 예, 그런데 4,000원에 드리기 때문에 1,610원을 절약할 수 있었죠. 예. 그런데 이번 어버이설하고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현금 3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1,910원을 빼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17곽을 3,700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더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립니다. 예, 36곽 사자면 원래 11,880원입니다. 예, 그런데 4,752원을 빼드리는 기초상에서 이번 단오명절 우리 활동 기간에만 또 총 금액에서 500원을 더 빼드리기 때문에 합계 5,252원을 빼드리죠. 예, 그러니까 36곽을 6,628원에 살 수 있습니다. 예, 그 외에 환자분들이 9곽 산다거나 17곽을 산다거나 36곽 중에서 본인이 수요에 따라 생방송에 참가해 문의하시거나 혹은 241-7979번에 전화해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시는 분들에게는 9곽을 사시면 100가지 중약재로 만든 백초군골첩 10곽을 증송해드리고 17곽을 사시면 백초군골첩 8곽을 증송해드리고 36곽을 사신다 할 때 가치가 999원에 달하는 러시아 야생해삼이 바다에서 그 직접 건져 올려서 말려온 겁니다. 예, 이런 야생해삼 뇌물세트를 더 증송해드립니다. 예, 이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나이를 지금 먹어가면서 기혈보충은 누구나 다 보충해야 됩니다. 예, 만병의 원인이가 기혈부족 때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이 장약심리방에 보면은 기를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보충해주는 약이라고 딱 밝혀놓은 이런 약입니다. 예.
0: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저는 장약 심리방을 먼저 한답니다.
1: 네.
2: 저는 심장 되게 좀

0: 하고 언니 색 두 번 나왔습니다.
1: 예.
0: 그래서 1년에 몇 번씩 요하는 게 실려서 입원하고 이럴 때만 하고서 이 발병이 발달한다는 것은 어제는 중이 나오고 심장이 통쇄나고 뒷땅등이 아파나고 그럴 때마다 또 지금도 하면 정말 아파낼까 그렇지.
1: 예, 심장이 아프면은 심장이 나쁜 사람 아무 색이 빨빨 잘 흘립니다 그렇게.
0: 그래서 빨빨 흘리면서 영도 병원에서 입원해야만 이것도 이과를 놓고 하는데 이 선생님 강의도 듣고서 이 당연히 예방을 뭐 늘었네. 지금 입원을 안 하는 거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어. 병이 다 좋아질까요? 입원해야지 뭐.
1: 그렇지.
0: 입원하니까 돈도 많이 절약하고 그리고 또 그리고 난 또 고혈압병이 있단 말입니다. 고혈압병이 있어서 서약을 30년 동안 먹고 이래놓고 하는데 서약이 되놓고 하는 미리 사가지 써는 사가지 그래서 인간 고생하다 장난식 예방을 위해 선생님 시시대를 이렇게 먹었단 말입니다. 이틀에 한 번, 사흘에 한 번, 다섯에 한 번 이렇게 먹고 또 다른 방법을 알겠는데 그대로 먹은 게 야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데 그대로 선생님 강의를 제대로 하지도 않고 방법이 너무 좋은지 아홉 달 만에 정말 장약신 예방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된다.
1: 예, 원래 그 정도면 잘 될 수 있습니다.
0: 그런 날씨만에 어선이 그분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야기도 막 내린다 말는구나 이야기도 막 결합적으로 이 여러 가지 신체활 병이 서고 나이도 그분들이 가기 때문에 나는 이 근무에 그 이 당양만 우금이 내 그저에 내 건강을 찾다 한다. 우리 둘이 먹길래 이번에 배달을 받아왔습니다.
1: 아 예, 배달 받아갔습니다. 예.
0: 또두 가지 단어 명절하고 아버지 명절이
1: 어디 어버이의 명절하고 단어 명절이 띄워왔지않까.
0: 예, 그래도 현금을 또 두 번이나 감해주지 이럴 때 아예 싼 건지 알겠어요.
1: 맞습니다.
0: 예, 받아왔습니다.
1: 그래서
0: 나는 또 우리 도우미 활동실에 도우미 있는데 이 도우미 그저 아바이 노연 내 경색에 두 번 오고 그리고 심장도 안 좋고 이 도우미는 또 심장병도 있고 또 숨이 그냥 다 하고 그리고 위가 안 좋아서 그냥 위가 쓰리고 아프고 식음을 하려고 그래서 자주를 두 번 다 그래서 자주를 입원한답니다. 그래서 이 성향에서 먹은 게 지금 효과 좋다고 나왔습니다 지금.
1: 효과 좋을 수 있습니다.
0: 예, 그래 이번에 두 가지 명절이 있는데 이렇게
1: 현금 이송으로 감해주세요.
0: 이송으로 감해준다. 이럴 때 사겠다는 효과 너무 좋아. 이 약을 좋은 약을 처음 봤다는 오늘 이송 오늘 배달받겠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셔도 되고 배달 받으시려면 그렇게 하고 예, 병원에 가실 생각이 있다면은 그 병원에 오셔가지고 2층에 따팅으로 올라오셔서 동쪽으로 한 10m 직진 가게 되면은 그 왼쪽에 중인외과 3이라고 쓰여져 있는 간판이 보입니다. 예. 거기 찾아가도 됩니다. 예.
0: 중인외과 3에
1: 예. 그래도 됩니다.
0: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남편 냉절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저는 고혈압 환자입니다.
1: 예.
0: 이 당장도 지금 해놓예 소약이 고혈압 하고 예. 22여 년 동안 먹고 살았습니다.
1: 예.
0: 10년 사후에 당약식 예방 먹고 있는데, 야도 빨다고 이약 먹으니까, 혈압 조절이 잘 되는 게 알리니까.
1: 예.
0: 그래서 선생님한테 문의한 다음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이틀에 한 번, 4월에 한 번, 5일, 7일, 10일에 이렇게 한 번씩 먹으면서, 혈압이 하고 감량하고, 선생님이 알려주는 또 한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된다.
1: 예.
0: 지금은 당뇨약 예방만 먹고 있습니다. 신경쓰므로 그래서 손이 나서 2년간 고생했는데 지금 당뇨 먹고 완전히 소리 나지 않아 너무 좋습니다.
1: 아 좋은 일이죠. 예.
0: 예. 무릎 관절이 아파서 맨날 먹고 쉬고 했는데 지금 맨날으로도 쉬지 않고 걸을 수 있습니다.
1: 예.
0: 신면증이 있어서 하루 저녁 3시간 이상 자보지 못하는데 예. 이 당약만 먹고 눕지 못해 못한다.
1: 예.
0: 그리고 선생님 한 가지 문의하시오.
1: 예.
0: 내 친구의 심혈이 150개 이상 돼가지고 심장병에 관한 약 없는데도 심혈이 계속 빨리 뛴단다.
1: 아.
3: 이약 먹으면 그냥 담아줄 수 있겠는지 해서 문의하는.
1: 아, 예, 어째서 이렇게 심률이 150개씩 뛰면서

0: 심혈문란이 나타나는데, 예, 그 지금 심장병이 좋다는 약들을 먹었는데 잡쌌는데 걔가 효과를 못 보는가 하면은이 우리 무슨 일이 부딪혔을 때 매우 놀랍니다. 예, 심장이 아주 빨리 뛰지 않습니까? 예, 놀라서 예, 그리고 매우 기쁘면 아 기분이 아주 좋아집니다. 예, 심지어 유쾌해지죠. 예, 그럼 이 기분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면은 전체 신경계를 말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매우 놀랐을 때 심장이 두근두근 빨리 뛰는 게 바로 신경이 심장을 공지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준다. 예, 예, 심율이 빨리 이렇게 뛰는 분들 단순히 그 심장병만 치료해 주는 이런 약을 써서 효과를 잘 못 본다. 예, 예, 이런 분들은 이미 전체 신경계가 붕괴 직전에 이르렀기 때문에 우선 먼저 신경쇠약 증상을 잘 치료해 줘야만이 아, 그 심장이 빨리 뛰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세계상에서 제일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로 추출해가지고 신경을 수복해주고 아, 신경쇠약 증상이랑 심율문란이 온 것을 치료해주고 아, 또 신경을 강하게 해준다. 예, 예, 그리고 이 장약 심리방 볼 때 지룡이라든가 홍경천이라든가 담남성이 들어갔기 때문에 먼저 신경을 치료해주고 원래 장약 심리방은 심장병을 치료해주는 데서 아, 효과가 제일 좋은 약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분이 이게 예, 이 약을 같이 쓰면은 아, 빨리 뛰는 이런 심율이 아주 150개씩 넘어 뛰는 이런 증상이 회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한테 맞는 약이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예.
1: 예, 고맙습니다.
0: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이 장약이 너무 좋아서요. 우리 아빠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아빠이 중풍이 걸려서 혈압이 높아서 고생 많이 했는데요. 다른 약수도 잘 말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 어딘가에 방차하다가서리 무슨 약이 없는가 홍룡이 말하면 듣고 저 말하면 저거 듣고 이래서 좋다는 거 썼는데 그나에 잘 안 해줬습니다. 그래다가서리 방송한 것부터 선생님 말 듣고 장약이 예서장약 좋다니까요. 공용수제 딱 중풍 치료한다고 서리 씌어져 있는 약이라까나 이거 기담아 듣고 쓰기 시작했는데
0: 예.
3: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여섯 달 쓰니까 혈압이 엄청 잘 됩니다.
0: 예, 잘 될 수 있습니다.
3: 예, 그리고 밤에도 잠 못 자고 그다음에 소리치고 꿈이 많고 저녁에서 소변 잠 못 보고 위나 아빠 밥 잠 못 먹고 어지럽고 발을 걸지 못하던 게 지금은 인간 발팔해졌습니다.
0: 예.
3: 오래됐으니까 2년 넘었었습니다. 예.
0: 아.
3: 예, 그래 예. 나도 예외적이나 심장이 이게 그런 생각 신율이 빠르고 그다음에 신경문란이 오고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머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맥이었고 이래서 귀찮지 않던 게 지금은 귀찮으면 말도 안 하고 만나 사지 그리던 게 지금은 얼굴이 환하게 달라졌습니다.
0: 아,
3: 이 약 쓰고서
0: 예.
3: 그래요. 우리 활동할 때 쌌습니다. 전문에 우리는 이 약 쓰고 많이 되니까 이 약보다 아, 그래, 더 좋은 게 내 생각에는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예. 그래, 이 약 우리는 죽을 때까지 영안 놓지 먹으려고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0: 근데 예, 효과를 본 데서 계속 잡으면 좋습니다.
3: 예. 예. 그 막내 남자 선생 한국에 있는데 예 전문에 예 썼는데 예, 많이 좋아졌답니다.
0: 무슨 병이? 예,
3: 노공이 두 번 걸려가지고 소리
0: 아.
3: 우리 머리 해가지고 소리 그래 오림 지나고 그래 옷도 전이 쓰이고 남자 대놓고나 그래서 예, 이리저리 아프고 해서 예 그래 된게 그것은 게 많이 좋아졌답니다. 전문에
0: 선생님
3: 딱 가져다 승계 예 오늘도 예 활동이 아직 안 끝났다니까나
0: 예 아직 안 끝났다.
3: 예 36가 배달 받겠답니다.
0: 예 30... 예, 36곽 배달 받으시려면은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2417979. 예. 예, 알겠습니다. 예.
0: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도 지금 장약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0: 예.
4: 작년간 고혈압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시연간은
0: 예.
4: 혈압을 못 굶고 살았는데 이 약을 먹으면서 이렇게 약달 시작해서 너무 타석으로 감량하면서 선생님 집안에서 지금 약을 이약 먹어서 먹고 있는데 1년 반이 됐습니다.
0: 예.
4: 약도들이 지뢰로 되고 있고 예. 또 여러 가지로 혜택 많이 받고 있습니다. 다발성도 우리 세계에 있어서 계속 머리 어지럽고 귀에서 소리나고 허리 붕통하던 게 그것도 좋아지고 예. 그리고 이 다리가 손발이 너무 시려서 계속 이거 뜯는가 양말 신고 수갑 끼고 대산 바람 피하고 다니는데 다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둘이 같이 먹자고 이미 대사를 받고 또 나이 소개를

0: 내 친한 친구 동생이 파킨슨병 돼서 이거 좀 쓰고 있는데
1: 예.
0: 똑같아서 이번에 활도 보니까 내 샀다고 그러니까 아 자기도 지금 오늘 배달 받겠답니다.
1: 예. 배달 받으시려면 지금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0: 네, 잘 알았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예, 우리 두 량수는 예, 이 뭔가 심내방을 먹고서 효과를 많이 본 환자입니다.
1: 예.
3: 우리 둘 다 예, 고혈압 환자인데 예, 상해 심내방을 쓰니까 나 예, 혈압 떠서리 얼마나 살 되는지 예, 몇 달에 저기나 뭔가 이 약을 먹고서리 선생님이 지라도 받으면서리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됐고 나중에는 이 며칠에 한 번씩 우지량으로 예 먹었댔는데
1: 예
3: 혈압소설이 정말 너무 잘 됩니다.
1: 잘 되죠. 예.
3: 예 지금은 이 상약 심내방을 예 심내방만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저는 원래 또 간신병이 있고 숨이 많이 차고 또 뇌경색이 와서 예 머리 계속 이렇게 어지럽고 잠도 안 나고 신경질이 자꾸 나고 거기다 면봉까지 와서 예 말하나 웃거나 해도 예 당기우고 눈 저기나 눈이 예 또 푸뚤푸뚤 이렇게 돼가지고 예 고생을 많이 했단 말입니다.
1: 아 예.
3: 네.
1: 말씀하십시오. 계속
3: 아이디킨가 예 8개월 사후 예 지금 예 너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이 약을 먹고 8개월 동안을 먹고
1: 예
3: 예 이게 저기나 뭔가 소장이 예, 해발이 예, 그렇게 나쁜 곳에서 예, 저기나 채집한적이나 약재들로 예, 제조한 약이 돼 그러는지 예, 약 효과가 예, 일반 약보다 예, 다르대다.
1: 예.
3: 예. 우리 둘은 예, 다 이 약을 저기나 이 약만 먹고 있습니다. 다른 약을 안 먹고.
1: 아, 예.
3: 예. 그리고 남편은 또 예, 관절이 심하고 변비도 예, 심하고 심장이 너무 이렇게 바위 같은 거 이렇게 다산 바위 같은 거 지지 누른 것처럼 그렇게 험성이
1: 아 눌려오는 것 같다 이 말이죠. 예,
3: 예 무겁고 짓누르는 것으로 그랬댔는데 아. 이 상약을 먹으면서 예, 좋아지니까 나 예,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 예,
3: 예.
1: 그렇죠. 이 심장병을 약에서, 치료하는 예, 약인데
3: 효과를 많이 봤으니까 나의 그러니까 나이 이 약만 먹으면서 또 무슨가 건강을 찾기 위해서 이번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1: 예.
3: 예, 이리 좀 저기나 뭔가 약을 소개해 준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립니다.
1: 아, 예. 건강하십시오. 예.
3: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우리 기혈이 부족하다 하면은 아 첫째로는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세균성 질병이든 병독이든 쉽게 감염됩니다. 예. 이래서 어떤 사람들은 쩍하면 감기살 걸리죠. 예. 예, 낮에도 가벼운 일을 하는데도 땀을 흘리고 밤에 자면서까지도 식은 땀을 흘리게 됩니다. 예. 예, 머리가 어지럽다는 소리를 경상적으로 하고 귀에서도 소리 난다고 하죠. 예. 예, 그리고 정신 상태가 항상 위축돼 있습니다. 예. 예, 다른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하고 아, 말도 하기 싫어하고 이런 분들은 예, 그 기쁜 날이 이런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예. 예, 그리고 기혈 부족이 또 있는 분들 보면은 항상 맥이 없어하고 아, 피곤하고 숨이 차하면서 말할 맥도 없고 예, 예, 맥을 지맥해 보면은 맥박이 뛰는 것 같지 않게 아주 그 미약하게 뜁니다. 예. 예, 이런 분들 평상시에 피부가 많이 거칠어지고 얼굴도 좀 거무스리해지고 광택이 없고 예, 창백해 나죠. 예.
2: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당연히 심방 약 먹는 환자인데
1: 예.
4: 예, 나는 효과 너무 많이 좋아서
1: 아.
4: 마음이 너무 기뻐서 자꾸 말하고 싶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4: 예. 나 이전에 심장이 나빠서 어릴 때부터 심장이 나쁘다던 게 그래도 이렇게 오래 사는 것도 장량 심해방께도 독이 사는 것 같으려 한다. 예. 그 약 먹고 소리에, 아니, 심장 후두두 하고, 막 가슴 떨리고, 어쨌든 예, 어쨌든 마음이 막 괴로우면 이상하고, 밤에 자다가도 예, 얼른 숨이 올라가고, 서너 번씩 앉았다가 자고 이랬습니다.
1: 아, 예.
4: 엄청 고쳐서 깨나는 것도, 뭐다 심장인, 뇌경색 무슨, 뇌경색에 걸리면 죽는다 할까, 내게. 그게 걸려 죽을까봐 겁이 나 하는데 선생님 방송 맨발 듣고서 내일 좀 방송

0: 듣기 좀 좋아합니다.
1: 예.
0: 예, 그래요. 구약이 내게 많은 것 같아서 내 인연전이 싸먹은데, 그래요. 내 지금 가슴이 숨 아열나오는 그것도 갖다 없어졌습니다.
1: 아, 그게 심장이 좋아지네. 예. 그게 해결되죠. 예.
0: 가슴이 후두두 한 것도 없어졌지. 예. 남의 말을 허리 타나고 꼬딜내고 이래며 어쩌서 그 자꾸 어렵지 나고 이래서 1년에 아, 본가스럽고 난 땜디라 맞았습니다.
1: 예.
0: 그런 게 지금 예, 그거 먹고 많이 효과를 봤습니다.
1: 아.
0: 아무 주무상도 없습니다, 지금.
1: 얼마나 좋습니까, 예.
0: 예, 그런데 이놈들이 우리 형감이 또, 아, 이 녹공에 걸려서 검사를 한 게 무슨 심장도 나쁘다지, 녹공도 왔다지, 이래가가 다 순아이 돼서 그래고 심장이 나빠, 그렇다 하니까나, 나도 심장이 나빠서 그 약을 먹고 효과가 있을까나, 우리 형감도 내, 또, 저기, 얘도 시키자 마음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강의 또 하대다.
1: 예.
0: 예, 활동 많이 한다는 강의를 할까 나도 또 호감이 있어서 영감 대도시켜보자고 그래 대도시킨 게 지금 어쨌든 효과서 운동 우리 영감 80도 선생님이 사준 것 같습니다.
1: 아, 예.
0: 지금 예, 염병원이 이쪽 이번에 태어난 데도 7달 넘습니다.
1: 예.
0: 그게 하루도 쉬지 않고 계속 북한 날라다니는 게 그 순간 나이 80인데
1: 맞습니다. 걔도 약덕이죠. 예.
0: 약덕이죠. 예. 그 약 먹길래 아 새생명 찾아가지고 이게 새 시험을 보니까 나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1: 예, 소리. 예. 종풍을 치료하는 데서 정말 치료가 잘 되는 약입니다. 저는 이 약을 오래 강의드리고 있잼까 이 종풍으로 인해서 지금 효과를 봐서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0: 예, 그래 또 예. 우리 영감 나사진 거 뭐 이 동네에서 뭐도 물어봅니다. 무슨 약 먹고 그렇게 영감에 효과 빠르고 저렇게 쉬지도 않고 매일 올라다니는 건 뭐도 빌릴 다 있다 하면 자꾸 이래면 악해달라 해서 내 몸이 예. 하고 악해줬습니다.
1: 예.
0: 그게 내 글쎄 악해준 그 한둘이 놓치도 등산등 사는 거 똑같게 됐습니다.
1: 그렇지 말입니다. 그거는 많이 숙성
0: 말입니다. 예, 다 두댕기지. 주방에 이름 못 하던 게 어떤 영감 손에서 다 받아 먹던 게 어떤 주방에도 다 지기
1: 그 빨리 회복됐습니다. 예. 그분이
0: 효과를 빨리 봐서 예. 용서한다.
1: 예.
0: 이제 할도이 좀 저기 쌀때또 사겠단다. 걔네 요즘 할도이 좋다 하니까나 말하는 게또싼 소리 합대다.
1: 예.
0: 여기 또 활동실에 내가 같이 걸로는 그 할머니 한에 주자 세계였다는 게
1: 예.
0: 그거, 예, 먹음 나신가에 물어봤대요. 내 우리 영감 잡순 거 달아 했대만.
1: 아, 지지하를 세 개였답니까?
0: 예.
1: 아, 지지하를 세 개.
0: 예, 한번 선생님과 물어볼까 좋다 했까, 내, 그, 아내가 말했는데, 그 아내들이 지금 활동 좋을 때 싸겠다고 주문하겠다.
1: 아, 예, 스자르 예, 세 개라, 세 개를 지금 넣었다, 제 구멍가, 예. 근데 이 스자르 이렇게 세 개를 넣었대서, 예. 우리 이게 뭐, 아, 그 심장 혈관이 뭐, 어느 거나 뭐, 다 그거 해결해 준 게 아닙니다, 예. 그 스자르 한 그 부분이 심장 안이, 예. 그 많은 혈관 중에서, 그, 이제 그 두 개를 연 그 혈관을 구해냈을 뿐이지, 다른 혈관이 앞으로 안 막힌다, 이런 보상이 없습니다. 예. 앞으로 예. 이 관상동맥이 한 70% 내지 75% 이렇게 막히면은 현대의학에서는 그 지지하를 해라고 권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 예. 관상동맥이 꼭 그 이게 막히면은 그런 그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예. 이분이 항상 혈전도 용해시켜주고 어혈도 풀어주고 아 관상동맥이 막혀있는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약을 꼭 써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아니 이제 지금 세 개를 했다 이제 앞으로 뭐 더 하지 않고도 무난하게 지날 수 있죠. 예. 그래서 예. 그분은 이게 예, 잡질들 이런 흐뜰흐뜰한 이런 잡질들을 녹여낼 수 있는 이런 성분이 소홍하랑 지룡이랑 소목하고 당귀 우수기랑 들어간 이런 성분을 써가지고서 꼭 이 잡질들을 녹여내고 어혈도 풀어주고 또 혈전도 녹여내고 이래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예. 이 우리 장약심리방 보면은 관상동맥경화 치료를 해준다고 딱 약과기 치료범이 밝혀놓은 이런 약이기 때문에 부단히 관상동맥이 혈류량을 높여주면서 관상동맥이 막히지 않게 혈액이 충분히 흐르게끔 계속합니다. 예. 그래서 네. 우리 이 약을 쓰면은 지자 이 변두리에 갔던 분들도 지금 지자를 하지 않고 지내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예. 그래서 예, 그분한테 맞는 약이기 때문에 그분이 세 개를 지자를 한 분.

0: 분이라면은 계속 그 후기 치료를 이런 걸 해줌 좋습니다. 이런 약을. 예. 그래서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1: 예, 알겠습니다.
0: 건강하십시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지금 기혈보충 누구나 기혈보충을 다 해야 되는 게 이게 늙음하기 와서는 다 해야 됩니다. 예. 이 만병의 원인이가 기혈부속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기혈부속이 있는 분들 보면은 얼굴이랑 막 푸르스름해지고 피부에 또 반점이라 많이 생깁니다. 예. 예, 그리고 기혈부속이 또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사람 그 이빨점이 또 점점 커지죠. 예. 입금이 점점 퇴화되면서 이빨이 쉽게 빠질 수 있고 이빨이 이물질이 잘 끼웁니다. 이런 분들이 잠을 들기 엄청 힘들어하고 잠이 들었다 해도 또 소리가 조금 나도 놀라 깹니다. 예. 그리고 야뇨증도 심하고 밤소변이 매우 잦죠. 예. 머리카락이 또 일찍 힐고 젊은 나이에 흰머리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분들이 기혈부속이 있는 분들이 그리고 이게 또 그 혈이 부속하면은 진액이 말라드는데 입안이 계속 이런 분들이 계속 말라듭니다. 입안이 결국 눈물도 적어지고 콧물도 적어지고 땀도 적어지죠. 예. 삼복철에도 어떤 사람들은 땀을 안 흘립니다. 예. 이런 사람들 장도 점막이라며 건조해 나면서 변비도 많이 생기죠. 예. 이런 증상이 다 혈이 부속하면서 진액이 모자라서 생기는 그런 그 증상입니다. 예. 이게 몸의 혈액이 부족하다면은 심장하고 대뇌에 혈액 공급을 못 해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런 그 기혈부족이 있는 분들 보면은 심장이 빨리 뛰죠. 예. 정상 심률을 벗어나가지고 100 이상으로 심률이 뛰기 때문에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찹니다. 예. 왜서 숨이 차는가 하면은 심장이 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심장이 수축할 때 심장 안에 있는 피를 다 내보내지 못하죠. 예. 그리고 심장이 늘어날 때는 정맥이 피가 원래 들어와야 됩니다. 예. 그런데 심장이 기가 부족하면은 들어오는 피도 많이 빨아들이지 못하고 내보내는 것도 꽉 심장을 짜서 원래 쥐도 주동맥이 내보내줘야 되는데 그걸 못한다. 예. 그러면 우리 머리나 내장은 피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받게 됩니다. 예. 이러면 대뇌 중추에서는 각 내장이나 대뇌에 피가 부족하니까 또 심장이 수축하게끔 중추신경에서 그런 반사를 보냅니다. 예. 그러면 심장이 또 수축합니다. 예. 이러다 보니까 심장이 수축 이완이 많아지게 되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소홍화라든가 또 그 홍경천이라든가 미과금이라든가 또 황계라든가 사원자 당귀가 당귀 천궁이 들어갔기 때문에 기와 혈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이런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2: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회로는 241-7979번, 241-7979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선은 1년에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선전 및 실천 활동을 착실히 펼쳐 녹색 저탄소 니림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면서 우리 주의 생태 바탕색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3: 단오 명절 기간 우리

0: 각주 각 현시에서는 민속공연을 비롯한 활동과 관광지 입장료 감면 등 해민 조치를 내와 문화관광 소비시장을 일층 활성화하게 됩니다.
1: 여길 조양천 국제공항 대한국 공중통로 두 갈래가 같은 날에 운행이 됐습니다. 습금경 총성이나 생산 방식과 생활 방식의 녹색 저탄소 전환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람과 자연의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다그쳐 추진해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6월 15일부터 21일까지는 전국 에너지 절약 선전주입니다. 근년 내 우리 조에서는 공공기구의 시범 인솔과 사회구역 대중의 광범한 참여를 최선으로 1년의 에너지 절약 환경 보호, 온실가스 배출 감소 선전 및 실천 활동을 착실히 펼쳐 녹색 저탄소 리뎀이 인심에 깊이 스며들게 하면서 우리 조의 생태 바탕색을 전력 수호하고 있습니다. 홍수암 기자입니다. 전국 저탄소의 날에 점해서 전주 각급 공공기구에서는 설전적으로 행동을 하여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소모 감소, 저탄소 환경 보호 요구를 공무 출행, 음식 봉사, 일상 사무 등 세부적인 부분에 융합시켰습니다. 차관리를 최적화하고 녹색 출행을 재차하는 데서부터 지혜 식당을 구축을 하고 음식 낭비를 근절하는 데 이르기까지 기관 단위들은 정밀화 관리로 에너지 절약 본보기를 수립했습니다. 녹색 공무 출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주직 속 기관 공무용차 봉사 중심에서는 정밀화 에너지 절약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1년의 저탄소 출행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3절군들은 동일 시간대에 동일 방향의 공무 임무를 통합해 차 한 대의 다중 파견 합병 출행을 실시함으로써 빈차 운행과 중복 파견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조직 속 기관 공무용차 봉사 중심 3일군 류옥창입니다. 근년 내 우리는 공무용차 구조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신에너지차 비중을 점차 높였습니다. 계획에 따라서 앞으로 신에너지차 비율은 60% 이상에 달하게 됩니다. 기름차의 전기차 전환과 신에너지차 대체를 통해 연료 소모를 줄이고 탄소 배출을 낮추어 기관의 녹색 출행을 확실히 실시하렵니다. 두정무 중심 기관식당은 지혜식당 디지털화 시스템에 의탁을 해 식재료 전 과정의 정밀화 관리 통제를 실현했습니다. 식재료 입출고 선입 선출에서부터 주방의 식재료 다용도 이용, 자투리 식재료의 충분한 이용, 소분량 음식 공급, 수요에 따른 음식 보충에 이르기까지 매개 고리마다 알뜰히 계산하고 있습니다. 두정무 중심 기관식당 책임자 유진화입니다. 재고 관리에서 우리는 한 개 물품 한 개 코드 방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관리원 시스템을 통해서 스캐너로 입출고를 완성을 하고 잔여량을 실시간 조회하며 선입 선출 수요에 따른 수령 원칙을 엄격히 집행해 재고 잔여량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전주 공공기구의 에너지 절약 사업은 시중 목표 지향적 시책을 견지하면서 아름다운 연변 건설의 고품질 발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조기관 사무관리국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처 처장 곽위도입니다. 14호 기간 전주에서는 신에너지 공무용차 187대를 갱신했는데 이는 갱신 총량의 36.59%를 차지합니다. 조정무 중심에서는 에너지 절약 등 4,120개와 가뭄식 발부 등 물처리 기구 616세트를 갱신했습니다. 전주적으로 이미 국가급 절약형 공공기구 에너지 효를 선두주자 2개, 시범단위 16개, 절약형 기관 330개를 건설했으며 그중 주본급 건설 완성률이 95.31%입니다. 기관 단위의 시범 인솔은 사회구역의 저탄소 행동 참여를 이끌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옹 사회구역 환경 보호를 주제로 한 선전 활동이 한창입니다. 현장 3립군들은 여러 가지 형식으로 관할 구역 주민과 기관 단위 인원들에게 에너지 절약 오염물 배출 감소, 폐기물 이용 등 실용 지식을 보급해 주민들의 저탄소 환경 보호 생활 방식을 장악하게 했습니다. 연결시 북산가도 단옹사배 구역 주민 장아림입니다. 일상생활에서 물을 아껴 쓰고 차를 마신 후에 자칫거기를 꽃에 줄 수가 있습니다. 종이상자도 재활용.

0: 대응하거나 팔 수가 있죠. 평시 걸어서 출행을 합니다. 사실 환경보호는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사람마다 참여해야 한다고 봐집니다.
1: 공동참여.
0: 근년에 우리 조에서는 습금경 생태 문명사살 깊이 관찰하고 탄소 감소, 오염 배출 감소, 녹색 확대, 장성의 협동 추진을 견지했습니다. 국가와 성의 신형 공업화 및 녹색 저탄소 발전에 대한 결책 포치를 깊이 관찰하고 고품질 발전 선차적 임무에 초점을 맞추어 녹색화, 지능화, 디지털화를 주공 방향으로 전통산업 갱신과 신흥산업 육성을 통괄 추진했습니다. 녹색 생산 방식을 적극 실행을 하면서 기술 보급, 오염 예방 통제 등 여러 면에서 농업의 지속 가능 발전을 전력 촉진했습니다. 원천 예방 통제, 정밀 시체, 협동 공동 치리를 사업 원칙으로 산업 녹색 전환을 다같이 추진해 에너지 절약 오염 배출 감소 사업에서 적극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주생태 환경국 대기 환경처 처장 고재강입니다. 우리는 연변의 기후 특징에 입각해 일련의 계획과 부문 간 협동을 통하여 기후 적응형 도시 건설 심화를 적극 추진하고 온실가스 흡수원 대상 비축을 주동적으로 계획하며 탄광 저농도 가스 이용 CCER 대상 실시를 다그쳐 추진하여 탄소 피크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 1시간당 증기 발생량 65톤 및 그 이상의 사용 중 석탄 보일러 46대가 개조됐습니다. 14호 시기 질소 산화물 배출량 4,303톤 감소, 휘발성 유기물 배출량 719톤 감소를 실현했습니다. 향후 우리 조에서는 에너지 절약 저탄소 선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 추진하고 공공기구 에너지 절약 건설, 기층 서민 환경 보호 실천을 상시적으로 추진하며 녹색 발전 저력을 일층 두텁게 다져 에너지 절약이 도시와 농촌에서 새 기품으로 자리 잡도록 하며 전민 녹색 전환으로 우리 조 생태 고품질 발전을 일층 추동하게 됩니다.
2: 2026년 단오 명절 기간 우리 조 각 현시에서는 민속 공연, 오락 소통, 문화체육 축제 등 활동을 내오고 관광지 입장료 감면, 숙박 음식 가격 할인 등 해민 조치를 내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단오 축제를 선사하고 명절 기간 문화관광 소비시장을 1층 활성화하게 됩니다. 단오 기간 문화관광 행사가 전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용정시 지신진에서는 제1회 해랑강 단오 민속문화관광 행사를 개최해 민족단결 두루마리 서명, 민족씨름대회, 쫑즈 함께 만들기, 민속 가무 공연 등 12가지 몰입형 체험 활동을 펼칩니다. 중국조선족 민속원에서도 전통 가무와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집니다. 도문강 광장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속공연과 이웃 문예종합공연이 펼쳐지고 방천풍경구에서는 상모춤, 장고춤 등 특색공연이 번갈아 펼쳐지며 재미있는 민속놀이도 마련됩니다. 특색행사도 명절 분위기를 밝힙니다. 도나 육정산, 북산공원에서는 단오등산, 공원 나들이 행사가 열리고 백인 쫑즈 만들기, 오색실 엿기 등 전통체험활동이 펼쳐집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체험, 갑골문 알아맞추기 등 계열 행사를 준비했으며 민속복싱 무료체험도 제공합니다. 6월 20일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홈장경기가 펼쳐집니다. 단오기간 각종 해민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도나시 여러 풍경구, 민박, 음식점에서는 단계별 할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연길공룡왕국, 해란명주탑, 훈춘, 와스토크, 활락섬 등 관광지에서는 1인 입장권, 가족 입장권 묶음을 내놓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게 합니다.
0: 단오절의 점에서 연결 조양천국제공항 대한국 공중통로 두 갈래가 같은 날에 운행이 됐습니다. 6월 17일 한국 양양 연결 국제관광 전세기가 2026년 새 항공 시즌 항행을 정식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밤 한국 제주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도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연면과 동북아를 잇는 항공망이 더 촘촘해져 연면의 동북아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그쳐 건설하고 지역 문화 관광과 경제 무역 교류를 심화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한국 양양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11편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운행이 됩니다. 한국 제주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는 6월 17일, 20일, 23일, 26일, 29일 총 5편 운행이 됩니다. 두 전세기 항공편을 통해

0: 한국 관광객 누계로 연 3천 명 이상을 접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양 전세기는 지난해 개통된 이래 2년 연속 운영 중이며 제주 전세기도 이번 항공 시즌에 안정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김성용입니다.
1: 저희 지역은 인천공항하고 멀리 떨어져서 동해안인데 전세기와 양양공항에서 출발해서 편하게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0: 연결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통상구 일체화 통관 보장 기제에 의탁을 해 변방 검사 온라인 사전 신고, 통로 신속 검사, 구분기 보장 봉사 최적화 모식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계 관광객들이 통관 시 문의가 많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통관 검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사적 면제 정책 시행 후 젊은 한국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비추어 우리 조에서는 여행사들이 가족 관광, 휴가 여행 등 새 상품과 새 로선을 개발하고 특색 관광지를 연결해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주요 관광 도시의 문화관광 주관 부문 관광업체와 적극 연계하여 다국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문화관광기업을 한국에 파견해 시장 교류를 했습니다. 아울러 연변의 변경 풍경, 민속문화, 생태 양생 등 양질 자원을 선전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연변 문화관광 인지도와 매력을 꾸준히 높여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그쳐 건설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2: 단호기간 대규모 여객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연결 참호단에서는 여객 흐름 동향을 미리 분석하고 수송력을 과학적으로 조정하며 편민 봉사를 승격하고 안전 방어선을 엄격히 지켜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있으며 편안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다년간의 단호기간 여객 흐름 특징과 출행 수치를 종합해 전용 수송 방안을 내오고 临시열차 추가, 차량 중변 등 방식으로 수송력을 확충했습니다. 연결 참호단 여객 운수 영업과 공정사 우정입니다. 운수조직 면에서 림시열차 10.5쌍을 증가했는데 그중 고속철도 림시열차 8.5쌍, 일반 림시열차 2쌍이 포함됩니다. 청도, 대련 등 장거리 인기로선의 동력 분산식 열차 14쌍을 중변 편성해 열차 수용 인원을 효과적으로 늘렸습니다. 동시에 24시간 여객 흐름 동태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원이 승차권 예매 상황, 현장 승객 흐름을 추적하며 여객 흐름 변화에 따라 수송력을 유연하게 조절해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려 합니다. 수송력 보장 토대에서 연결참호단에서는 역내 봉사와 안전관리도 최적화했습니다. 연결참호단에서는 지방교통운수부문과 연동해 버스, 관광버스 연계 봉사를 완성하는 한편 돌발상황 대처 응급 예비안을 세분화하고 각종 안전우환을 전면 점검해 여객들의 안전출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0: 일전 동북축구연맹전 심양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펼쳐진 경기장에서 연변 여성 응원단이 선보인 명태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재학생들과 도나시문화관 배우들로 모여진 이 응원단은 조선족 전통복장을 차려입고 손에 말린 명태를 든 채 가지런히 춤을 추어 여러 주요 사교 플랫폼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목적 응원단은 춤의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으며 연변 대표팀 홈장 경기 응원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고향 경기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특색 있는 춤 사위로 연변 문화관광 이야기를 잘 엮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명태춤 공연자들인 연변대학 YB 요시 응원단 학생들은 선생님의 세심한 안무와 지도 아래 무용 동작을 반복적으로 다듬고 대형과 리듬을 조절해가면서 조선족 민속 특색과 응원춤을 완벽하게 융합시켰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조 교수 연구실 주임 장춘일입니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지도 일꾼들이 우리 연변의 미식 중 하나인 명태를 추천 소개하려 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명태와 응원춤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이 반복적인 교류와 소통을 거쳐 최종 응원단 성원들마다 손에 두 마리 말린 명태를 쥐고 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후기에는 명태춤을 창작하게 됐습니다.

0: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명태춤 응원단의 핵심 조령은 연변대학 YB의 유시 응원단입니다. 이 응원단은 2016년에 설립된 이래 교내 외 문예 공연과 체육 경기 응원, 초청 공연 등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응원단은 공양 경기장에서 특색 있는 민속 응원으로 연변 문화 관광에 힘을 보태고 연변의 특색 문화가 지속적으로 인기 몰이를 하도록 조력할 타산입니다.
1: 연일 우리 조에는 음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 상황에 비추어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상 전문가에 따르면 동북 한랭 저기압은 동북 및 주변 지역 상공에 자리 잡은 한랭 소용돌이로 이동 속도가 느리고 머무는 기간이 길어 동북 지역의 조온 냉해, 연속 강우, 강대류 날씨를 유발합니다. 주 기상대 부국장 고한방입니다. 이번 연속 음우 날씨는 주로 고공의 동북 한행 저기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떨어뜨린 한랭 기류와 남방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충돌해 각종 강대류 날씨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상 부문에서 날씨 변화에 따라 기상 정보를 제때에 갱신하니 많이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에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농업 생산 건의를 발부했습니다. 고한방입니다. 논은 논물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변모와 잡초가 함께 자라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안전은 개인날을 이용해 제때에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어 기간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8.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와 비슷하겠고 전주 평균 강수량은 6mm 내지 8mm로 평년보다 1.6mm 정도 적겠습니다. 20일부터 21일 사이 강우 날씨가 있겠으니 관련 부문에서는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들은 출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최근 강우가 잦고 누적 강수량이 많겠기에 각지에서는 포전관리를 강화하고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문화관광업종 권위 데이터 분석기구인 메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6년 5월 5A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 100강 순위에서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70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도현 만명사생 국방 주제 사상정치 수업이 일전 안도현 제3중학교 주회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클라우드 생방송 모식을 채택해 만여 명 중소학교 사생이 동시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2: 네, 줄가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0: 종이는 좋지만 좋은 종이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상강종이관에서는 좋은 종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상강종이관은 약 10년의 발전과 축적을 거쳐 성씨급 명종이 및 중이학파 책임자 20여 명을 모았습니다. 중이관은 새로운 진료 방식으로 시민들에게 우수한 종약을 처방해드리고 고품질의 중이약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 연길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 연계전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룡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1: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안녕하세요. 연변 노래가 좋아해서 인사드리는 최래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음력 5월 5일 바로 단오입니다. 단오는 중국의 전통 4대 명절 중 하나로서

1년 중 가장 양기가 왕성한 날이라 여겨져 사람들은 풍년과 건강, 행복을 기원하며 다양한 풍습과 놀이를 즐겨왔습니다. 이 기쁨을 노래로 먼저 전해드릴까 합니다. 박용일 작사, 량성호 작곡의 5월 단오를 이상길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단어가 되면 집집마다 창포를 삶은 물에 머리를 감고 쑥떡이나 수리쥐떡, 전병 등을 만들어 나눠 먹었습니다. 푸르른 쑥의 향긋함과 달콤 쌉싸름한 맛은 마치 단오 아침의 상쾌한 공기와도 같지요. 이 기쁨과 건강, 풍요의 기운을 흥겨운선율로 느껴보실까요? 박금춘 작사, 최동력 작곡의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단어는 오감으로 즐기는 명절입니다. 귀에는 신명나는 가락, 코에는 쑥과 창포향, 입안에는 쫄깃한 떡맛, 그리고 눈에는 파란 하늘을 가르는 그네의 자태까지 아주 기분 좋고 황홀한데요. 이번에는 리란 가수의 목소리로 단어의 정취를 더 깊이 느껴보실까요? 한춘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5월 단어를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단호하면 빼놓을 수 없는 풍습 중 하나는 바로 그네입니다. 그네 타고 하늘 높이 오를수록 우리의 꿈도 커지지 않을까요? 마치 구름 위에 꽃을 피우듯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그 순간을 노래로 담았습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구름 속에 꽃 폈네, 임향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번에는 단어의 역동적인 에너지를 노래로 만나보겠습니다. 남성적인 기운이 정점을 찍는 날, 단어의 또 다른 모습은 바로 씨름판에서 펼쳐집니다. 으라차차, 힘찬 기압과 함께 땅을 구르는 장사의 기상, 그 뜨거운 열기를 류영군 가수가 부르는 씨름꾼 사나이에서 느껴보실까요?

씨름판의 열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이번에는 한여름의 더위를 날려줄 청량한 음색을 만나보겠습니다. 단호 아침, 빗질한 머리칼에서 풍기는 창포의 상쾌한 잔향, 그 글에 따라 울려 퍼지는 은은한 방울소리를 담은 노래, 박동렬 작사 성기화 작곡의 음방울로 단호의 신선하고 청량한 에너지를 전해드립니다.

연변 노래와 함께한 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다 되었네요. 끝곡으로 단어의 깊은 정취를 마음에 새기며 김영자 작사 문경덕 작곡의 단어 명절 강도나 가수의 노래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단어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편집의 오영란,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0: 나에게 독서란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참 고마운 존재인 것 같아요. 사실 기억하고 표현하고 또 상상을 하는 건 사람의 본능이나 다름없잖아요. 하지만 독서를 하게 되면 이런 소중한 능력들의 향상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 나에게 독서란 가장 좋은 스승을 만나서 나라는 제자가 성장 발전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 독서는 나에게 생활입니다. 다양한 경험을 선물하고 제자리보다는 앞으로 나아가게 등을 떠밀어주는 힘입니다. 독서가 있어서 항상 자신한테 배포유했고 자신을 선대했습니다. 함께 독서해요.
3: 여러분에게 독서는 어떤 것입니까? 독서를 통해 우리는 성장하고 힘을 얻으며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독서가 일상이 되는 삶을 바꿔갑시다.
4: 북경 시간으로 1시를 알려드립니다.

모든 가정의 건강과 행복을 전하고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로 일상을 지키는 시간. 건강한 삶을 천가만호에. 지금 함께하세요.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0: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조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0: 상강종이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종이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류 선생님과 함께하는 동충하초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선생님 모시고 또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1시 30분 전으로 생방송실 두 대에서나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동충하초 단오명절 특별 현금 할인 이벤트 소개해드립니다. 세 곽 사시면 한 곽을 드리고 현금 2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여섯 곽 사시면 네 곽을 드리고 300원 할인해드립니다. 아홉 곽 사시면 열한 곽을 드리고 500원 할인해드리고요. 열여덟 곽 사시는 분들께는 23곽을 드리면서 1,000원 할인해드립니다. 매일 전화로 예약하시는 선착순 10분에게는 추가로 바다오리알 선물 세트 한 세트 혹은 웅담지 황눈약 두 곽을 드립니다. 특별 이벤트는 6월 30일까지 진행할 예정이고요. 연변 지역은 무료로 배송해 드립니다. 방송의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발효 동충하초 균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발효 동충하초 균분 6월달 우대 활동은 본약을 더 드리면서 또 현금도 할인해 드리고 단오 명절 선물도 드립니다. 예, 환자분들이 이용하신다 할 때에는 경제적으로 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동충하초를 보면은 우리 서장에서도 아주 특수한 고산 토양하고 환경 속에서 생장 하는 희귀약초입니다. 예, 때문에 우리 동충하초는 전통의 지혜가 결합돼서 만들어진 아주 귀중한 천년약초라고 합니다. 예, 지금은 전 지구적으로 인류가 건강하고 행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다양한 효능을 갖고 있는 이 희귀한 동충하초는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서장고원에서 예, 고산지대에서 자생하는 이런 약초이고 또 특정 곤충이 몸에 기생하면서 자라나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 효능이가 또 아주 다양합니다. 예, 면역세포도 활성화시키고 산화스트레스도 감소시키면서 염증도 억제하고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이런 효능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외에도 다양한 건강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많은 관심을 또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동충하초는 이런 귀중하고 희귀한 약초로서 특별한 효능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예,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면서 질병을 치료도 하고 또 전통적으로는 강장제라고 불리우면서 기력 회복에서는 예, 면역체계 활성화를 시켜서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합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2: 예, 야, 동충하초 쓰니까 나는 이 동충하초 쓰기 전에는 면역력이 약해서

0: 감기로 그래서 계속 지나가고 지나간 감기 다 하고 감기 끊을 새 없었습니다.
1: 네.
0: 예, 이거 먹으면서 지금 감기 갔다 가야 합니다.
1: 네.
0: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에 항상 후두두 하고 심사에 나쁘니까 또 혈압이 계속 높지 한디 지금 혈압도 정상, 혈압약을 한번 먹어도 정상이고 심장 두고 후두두 하던 것도 지금 많이 호전됐습니다.
1: 네.
0: 예, 그래지 손발이 저려서 계속 밤이 뭐 손발이 저려서 후 깨나면 손발이 저리고 손발이 저리고 하던 게 그것도 깜짝깜짝 이롭습니다.
1: 네.
0: 한 1년 남아 먹으니까.
1: 네.
0: 그래지 저 위 소화제나 위궤야 있어서 매번 것도 못 먹고 식은 것도 못 먹어 됐습니다.
1: 네.
0: 그런데 위도 완전히 좋아진다 이거 먹으니까.
1: 맞습니다. 소화 효소 분비를 잘합니다.
0: 예. 네. 그래길래 글쎄 위도 지금 아무거나 먹어도 일 없습니다.
1: 네.
0: 그래지 머리가 항상 힝하고 어지럽고 이랬던 것도 예, 머리도 맑아지고 정신하지. 밤에 뭐 소변 넣고서 한 시간에 한 번씩 봤는데 지금은 한 번밖에 안 봅니다. 밤에.
1: 네.
0: 그래 놓고 밤에 폭 자지 하니까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정신이 납니다.
1: 네.
0: 예, 야, 이 약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내게는 딱 맞는 약입니다.
1: 네.
0: 그래, 이 약은 좀 있는데 내 이번 활동이 쌀려고 또 전화드렸습니다.
1: 예, 이번 활동 기간이 예. 그 열이하도 꽉 사면 23곽 들이면서 1,000원 할인합니다.
0: 예.
1: 예. 그리고 또 단오 명절 선물도 있고
0: 예.
1: 2836-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예. 아,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로 보면은 해발이 4,500m 이상의 서장 고원하고 히말리아 산맥에서 자라는 아주 희귀한 곤충 기생균입니다. 바로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처럼 돋아나는 아주 독특한 생태 환경 때문에 동충 하초라고 또 불립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저는 지금 이 동청하초의 발효분 김분에게 쓰고 있습니다.
1: 네.
3: 아, 이 약을 쓰기 전에 저는 저 생각이 있어가지고, 머리가 저 그리 통원하고 기억력이 없고요. 그리고 또 심장이 또 두근두근거리고요. 숨차고.
1: 네.
3: 그리고 또 방탕 제대로 못하고.
1: 네.
3: 위 소화도 잘라야 되지. 저는 좀 비대도 있지. 지금 무릎 관절도 아프지. 여러 가지 증상이 많이 했습니다. 그래, 이 동충하초 이 발효분 균균을 쓰고, 지금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그리고 우리 집에 놓친 뒤에, 소화도 잘라야 돼. 무릎 관절도 아프지. 그래서, 이 균균을 쓴 게 지금 효과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도 좋을 때에 한 열여도 꽉 싸가지고 계속 쓰려고 그럽니다.
1: 예, 열여도 꽉에는 23곽 드립니다. 결국 1,000원 할인하고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1: 네.
3: 감사합니다.
2: 네, 안내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리고 15세기부터 우리 서장과 우리나라에서는 예, 이 강장이 보약으로서 동충하초를 사용해 왔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지금 우리 그 후부터는 예, 귀중한 약품으로서 얻기가 예, 이 동충하초를 쓰자면은 일반인들이 쓸 수 없기 때문에 산속이 금이라고도 불리웠습니다. 예, 그리고 전통적으로 알려진 효능에는 피로 회복하고 체력 강화에서 동시에 효과를 보면서 정력을 증진시키는 효과가 아주 특수합니다. 때문에 노인분들이 예, 건강에 좀 특별한 효능이 있기 때문에 90세 이상을 넘긴 명인들이 무병장수의 비결이가 동충하초 섭취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또 있습니다. 예, 그리고 폐하고 신장 기능을 개선해서 면역력을 강화하고 노화 방지하고 지구력을 향상시킵니다.
2: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4: 기자님 매일 수고 많습니다.
1: 예.
4: 예, 저도 동충하초 먹고 있는 환자입니다. 이전에는 정말 예, 너무 아픈 게 많아서 예, 사는 게 귀찮을 정도로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말 예, 좋다는 약도 다 먹고 좋다는 저기 침도 맞고 부항도 붙이고 예, 안마도 하고

0: 벤츠에서 다녔습니다. 너무 아파서. 그런데 그래도 예, 잘 낫지를 않고 예, 그냥 고통성 감기를 예, 그래서 1년 내내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어째 사람이 기저약과 감기 그렇게 뻔하지 않습니까?
1: 네, 면역력이야.
0: 예, 예, 감기를 계속 하니까 그래도 정말 예, 그 기분 좋은 날이 없고 예, 맨날 이렇게 기분이 나쁘고 그렇다거나 이런 부분 속에서 살았는데 지금은 예, 이렇게 동충하초 정말 좋긴 좋습니다. 동충하초 먹으면서부터 감기를 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예, 그 노공도 있고 심장도 나쁘고 특히 손이 심장도 나쁘고 손이 나빠서 예, 손 때문에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계속 예, 아랫배가 예, 이렇게 아프고 예, 방광이 계속 터지듯이 아프고 예, 소변 자주 보고 예, 찡하면 소변에 피가 나가고 이래서 그냥 병원에 갔다 한 데도 맞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그 손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그 심장 때문에 그냥 이렇게 예, 심장이 두근거리고 이러니까 마음이 편할 새 없을 때가
1: 네.
0: 예, 마음이 그냥 이렇게 두근두근하고 예, 무슨 큰일이 기실은 큰일이 없는데 계속 큰일 있는 것처럼 예, 걱정하고 근심하고 예, 이러면서 살아. 그러니까 마음이 편할 새 없을까 기분이 좋은 날이 없더라 말인가 예.
1: 네.
0: 예, 그런 게 지금은 예, 그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영 편안하고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 네.
0: 저는 정말 예, 이 동송화주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결국 맨날 예, 매겹서라 매겹서라 하며 이래며 살았습니다. 결국 정신이 이렇게 정신이 말쑥할 때였고 항상 머리가 흐릿허분하고 예, 안개 낀 날처럼 예, 머리가 흐리고 예, 좀 맑은 날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기억력이 영향 비높고 이래서 했는데 지금 이전에 비해서 기억력도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1: 네.
0: 어쨌든 여러 면으로 예, 이 동송화주라는 약이 정말 예, 그 어느 약보다 피할 수 없이 좋습니다.
1: 네.
0: 해발 4,500m 그런 앙리난 황금색사란 이런 뿔이니까 이런 뿔이 깊은 병도 예, 하나하나 해결되는 게 직접적으로 느낌이 지금 삽니다. 너무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저 항상 예, 매겹고 그랬던 게 지금 저는 그렇게 매겹는 감이 없고 예, 다리도 그렇게 아프던 게 예, 다리도 별로 안 아프니까 나가 활동도 잘합니다. 선생님.
1: 네.
0: 야, 동충하초처럼 좋은 약이 없습니다. 정말 저기 그게 또 발효된 약이다 그런지 또 효과가 좋고 예, 효과가 빠르고 효과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1: 네.
0: 먹어보니까 예, 정말 실감 납니다. 이전에는 먹어보지 않을 때 몰랐는데 먹어보니까 실질적으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예, 아무래도 이거 계속 먹으려고
1: 예.
0: 계속 먹으려고 이거 9곽도 싸서 이번에 또 활동도 줬을 때다 예.
1: 9곽에는 11곽을 드리면서 현금도 예. 500원 할인합니다.
0: 예, 그래가나 이래 좋을 때 계속 이렇게 활동할 때마다 싸니까 예, 경제적으로도 많이 전략되고 예, 아, 심정이 아주 유쾌합니다 선생님.
1: 예,
0: 예, 오늘 9곽 부탁합니다.
1: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저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종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3

0: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2: 예.
1: 나도 통풍 약을 안 써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몸이 되게 영 많습니다. 그래도 정말 발부터 머리까지 몽땅 되어있는데 이 통풍 약을 먹고 다 좋아졌어도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예. 내 토대 혈압도도 영달기입니다. 이 약 먹어. 혈압도도 영달기까 머리 어지럽더니 머리가 어지럽게. 그냥 기어 소리 난도 머리에 썼는데 그냥 소리나 다지 못했습니다. 이 소리 나던 게 없어지니까 잠을 잘 자고 어찌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2: 네.
1: 그리고 항상 심장이 항항하고 답답하고 숨이 차고 숨이 올라가도 있는 것 같은데 심장이 편안할까? 내 잠을 잘 잡니다.
2: 네.
1: 예, 그리고 허리다리도 다 걷지도 못했습니다. 그래도 허리다리 아픈 것도 다 좋았지. 미리 부족하면 소화제 밥 못 먹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밥 잘 먹고 있습니다. 예, 이 약 먹으니까 이 사람이 매일 납니다. 힘이 나는 게 알깁니다.
2: 네.
1: 예. 이게 높은 고온에 자라는 게 겨울엔 벌레로 자라고 여름엔 하솔로 자라서 그런 것도 그것도 봐놓고 해야 돼. 그러니까 30배 이상도 효과를 보게 한다니까. 이 약 썼는데 정말 좋은 약입니다. 계속 먹으려고 이번 활도에 또 참가하자고 전화를 드렸어요.
2: 예, 활도에 좋습니다. 예, 본약도 더 드리고 현금도 할인합니다.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1: 예, 알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약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2: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2: 아, 그리고 우리 동충 하초를 보면은 전통 이야기에서는 몸의 활력을 높이고 장수와 건강을 유지하는 최고의 강장제라고 합니다. 예, 때문에 지금 특히 동충 하초 하면은 중노년 분들이 관심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현대 과학 연구에서는 항피로 작용, 예, 그렇게 맥이 똑 떨어지던 게 지금 동충 하초로 드시면은 예, 좀 피곤하지 않다. 이런 항피로 작용하고 운동 능력 좀 움직이기 쓰리하던 이런 분들이 예, 좀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또 이 피로 지연 가능성을 많이 높여줍니다. 예, 그리고 혈액 중에 있는 지질 대사를 촉진시켜서 심장병을 완화시키고 신장을 건강하게 하는 이런 작용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3: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도 이 동충하초 발효인 먹은 지 어서는 1년 반이 넘어서 거의 2년 됩니다.
2: 네. 예.
3: 근데 지금 제가 내가 제일 문제가 뭐인가 하면 신체 질질로 인해서 녹국지 부드럽이 가야 있어가지고 평상시에도 그냥 머리 아프고 힝하고 올빠한 게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병원에도 가서 몇 번씩 투원하고 이런 거 포막 세 번씩 투원하고 밤에도 불시리 그게 발달하면 막 어지럽고 미스럽고 토하고 막 이런단 말입니다.
2: 네.
3: 그래서 약을 많이 썼습니다. 어디 저 단약 다 댕겨 어디나 병원 이사하고 어디나 영화담 당기고 이랬는데도 제일 아이 됐는데 어떻게 돼서 이거에 동충 하초가 좋다는 거 이거 좀 이렇게 방송에도 듣고 여러 가지로 이래 여러 사람들께서 듣고 보니까 별로 내게 맞으면 이게 내 무슨 별로 행이 될 것 같아서 처음에는 다 못 싸고서 한 4천 원이지 쌌습니다. 그래서 먹었는데 처음엔 잘 모르겠던데 한 20일 넘으니까 별로 머리 힝하던 게 별로 조금 머리 맑아진 감이 나면 이 얼빠나던 게 조금 이 정신 드는 것 같아 그랬었죠.
2: 네.
3: 그래서 아 이게 아무리 내게 맞는 약이래 이 동충하초가 이게 이렇게 사람께 좋은 것 같은데 아마 이걸 선택해야 되겠다 해서 계속 먹으니까 한 달 두 달 먹으니까 점점 나살지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다른 약을 아직 다 먹습니다. 먹습니다. 예, 한 가지 떠오르면서 이걸로 그냥 먹기 시작한 게 점점 좋아집니다.
2: 네.
3: 그리고 예, 갑자기 따뜻해 땀이 콱 나면서리 그 다음에 형 몸이 선뜻
2: 네.
0: 예, 끊겼는데요. 계속 말씀 주시죠.
2: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동충하초로 보면은 이 당뇨병 관리에서도 당뇨병하고 고혈압 관리에서 아주 긍정적인 이런 작용이 있기 때문에

0: 설탕도 조절하고 면역 기능을 강화시키면서 이로화 방지에서는 예, 아주 큰 작용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항염 작용도 있고 항산화 작용도 있습니다. 예, 그 외에도 암세포 성장을 억제해서 항종양 효과가 있고 정력을 회복시켜줍니다. 예, 우리 대부분 큰 병이 발생하기 전에는 맥이 먼저 똑 떨어집니다. 근데 동충하초를 드신다 할 때는 이런 예, 좀 피곤하고 힘이 없고 좀 정력이 떨어지는 이런 증상을 개선하면서 큰 병이 발생하는 것도 예방도 합니다.
1: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2: 예, 나도 동파도 발야증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2: 나는 이제 약세장 없어서 그런지 그냥 머리 어지럽고 머리 아프고 자꾸 머리에서 소리 나고 예. 몸이 많고 몸에 감이 아이고 예. 그러니 좀 시력이 아예 났습니다.
0: 네.
2: 그래서 약은 많이 쓰고 왔습니다. 이약 썼는데 혈압도 자꾸 높았다 나다 땀이 들끓었습니다. 그래 약은 많이 썼는데 이제 쓸 때는 아무 가루 툴 하다도 또 인차 재발하고 재발하고 갑니다. 그래서 사이에 좀 중인내 좀 동서가 돼야 되는 거 강의라는 거 듣고서 이것도 이번에 써보자 하고 썼는데 지금 이런 증상이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0: 네.
2: 그렇게 잠도 못 자고 머리 아프고 예, 혈압도 잘 안 되고 그렇게 이제 지금 혈압도 잘 되지 잠을 잘 정신을 한다.
0: 네.
2: 그니까, 예. 그래, 예. 나는 심장이 나빠가고, 맨날 숨이 차고 놀라고, 그래도, 가슴이 심하고, 예. 어떨 땐 답답해, 뭐, 가슴이 침침한 답답해. 내 손바닥을 막 가슴이 이렇게 잡아 두드렸습니다. 어찌 이렇게 했는가, 왜. 그래, 앞쪽 가슴이 자고, 겨우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증상이 나왔습니다.
0: 네.
2: 예, 소화되게 해서, 밥도 잘만 먹고, 갖다나 원래 난 약한 데다에 밥도 못 먹고 할까 맥이 없지 맥이 필요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누구에서 공유받게 내 감을 하기도 바빴습니다. 그랬는데 이 약을 먹을 때 어떻게 소화 일이 잘 됩니까?
0: 네.
2: 밥을 음식이나 해 용 잘 먹습니다. 밥을 잘 먹어요. 맥이 나는 게 아무런이라도 근심 없이 없이 용 잘합니다. 네. 그래서 눈도 보면 잘 알고 되니 눈도 잘 보여. 난 또 기 나쁜 사람입니다.
0: 네.
2: 그러다가 뭐 폐렴, 폐렴이 오지, 기침이 나지, 그렇게 고생했는데 지금에 그런 증상이 없습니다. 기침도 안 나지, 폐렴 걸리지도 않고 예, 인간 좋습니다.
0: 네.
2: 이 약은 예, 사선을 받는 기기는 좀 이런 악랄한 고온질에서 예,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그러고 예, 발효시킨 이런 약제가 그런지 정말 약은 믿음직한 약입니다. 하루에 한번 먹으니 먹기도 좋고 예. 경제상에서도 예, 좀 그냥 우리 할 때는 좋고 예. 큰 부담이 되는 것도 없고 정말 좋습니다. 그래 난 이랜도 우리 할 때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는 예, 우리 할 때 좋을 때 좀 싸놓고 또 경제적으로 전략되고 계속 먹기를 해서 돈을 개발받으려고 돈을 올립니다.
0: 예. 현금 또 할인해 드립니다. 예. 283-0666번에 연계하십시오.
2: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0: 예, 건강하십시오. 예, 그리고, 우리 지금 발효 동충 하초 균분을 보면은, 예, 우리 서장의 바로 장의학에서 전통 장의학하고 현대 과학이가 결합된 이런 황금 분말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받고 있고,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하면서 건강 수명을 늘려줄 수 있는 이런 맹귀한 약품이기 때문에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주목하고 있는 예, 이런 현대 약품입니다. 그리고 꾸준히 섭취한다 할 때에는 현대인들이 일상 건강을 지켜줄 수 있고 즉 일상 관리에 좀 특별히 적합한 이런 약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써보시고 여러모로 어디 여기저기 불편하던 이런 증상들이 예, 개선을 가져오면서 특별히 피로 회복하고 면역력 관리에서는 아주 큰 효과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호흡기 질환, 예, 우리 폐 건강이가 안 좋으면서 호흡기 질환 여러 가지로 지금 자꾸 감기를 하거나 혹은 기침 가래 만성 기관지염이 있거나 천식 있거나 이런 분들에게 또 특별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동충하초로 보면은 직접적으로 폐하고 신장이 허약해서 발생하는 만성기관지염하고 기침, 전식, 가래 그리고 허리라든가 잔등이 시큰거리고 앞

염증 상대를 치료하는 데서는 우리 특정 전통 약재로부터 시작해서 발효시킨 이 발효 동충하초에는 특별히 호흡기 질환에 대한 이런 효능이 아주 좋기 때문에

0: 지효소가 있습니다. 소화효소하고 대사효소. 바로 우리 사람이 몸에는 이 효소를 만드는 시스템은 존재하고 있지만 효소의 생산량은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때문에 그 효소를 다 소모해버리면은 새로 생성될 수 없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효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이런 영양성분들을 보충해줘야 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 소화효소에 필요한 영양성분들이 다른 중약제에는 지금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동충하초에는 특별히 이런 효소 생성에 필요한 성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사질환이 있거나 특별히 소화가 잘 안 되거나 혹은 당뇨병이 있거나 오랫동안 좀 영양실조로 또 몸이 안 좋은 이런 분들이 쓰신다 하면은 또 좋은 효과를 봅니다. 그리고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섭취하면은 효소의 재료가 되는 이런 아미노산이 채워지면서 이 생성을 활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노화를 막는 이런 큰 효과도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런 효소의 재료가 모자라면은 신진대사부터 되지 않으면서 사람 빨리 늙습니다. 근데 발효 동충하초 균분을 드신다 할 때에는 이러한 효과를 보면서 노화 방지에서도 효과를 아주 잘 봅니다. 그 외에도 동충하초에는 여러 가지 이런 만성질환을 예방하면서 동시에 뇌기능도 향상시키고 기억력이라든가 좀 정신적으로 좀 이 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도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시간이 다 돼서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5대 활동 기회 잘 이용하시고요.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전통 명절 단오가 다가왔습니다. 맛있는 명절 음식, 즐거운 전통 놀이로 기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의 아름다운 멜로디와 함께 명절 분위기 느껴볼까요? 첫 곡으로 단오 명절 흥겨워라로 시작해봅니다.

단오 명절 풍속은 참 다양한데요. 사람들은 명절 옷을 차려입고 들에 가서 쑥이며 잉모초, 수리취, 상포 등 약초를 캤습니다. 쑥과 잉모초는 말리운 담 약자로 쓰고 상포는 여인들의 머리를 감는 데 썼다고 합니다. 수리취는 입쌀가루에 섞어 수리취떡을 쪄내는데 이것은 단오날 우리가 특별히 만들어서 먹는 전통 음식이기도 하죠. 명절 분위기 계속하여 이어갈까요? 강영자 작사, 문종덕 작곡의 단오 명절 보내드립니다.

명절이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전통 놀이들인데요. 단어의 대표적인 놀이는 그리뛰기와 씨름, 줄다리기 등이 있습니다. 매는 단어 명절 땐 많은 행사들이 펼쳐져 명절 분위기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데요. 이어서 리태수 작사 김범도 작곡의 단어날 널뛰기 보내드립니다.

예선의 단오 날에는 온 마을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 씨름도 하고 그네도 뛰었는데요. 씨름은 남자들의 항목이었고 그네는 여성들의 놀이였습니다. 씨름에서 1등한 사람에게는 둥글소 한 마리를, 그네에서 1등한 사람에게는 옷감을 상으로 주는 것이 관례였다고 합니다. 여섯 명절 놀이 보내드립니다.

명절 분위기 이어서 한충근 작사 허순자 작곡의 어울 단어 보내드립니다. 리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단어 연휴를 맞아 야외 들놀이나 꽃놀이를 가는 사람들이 아마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가까운 곳이라도 가서 충분한 힐링을 한다면 그건 충분히 여행이고 휴식이고 충전이겠죠. 이어서 김경섭 작사, 김옥일 작곡의 민속절을 경축하네 보내드립니다. 류림 박볶음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나사한정이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열매나래 감상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선입니다. 오늘은 정탄명절 단오절인데요. 단오는 우리말로 수린날, 천중일, 단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통 민속 명절인 만큼 가족과 함께 즐거운 단오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단오명절이 흥겨운 장면을 표현한 가요로 시작해봅니다. 김천 가수가 부른 얼씨구나 절씨구나 함께 들어보시죠.

그대 뜨는 천혜의 예쁜 모습을 담은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동춘 작사, 성규화 작곡의 음방울을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시름판이라며 멋진 근육을 자랑하는 사나이들이 황소를 걸고 벌리는 긴장감이 웃도는 구경거리가 생각날 겁니다. 시름꾼 사나이의 멋진 모습을 표현한 가요, 시름꾼 사나이를 류영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마음이 들뜨고 기분도 좋아지게 만드는데요. 이런 행복 에너지는 앞으로도 우리 삶에도 필요한 거겠죠. 우리 모두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규철 작사, 김경애 작곡의 민속놀이 좋을 시구를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홍준 작사 김태국 작곡의 널뛰기 그네뛰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를 들으시면 신나게 그늘 타는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네뜨기는 여성들이 아름답고 유난한 자태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민소놀이라면 씨름은 남성미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민소놀이입니다. 그런 말에는 못 있는 것과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명절놀이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오늘은 화목과 행복으로 가꾸는 모두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 소중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신이었습니다.
1: Malgan,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단오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네, 레이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레이저 치료기계는 이미 이전에 다른 상품 할 때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린다 할 때 이 레이저 치료기계는 좀 치료 집에 가정용으로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이 핸드폰 좀 큰 것만 작은 것만큼 크기인데 손목에다 시계처럼 차면 됩니다. 왼쪽에다 주로 차시고 그 평면이 안쪽으로 차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관혈에다 차면 됩니다. 이래서 그냥 시계 차는 것처럼 하는데 바깥쪽에 가지 말고 안쪽으로 오게끔 하루에 30분 좌우 20분 30분 다 됩니다. 그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30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레이저 치료기계 하면은 뭉쳐있는 걸 흩어놓습니다. 혈전이라든가에 우리 그 뇌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이 경동맥 빵块이 있다거나 이게 다 혈전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혈관을 작은 혈관을 막는 겁니다. 이런 혈전을 흐트러 놓는 작용이 있고 소염 작용이 레이저가 좀 셉니다. 그래서 무슨 염증이 있거나 어디면 뭐 혈전뿐만 아니라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흐트러 놓는 없애는 치료기계가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근데 저희도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 레이저 치료기계는 가정용으로서 집에서 매일 한 달 때 오래 하고 나면 한 사람하고 아예 한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레이저 치료란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관계로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번 우대 활동 보면은 보조금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레이저 치료기계 준지 오란데 해서 레이저 치료기계 요번에 드리는데 요구대로 후메큐십이 수여되는 사람도 후메큐십으로 바꿔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이 약국에다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 제품이 건네보신 환에 대해서 소개드리자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일단 건네보신환 하면은 이 약의 장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 성분을 그대로 좋은 약재를 이어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0: 네. 약을 할 때는. 알겠습니다. 문인사나 문자른계랍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수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건네보신환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는가 뭐 예, 저는 예, 녹공도 있고 혈압 조절이 잘 안 돼가지고 예, 머리가 어지럽고 거리신감이 정신이 띵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루에 혈압약을 예, 두 번씩 어떤 때는 다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건네보신환은 이거 한 넉 달 다섯 달을 먹고 시작하니까 전화에 혈압 조절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하루에 혈압약을 한 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2: 이 혈압조절이 영들할 때 있거든요. 이 골이 아프고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났습니다. 그리고 네, 이 콩팥이 안 좋아 그런지 소변이 닫아가지고 이 낮에는 괜찮는데 밤이면요 더군다나 소변 하루에 그것도 한 번에 그것도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나니까 잠을 잘 수 없었댔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사람들 밤에 더 힘듭니다.
2: 예, 그런게 그게 지금 해결돼가지고 예, 하루 저녁에 그도 한 번에 뭐 두 번 밖에 더 안 보고 소리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요은 금이 납니다.
1: 소변이 잦다, 소변에 담백이 나간다, 도품이 나간다, 이게 싹 해결되는 약입니다.
2: 네, 도품은 안 나갔는데 그렇게 소변 잦아가지고 자지 못했습니다. 그런게 그게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면서 침침하고 이러던 증상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가. 네.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게 영정신하는 게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2: 그리고 지금

0: 자꾸 만나가지고, 예. 어도 어떻게 땀이 나는지, 어도 어떻게, 땀을 닦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미네, 그죠? 예. 그런 게, 그게 지금, 그 허율, 그래가더나 선생님 얘기라는 게, 허율로 공파지 약해서 그렇다, 때다, 예.
1: 맞습니다.
0: 예, 그러던 게, 예, 그게 지금 나사진다. 그리고 뒤에서 벌이 나던 것도 나사지고, 예. 이렇게 예. 여러 면으로 많이 좋아진다. 예, 예. 소화가 안 돼가지고, 예. 밥 못 먹던 게 지금은, 예.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이 납니다. 힘이 나고. 예. 예. 그래가지고나 지금 이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1: 예.
0: 예. 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저리, 언니 보시 나는 지금 약은 조금 있습니다. 활동이 네. 좋을 때서 알려고 합니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501-2797에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언니 보시완 하면은 어쨌든 우리 내를 건전하게 해서 총사령부에 속하는 대내서부터 모든 이런 우리 그 행동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움직여서 화장실 가자 해도 그렇고 밥을 먹자 해도 그렇고 무슨 사유를 해도 그렇고 그 외에 또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뻗어져 나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는 건리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선풍이
1: 예.
3: 와서 머리 항상 개행하던 게 지금 개행하지 않고 예. 우리 집에 집님의 진일에 올라올 때면 오른쪽으로 올라온다는 게 왼쪽으로 올라오고 왼쪽으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1: 비틀댄단 말이죠. 예.
3: 네. 그런 거를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1: 예, 공기수처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우리 이 병형을, 몸의 병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좀 손상이 온 걸 말합니다.
3: 이렇게 걸더니 지금의 건네력은 필요 없습니다. 뭐.
1: 약으면 발을 일찍 잘 썼습니다.
3: 예, 예, 건이 보상 안 했으니까 이런 효과는 좋습니다.
1: 네.
3: 선생님, 저는 이 효과 있을 거에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도 좋고, 예. 생각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한 뇌를 갖고 100세까지 지금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건강한 뇌를 갖자면 먼저 오장 중에서도 비위나 콩팥 많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건뇌보신환원은 이런 오장육부 중안에서 콩팥 비위 간에 중점을 둔 약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예, 우리 아저씨 노신사에 올봄이 걸렸습니다. 그래, 네. 걸린 다음에 그냥 글씨 밴디도 맞고 치료했는데 그냥 그저의 뒷걸이 하고 어림쓰이나 하고 그다음에 골에다가 뭐 쉬운 것 같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매였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네보신한 이제 딱 한 달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네. 효과용 좋습니다. 이 골이 무겁고 어림쓰이 나던 이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다음에 네. 혈압 조절이 잘 된다. 저 우리 아저씨 50이 지나서 70이 넘은 다음에 혈압이 50이 넘어도 이렇다니 혈압약 아이다 싸다 말인다. 그래서 예. 혈압약에 그래 지금 잡쳤는데 혈압 조절이 응달됩니다. 지금
1: 혈압 조절을 잘하는 게 늙음하게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4: 예. 이 말을 잘 아이 들었단 말인다. 겠다 이번에 그랬는데 그래도 잘 조절이 아이 되던 게 이 건네보신하는 쓴 다음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도에 높은 게 128, 80 이렇게 정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로도 예. 어서는 열심히 잘 그 이 지금의 건네보신하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네보신하니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전열선염도 잘 치료했습니다. 예.
1: 전열선 비대 불순하는 약이니까 전열선 비대 염증은 따라서 나서죠.
4: 아, 그러게 소변을 할 날밤에 한 네 번 보는 게 쉬운 것 같지 않답니다. 근데 지금은 예. 두 번 보니까나 와, 살 것 같단다. 그리고 예. 이게 자꾸 맥이 없어 눕습니다. 걘 아, 나가 좀 활동해야 되지. 그래서 계속 사파이 누워있는다고 내 일에 넣던 게 아니, 어전에

0: 부서 활동하는 데를 다 놀라 댕긴다. 이 맥이 나온다. 이 맥이. 예. 예. 아, 이 이야기에 정말, 어쨌든 노신사에 걸려서.
1: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0: 정말 여러 가지를 효과 봐서 용도 쓴다. 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으니까, 예, 제 오늘 대답 받자고 전화 한 겐다.
1: 네, 이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0: 예, 겸 경제상에서 네. 많은 도움이 되지. 어쨌든 오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네. 그래야 제발 하고. 선생님 네.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건예보시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예를 가지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건강한 예가 생깁니다. 특히 콩파, 콩팥이 약하게 되면은 비뇨기 계통 고가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뇌 조직에 빨리 병이 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이 약은 오래 쓰다 보면 짐에 조기에 들었었던 사람들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못 찾고 이름을 못 기억하고 뭐 건강한 일도 싸기도 먹고 너무 이 짐에 조기에 들었으면 좀 짜증도 많고 증상이 많죠. 예? 그런 증상이 싹 치료되는 약입니다. 조기에는 예. 치료됩니다.
3: 예, 선생님. 이 정도의 진짜 알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1: 지금 못합니다.
3: 이전에 다 알긴다, 살육 이름 다음에.
1: 네.
3: 뼈도 영 뼈도 썼습니다. 허리 다리 아파서 영 또 썼습니다. 네. 뭐 침도 맞고 뼈고서 약을 다 써다 했던데 약에서 이뼈 아픈 것도 영 많이 나서 썼습니다.
1: 네, 그좀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고가병이라든가 비뇨기계 통질병이라든가 이 피가 큰 문제라든가 혈지 혈점도 높은 문제 이게 다 치료돼야 우리 뇌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약에 대해서 예,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3: 네, 그 동맥동에 혈지도 예, 높았는데 병원 뇌가 검사한데 욕말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네. 선생님 약을 예, 광고하신 약 내 많이 쓰는데 몇 년 동안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진료가 다 좋습니다.
1: 네, 네. 네. 약들이 좋습니다.
3: 네, 선생님 선생님께 그냥 감사하고 예, 오늘도 대답하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3: 선생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네, 건예보신환 두중이 들어가고 두중도 그냥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탄으로 만들어서 두중을 넣습니다. 예. 그 다음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우술 구변도 들어가고 홍삼도경이 들어가고 약재 좋은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2: 네.
1: 그런데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2: 네, 네.
4: 예, 건예보시환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예, 중풍후유증으로 어전에 예, 몇 년 그래 썼는데 누워있다가 종약이랑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이 건예보시환을 예, 써서 지금 하나하나 다 났습니다. 머리가 후리떠분하고 머리가 바사진 것처럼 그러던 게 예, 지금 많이 나사지고 있고 예, 그리고 내게 없어 누워있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예, 도와질 때 활동이 참패가 경제상에서도 또 유후를 해준다지 그 활동이 참패해서 좀 장기적으로 먹자 그래서 계속 또 살짝 할 것 같고
1: 이 약은 사기라고 하는데 나쁜 기란 말입니다. 이걸 몰아내게끔 경각을 소통시키고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고 기와혈을 보충하면 이게 다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건예보신환은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5: 연기 입간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자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구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

0: 천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1: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거쩌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 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이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전착이요, 시신경기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를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겼는가 동그랗게 생겼는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100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3: 저도 냉기관 고약지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거 빈간이 있어서 항상 매스겁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도 못 보다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관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매스거리던 게 매스거리지 않을까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밥을 잘 먹으니까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2: 예.
3: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까깔해서 착해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2: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낫습니다. 예, 예.
3: 그래, 석 달 먹고 가서 깡궁 검사하니까,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를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2: 예.
3: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달달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2: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3: 네 감사합니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2: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회복 구조를 보면은 100분의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4: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항상 저 방화시가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가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라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증해서 누이가 항상 공격했지.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음질감 이 왜 그렇게 됐는데 이 한 객관 한 40 먹으니까네 그 맥이 어떤 게 맥이 약하게 나더는데 그러면서 밥맛이 돌아서 들어만 그래서 그 한 석 달 또 썼다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저 병원에 검사할까 간이가 많이 좋아졌다.
2: 네.
4: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는 이게 아무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는 곤란하다만 합니다.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 악이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사리면서 지금 이 양을 구한 덕분에 지금 제가 되나.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합니다.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검사랑 모든 거는 다 정말 그 환자들에게 이게 복심이 들어가게 몸 안도 나왔네. 나는 이번에 이 선생님이 강의를 이번에 듣고서 이 약을 선택했으면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좋아지고 이 약을 어쨌든 간이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려야 생각나.
2: 예,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장기적으로
1: 예.
2: 쓸 수 있는 약입니다.
1: 예.
4: 예. 선생님
1: 예.
4: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2: 예,
1: 치료
2: 잘하시오.
1: 예. 네, 안녕히
2: 네,
1: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2: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이 약이 없습니다. 그 끈에 그저 보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욕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리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눈물 줄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손등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콕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폭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어 명절 5대 활동도 있습니다. 5대 활동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성당위 상무위원이며 조당위 속인 호가복의 주재하에 18일 조당위 이론학습 중심조 집단확대학습회의 및 학습교양 독서반 제3차 집단학습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호가복은 의료 발전 경험을 진일보 잘 총화, 운영할 때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관찰하고 주안과 성당위 포치 요구에 따라 의료 발전 경험에서 발전 경로를 탐색하고 지능의 묘방을 모색하는 것을 견지하며 연변의 자원천품, 산업토대와 비교 우위에 립각해 지역 실정에 맞게 조치를 취하고 실속 있게 일하여 착실한 사업 성과로 연변 도약 주월이 더 큰 돌파를 실현하도록 추동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인대 상무위원회 주임 최홍성, 조정협 주석 주금성이 회의에 출석했습니다. 회의에서 림소림, 왕조휘, 왕길보, 문금철, 당진생이 각기 발언했습니다. 기타 주당위 이론학습중심조 성원들은 서면으로 교류했습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총석에는 절강에서 사업하는 기간 선으로 12차례 의호를 찾아 조사 연구하면서 영문모를 발전, 무중생유 발전, 도를 금으로 만드는 발전이라는 말로 의호 발전 경험의 종수를 상세히 밝혔습니다. 습근평 총서기가 15호 시작의 해에 재차 중요 지시를 내린 것은 의료의 발전에 대한 충분한 긍정일 뿐만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본지역 실제에 립각해 특색 발전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 명확한 요구입니다. 전주 각급 당위 정부와 지도 간부들은 습근평 총서기 중요 지시 정신을 깊이 학습 관찰하고 의료 발전 경험의 풍부한 내포, 정신 실질과 과학적 방법을 깊이 터득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며 각자 실제와 기밀이 결합해 실시 경로와 효과적인 수단을 정확히 찾아 학습 성과를 연변 도약 주어를 추동하는 실제 성과로 확실히 전환시켜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실정에 맞게 조치를 취하는 의료의 발전 경험을 잘 학습 운영해 현역 경제 발전 주공 방향을 진일보 명확히 해야 합니다. 현지 자원 전품을 정확히 찾고 잘 이용하며 주변의 특색 자원, 통상구 플랫폼 등 요소를 잘 활용하며 분산된 자원을 연결해 완전한 산업 사슬로 만들며 독특한 우세를 핵심 경쟁력으로 전환시켜 남에게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남에게 있는 것을 내가 더 우수하게 만드는 문장을 잘 엮어야 합니다. 실물 경제를 장대시키는 데 큰 공을 들여야 합니다. 대상 관건, 제조업 주도를 뒤틈없이 견지하면서 445 산업 발전 프로젝트를 깊이 실시하고 투자 규모가 크고 지탱 역할이 뚜렷한 중대 산업 대상을 지속적으로 기획 낙착하며 연변 특색의 현대화 산업 체계를 다그쳐 구축해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기세를 모으고 동력을 부여해야 합니다. 투자 유치를 꾸준히 다잡아야 합니다. 산업사슬의 단점, 약점과 공백 영역을 주시하면서 투자 유치 지역과 목표 기업을 정밀하게 조준하고 원가, 부대시설, 정책 등 방면에서 연변이 가진 비교 우위를 전방위적으로 소개하며 새 대상이 부단히 유치되고 좋은 대상이 다그쳐 집결되도록 추동해 련이은 대상 낙착으로 현역 경제 고품질 발전에 유력한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의료의 개혁 혁신 발전 경험을 잘 학습 운영해 개발 개방 차원과 수준을 제고해야 합니다. 세계와 연결하는 개방 시야를 수립해야 합니다. 전연 의식, 개방 의식을 진일보 증강하고 두 가지 자원을 잘 이용하며 통상구 기초시설을 다그쳐 완성하고 통상구 통관 편리화 수준을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훈촌 해양경제발전시범구, 연길장백중점개발개방시험구, 연길고신기술산업개발구, 활용변경경제합작구 등 개방 플랫폼의 집결기능을 힘써 제고하고 수입자원 현지

0: IT 가공 산업을 발전 장대시키며 통로 경제에서 통상구 경제로의 전변을 다그쳐 추동해야 합니다. 과감히 부딪히고 시도하는 용기와 패기를 보여줘야 합니다. 개발구 개혁, 통관 편리화 등 중점 분야에 초점을 맞추고 령활하고 효과가 빠른 개혁 조치들을 내놓으며 장벽을 없애고 막힌 점을 해소하는 데 주력해 고품질 발전 추동에 동력을 더하고 활력을 방출해야 합니다. 상공인을 존중하고 기업을 중시하는 발전 옥토를 두텁게 다져야 합니다. 기업 지상, 봉사 근본을 견제하면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기업 혜택 정책을 정밀하게 실시하며 기업 발전에 영향 주는 병목 제약을 백방으로 다 파하고 법과 규정에 따라 기업과 기업가 합법적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 경영에 대한 간섭을 최대한 줄이고 요구가 있으면 반드시 응하고 일이 없으면 방해하지 않으며 부르지 않으면 가지 않고 부르면 즉시 가며 주도 면밀한 봉사를 제공하고 말한 것은 반드시 해내 기업이 안심하고 투자하고 마음 편히 창업하며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호가복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의여의 실속 있게 일하는 발전 경험을 잘 학습 운용해 사업 창업에 뛰어난 능력을 분한히 단련해야 합니다. 착실하게 일하고 고용을 부리지 않는 실무 정신을 발양하고 일하면서 도리를 논하고 몸소 실천하는 것을 견제하며 작은 일부터 시작하고 세밀한 곳에서 힘을 내며 착실하게 자신의 일을 잘해 고품질 발전 궤도에서 과감하게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합니다. 이래서 어려움을 피하지 않고 과감하게 책임지는 우량한 작품을 연마해야 합니다. 어렵지만 정확한 일을 하는 것을 견제하면서 투자 유치, 대상 건설, 산업 전환 등 중대 임무 앞에서 어려움을 무릅쓰고 전진해야 합니다. 국가 안전, 변강 안정 등 원칙적인 시비 앞에서는 과감히 검을 뽑고 중점 분야의 위험 부담을 경계 해소하는 면에서는 용감하게 나서 책임을 감당할 수 있고 압력을 견뎌낼 수 있으며 책임지고 자귀하는 것이 연변 간부들의 가장 선명한 품격으로 되게 해야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고 오래도록 공을 들이는 강인한 정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발전사로의 연속성, 정책조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 기존된 산업배치, 중점대상, 민생공사를 연속적으로 추진하고 끝까지 틀어주어 한 임기 또 한 임기 이어서 일하고 한 장의 청사진을 끝까지 그려나가야 합니다. 조당의 이론 학습 중심조 성원, 주직속, 연변주재, 주황직속, 성직속 관련 부문과 단위 주요 책임자, 각 현시 당위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2026년 단오 명절 기간 우리 주 각 현시에서는 민속 공연, 오락 소통, 문화체육 축제 등 활동을 내오고 관광지 입장료 감면, 숙박 음식 가격 할인 등 해민 조치를 내와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몰입형 단오 축제를 선사하고 명절 기간 문화관광 소비시장을 1층 활성화하게 됩니다. 단오 기간 문화관광 행사가 전주 곳곳에서 펼쳐집니다. 용정시 지신진에서는 제1회 해랑강 단오 민속문화관광 행사를 개최해 민족단결 두루마리 서명, 민족씨름대회, 쫑즈 함께 만들기, 민속가무공연 등 12가지 몰입형 체험 활동을 펼칩니다. 중국조선족민속원에서도 전통가무와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집니다. 도문강 광장에서는 무형문화재 민속공연과 이웃 문예종합공연이 펼쳐지고 방천 풍경구에서는 상모춤, 장고춤 등 특색공연이 번갈아 펼쳐지며 재미있는 민속놀이도 마련됩니다. 특색 행사도 명절 분위기를 밝힙니다. 도나 육정산, 북산공원에서는 단오등산, 공원 나들이 행사가 열리고 백인 쫑즈 만들기, 오색실 엿기 등 전통 체험 활동이 펼쳐집니다. 연변박물관에서는 무형문화재 체험, 갑골문 알아맞추기 등 계렬 행사를 준비했으며 민속 복식 무료 체험도 제공합니다. 6월 20일에는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장 경기가 펼쳐집니다. 단오기간 각종 해민 조치도 함께 시행됩니다. 도나시 여러 풍경구, 민박, 음식점에서는 단계별 할인 혜택을 내놓았습니다. 연길 공룡왕국, 해란 명주탑, 군춘, 와스토크, 활락섬 등 관광지에서는 1인 입장권, 가족 입장권 묶음을 내놓아 주민과 관광객들이 즐겁게 명절을 보내게 합니다.
1: 단오조리점에서 연결 조양천 국제공항 대한국 공중통로 두 갈래가 같은 날에 운행이 됐습니다. 6월 17일 한국 양양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가 2026년 새 항공 시즌 항행을 정식 시작했습니다. 같은 날 밤 한국 제주 연길 국제관광 전세기도 순조롭게 도착했습니다. 이로써 연면과 동부가를 잇는 항공망이 더 촘촘해져 연면의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그쳐 건설하고 지역 문화 관광과 경제 무역 교류를 심화하는 데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올해 한국 양양 연

0: 브라질 국제관광 전세기나 6월 17일부터 7월 22일까지 총 11편 매주 수요일 토요일에 운행이 됩니다. 한국 제주 연결 국제관광 전세기나 6월 17일, 20일, 23일, 26일, 29일 총 5편 운행이 됩니다. 두 전세기 항공편을 통해 한국 관광객 누계로 연 3천 명 이상을 접대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양양 전세기는 지난해 개통된 이래 2년 연속 운영 중이며 제주 전세기도 이번 항공 시즌에 안정적으로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한국 관광객 김성용입니다.
1: 저희 지역은 인천공항하고 멀리 떨어져서 동해안인데 전세기와 양양공항에서 출발해서 편하게 쉽게 여행을 할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0: 연결 출입경 변방 검사소 근무 3대 부대장 장효군입니다. 우리는 통상구 1층화 통관 보장 기제에 의탁을 해 변방 검사 온라인 사전 신고, 통로 신속 검사, 구봉기 보장 봉사 최적화 모식을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기 관광객들이 통관 시 문의가 많고 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서 통관 검사 절차를 지속적으로 최적화했습니다. 사적 면제 정책 시행 후 젊은 한국 관광객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 비추어 우리 조에서는 여행사들이 가족 관광, 휴가 여행 등 새 상품과 새 로선을 개발하고 특색 관광지를 연결해 해외 관광객들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주력했습니다. 동시에 한국 주요 관광 도시의 문화관광 주관 부문 관광업체와 적극 연계하여 다국 관광 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문화관광기업을 한국에 파견해 시장 교류를 했습니다. 아울러 연변의 변경 풍경, 민속문화, 생태 양생 등 양질 자원을 선전하여 한국 시장에서의 연변 문화관광 인지도와 매력을 꾸준히 높여 동부가 중요 관광 목적지를 다같이 건설하는 데 유력한 지탱을 제공했습니다.
2: 단호기간 대규모 여객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연결 참호단에서는 여객 흐름 동향을 미리 분석하고 수송력을 과학적으로 조정하며 편민 봉사를 승격하고 안전 방어선을 엄격히 지켜 여객들의 안전하고 질서 있으며 편안한 출행을 전방위적으로 보장하게 됩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다년간의 단호기간 여객 흐름 특징과 출행 수치를 종합해 전용 수송 방안을 내오고 림시열차 추가, 차량 중변 등 방식으로 수송력을 확충했습니다. 연결 참호단 여객 운수 영업과 공정사 우정입니다. 운수 조직 면에서 림시열차 10.5쌍을 증가했는데 그중 고속철도 림시열차 8.5쌍, 일반 림시열차 2쌍이 포함됩니다. 청도, 대련 등 장거리 인기로선의 동력 분산식 열차 14쌍을 중변 편성해 열차 수용 인원을 효과적으로 누렸습니다. 동시에 24시간 여객 흐름 동태적 감독 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인원이 승차권 예매 상황, 현장 승객 흐름을 추적하며 여객 흐름 변화에 따라 수송력을 유연하게 조절해 여객들의 출행 수요를 정밀하게 충족시키려 합니다. 수송력 보장 토대에서 연결 참호단에서는 역내 봉사와 안전 관리도 최적화했습니다. 연결 참호단에서는 지방 교통 운수 부문과 연동해 버스, 관광버스 연계 봉사를 완성하는 한편 돌발 상황 대처 응급 예비안을 세분화하고 각종 안전 우환을 전면 점검해 여객들의 안전 출행을 담보하고 있습니다.
0: 일전 동북축구연맹전 심양대표팀 대 연변대표팀 경기가 펼쳐진 경기장에서 연변 여성 응원단이 선보인 명태춤이 인터넷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연변대학 재학생들과 도나시문화관 배우들로 무어진 이 응원단은 조선족 전통복장을 차려입고 손에 말린 명태를 든 채 가지런히 춤을 추어 여러 주요 사교 플랫폼을 뜨겁게 달고 있습니다. 목적 응원단은 춤의 세부적인 부분을 다듬으며 연변 대표팀 홈장 경기 응원을 정성껏 준비하면서 최상의 상태로 고향 경기장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특색 있는 춤 사위로 연변 문화관광 이야기를 잘 엮어가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명태춤 공연자들인 연변대학 YB 요시 응원단 학생들은 선생님의 세심한 안무와 지도 아래 무용 동작을 반복적으로 다듬고 대형과 리듬을 조절해가면서 조선족 민속 특색과 응원춤을 완벽하게 융합시켰습니다. 연변대학 체육학원 체조 교수 연구실 주임 장춘일입니다. 이 생각은 처음에는 주문화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및 관광국 지도 일꾼들이 우리 연변의 미식 중 하나인 명태를 추천 소개하려 한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0: 우리는 명태와 웅원춤을 어떻게 하나로 융합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게 됐고, 이 반복적인 교류와 소통을 거쳐 최종 응원단 성원들마다 손에 두 마리 말린 명태를 쥐고 하는 것으로 정했으며 후기에는 명태춤을 창작하게 됐습니다.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이 명태춤 응원단의 핵심 조령은 연변대학 YB 유시 응원단입니다. 이 응원단은 2016년에 설립된 이래 교내외 문예공연과 체육경기 응원, 초청공연 등 활동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응원단은 공양경기장에서 특색있는 민속 응원으로 연변문화관광에 힘을 보태고 연변의 특색 문화가 지속적으로 인기몰이를 하도록 조력할 타산입니다.
1: 연일 우리 조에는 음우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기상 상황에 비추어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기상 전문가에 따르면 동북 한랭 저기압은 동북 및 주변 지역 상공에 자리 잡은 한랭 소용돌이로 이동 속도가 느리고 머무는 기간이 길어 동북 지역의 좋은 냉해, 연속 강우, 강대류 날씨를 유발합니다. 주 기상대 부국장 고한방입니다. 이번 연속 음우 날씨는 주로 고공의 동북 한행 저기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떨어뜨린 한랭 기류와 남방에서 올라온 따뜻하고 습한 기류가 충돌해 각종 강대류 날씨가 발생한 것입니다. 기상 부문에서 날씨 변화에 따라 기상 정보를 제때에 갱신하니 많이 주목하길 바랍니다. 이에 기상, 농업 부문에서는 연합으로 농업 생산 건의를 발부했습니다. 고한방입니다. 논은 논물이 끊기지 않도록 관리하고 변모와 잡초가 함께 자라는 것을 방지해야 하며 안전은 개인날을 이용해 제때에 잡초를 제거해야 합니다. 단어기간 전주 평균 기온은 섭씨 18.5도 안팎으로 평년 동기와 비슷하겠고 전주 평균 강수량은 6mm 내지 8mm로 평년보다 1.6mm 정도 적겠습니다. 20일부터 21일 사이 강우 날씨가 있겠으니 관련 부문에서는 교통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주민들은 출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최근 강우가 잦고 루적 강수량이 많겠기에 각지에서는 포전 관리를 강화하고 배수로를 미리 정비하여 농경지 침수 피해를 막아야겠습니다. 용한매체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내 문화관광업종 권위 데이터 분석기구인 메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2026년 5월 5A급 관광지 브랜드 전파력 100강 순위에서 도나 육정산 문화관광구가 7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안도현 만명사생 국방 주제 사상정치 수업이 일전 안도현 제3중학교 주회장에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활동은 클라우드 생방송 모식을 채택해 만여 명 중소학교 사생이 동시에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리나였습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2: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3: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2: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인솔과 오장을 제공합시다.
4: 시설이 아름답습니다. 연변 문화가 살아있습니다. 연변 맛이 일품입니다. 연변

때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풍부한 자원.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보광장 프로 시간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맡은 한미선입니다. 네, 저희 프로는 매일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들의 소중한 정보 받겠습니다. 4시 전까지 정보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런 연결시의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2: 농촌의 흙냠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름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2: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행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할 수 있는 양로원입니다.
2: 특별 빈곤호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1: 네, 원 연결시 장성시장 부근에 위치한 2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8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6227-5007번, 156-6227-5007번입니다. 네, 먼저 전화 한 통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세요.
3: 집을 팔겠습니다.
1: 네.
3: 집중부근 예, 저치 4층 58평입니다.
1: 네.
3: 학교 부근의 집입니다. 시장이 네. 가깝고 교통이 편리합니다. 연결전화 136-3433-2636.
1: 2636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3: 예, 수고하세요.
1: 네. 연길시 발전에 위치한 헝다 입힌 북적현 기럽 2층의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40여 평방미터입니다. 음식점, 와인바, 맥주집, 불고기점, 커피숍 등을 운영하기에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583474-0233번, 1583474-0233번입니다. 연길시 중관천 서쪽 현에 위치한 1층 영업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180여 평방미터이고 널찍한 앞마당이 있습니다. 식당, 회사, 미용원, 사무실 등으로 사용하기에 아주 적합합니다. 연락번호 138-4436-6118번, 138-4436-6118번입니다. 연길시 하남가 천지로에 위치한 개원공관 아파트의 9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5평방미터 조금 넘고요. 집안의 가전기물이 구전합니다. 깔끔하게 장식을 했고요. 손댈 곳 없이 바로 입주할 수 있습니다. 연락번호 1804330-0029번, 1804330-0029번입니다. 연변병원 동쪽현에 위치한 흠전빌딩의 10층 집을 세수입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텔레비전을 제외하고

0: 가전 기물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한 달에 1200원 받으려고 합니다. 열공급 비용은 집주인이 부담합니다. 연락번호 1370438-7592번 1370438-7592번입니다. 연길 북대에 위치한 대우 화원 아파트의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5평방미터이고 6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으로 된 집인데요. 햇빛도 잘 들어오고 앞뒤에 창문이 있어 통풍이 잘 되며 겨울철에는 특히 열공급이 좋아 추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연락번호 1384478-6990번 1384478-6990번입니다. 룡정에 있는 천호가원 아파트의 집을 팔거나 세줍니다. 면적은 55평방미터이고 7층 집에 4층 집입니다. 남북방향에 주방과 객실, 침실이 있고요. 장식도 깔끔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지리적인 위치도 좋고 천연가스를 사용하며 매층에 두 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사계절 햇빛도 잘 들어오고 통풍도 잘 되며 겨울철에는 열공급이 매우 잘 됩니다. 연락번호 1321433-4118번 1321433-4118번입니다.
1: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0: 네, 연령이 50세 이상 되는 분들에게 노래, 무용, 색스폰, 북등 악기를 무료로 배워드린다고 합니다. 기초가 없어도 괜찮고요. 남녀 제한 없습니다. 이외 중고 선풍금을 팝니다. 성인용과 학생용이 다 있습니다. 연락번호 1384339-4748번 1384339-4748번입니다. 연길시 제10중학교 부근에 있는 보건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2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주목재시장 남쪽현에 있는 집을 세줍니다. 단층 집은 100평방미터이고 2층 집은 4,500평방미터입니다. 마당 면적은 3,000평방미터 되는데요. 주로 공장 건물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길시 가순시장 부근에 있는 5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60평방미터입니다.

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집안 밖으로 장식을 했습니다. 여름에 남새를가 꿀터밭이 넉넉하고요. 가야 하강리 가까워서 물고기를 잡기에도 편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야산이 있어서 봄이면 산나물도 아주 많고요. 국유토지여서 명리 변경도 가능합니다. 연락번호 1389433-3616번 1389433-3616번입니다. 연길시 철남에 위치한 천신서구역의 3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62평방미터 조금 안 되고요. 침실 두 칸이 있습니다. 연락번호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대우화원 아파트의 4층 집을 팔거나 세웁니다. 면적은 43평방미터 조금 넘습니다. 연락번호 1394339-4745번 1394339-4745번입니다. 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한 남성분이 경비 혹은 소사양장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39-4332-7879번, 139-4332-7879번입니다. 연길시 당교 서쪽현에 위치한 2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41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884439-0061번, 1884439-0061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네, 지구 반송벌레로 갑니다.
1: 네, 말씀 주세요. 네,
0: 제 위치는 천남의 대시초 73층입니다.
1: 네.
0: 네, 면적은 61평 정도 되고요.
1: 네.
0: 냥스 2층의 남북집입니다.
1: 네.
0: 네, 집 근처에는 연남수학교 시의중 있고요.
1: 네.
0: 민속촌 야시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1: 네.
0: 네, 이 집 등기전화는 156-0050-9121번입니다.
1: 9121번. 그래요. 잘 적었고요.
0: 네.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만익도매 시장 부근의 5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70평방미터입니다. 이외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고성화원 아파트의 1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0평방미터이고 받을 가격은 15만원입니다. 연락번호 1884473-3898번, 1884473-3898번입니다. 네, 이륙형 자전거를 200원에 처리하려고 합니다. 이외에도 2E형 자전거와 환자용 침대도 팝니다. 연락번호 136207-7541번, 136207-7541번입니다. 네, 연결시 하남에 위치한 6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92평방미터이고 침실 두 칸에 있습니다. 네, 교통이 아주 편리하고 주변에 병원도 많습니다. 이외에 1m 75cm 되는 중고 냉장고 한 대를 팔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84431-2681번, 1384431-2681번입니다. 연변병원 서쪽현에 위치한 3층 집을 세줍니다. 면적은 30평방미터고요. 이외 단칸방을 세줍니다. 집안에는 가전기물이 고전하고 거주 조건이 아주 우월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 132-2443-8797번, 132-2443-8797번입니다.
2: 정보광장에서 방송되는 정보의 진실성과 각종 권리 침해 행위 및 교육상방 기간에 발생한 분규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보 제공자가 모두 지게 됩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는 내용의 정보를 발표할 수 없습니다. 광범한 청취자들께서 정보를 이용하실 때 정보의 진실성을 꼭 확인해 불필요한 손해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폭이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0: 신선한 공기, 푸른 하늘, 맑은 물. 이는 연결시 경륜양로원에서 느낄 수 있는 대자연의 매력입니다.
1: 농촌의 흥미함을 만끽할 수 있는 이 양로원에서 합리한 가격으로 로인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0: 아담하고 깨끗한 환경에 방마다 텔레비전, 냉장고가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1: 가족 밥상이 주는 행복, 마당에 직접 재배한 야채 과일로 건강과 맛을 모두 지켜드립니다.
0: 30여 년 운영 경력을 지닌 조순족 원장님이 함께 거주하면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서의 진찰 시스템도 갖춰져 있기에 믿고 선택

0: 진단할 수 있는 약농원입니다.
1: 특별 빈곤원에 한해서는 특수 우대도 해드립니다.
0: 지점은 연결시 47선 대암촌역 바로 앞입니다. 문의 전화는 138-4433-7517번, 138-4433-7517번입니다.
2: 네, 계속해서 다음 분 전화 받아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세요.
3: 저 단칸방 세줄렛게입니다.
2: 네.
3: 위치는 한성호텔 부근에 있고.
2: 네.
3: 층수는 3층입니다.
2: 네.
3: 위치는 2층 연락 전화번호.
2: 네.
3: 138.
2: 네.
3: 4436.
2: 네.
3: 5055입니다.
2: 5055번. 그래요? 참여 네. 고맙습니다.
3: 수고하세요.
2: 네.

인구 고령화가 계속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은발 산업이 쾌속궤도에 올랐습니다. 러인 적합 제품, 양로 봉사, 러인 관광, 지혜 양로 등 신업태가 속속 등장하고 시장 잠재력이 광범위하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은발 시장이 신흥 산업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기회와 동시에 장기간 근절되지 못한 문제들이 존재합니다. 허위 선전, 쇠뇌 판매, 고가 저질 제품, 이러한 비합법적 행위들이 로인들의 저축을 털어낼 뿐더러 다른 업종 명맥을 조이고 있습니다. 보건품에 쌀이나 남새보다 돈이 더 든다고 토로하는 취재 대상도 있었습니다. 신뢰가 일단 깨지면 온근 은발 시장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시장에는 로인 적합, 로인 전용이라는 기치를 내건 제품이 각양각색이지만 많은 품종에 전문 표준이 없습니다. 일반 팔걸이 의자에 로인 미끄럼 방지를 붙이면 가격이 몇 배 오르고 일반 가습기는 포장을 바꾸면 로인 양생기기가 됩니다. 로인 적합 제품 기초 통용 표준을 출범시키고 로인 적합 설계, 재료 안전, 기능 표식 등 필수 지표를 명확히 하여 로인 적합 표준 의거가 있게 해야 합니다. 안전보호와 위험통제를 강화하여 로인 함정에 뻗친 검은 손을 절단해야 합니다. 로인 권체는 건강을 중시하고 감정적 동반을 갈망하며 새로운 기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은 종종 불법 분자들에게 리용당합니다. 오프라인 무료 체험 매장에서 온라인 양생대사 생방송에 이르기까지 가짜 전문가에서 사적 영역의 세뇌까지 로인 함정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로인 사기 범죄 행위에 대한 타격 강도를 지속적으로 높이고 전 사회에 파급되는 방어망을 구축하며 허위 광고와 류입 경로를 차단하고 건강과학보급 선전을 강화해야 합니다. 은발 시장의 혼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단과 벌금만으로는 부족하고 소통과 인도가 필요합니다. 현재 합법적인 기업들의 제품은 품질이 우수하지만 가격이 높아 로인들이 구매를 꺼립니다. 인터넷 범죄 혹은 쟁의 행위가 있는 제품은 무료 체험이나 사은품으로 제공되지만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소비 보조금, 장기 간호보험 포함 등의 정책 혜택을 통해 우수 제품의 소비 문턱을 낮추고 정규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합니다. 충분하고 합법적인 량질의 공급으로 혼잡한 현상이 존재할 공간을 압박하고 은발 산업이 리익 추구의 성급함에서 벗어나 민생의 본심을 지키며 규범적이고 질서 있는 보편 혜택성 혜민의 고품질 발전을 실현해야 합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지저귐 소리가 정다운 이곳. 싱그런 사과 배꽃 향기가 그윽한 이곳. 정신한 공기에 마음까지 상쾌해가는 이곳.

0: 지역사회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 연결 라디오 조선호 방송 정보광장. 정보광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최선의 편리를 도모해드립니다.
1: 네, 정보광장 프로 오늘도 오후 3시 20분부터 4시까지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의 다양한 정보들을 교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56-1111번과 256-1112번 두 대의 전화를 4시 전까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전화 한 통 걸려왔습니다. 계속해서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2: 네, 집을 팔거나 세를 줘야 합니다.
1: 네.
2: 아, 집의 위치는 대화원이고 4층이며 43평선 넘습니다.
1: 네.
2: 아, 집은 아주 깨끗합니다. 경계 전화는 1394394745번입니다.
1: 4339요?
2: 예, 네, 4339 4745.
1: 4745번. 그래요. 잘 적었습니다.
2: 네, 수고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네, 일상 건강 관리에서 많은 사람들이 식단 조절에 중점을 두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셔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지 고민하지만 옷차림에서의 건강 관리 세부 사항은 종종 간과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양말의 선택과 착용은 건강에 조용히 영향을 미칩니다. 양생 전문가는 한 컬레의 부적절한 양말, 특히 양말목이 너무 조이는 디자인은 발목 경락을 손상시키고 기혈을 차단하여 마른 건강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발목은 인체 하지 기혈 순환의 중요한 관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 발의 혈액은 말초에서 심장으로 원활하게 역류되어야 합니다. 너무 조이는 양말을 오래 신으면 하지의 혈액순환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혈액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혈이 계속 쌓이면 종아리와 발목의 통증, 부종, 저림 등 불편한 증상이 서서히 악화됩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외력 압박으로 인한 기혈 정체로 중의학에서 말하는 통하지 않으면 아프고 통하지 않으면 붓는 현상입니다. 양말목이 지나치게 조이면 발목이라는 온몸 경락의 교통 중추를 통해 온몸의 기혈 운행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인체의 12경맥 중 중요한 적삼음경과 적삼양경은 모두 다리 부위를 지나갑니다. 그리고 적태음비경, 적골음간경, 적서음신경 세 가지 중요한 경락이 만나는 삼음교혈과 신경핵혈인데 태계혈은 모두 발목 주변에 있습니다. 발목 부문의 경락과 경혈이 장기간 압박을 받으면 기혈이 내장으로 전달되는 것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여 경맥 정지와 관련된 질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적삼양 담경 하행이 원활하지 않으면 현기증, 이명, 상열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적태음 비경, 승천 기능이 손상되면 발다리에 힘이 없고 식사량 감소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0: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예, 콩나 한 분 모시러 갑니다.
1: 네, 다시 말씀 주세요. 잘 들리지 않습니다.
0: 가사 도우미 한 분.
1: 가사 도우미를 구하시려고요? 네.
0: 애, 둘이, 애 둘이 있는데.
1: 네.
0: 와서, 밥을 해주고, 봐도.
1: 네네네. 알겠습니다.
0: 네. 네, 이게 저야 한번.
1: 네.
0: 이러고.
1: 이러고.
0: 4333.
1: 네.
0: 9940.
1: 9940. 이러고 네. 4333. 9940번. 맞죠? 네. 연결입니까?
0: 네.
1: 알겠습니다. 네. 전 소식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네.
2: 매일 오후 3시 20분에서 4시까지 초단파 102.3MHz로 방송되는 정보광장은 여러분께서 유용한 정보를 무료로 교류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정보광장에서는 부동산 소식부터 구인, 구직, 일상생활에서 나눔까지 다양한 정보를 실시간 방송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광장 무료 열선 전화는 256-1111번과 256-1112번입니다.

일전일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어린이 청소년 심신건강촉진 소식공개회를 개최했습니다. 발표회에서 전문가는 우발적 상해는 우리나라 어린이의 첫 번째 사망 원인이라고 하면서 부모는 네 가지 류형의 위험을 중점적으로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첫째는 익수. 아이가 물을 가까이 하거나 물놀이를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시야에서 벗어나지 말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우발적 추락사고나 교통사고, 진문과 창문 보호를 잘하고 외출 시에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걸어야 합니다. 셋째는 야외에서 벌레나 짐승에게 물리는 것, 외출 시에는 반드시 아이를 잘 돌봐야 합니다. 넷째는 전연령 아이의 기관에 이물질이 들어가는 것, 견과류나 단추 배터리 등을 실수로 삼키는 것을 방지하고 돌발 상황에서는 하임릭 응급구조법으로 구조하고 제때에 120에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0: 네, 연결시 한성 호텔 부근에 있는 단칸방을 세웁니다. 연락번호는요, 1384436-5055번, 1384436-5055번입니다. 연결시 천남에 위치한 전신소구역에 61평방미터 조금 넘는 집을 팝니다. 침실 두 칸이 있고요. 남북이 통한 집이라서 통풍이 아주 잘 됩니다. 주변에 연남수학교, 중국민속원, 야시장이 가까워서 생활하기에 아주 편리하다고 합니다. 연락번호는요, 1560059121번, 1560059121번입니다. 연길시 북대에 위치한 북원소구역의 4층 집을 팝니다. 면적은 58평방미터입니다. 연락번호 1363433-2636번, 1363433-2636번입니다. 네, 두 아이가 있는 가정집에서 가사도우미 한 분을 구합니다. 연락번호 1594333-9940번, 1594333-9940번입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정보 받습니다.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안녕하세요.
1: 네, 반찬 가게에서 밑반찬은 맛있게 하는 조승덕 아주머니 한 분을 모집하려고 합니다.
0: 네.
1: 네, 전화번호는 1556768-3257.
0: 3297번입니까?
1: 57.
0: 57번입니까? 1556768-3257번요?
1: 네, 맞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래요. 잘 적었고요.
2: 덕분에 즐거웠습니다.
3: 덕분에 행복합니다.
2: 덕분에 잘 됐습니다.
3: 감사와 긍정의 한마디 덕분에.
2: 사랑과 배려의 한마디 덕분에.
3: 훈훈한 향기 넘치는 이 한마디는 아름다운 세상

0: 신흥시대 대학생으로서 연길 로크아미화 행동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서로가 하나 되어 가꾸어가는 삶의 터전, 서로가 하나 되어 그려가는 행복 그림. 우리 사는 고장은 바로 사랑스런 연결입니다.
1: 네, 시간 상관계로 정보광장 프로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생방송으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사진은 모래밭에서 자라는 가시나무 열매를 뜻하며 사막에서 유일하게 자라는 식물로 그 생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인합니다. 사지에는 428가지 천연 영양 활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세계의 최고 영양식품으로 불립니다. 사지에 포함된 성분 및 그 조성기래는 인체가 소유한 성분과 잘 어울리면서 부작용이 없는 가장 완미한 식품이며 자연이 인류에 내린 선물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캄타이 사지 원액은 인체 각 기관 세포의 대사를 촉진하고 혈압과 혈질을 조절하며 소화 계통에 유익합니다.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종합 면역력을 높여주며 눈을 밝게 하고 노화를 지연시켜줍니다. 또한 당뇨병과 같은 내분비문란을 조절해주고 건강한 호흡계통을 유지하게 하며 심내혈과 세포의 활성화를 촉진해줍니다. 수면의 질이 낮거나 기억력이 감퇴되고 면역력이 낮으신 분들, 쉽게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 자주 밤샘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강타의 사지 원액을 복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 기차역전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풀어오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싸지 원액입니다. 한 곽의 가격 124원이고요. 3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고 60곽을 사시면 8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다섯 곽을 사시면 세 곽을 더 드리고 열 곽을 사시면 열두 곽을 더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아카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 전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치사지문외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치사지문외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이번 기회가 특수한 기회라 하겠다며 우대 정책이 다른 때 없었던 특수한 기회를 여러분들한테 마련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싸지원액 한 가게 124원인데 60각을 싸면 80각이 여러분들한테 차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100% 무료로 주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60각에 80각을 그러니까 30% 또 무료로 더 많이 평소보다 주는 셈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여러분들한테는 많이 접수하기 허란 이런 가격으로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그리고 눈병 치료약품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한 가게 598원이지만 해도 10각에 보통 10각을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각을 더 얹어드리라는 것은 1200원에치도 평소보다 더 무료로 주게 되었다는 이런 감을 느끼게 되어 있는 거죠. 1200원을 여러분들한테 현금으로 주는 거나 다름없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0각에 12각이 차려지게 되어 있으니까 아무튼 눈병 치료약품 그리고 사지원의 이 두 가지 제품 자체는 우리 지구에 나온 일에 많은 분들이 여름으로서 눈에 불편하거나 혹은 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많은 부분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 가운데서는 면역력을 올려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관리하고 삼고증을 해결하는데 좋은 싸지원외과 명서방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서 많은 혜택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으니까 잘 이용하시되 501-7766번 이용하시게 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0: 네, 문의사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지금 이 사지원을 쓰는데 어전에 반년 썼습니다. 여러 면에서 아주 도와줬습니다. 나는 혈압 파도가 너무 심해서 늘 어림지도 나고 미술 걷고 영 고통스러웠는데 지금 이거 반년 쓰니까 기본상 정상 혈압이 정상을 돌아오니까 여러 면에서 쉬고 있습니다.
1: 그래요. 예.
2: 몸이 편안합니다. 이 예. 혈압도들이 잘 되니까 몸이 편안하니까 잠을 잘 자고 이 소화 그렇게 아이들에게 지금 소화 잘 돼 밥 잘 먹고 얼마나 좋은지 말도 못하게 좋습니다. 그래 왜 특히 이 사지원의 특징이 소변이 내 밤이 자주 못했습니다. 들락날락함이. 근데 지금 어제는 한 번만 누지 않습니다. 영 좋습니다. 그리고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던 게 어제는 완전 이롭지않까?
1: 예, 그렇죠. 콤파치 든든해지는 게 기본입니다. 노경이 다섯 배 효과니까 노경은 콤파치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노경은 콤파치 관리합니다. 예, 예.
2: 그리고 민서방 우리 언니 쓰는데 우리 언니 그런 병원에 가서 수술 백내에서 수술하라는 건 수술하지 않고 내 이 약 썼는데 지금 한 달 썼는데 좀 효과 난 게 알긴다. 주약에 눈이 부어 눈물이 바람 보면 눈물이 자꾸 나고 이 눈이 침침하고 영 답답하답니다. 그래 쓰기 시작했었는데 눈약 쓰던 중간에 제일 좋다 됩니까? 영 좋답니다. 그래 오늘이 우리 활동이 좋을 때 두 분 이렇게 배달받자고 전화드립니다.
1: 그렇게 하셔. 아무튼 사지원의 명서방 이 제품 자체는 완전히 긍정적인 효과로서 여러분들한테 열렬한 호응을 받게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2: 네, 감사합니다.
1: 건강기원입니다.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선생님.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 지금 사지원에 그 넉 달 먹었습니다.
1: 그래요?
3: 이 약이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남은 일 때 없죠.
3: 생각밖에 이 약을 먹은 게 내 위축성

0: 여름이 돼 밥이 맛이 없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생각밖에 밥이 영 맛있습니다.
1: 아, 소화가 잘 된다고. 그래요.
0: 예, 소화 잘 될까 이게 숟가락 넣기 딱 싫은 게 살이 너무 나올랐습니다.
1: 아, 너네는 살이 너무 빠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예. 이게 그게 좋습니다.
0: 어, 그래 그것도 좋고 또 예, 나는 혈압소설이 너무 많이 돼서 연대병원에 가서 예. 또 그 단자문진 배우소리 또 약 다른 거 가져다 썼습니다. 근데 그것도 그러려 했는데 이번에 이 싸지원에 그 먹었는데 예, 혈압이 그냥 그도 120 초과였습니다. 높은 게 그 대혈압은 그도 75나 이렇게 정상이 될까에 아, 영 좋습니다.
1: 이상적인 혈압입니다.
0: 높은 게 이게 혈압이 확 높았다가 언제 중풍이 올까봐 무섭던 게 이런 근심이 싸지원에 먹은 다음에 다 없어졌어요.
1: 바로 그렇습니다. 그게 현실적입니다.
0: 예, 그리고 예. 이 골이 정신하고 예, 아침에 일어나면 거뿐하고 용 좋고 그리고 나는 콩팥쥐도 이사들이 보면 싫어하단다. 그러니까 밤에 소변사들 보던 게 어떤 게 한 번밖에 안 일어난다.
1: 예.
0: 그러니까 이 얼마에 돈지 모르겠습니다.
1: 예.
0: 어, 그리고 이게 선생님 말씀하셨잖아. 인삼로 경미 다스베라 말이 옳습니다.
1: 바로 그렇죠.
0: 이게 맥이 난다 말입니다.
1: 그렇죠.
0: 그러니까 나는 또 이 인삼이나 홍삼이나 그런 거 못 먹는
1: 어, 직접 드시기는 힘든데
0: 맥이는 예. 딱 맞습니다.
1: 예.
0: 그리고 우리 언니 민서방 쓰는데 우리 언니는 원래 이 백내장이 너무 심해서 수술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갈까에 머리도 색하여 지지며 늙어보일까에 로문했다고 아이 해주더란다.
1: 유용하다고. 예.
0: 그러네 여기 민서방이 영 좋다고 수술 아이 해도 된다고.
1: 그런 분들한테 맞습니다.
0: 밥 쌌는데 불연이래지 예. 뭐. 예, 밥 쓸 때 내가 또 텔레비 맛살 봐도 좋겠다 했는데 아이 이거 밥 쓴 다음에 우선 텔레비를 봐서 살 것 같단다.
1: 예.
0: 예. 그래서 우리 언니 영 좋아한다. 이게 예. 수술을 하지 말아야 된다며 수술하기보다도 얼마 편리하고 좋습니까? 수술하자면 일루거리래야 5천원이에요. 그러니까.
1: 그렇죠.
0: 또 임차 1년 있다 재발하지. 그래서 나도 이거에 사지원에 그 배달받고 우리 언니는 이명서방 배달받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전화한 겐다.
1: 예,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이런 제품 선택에는 기본적으로서 다른 후회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선택이라 되어 있고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으니까 너무 현명한 선택이라 되어 있어서 건강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을 겁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저도 지금 이 싸지 원예하고 명서방 이 두 부부가 지금 같이 두 자 쓰고 있습니다.
1: 아, 그래요?
3: 네, 처음에는 내가 쓰고 싸지머니가 쓰고 효과 상당히 좋았거든. 그래서 눈도 또 있으니까 다른 약만 더 바르고 이래서 둘 다 똑같은 병이니까 썼는데 확실히 써보면서 내가 써보니까 아예 항상 머리가 혈압 높으면 어렵지 나고 이러면 흐리면 경험하고 그 다음에 위도 소화해야 되고 관절도 아프고 피곤하고 이러면 소변나 이게 다 신체가 노화가 되니까.
1: 아, 그럼요.
3: 예. 이러니까, 두 다 나의 비슷한 게, 어쨌든 몸에 피해는 똑같다만, 내 증세가. 이래서 내가 쓴 게 확실히 써보니까, 지금 많이 효과 좋다만.
1: 예.
3: 눈도 댄스도 못 보고, 옛날에 그 사람들 발 가리지 못하고, 말씀만 듣고서 알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 약을 상당히 써보니까, 벌써 어디는 일이 거의 된다 말면서 봐야 하나.
1: 아, 예, 예.
3: 이러니까 두고서 쓴기가 약이 항상 지금 좋으니까 그 두고서 똑같으다며 떨어지지 말아나만
1: 아, 예, 그렇죠.
3: 오늘 표현이 맞지
1: 예.
3: 이러니까 이거 없애다 정말 헛했다만 지금 약들이 이래서 이 좋은 약이 이제 배달받다
1: 예, 사지원외과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에 대해서는 제가 사회에 공개하는 이상 이 제품에 대해서는 제 본신이 신심 있습니다. 써보신 예. 분들 가운데서는 기본으로서 다각도로 좋아지고 눈도 밝아지고 다른 예. 큰 뭐 돈을 파놔서 뭐 한 번 1차적으로 해결하는 가치만 해도 뒤를 곰곰이 하기는 오히려 이 제품 자체가 길게는 좋은 제품이니까 열심히 잘 선택했으니까 쓰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세요.
3: 안녕.
1: 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0: 예, 나는 사지원에고 쓰는 환자입니다. 오랫동안 썼는데 예, 전에 뭡니까? 선생님 강의를 듣고 이 약은 428가지 영양제 들어 있다.
1: 영양, 활성소가. 아이고, 잘 기억하셨네요.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또 이거

0: 하나님 정말 식물이 이때까지 이 남았으면 이것이 막 얼마나 그 식물이 강하다고 우리 알 수 있겠구만.
1: 장수 식물의 열매에 속하니까 장수 그 비결로 바로 여기에 충분히 담겨져 있, 잘리하고 계십니다. 예.
0: 예, 그리고 또 국제대회에서도 세계대회에서도 이렇게 싸지대회가 열렸다가 이 약은 어쨌든 사람 몸이 좋고 사람 몸에 어떠한 치료하는 비밀이 있겠다 생각하니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1: 현명합니다.
0: 이게 예. 확실히 싸지 원래 좋습니다. 첫째, 너희는 오빠 감기하였다 선생님.
1: 그렇죠. 인산독약이 다스여십 배니까.
0: 예, 그러니까 420년까지 그 영양제의 몸을 보충할까 우리가 거기서 채소나 과일 먹어 그런 영양제를 보충하면
1: 모자라죠. 절대 안 되죠.
0: 많이 모자라죠. 예. 예. 그러니까 이하고 그렇게 420년까지 이 영양제를 보충할까 감기 첫째 걸로 면역력이 높아서 예,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감기 걸리면 얼마나 난소화됐고
1: 아, 그렇죠. 예.
0: 야, 뭔가 기차지 않겠구만.
1: 그렇죠.
0: 돈은 아직 기차지 않고 무슨 딱딱거리는 손도 씻고 딱 조용해야 되고 어디 조용한 곳이 있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기차지 감기 걸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게 눈도 밝아지고 예, 그 다음에 이 머리 어렵지 않은 게 낫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맥이 납니다. 첫째 맥이 났다. 그 다음에 산짝을 걸어도 예, 좀만 걸어도 걸은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또 내리막이니까 헐프 예, 다시 또 올라가기 싶어 다시 올라갈 때도 또 있습니다.
1: 어, 그렇죠. 예예. 예.
0: 그러니까 내 저를 생각이 아, 이
1: 자신감이 있다는 걸 말하지. 예.
0: 예, 이 사주 원에 정말 좋습니다. 이, 예. 이하고 예, 이 젊은이들도 이거 예, 한 30, 40대도 먹어도 되겠다.
1: 다 됩니다. 애들도 예. 다 됩니다. 예, 앓고 일어난 애들도 예. 다 됩니다. 예.
0: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부작용이 없지 먹어도 예, 무슨 아무런 부작용이 없으면 예. 사람 몸은 처세우네.
1: 그렇죠.
0: 피부도 또 엄청 좋아지고 젊어지고.
1: 선생님.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0: 예, 젊어진다. 우리 용이 윤기 나고 예, 벌써 이렇게 죽을 살 없어진다.
1: 그렇죠.
0: 방금 잡는 것도 없어지고,
1: 그렇죠.
0: 선생님. 영 예. 좋습니다. 그래, 우리 학교 나 좀 먼저 쌓는데, 내 동생 또 한국에 갔다 와서 또 매겹다. 이게 매겹된 이야기 치고다. 니 알아라. 이랬거나. 걔뭐 언니 쟤뭐 얘기해보라면, 걔를 좀, 조금 이래 좀 싸다.
1: 예, 여기 반대서.
0: 먹어보겠다. 예, 여기. 조금 싸서 먹어봐.
1: 아, 되죠. 예, 얼마나 되죠. 이번에 뭐 우대성 책도 좋게 나가니까.
0: 예.
1: 서른각 싸면 서른각 주니까 한 가게 뭐 한 50, 60만 밖에 되지 않는데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
0: 예.
1: 그렇죠. 예, 예,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알겠습니다. 예, 선생님 수고하시오.
1: 예, 건강 기원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사지원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국제사지대에서 인정을 하고 중앙 그 10프로 과학기술 그 프로에서도 이 절목이 나간 걸 제가 두 번 봤습니다. 그리고 시범 프로에서도 한번 나가는 거 봤는데 이 제품 자체는 사지라 하게 되면 장수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고 모세근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모세근이 많은 그 식물 가운데서는 인삼 같은 게 모세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땅 속의 모든 영양을 자기 몸에 다 올리 흡수해서 과일에 다 전도하는 이렇게 좋은 제품 자체가 사지원에게 속하는데 사라는 건 모래사자, 지라는 건 가시나무, 가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래밭에서는 가시나무 열린 열매인데 2억 3천만 전에 고로한 시, 제일 지구에서 고로한 식물이랍니다. 고로한 식물이 열매에서 분리 추출했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말씀하신 분이 아주 뭐 넓은 범위에서 깊게 리얼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대자연이 인류에게 선물한 제일 완미한 식물에 속한다. 인삼녹행이 다수에서 빼효과, 은행잎이 20배 효과, 우리 나이가 들면 혈관성 노화로 인해가지고 심장의 뇌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단백질이 제일 분해산물이 아미노산이라는 게인데 18가지 아미노산과 필수 아미노산, 내 몸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아미노산이 8가지가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엽산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기억이 잘 되고 훌로버수가 또 이게 포함되어 있고 미량원소가 36가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러니까 이렇게 좋은 제품을 우리가 되돌아간다면 너무 아쉽죠. 대사연의 인류를 당신을 돌봐주는데 나는 싫다고 되돌아간다면 너무 기회를 놓치는 걸로 아쉬운 기회인데 그래서 이 사지원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면역력이 올라가고 특히 우리 노년기에 들어가서 인시 지루하고 음이하고 기가 약한 이러면 그러니까 인시치료 의미하고 기가 약하다는 것은 많게는 맥이 떨어지고

0: 뭐 잔다면 너무 자고 못 잔다면 뭐 너무 못 자고 도둑담이 나고 그리고 쉽게 그 여러분들한테는 손바닥하고 발바닥 중간이 뜨거워나거나 이런 걸 해결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벌써 상초 중초의 그 열이 당신 몸에 감아든다는 걸 말하게 되었는데 사지 원액은 이런 걸 풀어주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실을 놓고 쓰시겠다면 당신의 건강 장소는 사지 원액 내가 책임진다. 바로 천연 오메가3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 포함된 원소가 좋은 원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눈병치료약품 명서방은 일단 우리가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눈은 여러 가지 모병을 불러옵니다. 증상도 물론 물체가 두 개를 배운다든지 쉽게 피가 눈에 피가 진다든지 혹은 물체가 뭐 그 쌍광이 생긴다든지 가렵고 이런 증상도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백내장, 녹내장, 황반변성, 당망증, 심망막 색소변성 같은 무선안과 질병을 풀어주는 데는 종합적으로 해결해 주는 제품이 명서방이니까 열심히 견제하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후에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2: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해가 바뀌면 자연스레 나이 한 살을 더 먹었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나이 드는 것과 달리 늙는다는 건 그 기준이 모호해서 스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다고 해도 늙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최대한 늦춰보고 싶은데 그래도 가끔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아, 나도 늦긴 늙는구나 싶은 그때 말이죠. 찬바람이 불 때마다 뼈마디가 시려올 때, 하루면 사라지던 숙취가 2박 3일이 지나도 가시지 않을 때, 늙는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될 때도 참 서럽지만 마음으로 느끼게 될 때 그 충격은 더욱더 커다랗게 다가옵니다.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새로운 것에 설레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단어를 맞아 우리 조상들은 오히려 더 뜨겁게 설레고 더 건강하게 놀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창포물에 머리 감기, 그네 뛰기, 씨름, 그리고 약속 뗏기. 이 모든 게 늙지 말자,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곡백과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싱그러운 마음만은 오래도록 함께 나누는 이곳.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현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은 벼의 왕겨를 벗겨낸 후 속껍질과 씨눈을 모두 깎아낸 상태를 말하죠. 반면 현미는 수확한 벼에서 가장 겉면의 단단한 왕겨만을 벗겨내고 미간과 배알을 고스란히 남겨둔 쌀입니다. 쌀의 영양소를 100%라고 보았을 때 씨눈에는 약 66%, 속껍질에는 약 29%의 영양이 집중됐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는 가공 과정에서 전체 영양소의 단 5% 남짓한 배유 부분만 남게 되는 셈입니다. 즉 현미를 먹는다는 건 영양소의 95%가 밀집된 미간과 배알을 고스란히 섭취하는 것과 같습니다. 현미는 단순한 탄수화물 공급원을 넘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수많은 항산화 물질이 농축된 천연 영양제이자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현미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알갱이 속에 숨겨진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과 풍부한 영양소 덕분인데요. 현미의 대표적인 효능은 혈당 조절이라고 합니다. 백미는 도전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제거돼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르며 이는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자극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반면 현미의 당질 지수는 약 55 수준으로 80에서 85 정도인 백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현미 껍질에 풍부한 외피의 식이섬유는 장 점막에 일종의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이 그물망이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서서히 늦춰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현미의 풍부한 미네랄인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세포가 포도당을 잘 대사하도록 돕는다고 하네요. 현미는 몸속의 유해물질을 청소하는 유능한 환경미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 속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의 유해물질

세척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대장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 변이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체중 감량을 원하는 분들에게 현미밥은 필수 식단으로 꼽히죠. 현미밥은 백미밥보다 오래 많이 씹어야 삼킬 수 있습니다. 씹는 행위가 늘어나면 뇌의 포만 종추가 자극되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 속도가 느려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쉽게 배가 고파지지 않게 되죠. 현미에는 비타민 B1, B2, B6 등이 백미보다 수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비타민 B군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몸속에서 체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로 빠르게 연소되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미는 정신건강과 두뇌활동에도 깊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현미, 특히 바라현미.

미는 가바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 대사를 촉진해 기억력을 증진하고 수험생의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아울러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주어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1은 뇌가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쓰는 포도당의 대사를 도와 정신적 피로감을 줄이고 신경염을 예방한다고 하네요. 현미는 세포의 로화를 막는 항산화 성분의 보고라고 합니다. 배아에 풍부한 비타민 E와 페놀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이는 세포막의 손상을 막아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을 예방하며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 기미나 잡티 없는 맑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현미가 완벽한 영양을 자랑하지만 체질과 신체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미의 단단한 외피를 감싸고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평소 위기능이 약하거나 소화효소 분비가 적은 사람,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가 현미밥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위점막을 자극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미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코너로 현미를 활용한 음식과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현미 표고버섯 닭죽입니다. 현미 100g, 닭가슴살 한 덩이, 말린 표고버섯 2개, 당근, 애호박, 참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와 깨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현미는 깨끗이 씻어 찬물에 최소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따뜻한 물에 불린 뒤 잘게 다지고 불린 물은 육수로 따로 보관합니다. 닭가슴살은 끓는 물에 삶아 결대로 가늘게 찢어두고 당근과 애호박은 작게 잘라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불린 현미를 넣어 현미 알갱이가 투명해질 때까지 중간 불에서 3분간 볶습니다. 찢어둔 닭가슴살과 표고버섯, 당근을 넣고 1분 더 볶다가 물 800ml를 붓고 센 불로 끓입니다. 끓으면 약한 불로 줄이고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 현미가 퍼질 때까지 주걱으로 저어가며 20에서 25분간 푹 끓입니다. 현미가 부드럽게 익으면 다진 애호박을 넣고 3분간 더 끓인 뒤 국간장 한 숟가락과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맞춰주세요. 그릇에 담고 깨소금을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현미 견과류 주먹밥입니다. 현미밥 두 공기, 멸치 30g, 다진 호두 및 아몬드, 김가루, 간장, 올리고당, 맛술, 식용유, 참기름, 볶은 통깨와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잔멸치를 넣고 중간 불에서 1-2분 볶아 비린내를 날린 뒤 체에 걸러 가루를 털어냅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호두와 아몬드를 두 숟가락 정도 넣어 살짝 볶다가 털어둔 멸치와 간장 반 숟가락, 맛술 반 숟가락을 넣고 빠르게 볶습니다. 불을 끄고 올리고당 한 숟가락을 넣어 잔열로 졸이면 됩니다. 큰 그릇에 따뜻한 현미밥 두 공기를 담고 참기름 한 숟가락, 볶은 통깨 한 숟가락, 소금 두 꼬집을 넣어 주걱을 세워 살살 섞어줍니다. 양념한 현미밥에 미리 볶아둔 견과류 멸치 볶음과 김가루 3숟가락을 넣고 고루 버무립니다. 밥을 한입 크기로 적당량 떼어내 소나기에 쥐고 단단하게 뭉쳐 둥글거나 삼각형 모양으로 주먹밥을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세 번째 레시피로 현미 샐러드입니다. 현미 60g, 샐러드 채소,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오이, 진간장, 올리브유, 레몬즙, 올리고당, 다진 양파와 후춧가루를 준비해주세요. 불린 현미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 약 20에서 25분간 삶습니다. 알갱이가 통통하게 익으면 체에 건져 찬물에 가볍게 헹군 뒤 물기를 완전히 빼서 차갑게 준비합니다. 닭가슴살은 삶아서 한입 크기로 깍둑썰기 할 거라 결대로 찢어두고 오이는 반으로 갈라 얇게 편쌉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샐러드 채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둡니다. 작은 그릇에 진간장 두 숟가락, 올리브유 두 숟가락, 레몬즙 한 숟가락 반, 올리고당 한 숟가락, 다진 양파 한 숟가락, 후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 새콤한 샐러드 소스를 만듭니다. 그릇에 준비한 채소를 깔고 그 위에 현미와 닭가슴살, 오이, 토마토를 보기 좋게 나누어 올립니다. 샐러드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현미 두부 김치 볶음밥입니다. 현미밥 한 공기, 김치, 두부, 대파, 달걀, 고춧가루, 진간장, 들기름, 올리고당과 식용유를 준비해주세요. 김치는 잘게 다지듯 썰어두고 대파는 송송 썰어 파기름용으로 준비합니다. 두부는 칼등으로 으깬 뒤 키친타월로 감싸 수분을 최대한 꽉 짜줍니다.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으깬 두부를 넣어 중불에서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고 고슬고슬할 때까지 2, 3분간 볶아 따로 덜어둡니다. 팬을 닦아낸 뒤 들기름 한 숟가락을 두르고 대파를 넣어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다가 다진 김치와 고춧가루 반 숟가락, 올리고당 반 숟가락을 넣어 김치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김치가 익으면 팬 한 구석으로 밀어두고 빈 공간에 진간장 한 숟가락을 부어 살짝 끓여 불향을 낸 뒤 김치와 섞어주세요. 불을 약불로 줄이고 현미밥 한 공기와 볶아둔 두부를 넣고 잘 섞어가며 볶아준 다음 달걀 프라이 하나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오늘은 현미의 효능과 맛있는 레시피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단어를 맞아 잠시 우리 전통 풍습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장터물에 머리 감고 그네 뛰며 한여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던 날, 그리고 수리치떡을 나누어 먹던 정다운 손길. 지금 생각하니 더 그립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세월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싱그러운 마음만은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도움이 되는 건강식단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벌써 마칠 시간이 다 됐네요. 오늘의 마지막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에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주부클럽 작가 김은주,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편안하고 알찬 노년 생활을 위한 안내, 실용적인 정보와 따뜻한 조언, 노년 생활 가이드.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 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 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1: 투골테는 구봉약과 외용약으로 된 여러가지 골격통을 치료해주는 OTC 국약입니다. 구봉약은 복방개미 활락캡슐이라고 하는데 중국 발명 특허를 받은 제품으로 흑개미, 청풍 등 진구, 방귀 성분으로 조성되었습니다. 근육이 편해지고 경락을 통하게 하며 풍한습을 몰아냅니다. 또 관절의 심한 통증과 더불어 붓고 굽히고 펴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경추염, 견주염, 허리근육 손상, 요추간판 탈출,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붓고 변형되며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과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제품으로 확실한 효과가 있는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

안녕하십니까. 박 선생님과 함께하는 백자방 구복액과 두골대에 대한 건강자문 프로시간입니다. 5시부터 5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서 자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의료활동 소개해드립니다. 노인성 질환 치료 제품 백자방.

0: 구보객은 7곽 사시면 5곽을 드리고 15곽 사시면 20곽을 드립니다. 구복과 외용이 결합된 골관절 질환 치료 제품 투골대는 6곽 사시면 4곽을 드리고 12곽 사시면 15곽을 드립니다. 방송에 문의하시고 주문하시는 분들께는 오이시 한 곽을 더 드립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점 맞은편 오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오기약방 3호매대입니다. 방송 외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백자방 구보객과 더불어 투골대의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제 위에서 우대 활동을 설명드렸는데요. 백자방 구보객 투골대의 이번에 우대 활동의 특징으로 놓고 말하면 보온 제품을 많이 얹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자방 구보객은 한 각에 398원인데요. 15각을 싸면 20각을 줍니다. 그러니까 평소보다 5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댁에 담으면 한 각의 평균 가격이 170원 좌우가 되어 있으면서 지금 5각을 더 얹어주는 차원이라며 양천은 현금권을 물어러 드는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백자방 구박액은 일단 드시게 되면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는 100년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투골대의 제품 자체는 한 각에 490원인데요. 12각에 15각을 드립니다. 평소에 비해서 보온 제품을 많이 얹어주게 되었는데요. 새가 원래로 말하면 12각에 12각을 드리면 많이 100% 물어러 드리게 되었는데 거기에 3각을 더 얹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1,500원에 가까운 이런 현금권을 드리는 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 각의 평균 가격은 200원 좌우가 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본 제품을 쓰심에 있어서 확실하게 이번에 우대 가격은 여러분들한테 편리한 이런 구매 가격으로서 전달되게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제때 잘 파가고 501-7755번 연락하면 되겠습니다. 501-7755번을 연락하면 문전 무료 배달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백자방 구박의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100년 장수 제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뭐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천년 우수약재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기본으로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그에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면서 경락을 소통시켜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면서 그 특점으로 놓고 말하게 되면 천년 약재입니다. 재배용 이런 약재인 것이네. 여기 명확하게 설명으로 나왔는데 천년 약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 힘이 세서 하루에 보통 두 번, 세 번 이렇게 복용하는 게 약 복용 방법이 기본 복용 방법에 속하게 되어 있는데 이 제품 자체는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면 두 번, 세 번 드시는 그 약 효과를 충분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백근을 고온에서 농축해서 한근으로 만들어진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의 그 유효기도 48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0: 잠시만요.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1: 예, 안녕하세요.
2: 예, 나도 지금 백자방 구백 먹고 있습니다.
1: 예.
2: 나는 어째서 먹었는가 뭐 좀 위도 만성염이 있고 좀 만성당뇨염이 있습니다.
1: 그래요?
2: 예, 예, 예. 그러니까 늘상에
1: 소화계통의 문제가 생기죠.
2: 배가 그냥 짱하고 예. 심할 때는 물도 한 모금만 넘어갈 수 없습니다. 아예 넘어간다. 그렇게 배가 빠졌더라
1: 예.
2: 말입니다.
1: 예.
2: 그러니까 형 부디 형 사람은 나 짜증이 납니다.
1: 그렇죠. 큰일이죠.
2: 예, 그래서 조금 나아져서 좀 먹기 무섭다 먹기 때문에 설사하고 변비 자꾸 생깁니다.
1: 예.
2: 견제 지금 방송 듣고서 이거 먹기 너무 좋습니다. 이런 증상이 많이 지금 해결되었습니다.
1: 예.
2: 소화자 제가 밥 영 잘 먹고 있습니다.
1: 그렇죠.
2: 예. 예 그래, 뭔가 뭐, 입이 혓바닥이 소화해서

0: 설태께서 뭐 철개 같은 게 불안사태에서.
1: 소화기 통에 위 비위가 상당할 정도로 문제가 있습니다.
0: 그럼 맨날 철개 꽂아서 들어가서 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근데 요새 싹 벗어서 답답하지 않습니다.
1: 그래요? 예.
0: 이번 그뿐 났습니다. 혓바닥에서 그뿐 났습니다.
1: 예, 그 문제 해결이죠.
0: 네,
1: 예,
0: 그리고 예. 먹어보니까 이게 구배에 대해서 엄청 빠른다. 예.
1: 그렇죠. 하루에 한 번만 딱 예. 드시면 되는데. 예, 예.
0: 그리고 또 아침에 나면 입이 너무 많이 썩어봐서 그래서 그 사탕을 하나를 물어야 무슨 밥이라도 해먹지. 꼼짝 못했으면 너무 썩었던 게, 그 썩었던 게 없어졌습니다. 깜짝같이 없어졌습니다.
1: 그렇죠. 예, 예.
0: 너무 좋았습니다. 구배에 대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목이 그냥 눈상 개하고 마른 기침 자꾸 났댔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1: 비슷한 문제.
0: 예, 예. 그러니까 애났대. 근데 이거 구별돼 그러니 뭐가 인천 목이 벌써 확 열리는 감이 난다서 확 열렸습니다.
1: 바로 그렇죠. 호흡계통을 도와주는 여기 예.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지 않았습니까? 황정이라 성분.
0: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1: 예.
0: 그래 보면 가면 이 두골팬은 또 우리 집이 아저씨 쓴다. 우리 둘이 같이 쓴다.
1: 예.
0: 우리 집 아저씨는 무릎 관절도 나쁘고 예, 경성 관절 있고 활막염이 돼 있습니다. 무릎 관절이.
1: 그래서 예.
0: 늘상 붓기고 예. 그 벌거벌 그래 됐으면 그 어떤 데는 심할 때 발목까지도 그 붓기 그래 됐으면 그 발등도 붓기 하는 게 좀 그거 날마다 가져다가 그 가져다 바르고 무슨 아까 어느 쪽에서 아마가 가나 붓기 싹싹 내린다잖아.
1: 아 그렇죠. 예예. 예.
0: 발목 속에 부딪히는 건 부딪히지 않던데 이 발목 관절이다며.
1: 그렇죠. 붓이 쑥 예. 빠지고 관절 마디가 예. 매 마디마다 정상으로 예. 돌아왔기 때문에.
0: 예. 수수하다잖아 그래.
1: 그렇죠.
0: 그리고 나도 이 손마디가 맞아 불어났댔습니다. 불어나고 아침에 나면 주먹지기도 바쁘고 어떤 때면 주방에서 조금 이렇게 칼질 낼 때는 손 이렇게 손다 붓기 아침에도 영식 붓게 됐습니다.
1: 그게 큰 문제인데. 예예. 예.
0: 근데 이거 바르고 인차 시원하면서 붓기 쑥 내린다.
1: 예. 바르고 드시기도 하지요.
0: 예.
1: 드시는
0: 예,
1: 약품 예, 드시고 바르고. 예.
0: 그 두 가지 다 같이 하죠 지금.
1: 그렇죠. 예예. 예.
0: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래서 냐고 힘을 막고 계속 가고 봐서 꼬여 붙이면 떨어지도 붙이지 못하지. 오늘 그러셨을까? 그래서 너무 좋아서 내 오늘도 이 두 가지 해서 배달 받자 그랬다.
1: 그렇게 하세요. 이번에 우대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달 전화번호 501-775번입니다.
0: 501-775번에
1: 예.
0: 예, 배달 받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저는 이 백서방 고백 얻은 후에 한 5달 썼습니다.
1: 예.
3: 예, 이 약을 쓰고 지금 나는 이게 많은 효과도 큰 효과 받습니다. 왜 그런가 하게 되면 내 중요한 거는 전력선 비달려서 이게 내가 어느 한 20년 이거 고생했어요.
1: 전력선 비대가 콤팥감 일처방 관계가 있죠. 예.
3: 예, 내 이걸 내서 약도 많이 쓰고 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와서 큰 효과를 못 받습니다.
1: 예.
3: 이번에 내 이 백서방 고백을 모음에서 왜 이게 현장 효과를 보고 지금 초반 원래는 활동하게 5번, 6번, 보통 6번입니다.
1: 예.
3: 야, 그러니까 밤에 한 단도 못 합니다.
1: 예.
3: 야, 그래도 이게 지금 이거 딱 쓴 다음에는 지금 소변이가 딱 떨어들고 지금 많은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봤던 것도 한번 봅니다.
1: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예.
3: 예. 예. 그리고 원래 소변이라는 게 조금씩 좀 나가던 게 지금 소변이라는 게 지워야 달라가고 냄새라는 게 또 냄새도 완전 없어지고 참 내가 이거 이 약 써서 지금 내가 이 큰 해결했습니다. 내가 이 돈도 절대 들 뿐만 아니라 이 고생도 밤에 못하는 게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모릅니다. 야.
1: 그게 모든 병을 불러오는 과정으로 되어 있죠. 예예. 예.
3: 그리고 옛날에도 이거 귀라는 게 곰받지 그러니까 안 좋아지고 귀라는 게 귀에서 정지 소리가 자꾸만 나오고 있잖아요.
1: 그렇죠.
3: 낮에 일어나게 돼 아침에 청기다게 돼 머리가 막 어지럽고 막 메스껍기도 하고 이게 이거 안 정서도 지금 완전히 이렇습니다.
1: 예.
3: 그리고 조금 나가 걸게 되면 다리가 후두두하면 맥이 없는 게 지금 다리라는 게 맥이 와서 한 나가서 그래도 한 반시간 쉬는 뭐 착실하게 그래도 아무 일도 없습니다.
1: 큰 문제 해결이죠. 예예. 예. 예.
3: 아, 내 그래 이번에 이런 좋은 약을 지금 선택했을 바람에 맨발에 몇 년째 뭐 좋다 약서도 이번에 이 첫간 이런 좋은 약서 봅니다.
1: 예,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쓸만한 우수한 제품입니다. 예. 예, 과학기술 집단에서 만들어졌는데 노령화 시대 노인들이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가운데서 특히 간과 콤팥을 도와주며 상초, 중초, 하초를 골고루 도와주는 이런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선택이 너무 우수합니다.
3: 선생님께서는 오늘 저녁 15시

0: 더 배달 받겠습니다.
1: 그렇게 하셔. 이번에 우리 활동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5가게 20가게 주니까 501-775번을 연락하세요.
0: 네,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네, 지금 이 백자방 쓰고 있는데 나는 이 약을 쓰던 중간에서 개졌습니다. 나는 늘상 이 고상한다는 게 혈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사람 못 살겠고 몸이 아주 불편했댔습니다. 그리고 우림 진짜 자꾸 나고 귀에서 소리 나고 잘 들리지 않고 소화되지 않고 이래 고사했는데 이거에 반년을 쓰니까 요러면서 지금 다 좋아집니다.
1: 반년 썼으면 많은 효과가 많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3: 예. 날마다 좋아진다.
1: 그렇죠.
3: 그 외에 잠을 잘 잡니다. 잠을 그렇게 자지 못해 고사했는데 잠을 예, 너무 자서 됐습니다.
1: 예.
3: 이거 약을 얼마나 선택 잘했어요.
1: 그렇죠. 예.
3: 그 우리 언니는 이 대골 때 이 지금 관절이 너무 심해서 예, 쓰기 시작했었는데 무릎 뒤 아프니까 잠 자지 못하고 층층대로 오르고 내려갈 때는 아주 힘들고 걷기 힘들어. 그날 집에 있었댔습니다. 그래 저단 약을 다 쓰고 친구를 하고 그랬는데 아이 말을 들어서 지금 이번에 이거 두 달 쓰는 게 좀 효과 나는 게 알린다 됩니까?
1: 네.
3: 오, 좋아서 예. 이거 저는 자기 선택 잘했으니까 예. 계속 쓰겠답니다. 그래 오늘이 우리 두 분이 배달 받자고 그랬잖아.
1: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복방 예. 개미 캡슐은 국가 발명 특허를 받은 우수한 제품이니까 추워도 뭐 거기에 대해 의심할 바가 없는 확실한 효과성을 나타내게 되었으니까 제때 잘 복용하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2: 안녕하세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4: 네, 네 백사방 고객 쓰고 있습니다.
1: 예, 예.
4: 저는 전선 비대가 있어요. 소음이 시원하게 못 봤습니다. 이거 쓴다면 지금 소음이 시원하게 나와 좋습니다.
1: 예. 네,
4: 그래서 소음 안 돼. 밥 얼마 못 먹었습니다.
1: 아, 예.
4: 이게 지금 소음도 잘 되고. 그게 또 허리가 아파요. 허리가 돌아놓기 힘들었습니다. 이거 순간 허리가 아프지 않습니까? 신기하게.
1: 근육과 골격을 든든하게 해주는 제하수와 윗양화라 성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콤팥을 도와주게 되고 간을 도와주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예.
4: 네. 이래 다리에 또 내기 없죠. 이전에 걸쩡 후두를 해도 걸지 못했는데 지금 다리에 내기 오니까 걸는 것도 힘이 납니다. 지금.
1: 그렇죠.
4: 예. 이래 또 면역력이 나빠졌습니다. 이전에 제가 감기가 땜디하고 그랬는데 지금 이거 쓴다면 1년 내내 감기 안 걸리지 않습니까?
1: 바로 그렇습니다. 예예. 예.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죠. 인삼도경이 아니 그 인삼도경이 여러 배의 효과를 여기에서 나타내게 되어있다고. 예.
4: 네. 이것도 간이 또 좋습니다.
1: 그렇습니다.
4: 항상 내게 여기도 지방가 있는 게 지방가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1: 그렇죠. 예예. 예.
4: 그래 이번에 활때 15가스 싸고 그 하나 물어볼 건 그 초골태 있지 않습니까?
1: 예.
4: 집에 부위가 식당이라 하니까 예. 경주에 경추 목이 떨리기도 힘들고 어깨 다리도 아프다지 허리도 아프다 다리도 사도 관절이 다 아프다
1: 관절 마디마다 다 아프다 그렇죠
4: 예, 그래 이 약 있으면 어떻게 효과 보겠는 거네 그냥.
1: 식당 일하는 분들 가운데서는 자연적으로서 관절을 많이 쓰게 되었고 오래 서 있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관절통이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는 나이가 들며 정상적인 노화 과정에서 관절이 힘들어지는데 거기에다 이제 고된 그런 일까지 하게 되었으니까 바로 투골 때는 그런 거 해결해 주는 데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드시고 바르고 마사지 해주게 되었으니까 기본 관절통은 물러가라 할 정도로서 우수한 제품입니다. 선택이 필요합니다. 예.
4: 왜 활동하죠?
1: 예. 우수한 활동이 진행됩니다. 투골 때는 12가게 15가 이쪽에 백자방은 15가게 20가 이렇게 줍니다. 이번에 우대할 때 특수합니다. 본 제품을 많이 실어주게 되었으니까 501-775번에 연락하세요.
4: 예, 알겠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1: 건강기원입니다.
2: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백자방 쓰는 환자입니다. 저는 어제는 넉 달 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중풍후유증으로 머리가 허기 때문에 머리가 그저 아프다 뭐이 막 터질 지겠고 그저 눈알이 막 빠질 지겠고라고 예, 맥이 없어서 매년에 그저 또 손 들 맥도 없었습니다. 그러고 소화가 안 되고 밤잠 자지 못하고 예, 그랬습니다. 그래 몸이 풀리지 못해 정말 약했습니다. 그래던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써봤는데 백자방 써봤는데 하루에 한 번씩 먹고 먹기도 헐고 편안하고 예. 그저 반 시간 두고서를 먹으면 어느까지 잠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소변도

0: 그렇게 잤던 게 다시 여섯 번씩 보던 게 지금 두 번, 만에 두 번 본다. 그래서 몸이 해갖고, 예. 활동 못 하던 게 활동하고, 이제도 걷고 들어와서, 5,000보로 걷고 들어왔습니다.
1: 얼마
0: 좋습니까?
1: 예.
0: 그래서 사는 새 생명 찾았자니까. 그러고 들고 팬이 12각 색깔이나 15각 줍니다.
1: 예.
0: 그래서 이제 또 배달 받아서 가져왔습니다. 얼마 좋습니까?
1: 예. 예. 그렇죠.
0: 사색이 아파서 그랬던 게 그래서 정말 배 마디마다 아프지. 무슨 약을 먹어도 아이 되고 청약은 얼마 먹고 친구는 아픈 친구는 얼마 했겠습니까? 그런 것도 효과를 못 봤지. 바른 약은 또 얼마 발랐겠습니까? 그런 것도 아이 돼서 이거 두월 배는 먹고 소화
1: 유지하아야지.
0: 예. 예. 그래 바르고 할까 몸이 할까봐지고 다리 그렇게 무겁던 게 야 활동 잘할까 정말 제 청춘을 얻은 것 같습니다. 두 가지 다 배 아파 있으니까 얼마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좋아질 때 활동이 솔직히 그래 배달 받아서 이게 좀 안 셌을까 해서 그랬다.
1: 그렇게 하셔. 배달 전화번호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예.
2: 끝내게 주시오.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백자방 구보객은 야생의 진균약재 중에서 성공적으로 분리 추출한 세포 생명 활성 성분으로서 간과 신장의 대사를 통해 혈액순환 과정에 온몸에 전달하면서 인체 각 기관의 노화 병변된 세포를 회복시켜 활기를 되찾아줍니다. 100년의 역사를 간직한 백자방 구보객은 100근의 천연약재에서 100배로 농축하여 얻은 고농도 요효 성분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매일 잠자기 전 10ml 한 병만 복용하면 노화 과정에서 생긴 병변의 세포를 빠르게 회복시켜줍니다. 혈압과 혈당을 조절하고 심장 뇌혈관의 건강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정신이 나지 않고 불면증, 건망증과 더불어 눈이 잘 보이지 않고 귀가 잘 들리지 않으며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일찍 흰머리가 나며 간, 신장 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대한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2: 계속 말씀 주시죠.
1: 지금 많은 분들이 백자방 구보액을 복용하시고 기본으로서 우수한 효과를 거두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있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기혈을 보충해줍니다. 기와 혈을 보충해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맥이 납니다. 무슨 차원에서 간과 콩팥을 도와주고 상처, 중처, 하처를 골고루 도와주는 제품이 바로 백자방 구보액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점점 허약해지고 면역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정신이 나지 않고 그리고 불면증 때문에 힘든 분들이 노년기에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게 되면 모든 공능이 저하를 가져오고 만병을 불러오는 이런 과정을 충분하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체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면 딱 주무시기 약 3, 40분 전에 한 대만 딱 빨달로 빨아들이고 양치질하고 주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이전에는 초저녁에 좀 주무시고 나면 새벽에 뭐 한두 시 이때 깨난다면 반나절을 자지 절반 밤은 자지 못하고 지나는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 제품을 드시고 나니까 불면증이 해결받으셔서 딱 드시고 주무시게 되면 눈이 내려와서 꼼짝 못할 정도로서 단잠을 주무신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망증이 해결받으셔서 내가 이거 치매가 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걱정하던 분들 가운데서 본 제품을 복용하시고 나서 기억이 잘 되고 많은 분들이 자신감이 생긴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가 하면 눈앞이 아찔하고 귀가 슬 들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고 이런 문제가 해결을 가져왔는가 하면 머리가 쉽게 빠지고 쉽게 머리가 휘어지고 이런 문제도 해결받았으면서 기혈 부족으로 나타나는 간과 콩팥이 한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는 데는 백자방 구박에게 알아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우리 전 지구촌이 장수 지구촌으로 점점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방 초기에는 나이 평균 수명이 39세였지만 해도 지금 평균 수명이 우리나라 지금 작년 통계로 나온 데 평균 수명이 78세, 여성들은

82세 남성들은 이미 뭐 77, 8세 이 정도까지 가게 돼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장수시대에 들은 것만은 사실인데 장수시대에 들어선 것만큼 여러모로서 불편한 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렇대서 머리끝부터 발끝에까지 많이 아프다면 여러 가지 약을 쓰겠다면 간이 당연하지 못하고 콩팥이 당연하지 못하고 위가 당연하지 못하고 오히려 힘들 수밖에 없는데 이 제품 자체는 간, 콩팥을 도와주는 차원에서 상초, 중초, 하초 상초로 넣고 말하겠다면 바로 심장과 폐는 상처에 속합니다. 머리 혈관까지 포함해서 머리까지 포함해서 상처에 속한다 말할 수 있는데 중초로 놓고 말하겠다면 비, 위, 간을 포함해서 간 담낭을 포함해서 중초입니다. 보통 우리 중약을 쓸 때 부중하는 능력이 있다. 부중이라는 건 바로 중초를 도와준다는 걸 말하게 되었습니다. 하초로 놓고 말하겠다면 바로 주약의 콩팥을 위주로 해서 뭐 소화계통 내리 비장 장도 이걸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제품이 바로 백자반 구복액 가운데서 황장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제품 자체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상초 중초 하초를 도와주는 우수한 제품으로서 백 저희 왕으로 불리우는 이런 좋은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해서 복용하시겠다면 우리가 노령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여러모로서 불편한 문제 가운데서 특히 황정이라는 성분 자체는 건비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윤폐의 역할을 합니다. 적지 않은 분들은 밥을 제대로 먹자 하게 되면 딱 위가 올리받치면서 위가 원래 내리깨야 되겠는데 올리받치면서 밥 먹기 힘들어진다는 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저게 올라온다는 이런 분들도 계시고 있었는데 이 제품을 드시니까 위가 톡톡 내리꺼지게 되어 있으면서 뭐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가 하면 이 제품 자체는 간과 콩팥이 좋아지는 주요한 역할 가운데서 간이 좋아지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자연적으로 소화 흡수가 잘 되고 건비위 역할을 하게 되어 있으니까 위안의 물건이 빠른 속도로서 그 간에 내려가서 간에 들어가서 완전히 충분하게 내 살과 내 피와 내 뼈가 되게끔 해리 역할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담낭에 문제가 생기는 분들이 계셔서 오징간한 뭐 고기 같은 걸 기름진 것 같은 걸 소화하기 어려워서 달걀 먹기도 힘들어진다는 달걀 가운데 그 노란 자세에 그 기름을 받아내기 어려워서 고단백질을 분해하기 어려워서 못 먹는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 이 제품을 드신다면은 그런 것도 마음대로 드시고 맥이 나고 체중도 일정하게 보충되는가 하면 좀 너무 허한 체중이 좀 더 올라갈 정도로서 좋아졌다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특히 황계란 성분 자체는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황계란 성분 자체는 그 상처를 빨리 아물고주고 새로운 세포가 나오게 하는 이런 역할을 토창성지 해주는 이런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삼이라는 성분 자체는 오혈을 풀어주고 기혈을 숙통시켜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 본 제품 백자반 구복액은 노인성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 아주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백자반 구복액을 드시고 나니까 근육과 골격이 든든해지고 특히 인양호란 성분 자체는 풍한습을 몰아내는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관절통으로 불편하신 분들 가운데서는 모든 한이 내 관절에 들어와서 모두 집중되는 것 같다는 이런 감을 느끼는 분들 가운데서는 종합으로 좋아지는 이런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백자반 구복액은 일단 견제해서 복용하시게 되면 우리가 지금 노령화 시대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데는 우수한 성분 조합이 바로 백자반 구복액에 속합니다. 특히 깊은 잠을 주무시게 되었으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하루에 한 번만 딱 드시는데 주무시기 직전에 드시게 되었으니까 11시부터 1시에서는 밤 11시부터 1시 이사에는 간에서 담즙을 만드는 이런 시간에 속하는데 전제적으로는 깊은 잠을 주무셔야 간에서 충분하게 담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1시부터 3시 사이에는 간주 장열로 되어 있는데 온 하루 동안 이런 피가 간에 들어가서 저축됩니다. 그러면서 간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이때 깊은 잠을 내가 주무시는

동료가 있는 것은 행복과 기쁨이 샘솟습니다. 오늘도 동료나라와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볼까요? 안녕하세요. 동료나라에서 인사드리는 리나입니다. 6월 19일은 우리나라 전통 명절인 단오절인데요. 단오를 중오절, 천중절, 단양절이라고도 합니다. 오늘은 즐거운 동요와 함께 단오절의 풍속습관을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숲속의 새집을 오늘의 첫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단어는 여름철에 중요한 명절인 것만큼 민속 활동도 여러 가지로 많답니다. 룡조 경기가 단오절에 가장 중요한 민속 놀이 중 하나인데요. 특히 우리나라 남방 지역에서 많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방 지역에 강이나 호수가 있는 도시에서도 룡조 경기를 즐긴다고 하는데요. 룡조 경기는 한 사람이 하는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이 한 배에 나란히 앉아 목소리에 맞춰 같은 박자로 노를 힘껏 저어야 하죠. 그래야 배가 앞으로 빨리 나아갈 수 있는데요. 때문에 룡조 경기는 단합과 협력의 힘을 느끼게 해주고 끈기 있게 나아가는 정신도 배우게 해주는 운동이랍니다. 전춘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김위룡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민속놀이 콩짜짜를 보내드립니다.

단어절쯤은 쑥을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단어절이면 사람들은 쑥을 뜯어다가 대문에 걸어두기도 하지요. 쑥은 중요한 약초로 질병을 치료하는 데 사용이 됩니다. 쑥에서 나는 향기는 벌레를 쫓고 병균을 죽이는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사람들은 건강을 기원하기 위해 문에 쑥을 걸어둔다고 하는데요. 김우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리경득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아기버섯을 보내드립니다.

산호절 사람들은 애호를 만들어 머리에 꽂거나 아이들의 등에 살포시 달아주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애호란 다양한 재료와 방법으로 만든 호랑이 모양의 장식품을 말합니다. 쑥으로 호랑이 모양을 엮어서 애호를 만들 수도 있고 색종이로 호랑이를 오려낸 다음 그 위에 쑥잎을 붙여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비단천으로 작고 귀여운 호랑이와 종자 모형을 만들어 알록달록한 색실로 꿰어서 애호를 만들기도 한답니다. 네, 최수길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요 꽃니스를 보내드립니다.

간호절에는 장명사를 손목이나 목에 차거나 침대에 장막에 걸어두는 풍속 습관도 있습니다. 장명사를 성명사라고도 부르는데요.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하얀색, 검은색 등 다섯 가지 색깔의 실로 짜서 만든 장식품입니다. 오래 살고 건강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답니다. 리룡득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방연 선생님께서 곡을 지신 동료 내 동생을 보내드립니다.

단오절 민속 음식하면 종자를 빼놓을 수가 없죠. 종자의 주재료는 종잣잎과 찹쌀 그리고 소입니다. 소로는 팥, 대추 그리고 견과류 등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이 찹쌀과 소를 갈대잎이나 대나무 잎으로 감싸서 만드는데 그 모양이 아주 다양하답니다. 사각형 모양의 종자가 있는가 하면 사각추 모양의 종자도 있는데요. 밑바닥이 네모나고 꼭대기가 뾰족한 것을 사각추 모양 종자라고 합니다. 마치 작은 피라미드와도 같죠. 문춘산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박영실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아름다운 꽃을 보내드립니다.

조선족은 단오절에 쑥떡, 찰떡, 시루떡, 녹두지짐 등 음식을 먹기도 하는데요. 쑥떡에는 쑥절편, 쑥송편 등이 있습니다. 쑥으로 만든 쑥떡은 단오를 상징하는 명절 음식일 뿐만 아니라 여름철의 특색 있는 계절 음식인데요. 향기롭고 독특한 맛과 고운 색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오절에 쑥떡을 먹는 풍속은 여름철에 몸을 보양하려는 의미를 담고 있답니다. 지역마다 문화, 자연 환경, 그리고 역사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단오절 풍속도 조금씩 다르답니다. 하지만 모두 소중한 전통 문화를 이어가고 아름다운 삶을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친구들, 스스로 책을 찾아보거나 인터넷을 통해 단오절의 기타 풍속 습관을 더 알아보는 건 어떨까요? 박홍란 선생님께서 가사를 쓰시고 최덕범 선생님께서 곡을 지으신 동요 넌 정말 좋은 친구를 보내드리며 오늘의 동요 나라를 여기에서만 줄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0: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모티증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질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1: 좋은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연변 우기대학방에서는 회원분들께서 지난 20년간 보내주신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우리 네 남매 중 셋째는 지금 연길에서 석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어릴 적 우리 아랫집에는 김호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셋째와 동갑내기였고 한족이었다. 아니, 반은 조선족이라 해야 옳겠다. 어머니가 조선족이셨으니까. 당시 마을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보통 짜구배라고 불렀다. 아랫집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발간집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집 한쪽에 출입문을 따로 내고 사는 집이어서 벽 하나 사이에 문이 없을 뿐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셈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깝게 지냈는데 김호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마을 중학교에 한족반이 없어서 진중학교 기숙사로 간 뒤부터는 만날 기회가 뜸해졌다. 오히려 김호의 여동생 김리를 자주 보았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 12살이 된 김리는 셋째를 피하는 듯했다. 아랫집에 살면서도 만나면 말수가 없어졌고 얼굴을 붉히며 셋째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 일로 셋째는 속이 상하고 허전해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에서 셋째는 김리가 땅에 포도앉아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모슴의 며치 곁에서 희닥거리면서 김리를 손가락질하며 짜구배 짜구배 하고 놀리고 있었다.
1: 이 새끼들이 죽을래?
0: 셋째는 돌덩이를 주워들고 그쪽을 향해 팔매질했다. 모슴 애들은 자기 둘 사이의 서먹함은 사라졌다. 함께 숙제도 하고 마당에서 제기차기도 했다. 셋째는 김리와 함께 있을 때면 자연 마음이 따뜻해졌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으며 가끔은 남자다운 힘과 재주를 자랑하고 싶어지기도 했다. 김리도 셋째를 싫어하지 않았고 잘 따랐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김리의 관심은 오로지 공부에 있었다. 그 애는 셋째에게 한어 선생님 맞잡이였다. 그 덕에 셋째의 한어 성적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좋았고 학급에서 유일하게 한어를 술술 말하는 학생으로 되었다. 가끔 김리도 셋째에게서 조선어를 배웠다. 엄마가 조선어를 배우면 꼭 쓸 데가 있다면서 집에서 조선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둘은 같이 숙제도 하고 서로 언어도 가르쳐주면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시절을 함께 보냈다. 김리는 얼굴도 인형처럼 예뻤지만 비쳐서 앵돌아졌다가 이내 햇시시 풀어지는 순진한 성격이 더욱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김리에게서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냄새를 맡을 때면 셋째는 저도 모르게 이상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그토록 오랫동안 셋째의 가슴 한구석에 아릿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줄이야.

김리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김원애는 덕신이라는 한족 학교가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갔다. 김호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컸다. 김원애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떠나갈 때까지도 셋째는 그저 얼떠름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그들을 배웅하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전함이 엄습했다. 그 느낌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김리의 모습이 안개 속에 묻혀 희미해졌지만 그 애의 최취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그 냄새를 떠올릴 때마다 셋째의 마음은 아릿했고 혹 어디선가 다시 그 애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대가 허망하게 느껴질수록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다.

0: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아랫집 기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술 한 병과 족발 한 그릇을 들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부탁을 하려는 기색이었다. 어머니 말로는 아까도 무슨 일로 왔었다 한다. 나는 저녁을 먹으며 이미 아버지와 술을 두어 잔 마신 터라 또 기모가 부탁할 내용도 모르는 채 술잔부터 드는 것이 조금 게림직해 일단 사양했다. 그러나 기모는 막무가내로 술을 따르고 족발을 뜯어놓았다. 마지못해 잔을 들었는데 술이 도순배 돌자 기모는 방금과는 딴 사람처럼 화렵한 모습이 사라졌고 얼음쩍거리며 입을 열었다.
1: 실은 딸 녀석이 한국으로 돈 벌러 가려는데 수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래요. 형님이 북경에 계시니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0: 하기야 마누라의 회사가 외국 비자 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에 나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
1: 글쎄 그건...
0: 나의 주저하는 심사를 읽었는지 기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하여 나는 말을 조심스럽게 돌렸다.
1: 그런데 딸아이 호구는 한족으로 되어 있어? 아니면 조선족으로 되어 있어?
2: 아, 그게 말이요. 조선족이요. 우리 모두 조선족으로 등록돼 있어. 큰아버지가 조선족으로 올리는 게 좋다고 해서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
1: 그러면 무슨 걱정이요? 연길에 가서 여행사에 맡기기만 하면 다 해줄 텐데.
2: 아,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합대.
0: 조선족의 한국 비자 대행 수수료는 한족보다 훨씬 낮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김호는 한족 마을에 살아서 그 차이를 모르는 모양이다. 내가 자세히 설명해 주자 김호는 그제야 비로소 안심이 된 듯 얼굴이 해낙낙해지며 연신 술을 권했다. 한참 잔을 나누다가 그는 아버지 쪽을 흘금 보더니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나도 취기가 돌아서인지 술이 술을 찾는다는 말처럼 따라 나섰다.
2: 여동생 이름이 김리였지.
1: 야, 김리지. 그의 셋째에게서 조선업에 와서 한동안 잘 써먹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
2: 야, 후에 장춘으로 시집 갔는데 잘 사는가 싶더니 이혼했어. 지금 사람들은 쩍 하면 이혼이니
0: 기모의 말투로 미루어 김리가 그리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 인물값을 하는 거지 뭐. 중학교 때부터 깡패 같은 놈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그 꼴이 됐어. 김호는 한적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 덕신으로 이사 간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진중학교 한족반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간 건데 조선족 학교에 다니기보다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자신도 한족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별로 소용없었고 큰아버지 권고로 호적을 조선족으로 등록한 게 다행이었다고 했다.

0: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2년 후 둘째도 대학에 갔다. 셋째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고중이 진으로 옮겨갔다. 한때는 학생이 많아 9년제 의무 교육을 보급한다며 고중까지 대대마을에 세웠지만 그동안 개혁 개방이 진척되면서 도시로 이주하는 가구가 늘어나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대대마을에 있던 고중이 공사마을로 옮겨졌고 후에는 진에 있는 고중과 합병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등하교끼리 곱절이나 멀어졌다. 셋째는 한 학기 동안 자전거를 타고 10리 넘는 길을 오가며 진중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친구들이 하나둘 빠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사라졌다. 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나누었다. 당연히 호된 꾸지람을 예상했다. 아버지는 월컥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다. 하지만 셋째는 꿋꿋이 버텼다. 한 달 후 그는 마침내 집안 논리를 돕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결국 그의 선택을 묵인하신 듯했고 다른 말 없이 일을 시켰다. 의외로 셋째는 농산일에 재미를 붙였다. 하기 싫었던 공부에서 해방된 속시원함 때문이었을까. 그는 열심히 배웠고 몇 해 지나니 제법 번듯한 실농꾼이 되었다. 논밭을 다루고 소도 키우며 마치 자유를 만끽하는 듯한 나날을 보냈다. 학교에 다닐 때 동경하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고삐 풀린 망아지 같은 이 생활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꿈의 이면엔 언제나 현실의 껄끄러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자유는 홀쭉한 호주머니를 채워주지 못했다. 1년 내내 농사질을 해도 온포만 해결될 뿐 돈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지 3년째 되는 여름, 셋째는 배낭을 걸머지고 연길로 진출했다. 우연히 연길에서 만난 옛 친구가 3년 차로 집 나르는 일을 하며 꽤 잘 산다고 했다.
1: 3년 자전거 깔보지 마. 이거래 두면 제법 버는 게 쏠쏠하다고.
0: 셋째는 귀가 솔깃했다.
1: 이라, 나도 무슨 일이든 해볼까?
0: 연길에서 그의 첫 일은 생수 배달이었다. 한 달쯤 하다가 그것으로는 수입이 얼마 안 되자 가스통 배달과 이삿짐 나르는 일까지 맡았다. 친구 말이 맞았다. 부지런하면 돈은 벌 수 있었다. 도시 편두리 작은 단층집이라도 사고 결혼할 꿈을 품으며 그는 더욱 열심히 뛰었다. 어느 찌는 듯한 복날, 셋째는 가스통을 짊어지고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몸을 짓누르는 쇠덩이에 저항하며 5층까지 오르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헐떡거리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내려가 공중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돌아서는데 집안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고막을 때렸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문이 열리자 눈두덩이 팅팅 붓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뜬 나무를 부여잡듯 차가운 손으로 셋째를 꼭 잡으며 간청했다.
2: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푹 맞았어요.
0: 셋째가 엉겁결에 따라 들어가 보니 한 아주머니가 입가에 거품이 맺힌 채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토사물이 흩어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처음 마주하는 광경에 그는 망설여졌다. 하지만 여자의 눈물노린 간청이 그를 단단히 올가매했다. 셋째는 이를 악물고 아주머니를 들쳐업었다. 환자는 몸이 그리 뚱뚱한 편이 아니었으나 정신을 잃었는지라 업어내리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씩씩거리며 3년차에 환자와 여자를 태운 셋째는 연변병원을 바라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가는 길에서 여자는 정신을 차린 듯 구급차가 고장나 늦어진다고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그가 나타나 천만 다행이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가 멀리

써서 지금 급히 오는 길에 있다고 했다. 지금에 비하면 당시 손바닥만 하던 연길 시내지만 연변병원까지 가는데 자전거로 10분이 넘게 걸렸고 집에서 지체 한 시간까지 더하면 환자는 쓰러진 지 반 시간이 넘어서야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 여인은 돈 100원을 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넉넉지 못해 그러니 다음에 꼭 은혜를 제대로 갚겠다고 했다. 적은 돈이 아니었다. 가스통 하나 배달하는데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5층이라야 5 더하기 5 도합 10원이 고작이었다. 응급실에 환자를 맡기고 나서야 셋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문득 허겁은 웃음이 났다. 낯선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긴장했던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그 여자의 모습에서 문득 김리가 떠오를까? 말투가 비슷해서일까? 이제 김리는 이름만 분명하고 이목구비 모두가 희미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0: 한 달쯤 지나 세련된 옷 맵시 산뜻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셋째를 찾아왔다. 가스회사에 전화를 여러 번 걸어 겨우 찾아냈다고 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날 병원에 데려다 준 중풍 환자의 딸이라는 말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당시의 어수선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얼굴이 반반하고 눈이 어글어글한 미인이었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몸매 또한 곧고 날씬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1: 어머님은 괜찮습니까?
0: 네, 후유증이 좀 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2: 저 손말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 서툴러요.
0: 그녀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아버지가 꼭 대접하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양하다가 젊은 미인과의 식사를 거절하기 아쉬워 결국 따라 나섰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2: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아무렴 좋죠.
0: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고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소설 아버지의 산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문학살롱.

안녕하십니까. 문학 살롱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네, 오늘은 음력 5월 5일 전통 명절 단오입니다. 햇살도 점점 뜨거워지고 초록이도 짙어가는 계절. 창포물에 머리 감고 그네 타고 씨름하며 더위를 이겨내던 그 풍속의 향기 역시 세월 속에 또 짙어져 가는 듯 싶습니다. 네, 단오 명절의 향긋함을 가득 담아 오늘도 마음에 와닿는 좋은 글, 좋은 음악과 함께 해볼까요?

오늘 프로에서는 수필 두 편 준비했습니다. 처음 감상할 수필은 진검다리입니다. 수필 진검다리. 어릴 때 내가 살았던 고장은 시가지 변두리에 위치한 자그마한 시골 마을이었다. 도시의 번잡함과는 한 걸음 떨어진 곳이었고 논밭이 펼쳐지고 시냇물이 구불구불 흐르는 평범한 농촌 풍경이 일상이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도시와 이어지는 길은 바로 시내를 가로지르는 진검다리뿐이었다. 그 진검다리는 튼튼한 콘크리트 다리도 널찍한 나무 다리도 아니었다. 그저 강물 위에 돌멩이 몇 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놓은 언제나 물이 밀려갈 듯 위태위태한

한 모습으로 마을 사람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릴 적 기억 속 징검다리는 늘 긴장과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장마철이면 시내 물이 불어나 돌 절반이 물에 잠기지 않으면 아예 그렇게 큰 돌이 보이지도 않았고 혹시 물 위에 드러난 돌도 물살이 거세게 휘몰아치며 돌을 흔들었다. 아침마다 학교에 가기 위해 징검다리를 건너는 아이들은 물론 일터로 향하는 어른들도 조심스럽게 한 발씩 내디뎠다. 발을 헛디디면 젖은 신발과 옷은 기본이고 가끔은 넘어져 물에 빠지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래도 마을 사람들은 이 위태로운 징검다리를 외면할 수 없었다. 돌아가면 훨씬 먼 길을 돌아야 했고 징검다리만이 가장 빠르고 직접적인 도시로의 통로였기 때문이었다. 그 다리는 단순한 길 이상의 의미를 지녔다. 마을에서 나서 자란 우리에게 징검다리는 세상과 연결되는 첫 관문이었다. 도시 물건을 사러 갈 때, 친척집을 방문할 때, 학교에 갈 때 모두 이 징검다리를 건넜다. 가난했던 시절 어머니가 장을 보기 위해 징검다리를 건너는 모습, 아버지가 일터에 가기 위해 급히 발걸음을 옮기는 모습, 친구들과 손잡고 건너며 웃던 그 모습, 모든 기억이 징검다리와 얽혀있다. 위험했지만 그래서 더욱 아련하고 불편했지만 그래서 더욱 깊은 추억이 새겨진 곳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로 도시화가 진행됐다. 높은 아파트가 비 온 뒤 죽순처럼 솟고 도로가 넓어지며 도시는 점점 외곽으로 확장됐다. 우리 마을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때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던 곳 주변으로 공장과 주택지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마을 경계는 점점 도시와 섞이기 시작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시내 무르의 큰 다리가 놓인 것이었다. 튼튼한 콘크리트 구조의 넓은 다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안심하고 건널 수 있었고 차도 지나고 사람도 편하게 걸을 수 있었다. 위태로운 징검다리를 건널 필요가 사라진 것이다. 세 다리가 놓인 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편리함을 만끽했다. 더 이상 물에 젖을 걱정 없이, 더 이상 흔들리는 돌을 밟을 걱정 없이 시냇물을 건널 수 있게 됐다. 처음엔 그저 편리함만 느껴졌지만 가끔 옛 징검다리를 바라볼 때는 쓸쓸한 마음도 들었다. 이제는 쓰이지 않는 듯 보이는 옛 징검다리가 혹시 사라질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 징검다리는 계속 제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이전에 우리가 지나다니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시간이 더 흐르면서 징검다리는 또 한 번 변모했다. 위험했던 돌다리는 완전히 모습을 바꾸었다. 세멘트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넣어 흔들리지 않고 물에 잠겨도 무너지지 않는 안전한 구조로 보수됐다. 예전처럼 아슬아슬한 다리가 아니라 누구나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든든한 징검다리로 재탄생한 것이다.

징검다리 위에서 바라보는 하늘과 시냇물은 평화롭기 그지없다. 한때 위험과 불편의 상징이었던 다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풍경과 여유를 선사하는 힐링의 공간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그 사이 내가 살던 마을도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다. 낡은 집들은 정비되고 녹지 공간이 늘어나며 생태 관광 마을로 거듭났다. 도시의 번잡함을 피해 온 사람들이 마을을 찾아오고 전통적인 농촌의 정취와 자연 풍경을 즐긴다. 옛 농가는 체험 공간으로 변하고 시내와 징검다리는 마을의 대표적인 명소가 되었다. 한때 도시 변두리의 작은 시골 마을에 불과했던 곳이 이제는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매력적인 마을로 주목받고 있다. 우리가 사는 도시도 끊임없이 발전하며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낡은 시설은 현대화되고 교통은 편리해지고 환경은 깨끗해졌다. 빠른 경제 성장과 도시화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것이 변했고 많은 것이 사라졌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징검다리는 제자리를 지키며 변화를 함께 견뎌냈고 또렷하게 견증했다. 위태로운 돌다리에서 튼튼한 세멘트 징검다리로 생존의 통로에서 경관의 풍경으로 변해가며 시대의 흐름을 고스란히 담아내고 있다. 이제 징검다리는 단순한 다리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마을의 역사이며 우리 도시 발전 과정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표징물이다. 한때 가난하고 불편했던 시절의 기억을 품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와 호흡을 함께하며 지금의 평화롭고 풍요로운 모습으로 이어주는 연결고리이다. 징검다리를 바라보면 지난날의 고단했던 일상이 떠오르고 지금의 편리하고 아름다운 현실이 감사하게 느껴진다. 마을 사람들에게 징검다리는 추억의 장소이자 자부심의 상징이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과서이고 어른들에게는 세월의 흐름을 느끼게 하는 위로이다. 아이들은 징검다리 위에서 뛰놀며 즐거움을 느끼고 어른들은 징검다리를 바라보며 감회에 젖는다. 이 작은 다리 하나가 마을의 과거와 현재를 잊고 사람들의 마음을 잊고 자연과 도시를 잊고 있다. 삶이란 늘 변화하는 것이다. 위태로운 징검다리를 건너던 시절도 지나고 튼튼한 다리가 생기고 다시 징검다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어려움을 지나 편안함으로 다가가고 과거의 기억을 품고 미래를 향해 나간다. 징검다리는 그 과정을 그대로 보여주는 메타포와도 같다. 불완전한 것에서 시작해 점차 튼튼해지고 위험한 것에서 아름다운 것으로 변하는 모습은 우리 마을과 우리 삶의 모습 그 자체다. 앞으로도 징검다리는 제자리에서 시냇물의 흐름을 바라볼 것이다. 계절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마을 사람들의 발걸음을 받아주고 풍경을 간직하고 역사를 증명할 것이다. 도시는 더욱 발전하고 마을은 더욱 아름다워지겠지만 징검다리는 변하지 않은 진심으로 우리 곁에 남을 것이다. 그것은 단순한 돌과 세멘트의 구성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추억과 발전이 깃든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오늘도 징검다리 위에 올라서면 시냇물이 부드럽게 흐르고 바람이 얼굴을 스치고 마을의 평화로운 풍경이 펼쳐진다. 위태로웠던 과거는 기억 속으로 사라지고 현재의 안정과 아름다움이 가득하다. 이 징검다리를 보며 나는 깊은 감회에 젖는다. 작은 마을에서 시작해 도시와 어우러지고 생태 관광 마을로 거듭나고 도시가 새롭게 태어나기까지 모든 변화의 중심에 이 징검다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징검다리는 말없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하지만 그 모습 그대로 우리의

에게 많은 것을 말해준다. 어려움을 극복하고 발전하는 모습, 과거를 잊지 않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 서로 연결되어 살아가는 소중함, 그 모든 것이 이 작은 징검 다리에 담겨있다. 앞으로도 쭉 이 자리에서 우리 마을과 도시의 역사를 지키며 사람들에게 위로와 감동을 선사할 징검 다리. 그것은 내 평생 잊을 수 없는 고향의 풍경이자 삶의 깊은 의미를 일깨워주는 소중한 기호이다.

바람이 불면 분홍빛 물결이 일고 향기가 산마루까지 감돌던 그 동산은 지금도 내 마음속에 가장 선명한 봄으로 남아있다. 세월이 흘러 지금의 나는 흰머리가 늘어가는 나이가 되었지만 그곳에서 뛰어놀던 어린 시절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른다. 진달래 동산은 단순한 산이 아니라 우리말 아이들에게는 둘도 없는 지상천국이었고 평생 잊지 못할 추억의 무대였다. 내가 살던 고향은 조용한 시골 마을이었다. 집 앞에는 논밭이 펼쳐지고 강물이 구불구불 흐르고 남산은 언제나 푸른 그림자로 마을을 감싸고 있었다. 겨울이 지나고 봄기운이 돌기 시작하면 남산에는 조금씩 진달래가 피어나기 시작했다. 처음엔 나무 사이에 조금씩 보이던 분홍빛이 어느새 산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무성해지면 말라이들은 모두 들썩이었다. 학교의 수업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책가방을 내려놓고 곧장 진달래 동산으로 달려갔다. 어머니들이 저녁밥이 다 되었다고 불러도 우리는 좀처럼 돌아오지 않았다. 그곳에는 즐거움이 가득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진달래 동산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었다. 키 작은 진달래 나무 사이로 숨기도 좋고 높은 언덕에서 내려다보면 마을 전체가 보여서 설레기도 했다. 우리는 그곳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숨바꼭질을 하고 돌멩이로 탑을 쌓고 가지로 활을 만들어 놀기도 했다. 봄볕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진달래꽃이 바람에 흔들리고 우리의 웃음소리가 산속에 울려 퍼졌다. 때로는 꽃잎을 따서 머리에 꽂고 친구들과 자랑하기도 했고 바닥에 떨어진 꽃잎을 주머니에 가득 담아 집에 가져가기도 했다. 그때는 무엇 하나 특별한 장난감이 없어도 진달래 동사만 있으면 충분히 행복했다. 자연이 주는 선물 그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랐다. 그 동산은 그냥 놀이터가 아니었다. 우리의 감정과 꿈과 약속이 깃든 곳이었다. 시험에 떨어져 속상할 때, 친구와 다투어 마음이 안 좋을 때, 우리는 홀로 진달래 동산에 가서 꽃을 바라보며 마음을 달랬다. 바람소리와 꽃향기가 위로가 되어주고 넓은 동산이 마음의 아픔을 감싸주었다. 또 우리는 커다란 바위 옆에 모여 앉아 장래 꿈을 이야기하기도 했다. 어른이 되면 무엇이 되고 싶은지, 어디로 여행을 가고 싶은지 서로의 작은 소망을 나누며 뜨거운 마음을 키웠다. 그때 우리는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분이 좋았고 모든 것이 가능할 것만 같았다. 진달래 동산에서 함께 뛰어놀던 친구들 중에 철산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철산이는 우리 반에서 제일 마음이 여리고 어리숙한 아이였다. 말수가 적고 얼굴이 자주 붉어지고 남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워했다. 키도 작고 몸도 약해서 가끔 친구들 사이에서 뒤처지는 듯 보이기도 했다. 우리는 함께 있으면서도 자주 그의 존재를 잊어버리곤 했다. 그래도 철산이는 착한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깊었고 언제나 순진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우리가 시끌벅적하게 놀 때도 철산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고 진달래꽃을 조심스럽게 만지며 즐거워했다. 그런 모습이 안쓰럽기도 하고 동정이 가기도 해서 우린 자주 철산이를 함께 놀도록 불러주었다. 철산이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 집안 형편이 여의치 않아 어릴 적부터 고생을 많이 했고 부모님은 늘 바쁘게 일하셔서 그를 돌볼 시간이 많지 않았다. 그래서 철산이는 더욱 내성적이고 수줍게 자랐다. 학교에서도 수업 시간에 발표를 잘 하지 못하고
운동 위해

저도 달리기를 잘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철산이는 절대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지 않았다. 오히려 언제나 친구들을 배려하고 양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우리가 그를 의식할라치면 그는 메밀한 웃음을 지으면서 한쪽으로 비켜서곤 했다. 진달래 동산에서 놀 때도 철산이는 다른 친구들이 먼저 놀도록 내버려 두고 자신은 뒤에서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그런 수줍고 여린 모습이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찡하게 아름답다. 우리는 그렇게 진달래꽃이 피고 질 때마다 한 뼘씩 자랐다. 해가 바뀌고 계절이 흐르고 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로 흩어졌다. 어떤 친구는 마을에 남아 농사를 짓고 어떤 친구는 도시로 나가 직장 생활을 하고 어떤 친구는 먼 나라로 건너가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철산이도 그중 하나였다. 철산이는 어른이 되자마자 생계를 위해 외국으로 떠났다. 그가 떠날 때 우린 마지막으로 진달래 동산에 모여 작별 인사를 했다. 철산이는 여전히 수줍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언젠가 꼭 돌아오겠다고 조용히 말했다. 그때 우리는 철산이가 언제 돌아올지 알 수 없었고 그저 멀리서의 행복을 기원할 뿐이었다. 세월은 요수처럼 흘렀다. 어느덧 우리는 60고개를 넘는 나이가 되었다. 흰머리가 늘어가고 주름이 늘어가고 몸은 예전처럼 가볍지 않았지만 마음만은 아직도 어릴 적 그대로이다. 가끔 고향 마을에 돌아가면 남산의 진달래 동산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해마다 봄이 되면 여전히 진달래가 만발하고 분홍빛 동산이 예전처럼 아름답게 펼쳐진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릴 적 추억에 젖어든다. 술래 잡기 하던 웃음소리, 꽃잎을 따서 머리에 꽂던 모습, 친구들과 약속하던 그 시간들이 떠오르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날 것 같다. 그런데 몇 해 전, 고향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수줍던 철산이가 외국에서 많은 돈을 벌고 고향 마을에 돌아왔던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철산이가 고향 집을 완전히 새롭게 변모시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릴 적 뛰어놀던 진달래 동산에 유원지를 꾸렸다는 소식이었다.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다. 말수도 적고 부끄러워하던 철산이가 어떻게 유원지를 만들고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 있을까. 하지만 직접 고향에 가서 본 나는 그 광경에 입이 똑 벌어졌다. 진달래 동산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났다. 예전 그대로의 자연 풍경은 살리면서 편리한 시설과 아름다운 경관이 어우러진 멋진 유원지로 변해졌다. 산책로가 잘 정비되고 진달래꽃을 더욱 많이 심어 만발할 때는 장관을 이루었고 전망대에서는 마을과 산과 들판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아이들을 위한 놀이시설도 마련되어 있고 휴식 공간에서는 차와 간단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게 됐다. 철산이는 진달래 동산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사람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더 놀라운 것은 철산이의 변화였다. 예전에 여리고 오리숙하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이제는 의젓하고 당당한 어른으로 거듭나 있었다. 말투도 안정적이고 행동도 과감하며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적극적이고 능숙했다. 그동안 외국에서 고생하며 일하고 돈을 벌고 세상을 넓게 보고 온 덕분에 철산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수줍던 소년에서 고향을 살리는 리더로 성장한 것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우리는 철산이가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해서 속이 여물었다고 입을 모았다. 철산이의 발걸음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도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까지 연락을 취해서 인맥관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대도시 사는 친구들.

직장에서 만난 지인들, 심지어 외국에까지 진출한 사람들까지 철산이는 정성껏 초청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그의 진심 어린 노력 덕분에 진달래 동산 유원지는 점점 규모가 커졌고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멀리서도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인터넷 열기 관광지로 부상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가 깜짝 놀랐다. 그렇게 수줍던 아이가 이렇게 큰 일을 해내다니 정말 세상 모르는 일이라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다. 그동안 근 50년 세월이 흘렀으니 세월이 무사를 탓할 길도 아니었다. 철산이 꿈은 더욱 컸다. 그는 단순히 유원지 하나로 만족되지 않고 고향 마을 전체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멀리 대도시로 떠난 사람들, 외국에까지 간 마을 사람들을 모두 초청해서 마을 발전 회의를 열고 함께 아이디어를 모았다. 농가 체험 관광, 전통 문화 공연, 지역 특산물 판매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며 마을 전체가 활기차게 변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젊은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어로인들만 남은 조용한 마을이었는데 지금은 관광객들로 붐비고 젊은 사람들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철산의 노력 하나로 고향 마을 전체가 살아난 것이다. 옛말 그대로 대기만성이란 말이 실감되는 철산이의 놀라운 변화였다. 진달래 동산을 걸을 때마다 나는 깊은 감회에 젖는다. 분홍빛 꽃이 만개한 모습은 예전 그대로인데 그곳을 둘러싼 환경과 사람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다. 어릴 적에는 그저 뛰어놀던 동산이었지만 지금은 마을의 희망과 자부심이 담긴 지역 관광 명소가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철산이가 있다. 그는 여전히 겸손하고 여전히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매일 진달래 동산을 돌보며 마을 사람들과 소통하고 있다. 철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어릴 적에 어떤 모습이었든 어떤 환경에서 살았든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꿈을 이룰 수 있고 고향에 보답할 수 있다. 철산이는 외국에서 고생하며 돈을 벌었을 뿐만 아니라 그 돈과 경험을 고향을 위해 썼다. 그는 자신이 어릴 적에 느꼈던 고향의 아름다움과 소중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고 싶었을 것이다. 진달래 동산은 그의 꿈이자 고향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다. 이제 진달래 동산은 단순한 자연의 공간이 아니라 그곳은 우리 어릴 적의 추억을 간직하고 철산의 노력과 꿈을 담고 고향 마을의 발전 역사를 증명하는 살아있는 기념물이다. 봄이 되어 진달래가 피어올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와 꽃을 감상하고 휴식을 취하고 웃음을 나눈다. 그 속에서 철산이는 언제나 미소를 지으며 사람들을 맞이한다. 우리는 이제 60고개를 넘은 어른들이 되었지만 진달래 동산 앞에서는 다시 어린아이로 돌아간다. 꽃향기를 맡고 산바람을 느끼고 예전의 웃음소리를 떠올리면 마음이 맑아지고 평화로워진다. 철산이가 만들어준 아름다운 유원지를 걸으며 우리는 감사함을 느낀다. 소줍던 소년이 고향을 위해 이렇게 큰 일을 해준 것, 그것이 정말 자랑스럽고 감동적이다. 앞으로도 해마다 봄이 되면 진달래는 만개할 것이다. 남산은 분홍빛으로 물들고 동산에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철산의 꿈은 더욱 커져갈 것이고 고향 마을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진달래 동산은 우리의 추억을 지키고 철산의 사랑을 담고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전할 것이다. 나는 오늘도 진달래 동산을 생각하며 마음이 따뜻해진다. 어릴 적 뛰어놀던 그곳이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하고 소좁던 친구가 이렇게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한 것을 보며 나는 삶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 진달래꽃은 매년 봄마다 피고 지지만 우리의 추억과 철산의 고향 사랑과

정은 영원히 피어있을 것이다. 고향의 남산. 그곳에 펼쳐진 진달래 동산은 내 평생의 자랑이자 가장 소중한 추억으로 남을 것이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202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을 하여 단오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3: 단오 명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 단오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0: 독특한 민속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1: 18일 세훈촌 동산구에서 제1진 다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특금병 종속인은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넋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화전통 명절은 문화적 동질감을 증강하는 중요한 질서입니다. 단원은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로 주화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저력 체험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여러 민족의 정감묘대로 1층 다지는 정감묘대로 떠올랐습니다. 단오기간 우리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정성껏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해 민속문화를 매개로 따뜻한 만남을 교량으로 소통 융합 속에서 민족 정감을 1층 돈독히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와 주부녀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에서 전지체험 활동이 18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는 특별히 무형문화재 전지 패션쇼를 내와 문예를 뉴대로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민속의 운치, 단결의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초청을 받은 현지와 외지 가정대표들은 손잡고 단오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이들은 몰입식 체험구역에서 한자리에 둘러앉아 직접 종이를 오려 전지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소통 분위기 속에서 중화전통문화의 저력과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 독특한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동가정 왕시요입니다. 여러 가지 산뜻한 옷들을 보았고 여러 민족 특색 의상도 보았습니다. 소수민족 무형문화재 전시와 여러 가지 문화관광 체험 활동에 참가하면서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부터 형성이 된 문화 분위기는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도나시에서 초청을 받은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함께 단오 풍습을 체험하고 도나의 생활 온정과 인문 저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손목에 오색실을 매주며 평안하고 순조로운 단오의 기대를 담았습니다. 초청을 받은 신강 가정 달레리한 하들레베크입니다. 이번에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활동에 참가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 친구들과 함께 종주를 만들고 축구도 하며 이곳의 민속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을 신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종성 조선족 생태촌에서 결혼인 가정들은 마을 골목을 거닐며 도나의 생활 정치와 민속 저력을 느끼고 향촌 생태와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을 했습니다. 활동 막바지 결연 가정들을 한상에 둘러앉아 특색 음식을 함께 나누고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민속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흥룡강 가정 곽취평입니다. 인터넷에서 연변의 단오 민속 활동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신청을 해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결연 가정과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화목하게 명절을 쉬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단오였지요. 산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열정적이며 흥성하고도 따뜻해 다채로운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몰입식 결연 체험 활동에서 각지 관광객들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열정적이고 순박하며 친절하고 손님을 반기는 민풍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문시 활동 현장에서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을 함께 종주를 만들고 오색실을 엮으며 향주머니를 꿰매고 오칠부채를 만들면서 중화 우수전통 문화를 전승을 했습니다. 민속체험구역에서 이들은 민속놀이에 참가하여 연변특색의 민속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흥변부민 전시판매구역 앞에서 이들은 본토 농특산물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서가정 신의무인입니다. 처음으로 변경도시 도문에 와서 단오를 보내게 됐는데 체험감이 특별히 좋았죠. 이곳에서 우리는 종주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조선족 윷놀이

0: 만들어 특색 민성을 체험을 했죠. 흥성한 장터와 정체로운 문예 공연 그리고 따뜻한 동심 연애는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평경도시의 풍경이 수리하고 민속 조력이 깊어 도문에 짙은 단호 부리기와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에서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은 한자리에 모여 민족 단결 중주를 함께 만들고 연회에 참가해 소통 체험 속에서 전통 단어 문화를 느꼈습니다. 곳곳에는 민족 단결의 경사스럽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초청받은 장촌 가족 류조합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외지에서 명절을 보내러 왔습니다. 현장 활동이 아주 풍부해 중주도 만들고 공연도 보며 민속도 체험을 했는데 모든 종목이 아주 재미가 있었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요, 민족 단길의 분위기였습니다. 각지에서 온 부동한 민족의 벗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을 했습니다. 아이도 단어 문화를 이해하게 됐고 잊지 못할 체험이었습니다. 이번 단어 교류 활동은 전주 여러 지역을 포괄했고 전국 206가국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의 교류를 이끌어 여러 민족 대중이 문화 교류 속에서 형제의정을 두텁게 하고 민족 단일의 꽃이 연변에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1: 단어 명절을 맞아 우리수 각지에서 단어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제1회 해란강 단어 민속 문화 관광 활동이 19일 용정시 지신진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해 개막징을 울려 이번 문화관광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오늘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은 사람들로 붐비고 매우 흥성거립니다. 이곳에는 조선족 노래와 전통 체육 경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중주를 함께 만들고 긴 상차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사흘간 현지 주민들과 각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향촌에 모여 단어의 운치를 함께 음미하고 민족 풍정을 공유하면서 몰입식으로 연변 아름다운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고전 가요 연변 사랑이 울려 퍼지고 마을 안 고목 옆에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단어 소망을 쓰고 있습니다. 민족씨름 경기장에서는 전문조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체육의 힘과 기술을 뽐내고 아마추어조 체험도 펼쳐져 전통 운동이 대중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전문조 씨름 선수 박성환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통 운동을 요해하게 할 수 있어 이번 단어를 아주 뜻깊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 문화 건물에서는 민족 단결 중즈 만들기와 긴 상차림 나눔 활동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특색 상품 전시 판매 구역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연길시 강시 민덩리 음식유한회사 책임자 엄정림입니다. 우리는 선수 만든 조선족 식혜 입살만두와 감자만두를 가져왔습니다. 이번 단오 민속 성회를 계기로 조민과 관광객들이 특색 음식을 맛보게 해 조선족 전통 음식 문화를 더 많이 알리렵니다. 영정 주민 윤예심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터도 구경하고 다양한 유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고춤 공연이 아주 멋졌고 씨름 경기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 단오를 아주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몰입식 민속 체험은 전반 활동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전통 혼례 순회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투호, 장작 폐기 시합, 고리 던지기 등 유희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주덕회 생애 전시관 학교 지방 협력 홍색 견학 기지 현판 제막식도 열려 향촌 문화 관광에 홍색 유전자를 주입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단오를 맞아 다원 공공문화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조선족 찰떡 만들기 체험 구역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차려입고 흥미진진하게 직접

0: 찰떡을 만들었습니다. 갑골문 탐구 체검 전시판 앞에서 관광객들은 갑골문과 현대 한자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통 놀이구역에서 관광객들은 투고를 체험하고 전지작업대 앞에서는 자기만의 전지작품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대련 관광객 조흔이입니다. 저는 갑골문의 발전이 매우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한자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의 복귀한 유산을 요야하게 하고 더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변박물관 사회교육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통적인 단일 관람 모식을 타파하고 관람객들의 체험감과 참여감에 더욱 중시를 돌렸습니다. 보고 들은 뒤 실제 조작 체험 속에서 배우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입체화된 박물관 참관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안덕현에서 조선족 주민들은 산에서 쑥을 채취하고 알뜰한 솜씨로 쑥떡을 만들며 단오를 맞이했습니다. 안도 주민 림금옥입니다. 해마다 단오절이 되면 조선족은 쑥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쑥떡을 먹으면 몸을 튼튼히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점차 우리의 풍습으로 됐습니다. 16일 중로 단오 민속 문화 실천 활동이 훈촌 통상구 입경대청에서 펼쳐졌습니다. 무형 문화재 전지 체험 구역에서 전승인은 능숙한 솜씨로 정교한 전지 작품을 오려내고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오색실을 메여주면서 무형 문화재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중리학 체험 구역에서 사업일꾼들은 양생 지식을 보급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합향주와 단오 향주머니 만드는 법을 배워줘 그들이 단오의 전통 풍습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1: 18일 새 훈촌 통상구에서 제1진 타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이는 해당 통상구가 정식으로 기능 시험 측정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새 훈촌 통상구는 시험 측정하면서 조사, 시정, 완사라는 사업 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매 3일마다 한 가지 통관 업무를 새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상품차, 해산물 등 전 품목 통상구 업무 시험 측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피복면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며 검수 신청 심사, 사용 투입 등 여러 마무리 난관 공약 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훈촌 통상구는 7월 중순 전면 운영에 들어가 전품목 규범화 상시와 통관 운영을 실현하게 됩니다. 새 훈촌 통상구는 국내 인류 변경 통상구 기준에 맞춰 계획 건설됐으며 전반 건설 수준, 시설 배치와 종합 봉사 능력은 전국 같은 종류 변경 도로 통상구 가운데서 제1제대에 올랐습니다. 통상구 기능 배치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바 8개 입경, 8개 출경 화물 검사 통로와 10개 입경, 10개 출경 여객 검사 통로를 설치했고 표준화 창고 저장, 지능화 감독 관리 등 완비된 기초 시설을 갖추어 각 유형 타국 업무의 장기적 발전 수요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 종합 수용 능력은 기존 통상구보다 3배 이상 제고됐으며 연간 화물 통관 능력을 200만 톤, 연간 출입경 인원은 연 200만 명에 달할 수 있어 전성 대러시아 타국 무역 증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가 전면 개방이 되면 훈촌의 변경 지역 우세와 타국 산업 우세를 충분히 방출하고 타국 전자 상거래, 해산물 수입, 완성차, 수출 등 특색 무역을 지속적으로 장대시켜 길림성 대러시아 개방 수준을 전면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0: 6월 21일 저녁 6시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경기에서 장촌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문예 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 준비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체육 경기와 연변 특색 문화 체육 전시 공연을 깊이 융합해 관객들에게 정체롭고 열렬하며 특색이 짙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홈장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우리도 종점 특색 체육문화 관광 활동으로서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는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격정적인 대결일 뿐만 아니라 연변 민족

0: 민속 요소를 융합하고 웅장한 무대 편성과 결부해 전통 민속의 운율과 신시대 기상을 완벽하게 어울러 연변의 깊은 민족 문화 저력과 발전의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과 장촌 대표팀 훈련 현장은 긴장하면서도 질서 있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충만하고 투지가 드높았습니다. 선수들은 몸풀기, 패스, 공격과 수비 대응 등 훈련 임무를 차례로 전개하면서 기술을 정밀하게 다듬고 전술 체계를 맞췄습니다. 현재 경기 재반 준비 사업은 전부 마무리됐으며 연변 대표팀 전원은 출전 준비를 마치고 경기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근일주 과학기술관에서 주최한 연변주 청소년 프로그램 작성 대회 및 2026년 길림성 청소년 로봇 과학기술 실천 활동 프로그램 작성 경연 종목 연변 지역 예선이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어 프로그램 작성을 위주로 그래픽화 언어 프로그램 작성 도전 경기,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 C++ 프로그램 작성 등 3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으며 경기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전주에서 두합 143명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 2, 3등상 및 장려상을 평이 선정을 하고 우수 선수들을 선발 추천하여 상급 결승에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0: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이곳은 가장 인기 있는 관광 도시 중의 하나입니다.
3: 이곳은 색다른 민속 전통과 아름다운 미풍 양속이 살아 숨쉬는 곳입니다.
2: 깨끗하고 문명한 도시, 뜨거운 열정이 숨쉬는 도시.
3: 여기는 연길입니다.
2: 큰 도심 속의 명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3: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안녕하십니까. 생활플러스에서 인사드리는 류미란입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 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조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0: 오늘은 녹색 잎채소의 왕이라고도 하는 케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케일은 양배추 일종으로 그 영양 밀도가 놀랍습니다. 첫 번째

체 효능은 바로 뼈 건강 지킴입니다. 케일 100g에는 비타민 K가 하루 권장량의 600% 이상 들어 있습니다. 비타민 K는 칼슘이 뼈에 잘 흡수되도록 도와 골다공증 예방과 뼈 강화에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두 번째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입니다. 케일에는 퀘르세틴, 캠페롤 등 다양한 항산화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들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세포로화를 늦추고 만성염증을 줄이며 심혈관 질환과 특정 암 위험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줍니다. 세 번째로 면역력 강화와 피부 미용을 꼽을 수 있습니다. 케일은 비타민C 보고입니다. 같은 무게의 오렌지보다 비타민C 함량이 더 높아 감기 예방과 면역세포 활성에 탁월합니다.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 탄력과 주름 개선에 효과적입니다. 네 번째는 눈 건강 보호입니다. 케일에 들어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은 눈이 망막에 축적돼 유해한 청색광을 걸러주고 로화성 항반변성과 백내장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섯 번째로 콜레스테롤 개선과 심장 건강을 들 수 있습니다. 케일의 식이섬유와 담즙산 결합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데 효과적이며 칼륨은 혈압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케일은 드실 때는 생으로 샐러드로 즐기거나 살짝 볶거나 수프에 넣어 드셔도 좋습니다. 케일의 단단한 잎을 부드럽게 하려면 살짝 데치거나 마사지하듯 주물러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케일에는 비타민 K가 매우 풍부하므로 혈전 용해제를 복용 중이신 분은 섭취량을 의사와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녹색 잎 채소의 왕 케일의 효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0: 현대인이 소유하는 다양한 생활 정보와 독특한 생활 비법을 생생하게 전해드립니다.
1: 편안함과 여유로움 속에서 생활의 질을 제시해주는 생활 플러스.
0: 다채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쉼터, 생활의 충전소로 되겠습니다. 생활 플러스.
2: 오늘은 음력 5월 5일 단오절인데요. 이 단오절은 구론이 순국에서 비롯된 이야기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단오절을 통해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연관, 충효사상, 공동체 이식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먹고 노는 것을 넘어 이 명절을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네, 오늘 생활플러스에서는 연변대학 외국어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단오절의 의미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네, 이 단오절은 단양절, 령선절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립니다. 단오라는 이름 자체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 다양한 이름들은 단오절이 어떤 다른 면모를 보여준다고 보십니까?
3: 단오절은 예로부터 여러 이름으로 불려왔습니다.
2: 네.
3: 예, 단양절도 있고 중오절, 령선절, 네. 천중절 같은 이름들이 있었는데 네. 이 가운데 단오의 단은 처음을 시작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2: 네.
3: 오는 다섯을 의미합니다.
2: 네.
3: 그래서 아, 숫자 온 것이 아니라 정오라는 그 오죠.
2: 네.
3: 그래서 단오는 본래 달의 첫 번째 5일, 즉 음력 5월의 다섯 번째 날이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2: 네.
3: 시간이 흐르면서 이것이 음력 5월 5일을 가리키는 명절 이름으로 굳어졌습니다.
2: 네.
3: 숫자 5가 겹치는 날이라는 점에서 예로부터 양기가 왕성한 날로 여겨졌고 여름으로 들어서는 중요한 절기적 의미도 함께 지니게 되었습니다.
2: 네.
3: 또 다른 이름인 단양절은 단오절의 계절적이고 자연적인 의미를 잘 보여줍니다.
2: 네.
3: 여기에서 양은 밝고 뜨거운 기운, 곧 양기를 뜻합니다.
2: 네.
3: 음력 5월은 여름의 기운이 본격적으로 강해지는 시기입니다.
2: 네.
3: 따라서 단양절이라는 이름에는 강한 햇빛, 생명력, 그리고 여름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2: 네.

0: 반면 령선절 즉 이 용선절은 우린 단오절의 풍속과 행사를 보여주는 이름이죠.
1: 네.
0: 중국을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단오절에 령 모양의 배를 타고 경주를 네. 하는 용선 경기가 대표적인 풍습으로 전해져 왔습니다.
1: 네.
0: 이 이름은 단오절이 단순히 날짜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네. 공동체가 함께 모여 애군을 몰아내고 건강과 평안을 기원하는 축제였음을 보여줍니다.
1: 네.
0: 이처럼 단오절의 여러 이름은 각각 다른 측면을 비춰줍니다.
1: 네.
0: 단오가 날짜와 숫자의 상징성을 담고 있다면 단양절은 계절과 자연의 기운을, 령선절은 민속 행사와 공동체적 축제의 성격을 드러냅니다.
1: 네.
0: 단오절은 하나의 이름으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명절이죠.
1: 네.
0: 여름이 시작을 알리는 절기이자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날이며 사람들의 삶과 풍속이 어우러진 전통 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단양절, 령선절에 대해 잘 알고 갑니다. 이 구르는 전국시대 초나라의 충신이자 시인으로 나라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자 강에 몸을 던져 순국했다고 전해지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단오절과 굳이 결합하게 된 역사적 배경과 사회적 맥락은 무엇일까요?
0: 네. 구른과 단오절이 결합하게 된 배경에는 역사적 기억과 사회적 가치관이 함께 작용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구른은 전국시대 전나라의 정치가이자 시인으로 나라와 백성을 걱정하며 개혁을 주장했지만
1: 네.
0: 정치적 모함을 받아 유배를 당했습니다.
1: 네.
0: 이후 초나라가 쇠퇴의 길로 접어들자 절망한 그는 명라강에 몸을 던졌다고 전해집니다.
1: 네.
0: 전설에 따르면 백성들은 구론을 구하기 위해 배를 저어 강을 수색했고 물고기들이 그의 시신을 훼손하지 못하도록 대나무통에 쌀을 넣어 강에 던졌다고 하죠.
1: 네.
0: 오늘날 단오절의 대표적인 풍습인 령선 경기와 쫑주를 먹는 풍습이 바로 여기에서 유래했다는 이야기가 널리 전해지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단오절은 구론이 살았던 시대 이전부터 존재했던 계절 축제와 제사의 성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1: 네.
0: 고대 중국에서는 음력 5월 5일을 질병과 재난을 막고
1: 네.
0: 풍년을 기원하는 중요한 날로 여겼으며
1: 네.
0: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민속 행사가 열렸습니다.
1: 네.
0: 이후 한나라를 거치면서 유교적 충성과 애국의 가치가 강조되자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구론의 이야기가 단오절과 결합하게 되었습니다.
1: 네.
0: 즉 원래의 민속 명절에 충신구론을 기리는 의미가 더해지면서
1: 네.
0: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단오절 문화가 형성된 것입니다.
1: 그렇네요.
0: 따라서 단오절과 구론의 관계는 단순한 전설을 넘어 공동체가 충절과 애국정신을 기억하고 계승하려는 사회적 요구 속에서 만들어진 문화적 결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그리고 이 구론의 리소 등 대표 시가 단오절 문화에 남긴 영향은 무엇일까요?
0: 네. 구론의 리소를 비롯한 대표 시가 단오절 문화에 남긴 영향은 매우 깊습니다.
1: 네.
0: 한마디로 말하면

0: 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구론의 이야기가 더해지고 특히 리서에 담긴 애국정신과 고결한 인격의 이미지가 결합하면서 단오절은 단순한 풍속의 날을 넘어 충절과 애국, 청렴한 삶을 기리는 명절로 의미가 확장되었습니다.
1: 네.
0: 리서에는 내 마음이 옳다고 믿는 바를 위해서라면 아홉 번 죽더라도 후회하지 않겠다라는
1: 네.
0: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1: 네.
0: 이런 구론의 태도는 후대 사람들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네. 정의를 지키며 깨끗한 인격을 추구하는 상징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1: 네.
0: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구론의 시가 단오절 풍습에 시적인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1: 네.
0: 예를 들어 쫑즈는 단순한 절기 음식이 아니라
1: 네.
0: 구론을 기리는 상징이 되었고 룡선경주는 구론을 찾아 강을 달렸다는 전설과 연결되며 더 감동적인 문화 행사로 자리 잡았습니다.
1: 네.
0: 또 향주머니 속의 백지, 페란 같은 향초들도 리서에 자주 등장하는 향기로운 풀의 이미지와 맞물려 고결한 품성과
1: 네.
0: 맑은 마음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론의 시는 단오절을 문학의 명절로도 만들었습니다.
1: 네.
0: 오랜 세월 동안 많은 문인들이 단오절을 맞아 구론을 추모하는 시를 지었고 그의 충절과 인격을 노래했습니다.
1: 네.
0: 이렇게 해서 단오절은 민간 풍속과 문학 전통이 함께 어우러진 명절로 발전했습니다.
1: 네.
0: 네. 구론의 리서와 그의 시들은 단오절에 영혼을 불어넣었다고 할 수 있겠죠.
1: 네.
0: 오래된 풍속에 애국과 절개, 고결한 인격이라는 깊은 인문적 의미를 더해주었고 그래서 단오절은 천년을 넘어 오늘날까지도 살아있는 문화명절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시는 단오절의 정신적 의미와 문화적 품격을 더해준다. 참 좋은 말씀이시네요. 쫑즈하게 되면 우리 단오절에 먹는 그런 음식이죠.
0: 네.
1: 이 쫑즈는 찹쌀과 고기, 팥 등을 대나무 잎이나 갈대 잎으로 싸서 찐 음식이죠. 이 전설에 따르면 백성들이 쫑즈를 강에 던져 구론의 시신을 물고기로부터 보호하려 했다고 전해지는데요. 이 쫑즈가 단오절의 대표 음식으로 굳어진 시대적 배경은 무엇이며 이 지역별 어떤 다양한 종류의 쫑즈가 있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0: 네. 우리 쫑즈를 요즘에도 잘 먹잖아요.
1: 네.
0: 네. 쫑즈가 단오절의 대표 음식으로 자리 잡은 배경에는 단순히 전설 이상의 역사적 문화적 흐름이 있습니다.
1: 네.
0: 쫑즈는 본래 고대 중국에서 여름철 제사나 풍년을 기원하는 의례에 쓰이던 음식이었습니다.
1: 네.
0: 특히 한나라 이후에는 각서, 그러니까 중국어로 말하면 쟈오수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1: 네.
0: 단오절과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1: 네.
0: 중요한 전환점은 위진 남북조 시기로
1: 네.
0: 당시 문헌인 풍토기의 단오의 쫑즈를 먹는다는 기록이 등장합니다.
1: 네.
0: 이후 당송시대에 이르러 구론의 충절과 결합된 이야기가 민간이 널리 전해지면서 구론을 기리는 날, 즉 단오절에 쫑즈를 먹는다는 이러한 공식이 굳어졌습니다.
1: 네.
0: 특히 남송 이후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구론 제례가 강조되면서
1: 네.
0: 쫑즈는 단오절을 상징하는 거의 유일한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죠.
1: 네.
0: 지역별 쫑즈 종류는 정말 다양합니다.
1: 그렇죠.
0: 네, 크게 맛과 재료 그리고 포장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데 먼저 북부 지역을 보면
1: 네.
0: 예를 들어 북경이나 산동 쪽에 그리고 저희가 자주 먹는 것은 다 찹쌀에 대추나 팥을 넣은 단맛이 나는 단쫑즈죠.
1: 네.
0: 주로 갈대 잎으로 싸서 꿀이나 설탕에 찍어 먹는 스타일입니다.
1: 네. 네.
0: 그리고 반면 남부로 내려가면 다양한 짜가운 맛을 내는 짠쫑즈가 발달했습니다.
1: 네.
0: 대표적으로 절강성 가흥의 고기 쫑즈 네. 있고 그것은 간장에 절인 삼겹살과 찹쌀을 같이 버무려 만드는데 전국적으로도 유명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광동 지역에서는 함수 육쫑즈라고 그러니까 역시 고기 맛을 내 짜가운 고기 맛이 나는 쫑즈죠.
1: 네.
0: 예, 여기에는 밤 그리고 계란 노른자 그리고 마른 새우 표고버섯 등을 함께 넣어서 풍성한 맛을 냅니다.
1: 네.
0: 사천 지역에서는 역시 매운맛을 가미해서 고추 쫑즈도 있습니다.
1: 네.
0: 예, 저는 작년에 라털 쫑즈도 먹어봤습니다. 예, 맛있더라고요. 예.
1: 네네.
0: 복근과 대만에서는 땅콩가루나 거수 잎을 곁들이는 독특한 종주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중에는

0: 쭉통에 넣어서 만든 조중도 네. 있죠. 예. 대나무통에 잡쌀과 고기를 넣어서 찌는 방식으로 전해 내려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쫑주 하나에도 중국의 드넓은 지역성과 예, 역사적 충의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참으로 다양한 쫑주들인데요. 네. 올 단어에는 여러 가지 맛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룡선 경주는 구론의 시신을 찾기 위해 이 뱃사람들이 출향한 데서 유래했다고 전해지는데요. 룡선 경주가 단순한 경기를 넘어 공동체 의식과 단결력을 상징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0: 네. 저도 단어에 보면 룡선 경주를 봅니다.
1: 네.
0: 단순한 스포츠나 축제를 넘어서 전체 뱃사람들 뿐만 아니라 관광객들도 하나가 되어서 네. 예, 그 경기를 지켜보고 있죠. 예.
1: 네.
0: 공인은 공동체 의식과 단결력을 상징하고 있는데 네. 바로 이 경기가 혼자서는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로
1: 그렇죠.
0: 설계되어 있습니다.
1: 네.
0: 예, 여러 우리 틱톡에 보면 조금만 삐뚤어도 이게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1: 그렇죠.
0: 예, 제자리에서 뱅뱅 돌잖아요. 예.
1: 네.
0: 그래서 하나의 룡선에는 보통 20명에서 많게는 80명에 달하는 노자비가 타게 됩니다.
1: 네.
0: 이들은 모두 같은 호흡으로 같은 박자에 맞춰 노를 저어야 합니다.
1: 네.
0: 한 사람이라도 흐트러지면 앞으로 전진할 수 없죠.
1: 네.
0: 예, 그래서 북을 치는 사람의 리듬에 맞춰 삐뚤어지지 않게 힘을 다 합쳐서
1: 네.
0: 배는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그래서 다 앞으로 곧게 가자면 그 박자에 맞춰서 정말 한 사람처럼 움직이면서
1: 네.
0: 예, 협력과 조화가 정말 절대적으로 우선시되는 게임이죠.
1: 네.
0: 예, 룡선 경주는 단순히 경기 당일만의 일이 아닙니다.
1: 네.
0: 경주가 열리기 몇 달 전부터 그 마을이거나 그리고
1: 그렇죠.
0: 직장에 다니는 혹은 룡선 경주를 전문 이렇게 참가하는 동아리 모임도 있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팀 구성원들이 정말 제일 잘하는 선수를 선발하고
1: 네.
0: 미리 훈련합니다.
1: 네.
0: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구성원 간의 유대감이 형성되고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이 강화됩니다.
1: 네.
0: 심지어 배 한 척에 전체 마을인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현장에 나오지 않는 주민들도 응원과 후원으로 간접적으로 참여하기도 합니다.
1: 네.
0: 예, 여기에 더해 전설적으로는 구런의 시신을 보호하기 위해 함께 노를 저어 물고기를 쫓아 타는 이야기가 또 있고
1: 네.
0: 또 공동의 목표를 위한 단결을 교훈으로 삼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룡선경주는 예로부터 마을의 화합, 풍년기원, 애군쫓기의 의미를 담은 의례적 성격을 강하게 지니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룡선경주는 서로 다른 개인들이 리듬과 호흡을 맞춰 하나의 배처럼 움직이는 살아있는 공동체 훈련이자 그 과정을 통해 함께라면 더 멀리 갈 수 있다는 상징을 몸소 실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현대 중국에서도 기업이나 기관의 팀빌딩 활동으로 룡선경주가 자주 활용되는 경우도 예, 이러한 이유에서 예, 바로 진행되고 있죠.
1: 그렇네요. 공동체 의식과 이 단결력을 상징하는 룡선경주 올해도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단오절이 되면 창포와 쑥을 문 앞에 꽂아두거나 창포뿌리를 잘라 비녀처럼 꽂는 풍습이 있는데요. 지난날 이 식물들이 애군을 쫓고 질병을 예방한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인지요?
0: 예, 이 풍습은 단오절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선인들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1: 네.
0: 우선 계절적 배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1: 네.
0: 단오절은 음력 5월 5일로 본격적으로 더워지고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1: 네.
0: 이때는 습도가 높아지면서 각종 병균과 모기, 뱀, 벌레 등이 왕성하게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1: 네.
0: 고대 의학에서는 이 시기를 도끼가 가득한 때로 보았고
1: 네.
0: 자연히 예방과 방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죠.
1: 네.
0: 예. 그리고 창포와 쑥의 실제 양리 효능 때문이기도 합니다.
1: 네.
0: 예, 쑥. 우리 쑥은 강한 향기를 갖고 있죠.
1: 네.
0: 이 향기가 모기나 해충을 쫓는 효과가 있습니다.
1: 네.
0: 또한 쑥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네.
0: 혈액순환을 돕고 한기를 제거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습기 많은 계절에 감기나 위장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1: 네.
0: 그리고 창포 역시 특유의 진한 방향성 정류 성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성분은 살균, 소독, 해충 구제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1: 네.
0: 한의학에서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정신을 맑게 하는 데 사용됩니다.

0: 장퍼 뿌리를 비녀처럼 꽂는 풍습은 머리를 맑게 하고 두통을 예방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1: 네. 네,
0: 또한 기타 상징적 의미도 있습니다.
1: 네.
0: 장퍼의 잎이 칼 모양과 닮아 악귀를 쫓는 검으로 여겨졌고 네. 쑥은 양기의 결정체로 보았습니다.
1: 네.
0: 단호라는 기운이 음에서 양으로 전환되는 시점에 네. 이 식물들을 문에 걸어두면 집안으로 들어오는 나쁜 애군을 막아준다는 믿음이 생겨난 것입니다.
1: 네. 네,
0: 결국 이러한 풍습은 과학적 예방의학과 네. 민간신앙이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고대인들은 식물의 실제 소독 방충 효과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고
1: 네.
0: 여기에 악을 물리치는 그러한 벽사의 의미를 더해 하나의 명절 관습으로 굳어졌습니다. 현대에는 항균 스프레이나 모기향이 있지만 옛날 사람들은 자연 속에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 찾아낸 이 지혜는 정말 실용적이었죠.
1: 네. 네. 네, 단어절 하게 되면 이 창포, 쑥뿐만 아니라 약초를 넣은 향랑을 옷에 차기도 하지 않습니까?
0: 네.
1: 이 향랑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라 건강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는데요. 그 유래에 대해 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단어절에 향랑을 차는 풍습은 아주 오래된 액마귀와 건강기원의 풍습에서 비롯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0: 옛사람들은 음력 5월을 특별히 조심해야 하는 시기로 여겼습니다.
1: 네.
0: 날씨가 더워지고 습기가 많아지면서 해충이 생기고 병도 쉽게 퍼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1: 네.
0: 그래서 이 무렵을 이른바 독월, 두회라고 예, 독한 기운이 많은 달이라고 불렀습니다.
1: 네.
0: 단오절에 쑥과 창포를 문에 걸고 또 약초물로 목욕도 하고 향랑을 몸에 지니는 풍습도 바로 이런 계절적 배경과 관련이 있습니다.
1: 네.
0: 향랑 안에는 보통 쑥, 창포, 백지, 꽉향, 네. 마카, 정향처럼 향이 강한 약초를 넣었습니다.
1: 네.
0: 이러한 약초들은 향기로 벌레를 쫓고 나쁜 기운을 막으며 몸을 보호해준다고 믿었죠.
1: 네.
0: 실제로도 일부 약초에는 방충이나 청량감을 주는 성분이 있어
1: 네.
0: 옛사람들이 생활 속 먹은 지혜가 담긴 풍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특히 향랑은 아이들에게 많이 달아주었습니다.
1: 네.
0: 아이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무더운 여름을 건강하게 보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죠.
1: 네.
0: 색실로 곱게 수놓은 작은 주머니를 어깃이나 허리춤에 달아주었는데 그 안에는 건강과 장수, 평안을 비는 가족의 정성이 담겨 있었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시간이 지나면서 향랑은 단순한 약초 주머니를 넘어 네. 아름다운 장식품으로도 발전했습니다.
1: 네.
0: 예, 복을 상징하는 문이나 꽃, 동물, 이러한 여러 가지 문양을 수놓고 오색실을 달아 애군을 막는 의미를 더하기도 했죠.
1: 네.
0: 단오절의 향랑은 장식품이면서도 동시에 건강 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1: 네.
0: 예, 더위와 질병이 시작되는 계절에 몸을 지키고 애군을 멀리하고 가족의 평안을 기원하는 마음이 작은 향랑 속에 담겨져 전해온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그렇네요. 이 또 단오절이 우리 여름철 건강관리를 위한 지혜가 담긴 절기라는 점에서 오늘날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그 건강관리 팁은 무엇인지요?
0: 네, 단오절은 단순히 구른 선생님을 기리는 날을 넘어서
1: 네.
0: 옛사람들이 여름철 건강을 어떻게 현명하게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지혜의 보물창고라고 할 수 있겠죠.
1: 네.
0: 예, 오늘날 우리도 충분히 그 정신을 이어받아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데
1: 네.
0: 먼저 습하고 더운 걸 잘 조절하는 것입니다.
1: 네.
0: 단오가 지나면 장마도 시작되고
1: 네.
0: 본격적으로 무더워집니다.
1: 네.
0: 옛날 사람들이 창포나 쑥을 문 앞에 걸어둔 걸로 습기를 제거하고 벌레를 쫓으려 했다면
1: 네.
0: 요즘식은 집 안은 주로 환기를 자주 해주고
1: 네.
0: 제습기를 돌리고
1: 네.
0: 땀을 많이 흘리셨으면 바로 갈아입어서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는 등등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좋겠죠.
1: 네.
0: 예, 또 쑥이나 장포 성분이 들어간 천연 방충제나 아로마 오일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러한 상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음식 조절로 배를 편안하게 하는 거죠.
1: 네.
0: 중즙가 맛있긴 하지만
1: 네.
0: 잡쌀에 기름진 재료라서 소화가 쉽지 않기 때문에
1: 네.
0: 예, 많이 먹는 것보다도 예, 적당히 아침이나 점심에 드시고 또 보리차나 생강차, 녹차 같은 걸 곁들이면

0: 소화에 도움이 됩니다.
1: 네.
0: 예, 그리고 적당한 운동으로 몸 안에 기운이 잘 돌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
1: 네.
0: 룡선경기가 바로 대표적인 전신 운동이자 협력 운동이잖아요.
1: 네.
0: 그러나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룡선경기는 할 수 없지만 예, 단체가 같이 모여서 가볍게 걷거나 조깅, 요가, 스트레칭 등등 가벼운 운동을 해주는 것도 좋겠죠.
1: 네.
0: 그리고 마음의 안정과 수면 관리에 관한 지혜도 우리가 따라 배우면 좋겠죠.
1: 네.
0: 더위가 강해지고 습기가 더해지면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짜증나고 잠도 설치기 쉽죠. 옛사람들은 창포 뿌리를 베개 밑에 두거나 비녀처럼 꽂아서 머리를 맑게 했는데 현대적으로는 라벤더 같은 아로마 오일을 넣어서 디퓨저에 넣어서 방향제로 쓰거나 혹은 자기 전에 따뜻한 물로 저격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유지하고 일찍 잠자리에 들면 간 기능에도 좋고 다음날 피로도 덜 하겠죠. 예, 그리고 향랑 이야기가 나왔으니 하나 더 덧붙이자면 꼭 전통 향랑이 아니더라도 작은 천주머니에 티트리 오일이나 유칼립투스 오일 같은 요즘 오일이 좋은 오일이 많죠. 이런 오일들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가방에 넣고 다니거나 혹은 베개 마트에 놓거나 해서 우리 면역력 도움에도 좋죠. 그리고 단오절이 우리에게 주는 핵심적 메시지는 자연의 흐름에 맞춰 몸과 마음을 함께 돌보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위를 무조건 피하기보다도 현명하게 대처하고 맛있는 음식도 즐기되 절제하고 혼자만의 건강이 아니라 함께 활력을 얻는 것도 좋죠. 그렇게 수천 년 내려오는 진짜 지혜가 우리가 단오절에서 배울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습하고 더운 걸 잘 조절하고 또 음식도 잘 조절하고 또 적당한 운동, 마음의 안정과 수면 관리 참 좋은 관리 팁이라고 생각합니다. 2009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는 중국의 단오절을 인류 무형문화유산 대표 목록에 등재했습니다. 이러한 등재가 단오절 문화의 보존과 전승에 어떤 실질적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 주시겠습니까?
0: 네, 2009년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 유네스코 등재는 단오절의 세 가지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겠죠.
1: 네.
0: 우선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호장치가 생겼습니다. 등재 이후 국가와 지방정부가 전승기지를 세우고 기록을 보존하며 젊은 세대를 교육하는 예산과 제도를 본격적으로 갖추기 시작했죠. 그래서 룡선 제작 기능을 가르치는 전승팀이나 종주를 만드는 지역 공예를 배우는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의 관심과 자부심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우리 명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고 덕분에 학교에서 단오절을 가르치고 방송에서도 집중 조명하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 잡았죠. 그리고 단오절이 국제적인 문화 교류의 장으로도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룡선경주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의 경주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나라에서 열리는 행사가 되었죠. 외국팀이 중국 대회에 참가하거나 중국팀이 해외에 나가서 경기를 펼치는 일도 흔해졌습니다. 물론 문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지나친 상업화나 관광 상품화로 인해 본래의 전통적 의미가 약간 퇴색될 수 있는 위험도 있죠.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등재 자체가 아니라 그 문화를 어떻게 살아있는 숨결로 이어가느냐 하는 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 주위를 보게 되면 온라인 중지 만들기 등 전통 문화를 디지털로 재현하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 기술 발전이 단오절 문화 전승에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0: 네. 이 AI 시대다 보니 이러한 것이 정말 흥미로운 주제죠. 디지털 기술은 단오절 문화 전승에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우선 경험에 접근 성을 확장시켜줍니다. 예를 들어 온라인 중지 만들기 체험은 실제 자료 없이도 과정을 배울 수 있고 가상현실 룡선 경주는 직접 뛰지 않아도 네. 그 현장감을 느껴볼 수 있게 해줍니다.
1: 네.
0: 해외에 사는 분들도 쉽게 참여할 수 있게 되죠.
1: 네. 네.
0: 그리고 젊은 세대의 관심을 끌기 좋은 방식입니다.
1: 네.
0: 게임이나 앱 그리고 짧은 영상 플랫폼을 통해
1: 네.
0: 단어절의 유래나 풍습을 재미있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1: 네. 네.
0: 예를 들어 AR 로 창포나 쑥을 문 앞에 가상으로 걸어보거나
1: 네.
0: 향랑을 직접 디자인해보는 시기죠.
1: 네.
0: 또한 기록과 보존의 측면에서도 혁신적입니다.
1: 네.
0: 수년간 전승되어 온 중지 만드는 방법은 그리고 어렵죠.
1: 네.
0: 그리고 용선 제작 기술도 우리가 직접 보기 쉽지 않죠.
1: 네.
0: 예, 그리고 지역별 구성 의뢰 이러한 것들도 모두 3D 스캐닝이나 영상 아카이브로 영구히 남길 수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리고 물론 주의할 점도 있겠죠.
1: 네.
0: 디지털 체험이 너무 상업화되거나 실제 손맛과 현장감을 대체해버리는 것은 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네.
0: 그래서 중요한 것은 현장감을 보조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기술은 문화의 확성기이자 보관함이 될 수 있지만
1: 네.
0: 진짜 숨결은 여전히 사람들이 직접 중지를 빚고 강가에서 용선을 응원하는 현장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단오절이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있습니다. 이 휴일이 국민들의 여가 생활과 전통문화 향유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십니까?
0: 네,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죠. 예,
1: 네.
0: 예전에는 저희가 단오절이 제가 어렸을 때는 단오절을 잘 그렇게 휴가일로 정하지 않았으니까
1: 그렇죠.
0: 그냥 그저 일상으로
1: 예, 네.
0: 학교에 다니고 했으니까 책 교과서로만 배웠죠.
1: 네.
0: 그런데 이제는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시간적 여유를 줬다는 점이 가장 큰 점이죠.
1: 네.
0: 예. 우리 예전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단오절 당일에도 바쁘게 보내었습니다.
1: 네.
0: 예, 지금은 최소 하루에서 4일 정도의 연휴가 생기면서
1: 네.
0: 가족과 함께 중지를 빚거나
1: 네.
0: 령선 경기를 보러 가거나
1: 네.
0: 혹은 집에서 TV로 령선 경기를 보거나
1: 그렇죠.
0: 예, 그리고 문화체험 활동으로 향랑을 만드는 활동도 있습니다.
1: 네.
0: 예, 그래서 이러한 전통 문화를 직접 향유하는 경험이 훨씬 늘었습니다.
1: 네.
0: 예, 공휴일이 아니었다면 지역에서 열리는 단오제 행사를 찾아가기가 쉽지 않지요.
1: 네.
0: 예, 그렇지만 지금은 오히려 명절 연휴에 맞춰 각 지자체가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하고
1: 네.
0: 국민들도 기대를 하게 됩니다.
1: 네.
0: 예, 가족 단위 방문객이 눈에 띄게 많아졌다는 게 현장의 체감입니다.
1: 네.
0: 나아가 여가와 관광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줍니다.
1: 네.
0: 짧은 연휴를 이용한 근교 여행이나 단오 테마 체험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1: 네.
0: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1: 네.
0: 자연스럽게 전통 명절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습니다.
1: 네.
0: 예, 물론 명절 휴가가 단순한 쉬는 날로 전락하지 않도록 어떤 콘텐츠를 채울지는 우리 사회의 숙제이기도 합니다.
1: 네.
0: 하지만 적어도 공휴일 지정 덕분에 단오절이 아는 명절에서 온몸으로 체감하는 명절로 바뀌는 데는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1: 네. 네, 이 단오절은 단순한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개인과 공동체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살아있는 문화 유산이라고 보는데요. 이 수천 년간 이어져온 단오절이 현대인에게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지요?
0: 네, 그 메시지는 우선은 자연의 흐름에 맞춰 몸과 마음을 돌보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0: 더위와 장마가 시작되는 시기에 창포와 쑥을 걸고 약초 향랑을 차며 건강을 챙긴 지혜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또 함께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
1: 네.
0: 용선 경기는
1: 네.
0: 예, 혼자 이길 수 없고 또 우리가 중지를 함께 만들고 나누고 또 향랑도 만들고 선물하는 이러한 모든 풍습에는 뭐가 있습니까? 다 우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1: 네.
0: 예, 이렇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잊기 쉬운 연결의 중요성을 단어 명절은 우리한테 일깨워주죠.
1: 네.
0: 예, 또한 전통은 우리가 지금 다시 창조하는 살아있는 현재라는 점입니다.
1: 네.
0: 유네스코 등재나 온라인 체험, 공휴일 모두 단어가 이 시대와 함께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1: 네.
0: 예, 중즈 하나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 네.
0: 찹쌀과 고기, 파치 각자의 맛을 살리면서도 하나로 어우러지는 것처럼
1: 네.
0: 예, 우리도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법, 그것이 단오절이 전하는 가장 오래되고

0: 가장 새로운 가르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네, 연변대학 외국어 학원 권미화 교수님을 모시고 단어절이 의미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중국 고대 시인 구로는 강에 몸을 던지며 충절의 가치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시신을 물고기로부터 지키기 위해 충절을 강에 던졌고 그리하여 한 명절의 전설이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단어절은 죽음에 머물지 않습니다. 룡선의 북소리는 살아있는 자들의 협력과 열정을 고취하고 창포와 숙은 건강한 여름을 나는 지혜를 전합니다. 추모와 축제는 공존하며 과거와 현재는 대화합니다. 전통이란 박물관 속 유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숨쉽니다. 입가의 중지의 달콤함으로 눈앞에 룡선의 력 함으로. 네, 이번 단어절 여러분이 가정에도 그 살아있는 전통이 깃들길 바랍니다. 오늘 생활 플러스 여기까지입니다.

0: 노래 가라 큰 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과

음력 5월 5일은 중화민족의 유구한 전통 명절의 하나인 단오절, 바로 오늘입니다. 지역이 부동함에 따라 단오절의 풍속 습관도 차이가 있지만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것 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네뛰기, 널뛰기, 씨름 등 민속 행사도 즐기는 하루가 되시고 중화민족 대가정의 화목한 분위기를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들께 평안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엄희단입니다.

0: 함께 부르는 아리랑 코너에서는 연변대학예술학원 리홍관 선생님으로부터 다양한 아리랑을 배우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리랑을 배우러 오신 학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전통 명절인 단오를 맞아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그동안 배우셨던 아리랑 가운데서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또 부르고 싶은 아리랑을 선정해서 한 분씩 불러보는 시간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떠세요?
1: 예, 좋아요.
2: 너무 좋죠.
0: 네. 네, 참 네 분이 계시는데 지금 이 스튜디오가 너무 꽉 참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그동안 배우셨던 아리랑을 또 우리가 좀 자신이 가장 좋아하고 부르고 싶은 아리랑을 선정해서 한 분씩 불러보는 시간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어떠세요?
1: 예, 다시 뵐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되어서 너무 기쁩니다.
0: 네, 아니 그리고 한 분씩 좀 불러볼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드리려고 합니다.
1: 좋아요.
0: 네. 아, 아마 그 우리가 그냥 아리랑을 배우고 나서는 그냥 합창으로 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좀 오붓한 또 아늑한 분위기 속에서 좀 네 분이 아마 부르고 싶은 아리랑을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시간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마련했습니다.
1: 네. 좋아요. 예, 좋아요.
0: 좋습니까? 좋습니다. 네, 그럼 우리 다 함께 우리 아리랑을 한번 합창으로 부르고 나서 한 분씩 또 본인의 무대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1: 좋아요.
0: 네. 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나 쉽게 부를 수 있는 아리랑. 가장 기본적인 아리랑이겠죠? 불러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함께 아리랑을 불러보도록 할게요, 그럼. 자.

0: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에우, 박수로. 박수. 아유, 그럼요. 네. 아리랑은 언제 불러도 참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주고 또 감성을 흔들어준 그런 노래죠. 자, 오늘 뭐 특별히 또 우리가 모였잖아요.
1: 네.
0: 일본어로 그래도 반장님이 부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일본어로 그럼 반장님이 부르시죠.
1: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일본어로 이정희 학생이 있죠.
1: 예, 네. 저 좀 간단하게 좀 몇 마디 하겠습니다.
0: 네. 네.
1: 저는 이날 이때까지 노래 교실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예. 네. 남들은 뭐 심녀요, 뭐 네. 평양센터요, 전 네. 선생님들 찾아다니 모두 배우는데 네. 이 나이 먹도록 처음 오 선생님하고 저 연변대야 홍가 선생님께서 내 지금 배웁니다. 네. 정말 저에겐 정말 벅찬 선생님들이죠, 뭐.
0: 아, 그때 무용어 저, 하셨죠, 무용 잘하시는.
1: 예, 그러니까 네. 저는 진짜 이 하얀 종이 백지에다
0: 네.
1: 선생님하고 홍가 선생님이 지도를 받아서 처음. 이래 노래 불러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은 제게 벅차지만 전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배운데 좀 선생님들이 요구 수준에 따라 못 가서 그게 항상 마음이 걸립니다.
0: 우리 리정희 학생은요? 미량 아리랑 준비하셨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이건 23년도에 비하는데 한 번 해못 보고 저리 즉흥적으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예. 그럼 우리가 또 다 같이 하도록 하고요.
1: 예, 예, 예. 예.
0: 아리, 아리랑 이 부분이죠.

0: 잘하셨어요.
1: 그렇습니다. 네.
2: 네. 즉흥으로 하시는데 그걸 전혀 잊지 않으셨어요. 시김채들은.
3: 네. 어. 대단합니다.
2: 그러니까요. 네.
3: 선생님 덕분입니다.
2: 그러니까요.
0: 머리가 좋아요.
3: 23년 12월 8일 날 배운 거.
2: 오늘 3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3년 전에 배우셨는데 전혀 안 잊어지셨어요. 예.
3: 집에서 한 번이라도 연습했더라면 좋았겠는 거. 그러니까. 도살했겠는 거.
2: 예. 오늘은 그냥 즉흥으로.
0: 우리 동무들 다 그렇지요. 예.
2: 네. 그럼요. 다 즉흥이 강하세요.
0: 축하합니다. 반장님. 감사합니다.
2: 아, 노력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 아,
3: 그래도 어째.
2: 짐작이
3: 그냥 아니야. 인상이 떠오릅니다.
2: 예.
3: 네.
2: 그렇죠.
3: 독창 해도 될 것 같습니다.
2: 독창. 아니, 독창 가능하시죠. 네.
3: 가수 선생님 두 분이 덕분입니다. 이만큼 짐.
2: 아니, 좀 깜짝 놀랐어요. 예. 키가 엄청 높은데.
3: 그리고 남들처럼. 네. 뭐, 서는 시민이 로금 하나. 우리 여기 거서 선생님이 반수, 장구밖에 예. 없잽니까?
2: 그럼요. 예. 오늘은 아주 힘들었습니다. 간단하게.
0: 예. 참 잘하셨습니다.
2: 장고 반주에 맞춰서 오 잘하셨어요.
0: 예. 잘하셨습니다.
4: 감사합니다.
2: 아, 네. 자 그리고 다음은요. 다음은요. 네. 네. 그럼 김영희 학생이 준비하시죠. 네.
5: 몇 년 동안 우리 오미라 선생님하고 그다음 리헌관 연변대학 예술학원 리헌관 선생님이
2: 네.
5: 이런 교수님들이 이런 아리랑 방송을 배우면서 하나는 너무 감동되고
2: 예.
5: 아, 우리 나 먹어가지고 네. 이런 선생님들이 맞아요. 교수님들이 돈 한 푼 다 안 받고 네. 이래 하셨는데 이거 원래 노래 할 줄 모르는데 배워도 되겠냐 생각해봤는데 그래도 이 아리랑은 민족이 아리랑이기 때문에
2: 그럼요.
5: 배워도 될 것 같다고 해서
2: 네.
5: 열심히 배우느라고 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요구에 도달을 못하지만 우리 마음은 이 아리랑에 대한 이 인식이 따라가고 이 복을 받는 데에 대해서는 이 아주 좋은 계기를 돼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배우느라 했지만 잘 부르진 못해도 이 마음껏 부르겠습니다.
2: 아유, 지금 사명감을 안고 지금 현장에서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하고 그럼요.
5: 예. 어울다나 노래를 그래서 배운 지 요즘 작년에 배운 것 같아요.
2: 네. 예. 오늘 단어절이라. 그럼요. 네.
0: 감사합니다.
2: 네.
0: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2: 예. 자.

0: 하셨어요.
1: 맞습니다.
0: 어,
1: 맞습니다.
0: 어, 아니 그 식임새들 못하신다 못하신다 하는데 이제는 못한다는 얘기 하지 마세요. 네.
1: 겸손하지 뭐.
0: 그럼요. 너무 겸손한 게 탈이에요. 예. 네. 너무 차분하게 식임새들을 사실 그 민요를 배운다 하면은 예, 사실 민요를 배운다 하면은 굉장히 밖에 분들은 굉장히 겉부터 내시더라고요. 오, 민요 어려운 거 어떻게 배우냐고. 근데 배워보시니까 어때요?
2: 재밌지요.
0: 예. 사실 식임새들 방금 부르신 경산아리랑도 식임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차분하게 너무 잘 배우신 것 같아요. 그 맛있어요.
1: 선생님, 예. 어미나 선생님, 여보 잘 가르쳐줘서 잘 가르쳐줬기 때문에 우리 이렇게 못한 사람도
0: 지름길이요.
1: 지름길을 있습니다.
0: 아유, 예. 여러분 또 많이 또 노력하신 결과죠.
2: 예. 선생님들이 덕분입니다.
0: 아유, 자 또 이번에는 또 흥을 아주 많이 갖고 계시는 학생이에요. 네, 우리 이 학생은요, 계숙 김계숙. 학생, 예. 김계숙 학생은, 네. 어떤 아리랑을 준비하셨어요?
2: 단천 아리랑 불러보겠습니다.
0: 단천 아리랑, 예. 단천 아리랑은,
2: 네. 민요 광장에 와서 우리 오미란 선생님하고 이홍관 선생님께서 너무너무 감동 깊게, 너무너무 열정적으로 배워줘서 민요 노래를 원하죠. 하지만 더 잘 부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아우 또.
2: 못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0: 자, 단천 아리랑, 예. 네, 자, 대담하게. 자.

0: 원래 이동은 성수입니다. 예. 아니, 우리 산 이상하다.
1: 화면이셨으면 너무. 예. 네.
0: 정선이고.
1: 좋다. 좋지. 다음에는 이걸 무대에서 독창을. 그러니까요.
0: 이렇게 안 좋습니다.
1: 그렇죠.
0: 저장은 카메라 있고. 그 다음 그 선생님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긴장하지.
1: 아, 긴장하셨어요.
0: 네. 어느 때
1: 화면을 의식해야 하니까.
0: 그 말에도 잘한다고요.
1: 예. 에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예.
2: 저도 이민녀로 워낙 즐겼습니다. 그래서 네. 홍광사 선생님하고 어미라 선생님 너무 잘 되어서 약간 불렀는데 앞으로 더 잘 부르게 노력하겠습니다.
1: 아유,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 아니, 흥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예, 예. 그래서.
2: 민녀 거기 좀 독차 나가보시, 민녀 노래 병원이 어디가 좀 써.
1: 해야죠, 하셔야죠.
0: 선생님께서 기대를 준다. 아,
1: 지난해 그, 우리 반장님이 목표가 독창을 하시겠다 했잖아요. 예. 근데 충분할 것 같아요.
0: 우리 준비합니다, 예.
1: 예. 근데 이렇게 자신감을 가지시고, 독창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2: 그때는 뭐 창간 영어 애타웠어요.
1: 아, 그때는 좀 아프셔서 예.
2: 3이 장나서니까 아이고 이쁘기도 하다. 잘한다. 네. 하고 싶다. 이런
1: 그럼요.
2: 앞으로 많이 노래해.
0: 예. 우리 세 분은 처음부터 참간부입니다.
1: 아, 그래요. 원로.
0: 세상
1: 학생. 예.
0: 독창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십시오.
1: 아니, 충분히 되잖아요. 충분히 돼요.
0: 고맙습니다.
1: 왜냐면 그 사람은 내가 그 뭘 하겠다고 서원을 기원하면은 예. 이루어진다잖아요.
2: 예,
1: 이루어질 것 예. 같아요. 예. 아니 예. 반장님 너무 잘하시고 세 번 지금 하셨는데 다들 너무 잘하셨어요. 예. 네, 잘하셨어요. 아유 잘하셨어요. 예. 네, 자 이제는 또 우리 또 신호 학생이. 예, 이 학생은 또 독창을 하셔서 여러분 아마 많이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독창을 하셨던 분이라 여러분의 목표가 다 독창이잖아요. 충분히 됩니다. 예. 자, 우리 신호 학생은요.
3: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프로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어미란 선생님과 리홍관 선생님 만나서 정말 진짜 이 민여이나 전 저 처음에는 민여이가 이렇게 몰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꾸만 목소리가 그냥 민녀의 만달까 그 다음에 다시 아 내가 그래 민녀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게 또 이렇게 친구들이 있고 있으니까 소개도 있고 예 반장님도 그냥 이렇게 오라 하니까 와보니까 진짜 이 민녀가 정말 감칠맛이 나고 정말 좋습니다. 예, 배울수록도 좋고 또 선생님도 또 기름기를 닦아주고 잘 배워준단 말입니다. 예, 제가 부른 노래는 냉산목판 아리랑입니다.
1: 네, 요즘 가르치고 있는 아리랑이죠?
3: 예, 예. 맞습니다.
4: 자, 예. 들어보겠습니다.

0: 관절도 하실까요? 아쉬워하시는 표정이라.
1: 3절까지
0: 괜찮아. 3절까지 하자.
1: 하나 하기 싫어.
0: 3절까지. 자.

0: 감사합니다.
1: 네. 아주 표정이 그 내가 채 못했는데 이런 표정이라서 제가
0: 채 못했다.

0: 표정이잖아요. 아우 잘하셨어요.
1: 네. 네.
0: 그럼요. 아니 이 풍경이 지금 노래하실 때 막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장고에 맞춰 노래하시잖아요.
2: 한마디 하기 싫 우리 못 하시.
0: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갑자기 그 생각이 났어요. 예전에 그 어르신들이 농가에서 그런 풍경들을 많이 보았잖아요. 우리가 그 뭐 흔히 마을에 무슨 큰 행사가 있을 때면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막 물 바가 물 바가지 함재다 예 바가지를 두드리면서
1: 절로 예 묶어
0: 예 그렇죠 예. 그런 풍경들이 막 예, 생각나고 예. 아니면 또 이런 그 접시를
2: 예. 접시로 나요
0: 그렇죠 접시를 막 갖고 막 이렇게 접시 예 어렸을 때 봤던 예, 풍경이에요.
1: 소학교 때, 네. 예, 소학교 때, 네. 음력 쓰리면, 이 아재네 집 놀러 가면, 네. 손에 옛날에는 소금도 없어서 앞집에서 뒷집에서 꺼가고, 그럴 때입니다. 그럴 때면, 혹시 못 와서 놀무, 설이라, 보름이라 놀무, 함지에다 무릎 절반 담고, 큰 바가지 놓고, 절 두 묶음 지고서 네. 침에 노는데, 아리랑을라 부르는데, 정말 지금보다 더 뭐, 풍경이 더 낫지. 예. 지금도 그게 생생합니다. 예. 네. 예.
0: 같이 어울려서 또 예. 노래하고 누가 한 사람 부르면 같이 따라서 예. 또 먹이고 받고 예. 그잖아요. 예.
3: 노래 안 나네.
0: 그러니까요.
3: 모두빌 하나 안 찾아서 절에 하면 술을 많이 먹고
1: 지나가는 사람도 한 잔 먹이는 정말 저 믿음 아,
0: 인정이 예. 인정미가 풍기죠. 예. 물씬 풍기죠.
2: 예, 정말 조선 민족이 정말 영원한 민족의 아리랑이라 할 수 있고 세계적으로 지금 아리랑이 나가지 않아요.
0: 네.
2: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조선 민족이가 광채롭습니까? 영유합니까?
0: 그렇죠.
2: 대단합니다.
0: 그럼요. 네.
1: 정말 오미라 선생님 성스러운 사업합니다.
0: 아.
1: 우리 민족이 아리랑 넋을
0: 네. 예?
1: 우리 부모들이 고생스럽게 그런 아리랑 고개를 릴레이로 아래에다가 전수하는 사업이니까 전수. 정말 그 어느 사업보다도 성스러운 사업이고 정말
2: 영광스럽습니다.
1: 예,
0: 아니 아리랑은 우리가 그 우리나라의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으로 예, 등재가 예.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민족만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우리 중화민족의 대가정의 꽃으로 활짝 피어나서 누구나 다 같이 부를 수 있는 민족 화합의 그런 노래로 이제 거듭나면 좋죠. 우리가 또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또 가르쳐드리고 있잖아요. 타민족들도 우리가 조선족이라면 아리랑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아리랑의 매력이 참 대단합니다. 예전에 또 그런 풍경을 떠올리면서 또 우리가 또 한 번 아리랑을 불러봤는데 또 함께 부를 수 있는 아리랑을 또 불러본다면
2: 영천 아리랑을
0: 예. 그 냉산 머판이랑 영천 아리랑 참 헷갈린다고 했잖아요. 예. 자, 영천 아리랑도 우리가 예, 옷머리 장단으로
3: 예. 할 수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예. 왜냐면 영천 아리랑이랑 그 냉산 못판 아리랑이 참 비슷하다고 해서 예 없어요 다 가져갔어요.
1: 아리랑이 아라린가 쓰라린가
0: 아까 가졌잖아요.
1: 아라린가 쓰라린가입니까?
0: 맞습니다.
1: 우리 이거 네. 24년도 비용기입니다.
0: 아 24년에
1: 예, 지금 연습도 못하고 여기서 즉흥적으로 부르겠습니다.
0: 그럼요 예. 그럼요. 아라린가 쓰라린가 영천은 뭐가 많다했죠?
1: 애가 많댔습니다.
0: 애기가 많댔죠? 예. 그거 기억하셨네요. 예, 예. 예. 해보실까요?
1: 예,
0: 네.
2: 해봅시다.
0: 아라린가 쓰라린가 이 부분이에요.
1: 예.
0: 네, 자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산골집 큰애기, 산골집 큰애기. 예. 예. 애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예. 참 우리 아리랑은 헷갈리기가 쉬워요. 왜냐면 예전에 그 아리랑 고개, 고개가 굉장히 많잖아요.
1: 나 알아줬다. 인천
2: 나도 아직 가진 적이 저희는 없어.
1: 아까 다
0: 자, 하겠습니다. 아라링가 시작.

0: 냉산어판이랑 전혀 헷갈려 안 하시네요. 이 부분이 굉장히 헷갈려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헷갈려지지 않으세요?
1: 예.
0: 네, 잘하셨습니다.
2: 그러니까 잘 배워졌다는 것은 아니지. 예. 아. 잘 배워져서 예. 그게 인상 깊게
3: 예.
2: 배워졌다
0: 말이 예. 잊혀지지 않죠.
2: 예. 어떻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은 예. 그래도 예. 시작되면 또 할 만하단 말이에요.
0: 예.
2: 우리 이거 그냥 오래. 깊게 배웠습니다. 예.
0: 아.
2: 한절 한나 노래를 예. 네. 한 날씩 그래서 그냥
0: 맞아요. 네.
2: 할 때까지 사람마다 할 때까지 네. 배워졌다 말입니다.
0: 네, 네.
2: 그러니까 이게 인상에 남는다 말입니다.
0: 그러니까 시간이 네. 흘러도 네. 다시 꺼내 보면 부를 수가 있고.
2: 심성 있게. 이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
0: 어린 학생들
2: 네. 배워주느라고. 네.
0: 그럼요. 네. 어린 학생들한테
3: 자기 네. 연변대학 정말 연변 예술계 그 샛별들을 배양하는 홍갈 선생님 비하셨으니까 또오미란
0: 네.
3: 선생님까지 네. 편집하시는 예, 두 분 선생님 비하셨으니까 우리 이만한 진범다 진짜 백지산에서 우리 아무것도 배운 게 없습니다.
0: 아, 그러니까 예. 놀라게 되죠. 깜짝 놀라게
2: 처음에 배울 때는 어쩌고 말까지 했는데
0: 네.
2: 보니까 점점 예. 우리 여기 아재 들어가면서 상당한 것들 배워야 되겠다 예. 하고 또 배운 배울수록 더 재밌고 그다음에 네. 이 배운 게 또 이자 안 지고
0: 아.
2: 그러니까 선생님들 확실히 잘 배워졌다는 걸 설명하지 않을까?
0: 네, 어떤
2: 네, 우리 오미라 선생님하고 저 홍관 선생님인데 박수로
0: 받으십니다.
2: 예.
0: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여러분도 너무 열심히 배우셨고, 사실은 그, 어떤 분들 그래요. 이 배우다 보면 그때 누가 그랬던가요? 곰이 옥수수 따는 격이라고 하나 배우면 하나 잊어버리고 하나 따면 하나 잊어버리고
2: 그런데
0: 예, 그럴 수도 있대요. 예, 근데 여러분 정말
3: 그렇죠.
0: 근데 잊지 넘었으니까. 않으셨다는 건 정말
2: 그래.
0: 예, 이 노래가 정말 많이 마음속에 모아서 여러분 또 많이 또
2: 잘 배워져서 우리를 어제 몽땅 그거 익어서 있게 만들었다 말입니다.
3: 알량도 얼마나 많습니까?
2: 예.
0: 예. 예.
2: 근데 어떤 때는 예. 삭갈릴 때 많지 않나요?
0: 헷갈리죠.
2: 그래요.
0: 헷갈리죠.
2: 많은데
0: 혹시 또 해조알이랑 하면 여러분 또 기억이 나세요?
3: 예, 또 합니다.
0: 또 합니다.
2: 중간 하면 하게 된다.
3: 구동은 우리 알이랑은 19수로 배웠습니다.
0: 오, 그래요?
3: 그래도 이거 예, 뭐 몇 년 전에 배운 것도 또 개다 합니다.
0: 그럼 해조알이랑 또 불러보실까요?
3: 예?
0: 해조알이랑을 또
3: 예,
0: 불러보실까요?
3: 예, 예, 너무 좋죠.
0: 오, 그럼요. 예, 즉흥으로. 자, 해조알이랑은 역시 쇠마치 장단. 우리가 또 다 흥겨운 장단으로. 쇠마치 장단으로 배우셨어요. 그 류영관 선생님의 또 대표 곡이라고 해도 되겠죠.

0: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1: 그냥 즉흥인데. 그러니까요. 야, 이거 잊지 않으셨네요. 이 몇 곡이라도 이렇게 잊지 않고 계속 부르신다면은 참 대단하세요.
2: 다 할 수 있습니다.
1: 그래, 그러니까요.
2: 연습 빠요.
1: 네. 그러니까요. 즉흥으로 너무 잘하셨어요. 네. 오늘은 그냥 카메라도 없이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 여러분 너무 잘 부르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카메라가 있어야 여러분 또 많이 또 그 무대에 단련되거든요.
3: 그렇죠.
1: 그렇죠.
2: 네.
1: 네.
4: 맞습니다. 긴장감에서. 예.
1: 그러니까요.
4: 도전을 위해서 또 모두 더 노력합니다.
1: 예.
2: 사실 우리도 그렇지만 이 대성 군중분들이 우리 노래하는 거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1: 아, 그럼요.
2: 예, 꼭 얼굴을 보이겠습니다.
1: 아, 고맙습니다. 네, 예. 오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감사합니다.
1: 예.
2: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1: 네,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아리랑은 국가급 무형문화유산입니다. 아리랑을 배우고 부르는 것은 오랜 전통 가곡을 전승하고 구전 민속예술을 이어가며 전통 음악 예능을 세대에 걸쳐 전달하는 일입니다. 이 노래에는 조선족의 생활, 미학과 민속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선율, 창법, 가사 속에는 조선족의 풍속과 언어 특색이 녹아있기에 아리랑을 배우는 것은 민족 문화를 깊이 체험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즐겨 부름으로써 조선족 문화의 매력을 세상에 보여주고 민족 문화 교류의 아름다운 명암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함께 부르는 아리랑에서는 전통 명절인 단오를 맞아 그동안 배우셨던 아리랑들을 한번 불러볼 수 있는 시간으로 함께했습니다. 학생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네 남매 중 셋째는 지금 연길에서 석재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 어릴 적 우리 아랫집에는 김호라는 아이가 살았는데 셋째와 동갑내기였고 한족이었다. 아니, 반은 조선족이라 해야 옳겠다. 어머니가 조선족이셨으니까. 당시 마을에서는 이런 아이들을 보통 짜구배라고 불렀다. 아랫집이라 하지만 실제로는 발간집이라고 불리우는 우리 집 한쪽에 출입문을 따로 내고 사는 집이어서 벽 하나 사이에 문이 없을 뿐 한 지붕 아래에서 사는 셈이었다. 그래서 자연스레 가깝게 지냈는데 김호가 소학교를 졸업하고 우리 마을 중학교에 한족반이 없어서 진중학교 기숙사로 간 뒤부터는 만날 기회가 뜸해졌다.

0: 오히려 김호의 여동생 김리를 자주 보았다. 그런데 한 해가 지나 12살이 된 김리는 셋째를 피하는 듯했다. 아랫집에 살면서도 만나면 말수가 없어졌고 얼굴을 붉히며 셋째를 외면하기 일쑤였다. 그 일로 셋째는 속이 상하고 허전해하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굣길에서 셋째는 김리가 땅에 포도 앉아 엉엉 우는 것을 보았다. 모슴의 며치 곁에서 희닥거리면서 김리를 손가락질하며 짜구배 짜구배 하고 놀리고 있었다.
1: 이 새끼들이 죽을래?
0: 셋째는 돌덩이를 쥐어들고 그쪽을 향해 팔매질했다. 모슴 애들은 자기들보다 머리 하나는 더 큰 중학생인 셋째를 보자 꼴이 빠지게 도망쳤다.
1: 나쁜 놈들!
0: 셋째는 김리를 잡아일으킨 뒤 그 애의 손을 꼭 잡고 집까지 데려왔다.
1: 이롭다! 짜구뱀은 어째? 이롭다!
0: 셋째의 손에 잡힌 김리의 손이 찐빵처럼 따뜻하고 말랑말랑했다. 김리는 흐느낌을 그쳤지만 다른 한 손으로 계속 눈물을 닦았다.
1: 이후에 저놈들이 또 놀리면 내한테 말해. 주먹만 술 못 봐서 그래. 쬐꼬만 새끼들이.
0: 김리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눈물 자국이 얼룩덜룩한 얼굴에 생긋 미소를 띠며 셋째를 바라보는 그 측은한 모습은 이슬 머금은 아침 틀 것처럼 고왔다. 그 후로 둘 사이의 서먹함은 사라졌다. 함께 숙제도 하고 마당에서 제기차기도 했다. 셋째는 김리와 함께 있을 때면 자연 마음이 따뜻해졌고 무언가를 해주고 싶었으며 가끔은 남자다운 힘과 재주를 자랑하고 싶어지기도 했다. 김리도 셋째를 싫어하지 않았고 잘 따랐다. 하지만 그게 전부였다. 김리의 관심은 오로지 공부에 있었다. 그 애는 셋째에게 한어 선생님 맞잡이였다. 그 덕에 셋째의 한어 성적은 다른 과목보다 훨씬 좋았고 학급에서 유일하게 한어를 술술 말하는 학생으로 되었다. 가끔 김리도 셋째에게서 조선어를 배웠다. 엄마가 조선어를 배우면 꼭 쓸 데가 있다면서 집에서 조선어를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었다. 그렇게 둘은 같이 숙제도 하고 서로 언어도 가르쳐주면서 소년과 소녀의 순수한 시절을 함께 보냈다. 김리는 얼굴도 인형처럼 예뻤지만 비쳐서 앵돌아졌다가 이내 해시시 풀어지는 순진한 성격이 더욱 매력적이었다. 게다가 김리에게서 느껴지는 형언할 수 없는 어떤 냄새를 맡을 때면 셋째는 저도 모르게 이상야릇한 느낌이 들었다. 그 느낌이 그토록 오랫동안 셋째의 가슴 한구석에 아릿한 감정으로 남아있을 줄이야.

김리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김원애는 덕신이라는 한족 학교가 있는 마을로 이사를 갔다. 김호 아버지의 고향이기도 했지만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라는 이유가 컸다. 김원의 이삿짐을 실은 트럭이 떠나갈 때까지도 셋째는 그저 얼떠름한 기분이었다. 그런데 부모님과 함께 그들을 배웅하고 빈집으로 돌아왔을 때 갑자기 무언가를 잃은 듯한 허전함이 엄습했다. 그 느낌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세월이 흐르며 김리의 모습이 안개 속에 묻혀 희미해졌지만 그의 채취만은 오래도록 잊히지 않았다. 그 냄새를 떠올릴 때마다 셋째의 마음은 아릿했고 혹 어디선가 다시 그 애를 만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품기도 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기대가 허망하게 느껴질수록 마음은 더욱 허전해졌다.

0: 저녁 식사가 끝나자 아랫집 기모가 다시 찾아왔다. 이번에는 술 한 병과 족발 한 그릇을 들고 왔는데 본격적으로 부탁을 하려는 기색이었다. 어머니 말로는 아까도 무슨 일로 왔었다 한다. 나는 저녁을 먹으며 이미 아버지와 술을 두 잔 마신 터라 또 기모가 부탁할 내용도 모르는 채 술잔부터 드는 것이 조금 게림직해 일단 사양했다. 그러나 기모는 막무가내로 술을 따르고 족발을 뜯어놓았다. 마지못해 잔을 들었는데 술이 도순배 돌자 기모는 방금과는 딴 사람처럼 화려한 모습이 사라졌고 얼음쩍거리며 입을 열었다.
1: 이른 딸 녀석이 한국으로 돈 벌러 가려는데 수속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서 그래요. 형님이 북경에 계시니 잘 아시지 않을까 해서.
0: 하기야 마누라의 회사가 외국 비자 대행 업무를 하고 있기에 나도 대략은 알고 있었다.
1: 글쎄 그건...
0: 나의 주저하는 심사를 읽었는지 기모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하여 나는 말을 조심스럽게 돌렸다.
1: 그런데 딸아이 호구는 한족으로 되어 있어? 아니면 조선족으로 되어 있어?
2: 아, 그게 말이요. 조선족이요. 우리 모두 조선족으로 등록돼 있어. 큰아버지가 조선족으로 올리는 게 좋다고 해서 아버지도 그렇게 하셨어.
1: 그러면 무슨 걱정이요? 연길에 가서 여행사에 맡기기만 하면 다 해줄 텐데.
2: 아, 비용이 너무 비싸다고 합대.
0: 조선족의 한국 비자 대행 수수료는 한족보다 훨씬 낮다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기모는 한족 마을에 살아서 그 차이를 모르는 모양이다. 내가 자세히 설명해주자 기모는 그제야 비로소 안심이 된 듯 얼굴이 해낙낙해지며 연신 술을 권했다. 한참 잔을 나누다가 그는 아버지 쪽을 흘금 보더니 자기 집으로 내려가서 한 잔 더 하자고 했다. 나도 취기가 돌아서인지 술이 술을 찾는다는 말처럼 따라 나섰다.
2: 여동생 이름이 김리였지.
1: 야, 김리지. 그의 셋째에게서 조선업에 와서 한동안 잘 써먹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지내?
2: 야, 후에 장춘으로 시집 갔는데 잘 사는가 싶더니 이혼했어. 지금 사람들은 쩍 하면 이혼이니.
0: 기모의 말투로 미루어 김리가 그리 잘 사는 것 같지는 않았다. 다 인물값을 하는 거지 뭐. 중학교 때부터 깡패 같은 놈들과 어울려 다니더니 결국 그 꼴이 됐어. 김모는 한족 중학교를 다니기 위해 덕신으로 이사 간 것을 후회한다고 했다. 진중학교 한족반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간 건데 조선족 학교에 다니기보다도 못했다는 것이었다. 자신도 한족 학교를 겨우 졸업했지만 별로 소용없었고 큰아버지 권고로 호적을 조선족으로 등록한 게 다행이었다고 했다.

내가 대학에 진학하고 2년 후 둘째도 대학에 갔다. 셋째 차례가 되었을 때 갑자기 고중이 진으로 옮겨갔다. 한때는 학생이 많아 9년제 의무 교육을 보급한다며 고중까지 대대마을에 세웠지만 그동안 개혁 개방이 진척되면서 도시로 이주하는 가구가 늘어나자 학생 수가 점차 줄어들었다. 결국 대대마을에 있던 고중이 공사마을로 옮겨졌고 후에는 진에 있는 고중과 합병하게 되었다. 그 결과는 등하교끼리 곱절이나 멀어졌다. 셋째는 한 학기 동안 자전거를 타고 10리 넘는 길을 오가며 진중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친구들이 하나둘 빠지고 공부에 대한 흥미도 사라졌다. 그는 결국 학교를 그만두겠다고 나누었다. 당연히 호된 꾸지람을 예상했다. 아버지는 월컥 화를 내셨고 어머니는 눈물을 보이셨다.

0: 하지만 셋째는 꿋꿋이 버텼다. 한 달 후 그는 마침내 집안 논리를 돕기 시작했다. 아버지도 결국 그의 선택을 묵인하신 듯했고 다른 말 없이 일을 시켰다. 의외로 셋째는 농산일에 재미를 붙였다. 하기 싫었던 공부에서 해방된 속시원함 때문이었을까. 그는 열심히 배웠고 몇 해 지나니 제법 번듯한 술농꾼이 되었다. 논밭을 다루고 소도 키우며 마치 자유를 만끽하는 듯한 나날을 보냈다. 학교에 다닐 때 동경하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었을까. 고삐 불린 망아지 같은 이 생활은 꿈만 같았다. 하지만 꿈의 이면엔 언제나 현실의 껄끄러움이 도사리고 있었다. 자유는 홀쭉한 호주머니를 채워주지 못했다. 1년 내내 농사질을 해도 온포만 해결될 뿐 돈이 모아지지 않았던 것이다. 학교를 그만둔 지 3년째 되는 여름, 셋째는 배낭을 걸머쥐고 연길로 진출했다. 우연히 연길에서 만난 옛 친구가 3년 차로 집 나르는 일을 하며 꽤 잘 산다고 했다.
1: 3년 자전거 깔보지 마. 이 거리 두면 제법 보는 게 쏠쏠하다고.
0: 셋째는 귀가 솔깃했다.
1: 이라, 나도 무슨 일이든 해볼까?
0: 연길에서 그의 첫 일은 생수 배달이었다. 한 달쯤 하다가 그것으로는 수입이 얼마 안 되자 가스통 배달과 이삿짐 나르는 일까지 맡았다. 친구 말이 맞았다. 부지런하면 돈은 벌 수 있었다. 도시 편들이 작은 단층집이라도 사고 결혼할 꿈을 품으며 그는 더욱 열심히 뛰었다. 어느 찌는 듯한 복날, 셋째는 가스통을 짊어지고 아파트 계단을 올랐다. 몸을 짓누르는 쇠덩이에 저항하며 5층까지 오르니 온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헐떡거리며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다. 내려가 공중전화를 걸어봐야겠다고 돌아서는데 집안에서 여자의 울음소리가 터져나와 고막을 때렸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다. 문이 열리자 눈두덩이 팅팅 붓고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젊은 여자가 서 있었다. 여자는 물에 빠진 사람이 뜬 나무를 부여잡듯 차가운 손으로 셋째를 꼭 잡으며 간청했다.
2: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우리 엄마 푹 맞았어요.
0: 셋째가 엉겁결에 따라 들어가 보니 한 아주머니가 입가에 거품이 맺힌 채 마룻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주변에는 토사물이 흩어져 있었고 악취가 진동했다. 처음 마주하는 광경에 그는 망설여졌다. 하지만 여자의 눈물노린 간청이 그를 단단히 올가매했다. 셋째는 이를 악물고 아주머니를 들쳐업었다. 환자는 몸이 그리 뚱뚱한 편이 아니었으나 정신을 잃었는지라 업어내리기 여간 힘들지 않았다. 씩씩거리며 3년 차에 환자와 여자를 태운 셋째는 연변병원을 바라고 전속력으로 달렸다. 가는 길에서 여자는 정신을 차린 듯 구급차가 고장나 늦어진다고 하던 중이었는데 마침 그가 나타나 천만다행이라고. 그녀의 아버지는 회사가 멀리 있어서 지금 급히 오는 길에 있다고 했다. 지금에 비하면 당시 손바닥만 하던 연길 시내지만 연변병원까지 가는데 자전거로 10분이 넘게 걸렸고 집에서 지체한 시간까지 더하면 환자는 쓰러진 지 반시간이 넘어서야 병원 응급실에 들어갔다. 여인은 돈 100원을 주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넉넉지 못해 그러니 다음에 꼭 은혜를 제대로 갚겠다고 했다. 적은 돈이 아니었다. 가스통 하나 배달하는데 층수에 따라 다르지만 5층이라야 5 더하기 5 도합 10원이 고작이었다. 응급실에 환자를 맡기고 나서야 셋째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문득 허겁은 웃음이 났다. 낯선 사람을 위해 그렇게까지 긴장했던 자신이 어색하게 느껴졌다. 그런데 왜 그 여자의 모습에서 문득 김리가 떠오를까? 말투가 비슷해서일까? 이제 김리는 이름만 분명하고 이목구비 모두가 희미한 이미지로 남아있을 뿐이었다.

0: 한 달쯤 지나 세련된 옷맵시 산뜻한 화장을 한 젊은 여자가 셋째를 찾아왔다. 가스회사에 전화를 여러 번 걸어 겨우 찾아냈다고 했다. 처음에는 누구인지 몰랐지만 그날 병원에 데려다 준 중풍 환자의 딸이라는 말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당시의 어수선한 모습과는 달리 그녀는 얼굴이 반반하고 눈이 어글어글한 미인이었다. 얼굴도 얼굴이지만 몸매 또한 곧고 날씬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녀에게서 김리의 모습이 떠올랐다. 지난번에 정말 고마웠어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1: 어머님은 괜찮습니까?
0: 네, 후유증이 좀 있지만 많이 나아졌어요.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2: 저 손말을 배우고 있는데 아직 서툴러요.
0: 그녀는 점심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안했다. 아버지가 꼭 대접하라고 당부하셨다는 것이다. 셋째는 사양하다가 젊은 미인과의 식사를 거절하기 아쉬워 결국 따라 나섰다. 택시를 타고 한참을 가니 시냇물이 흐르는 골짜기 오구에 자리 잡은 2층짜리 조선족 음식점이 나타났다. 산천어 회로 유명한 고급 식당이었다.
2: 회를 잘하는 집인데 괜찮으세요?
3: 아무렴 좋죠.
0: 셋째는 웃으며 대답했다. 다행히 그날은 깨끗한 옷을 입고 나왔음에도 고급 식당에서 세련된 여성과 마주 앉으니 어쩐지 주눅이 들었다. 하지만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해주고 가끔 장난도 섞고 대화를 이어가니 긴장이 풀렸다.

소설 아버지의 산 두 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소설 랑독의 리나, 기획 호복순, 편집 남철,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 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나는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 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 전협 우기 배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네, 먼저 단오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뇌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드림과 동시에 산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아래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우대활동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여기에서 우리 그 레이저 치료 기계는 이미 이전에 다른 상품 할 때 많이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간단히 소개해드린다 할 때 이 레이저 치료 기계는 좀 치료 집에 가정용으로서 치료하기가 쉽습니다. 이 핸드폰 좀 큰 것만 작은 것만큼 크기인데 손목에다 시계처럼 차면 됩니다. 왼쪽에다 주로 차시고 그 평면이 안쪽에 차십시오. 다시 말하면 내관 혈에다 차면 됩니다. 이래서 그냥 시계 차는 것처럼 하는데 바깥쪽에 가지 말고 안쪽으로 오게끔 하루에 30분 좌우 20분 30분 다 됩니다. 그 세 번째 버튼을 누르면 30분이 자동으로 시작되고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치료기계 하면은 뭉쳐있는 걸 흩어놓습니다. 혈전이라든가에 우리 그 뇌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심근경색이 온다거나 혹은 이 경동맥 빵块이 있다거나 이게 다 혈전이 혈액 속에 있기 때문에 혈관을 작은 혈관을 막는 겁니다. 이런 혈전을 흐트러 놓는 작용이 있고 소염 작용이 레이저가 좀 셉니다. 그래서 무슨 염증이 있거나 어디면 혈전뿐만 아니라 갑상선 결절이라든가 종류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 이걸 흐트러 놓는 없애는 치료기계가 우리 현대의학에서는 레이저 치료입니다. 근데 저희들 지금 선물로 드리고 있는 레이저 치료기계는 가정용으로서 집에서 매일 한 달 때 오래 하고 나면 한 사람하고 아예 한 사람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치료란 무엇이고 또 어떤 효능이 있는가 상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간상 관계로 요약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 이번 우대 활동 보면은 보조금도 나가고 여러분들이 레이저 치료기계 준지 오란데 해서 레이저 치료기계 요번에 드리는데 요구대로 후메큐10이 수여되는 사람도 후메큐10으로 바꿔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세한 자문은 501-2797번이 약국에다 전화하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에는 20분밖에 없기 때문에 본 제품이 건뇌보신환에 대해서 소개드리자도 시간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일단 건뇌보신환 하면은 이 약의 장자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믿음직스럽고 믿음직스럽다는 것은 그 성분을 그대로 좋은 약재를 이어서 만드는 걸 말합니다.
0: 네,
1: 약재할 때는.
0: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십니까.
2: 네, 수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건뇌보신환을 먹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먹는가 뭐 예전에 노공도 있고

0: 제가 소설이 잘 안 돼가지고 머리가 어지럽고 골이 흉함이 정신이 띵했습니다. 그리고 예. 하루에 해담약을 두 번씩 어떤 때는 다 먹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이 근육신하면 이거 한 넉 달, 다섯 달을 먹고 시작하니까 하잖아요. 혈압도들이 안정되면서 지금은 하루에 혈압약을 한 번만 먹어도 괜찮습니다.
1: 네.
0: 예. 혈압도들이 영들 안 되니까 하잖아요. 골이 아프고 머리 어지러운 것도 났습니다. 그리고 예. 송파지 안 좋아 그런지 소변이 닫아가지고 예, 낮에는 괜찮는데 밤이면요 더군다나 소변을 하루에 그래도 한 번에 그래도 다섯 여섯 번씩 일어나니까 땀을 달 수 없었댔습니다.
1: 맞습니다. 그 사람들 밤에 더 힘듭니다.
0: 예, 그런게 그게 지금 해결돼가지고 예, 하루 저녁에 그래도 한 번에 뭐 두 번밖에 더 안 보고 소리 잠을 푹 자고 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예, 좋은 금이 납니다.
1: 소변이 닿다, 소변에 담백이 나간다, 도품이 나간다, 이게 싹 해결되는 약입니다.
0: 네, 도품은 안 나갔는데 그렇게 소변 닫아가지고 닫지 못했습니다. 그런 게 그게 네. 해결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가슴이 답답하고 두근두근하면서 침침하고 이러던 증상도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현상이가. 네. 그러니까 속이 편안하니까 마음이 안정되는 게 영정신하는 게 영 좋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 지금 땀이 자꾸만 나가지고 어떻게 땀이 나는지 땀을 닦지 못하겠습니다. 먼저 미네 그래서
1: 네, 네.
0: 그런 게 그게 지금 그 허혈 그래가더나 선생님 얘기라는 게 허혈로 콩팥이 약해서 그렇다 하더라. 예. 네,
1: 맞습니다.
0: 예, 그래던 게, 그게 지금 나사진다. 그리고 뒤에서 벌이 나던 것도 나사지고, 이렇게 여러 면으로 많이 좋아진다. 소화가 안 돼가지고, 밥 못 먹던 게 지금은, 밥을 영 잘 먹으니까 맥이 나고, 정신합니다. 힘이 나고.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번 활동이 좋지 않습니까? 예.
1: 네.
0: 예. 활동에 참가해가지고, 저리, 언니 보시 나는 지금 약은 조금 있습니다. 활동이 좋을 때 살려고 합니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501-2797에 전화하십시오. 예,
0: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그녀 보시완 하면은 어쨌든 우리 뇌를 건전하게 해서 총사령부에 속하는 뇌에서부터 모든 이런 우리 그 행동이 그 명령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움직여서 화장실 가자 해도 그렇고 밥을 먹자 해도 그렇고 무슨 사유를 해도 그렇고 그 외에도 오장육부를 지배하는 모든 신경이 머리에서부터 뻗어져 나옵니다.
2: 네, 당분 링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는 건리보시안을 쓰고 있습니다.
1: 예.
3: 선풍이 와서 머리 항상 행하던 게 지금 행하지 않고, 우리 집에 7층인데 티미에 올라올 때면 오른쪽으로 올라온다는 게 왼쪽으로 올라오고, 왼쪽으로 올라갔다,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올라옵니다.
1: 빛을 댄단 말이죠. 예.
3: 네, 그런 거를 바쁘지 않습니다. 이렇게.
1: 예, 궁지수초라는 겁니다. 머리에서부터 우리 이 평형을 몸의 평형을 잡아주는 신경이 좀 손상이 온 걸 말입니다.
3: 이렇게 걸더니 지금에 걷는 데는 일 없습니다. 뭐.
1: 약은 면발을 일찍 잘 썼습니다.
3: 예, 근육 보상 안 했으니까 이런 효과가 좋습니다.
1: 네.
3: 선생님, 저는 이 효과 있을 거에 더 싸서 쓰라고 그랬다.
1: 네, 그렇게 하십시오. 우대도 좋고, 예. 생각하십시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어떻게 하면 우리 건강한 뇌를 갖고 백세껏 지금 건강하게 살 것인가. 그런데 건강한 뇌를 갖자면 먼저 오장 중에서도 비위나 콩팥 간이 든든해야 됩니다. 이래야만이 우리 뇌가 건강하다 이 말입니다. 이래서 우리 건뇌보신환에는 이런 오장육부 중안에서 콩팥, 비위, 간에 중점을 둔 약입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네.
4: 네, 우리 아저씨의 노신사에 올봄이 걸렸습니다. 그래,
1: 네.
4: 걸린 다음에 그냥

0: 글쎄 댄디도 맞고 뒤로 했는데 그냥 그거에 뒷걸이 하고 어림쓰이나 하고 그다음에 골에다가 뭐 씌운 것 같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또 매겼고 식사도 못하고 그래서 이 건네보신 한 이제 딱 한 달을 썼습니다. 그랬는데 네. 효과용 좋습니다. 이 골이 무겁고 오줌쥐 나던 이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예. 그 다음에 네. 혈압 조절이 잘 된다. 또 우리 아저씨 90이 지나서 70이 넘은 다음에 혈압이 50이 넘어도 이유 없다네. 혈압약 아이다 쌌다 말입니다. 그래서 네. 혈압약에 그래 지금 잡수는데 혈압 조절이 용 잘 됩니다. 지금
1: 혈압 조절을 잘하는 게 늙음 막에는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0: 예. 이 말을 잘 아이들었다 말인다 했다 이번에 그랬는데 그래도 잘 조절이 아이되던 게 이 건네보신 하는 쓴다면에 지금 오늘 아침에도 제도에 높은 게 128, 80 이렇게 좋은 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이들러도 예. 우선은 열심히 잘 그 이 지금 예 건네보신 하니 영 좋습니다. 그리고 이 건네보신 하니 예, 신기하게도 남자들이 전열선염도 잘 치료했습니다. 예.
1: 전열선 비대 부선하는 약이니까 전열선 비대 염증은 따라서 나서죠.
0: 아, 그러게 소변 하얗다면 한 네 번 보는 게 쉬운 것 같지 예. 않답니다. 근데 지금은 예. 두 번 보니까나 와 살 것 같단다. 그리고 예. 이게 자꾸 맥이 없어 눕습니다. 걘 안나가 좀 할도 해야 되지. 그래도 계속 사파이 누워 있는다고 내 이래 놓던 게 아니 어전에 무슨 활동하는 데를 다 놀라 댕긴다. 이 맥이 난다. 다리 맥이. 예. 예. 아, 이 약이 정말 어쨌든 노신사에 걸려서
1: 여러 가지로 효과가
0: 정말 여러 가지로 효과 봐서 영 좋습니다. 제 이번에 우리 활동이 좋으니까 예. 제 오늘 대달 받자고 전화 한 개입니다.
1: 네, 그런 보조금이 나가는 우대 활동을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예,
0: 예, 겸 경제상에서 예. 많은 도움이 되지. 어쨌든 오래 써야 된다 말입니다. 네. 그래야 제발 하고. 선생님 네. 좋은 약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1: 건네보신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건강한 예를 가지자면 오장육부에서부터 건강을 챙겨야 건강한 예가 생깁니다. 특히 콩팥이 약하게 되면은 비뇨기계통 고가병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뇌조직에 빨리 병이 옵니다.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3: 저도 건네보신환을 쓰고 있습니다. 같이 네. 아팠어요. 양옆구리 아프고 어떤 면 소변이 눈보다도 잘 나가지 않고 양눈덩이 다 붓고 이랬습니다. 이제 이 양이 지금 양옆구리 아프지 않고 소변이 다 살고 시원하게 잘 나고 양눈덩이 붓딱 내렸습니다. 이제는
1: 네.
3: 내일 저기 지금 양옆 육가인데 그도 내일 저기 왔어요. 정력이네 없었습니다.
1: 네.
3: 옛날 입은 옷도 기억이 안 나고 평소에 뭐 가지러 갔다도 뭐 가지러 갔던가 생각하고 이랬는데 지금 능력이 돌아왔습니다.
1: 네.
3: 기존에 지내올까 봐 근심했습니다. 근데 이건 지내오겠다는 근심은 이 약수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1: 이 약은 오래 쓰다 보면 이 짐에 조기에 들었었던 사람들도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집을 못 찾고 이름을 못 기억하고 뭐 건강한 일도 싸기도 먹고 너무 이 침에 촉에 들어서면은 좀 짜증도 많고 증상이 많죠. 예? 그런 증상이 싹 치료되는 약인가 초기에는 예. 치료됩니다.
3: 예 선생님 이 정도의 지자 알던 사람 이름도 기억이 안 납니다.
1: 기억 못합니다.
3: 예, 이전에 다 알긴다. 잘못 이름이라며.
1: 네.
3: 뼈도 영 뼈도 썼습니다. 그래서 허리 다리 아팠어요. 영 썼습니다. 뼈도 뭐 침도 맞고 뼈가서 약을 다 써다 했던데 약에서 이때 아픈 것에서 영 많이 나서 썼습니다.
1: 네, 이것은 건강하게 하다 보니까 뭐 고가병이라든가 비뇨기계 통증병이라든가 이 피가 큰 문제라든가 혈지 혈점도 높은 문제 이게 다 치료돼야 우리 뇌가 건강해진단 말입니다. 이렇게 치료하는 약이 돼서 예, 여러 가지로 효과 봅니다.
3: 네, 이제 동맥동에 혈지도 예, 높았는데 병원 뇌가 검사한 게 욕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네.
3: 네, 선생님이야, 그 얘 광고하시냐? 내 말 쓰는데 몇 년 동안 선생님 오랫동안 강의하셨죠. 김민국 같은 거 없다.

0: 네, 예약들이 좋습니다.
1: 네, 부장님, 내지 소장님께 그냥 감사하고, 예, 오늘도 받아보다 오랫동안 쓰겠습니다.
0: 네, 건강하십시오.
1: 부장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설명 주시죠.
0: 네, 건네보시면, 두중이 들어가고, 두중도 그냥 두중이 들어간 게 아닙니다. 이거 탄으로 만들어서 두중을 넣습니다. 예. 그 다음, 천우술이 들어갔습니다. 우술. 구변도 들어가고, 홍삼조경이 들어가고, 약재 좋은 게 다 들어갔지 않습니까? 예.
2: 네.
0: 그런데,
2: 다음 본령이랍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2: 네. 네.
3: 예, 건네보시면 한숨을 한잔다. 저는 예, 중풍 후유증을 어전에 예, 몇 년 그래 썼는데 누워있다가 촉약이랑 많이 썼습니다. 그런 것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예, 건네보시오 한 후에 써서 지금 하나하나 다 났습니다. 머리가 흐리더분하고 머리가 바빠지는 것처럼 그랬던 게 예, 지금 많이 나서지고 있고, 예, 그리고 내게 없어 누워있던 게 몸이 헷갈아지고, 그리고 예, 밤잠 자지 못하던 게 밤잠 잘 자고,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을 잘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도와줄 때 활동이 참패가 경제상에서도 또 유후를 해준다지 그 활동이 참패해서 좀 장기적으로 먹자고 그래서 계속 또 활동할 것 같습니다.
0: 이야 건네보신 환입니다. 이런 좋은 약재만 들어가서는 진짜로 이 처방이 잘 됐다고 못 말합니다. 이런 양기를 보충하고 기와 혈을 보충하는 약이 들어감과 동시에 음과 양을 평형을 잡아주는 약재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음과 양을 평형 잡아주는 약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약에서는 진인화라는 게 들어갔습니다. 음을 보충하면서 청열해주는 허혈이 있는 걸 청열해주고 그 다음에 잔퇴라는 약이 들어갔습니다. 잔퇴란 약이가 또 폭열을 없애는 데서 이름 있는 약입니다. 폭열, 허열을 다 없애고 몸에는 바람기도 없애죠. 예? 풍, 열, 한기, 습기 이런 걸 우리 중에서는 사기라고 하는데 나쁜 기란 말입니다. 이걸 몰아내게끔 경각을 소통시키고 이런 음양 평형을 잡아주고 기와 혈을 보충하면 이게 다 평형이 됩니다. 그래서 건네보신 환우는 장기적으로 쓰면 쓸수록 좋은 약입니다.
2: 네, 알겠습니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4: 연기 익한 구복액은 예로부터 신선초라고 불리우는 오색령지를 주요 원료로 하고 구기사 교고람 등 진균 중약재에서 진액만 추출해 만든 액체로 된 OTC 국약입니다. 주로 간의 독소를 해독시키고 간세포를 새세포로 재생시키면서 B형 간염, C형 간염 등 간염과 간경화, 지방간의 조울뿐만 아니라 눈이 잘 보이지 않은 백내장, 황반 변성, 시신경 위축, 안구 건조증에 좋은 약입니다. 흑지, 백지, 정지, 적지, 황지 등 오색령지가 들어감으로써 신경쇠약으로 오는 여러가지 신경성 질병과 각종 심장병, 머리 어지럼증에 좋은 효과가 있습니다. 현대 선진적인 제약 기술을 이용해 중약재에서 주요 성분만 추출해낸 고농도 액체로서 흡수율이 높고 독특한 국약 비준 번호 B20으로 나온 OTC 약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천역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2: 네, 선생님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우리 연기관 구복액은 말 그대로 구복액으로 돼 있고 간의 독소를 해독해주고 간세포를 재생하고 간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구복액으로 된 약입니다. 그러면 왜서 우리 의학적으로 간에 대해서 이렇게 중시를 하는가 보면은 우리 모든 허혈들이 뭐 심장열이요, 폐열이요, 안구건조증이요, 마른 기침이나 이런 모든 허혈들이 대부분 간의 독소가 많이 쌓이면서 간경락을 통해서 올라오는 겁니다. 이 도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또 간의 열은 왜서 생기는가? 간의 열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콩팥이 음양평형을 잡아주지 못하면서 생깁니다. 이런 문제점을 구체적

0: 적극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원인 추적할 수 있는 이 치료약이기 때문에 그냥 임시구급약이 아니고 우리 몸에 허혈이 생기거나 특히 우리 눈에 와서 이런 눈에 와서 안구건조증이요, 백내장이요, 녹내장이요, 황반변성이요, 유리전착이요, 시신경 위축이요, 많은 눈병들이 생기는 원인이가 간에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이 도리는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아마 뭐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들도 강의할 때 간한 통로란 말도 많이 하고 눈에 독소가 많이 쌓이고 눈병이 생기는 원인은 간에 있다는 걸 많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예. 그러면 왜서 눈병이 대부분 원인이가 간에 있는가? 이걸 본다 할 때 우리 눈이 이런 해부적인 구조를 좀 구체적으로는 몰라도 대체적으로 아는 게 좋습니다. 눈에는 눈을 동그랗게 다마처럼 동그란 모양을 낼 수 있는 유리체라는 게 있습니다. 유리체. 유리체 혼탁이요 이런 말을 많이 들어봤죠. 눈앞에 모기 같은 게 날아다니거나 눈이 뿌옇게 안 보이거나 눈이 이상하게 보이거나 이 유리체가 말 그대로 혼탁이 왔단 말입니다. 뿌옇게. 그 다음에 그 앞에 그러니까 까만 동자 바로 뒤에 또 수정체라는 게 있습니다. 수정체. 수정체가 이게 우리 카메라로 보면 렌즈처럼 물건을 투과해서 이 어떤 물건이 뭐 길게 생겼는가 네모나게 생긴가 동그랗게 생긴가 이게 다 수정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눈에는 모양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래서 체자가 들어간 게 세 개인데 특히 수정체나 유리체는 백분제 70% 내지 90%가 다 수분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 남은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안녕하십니까. 네.
2: 저도 냉기강 고약 지금 먹고 있습니다. 지금. 네. 예, 이거 빈간이 있어서 예, 항상 그 매스럽고 소화 안 되고 밥맛이 없고 예. 그래서 그냥 피곤하고 맥이 없어서 예, 여러 가지 약을 써도 어째 크게 호전 못 받아 선생님 강의 듣고 연기관 고백지 먹었는데 지금 예, 메스꺼리던 게 메스꺼리지 않을까 예. 소화가 잘 되니까 밥맛이 생기고 예, 밥을 잘 먹으니까 예, 피곤한 감도 없고 맥이 나는 게 알립니다 지금.
1: 예.
2: 예, 그렇구나. 눈도 침침하고 깎아내서 착해서도 부비고 그랬는데 아, 이 증상이 많이 나아졌습니다 지금.
0: 그럴 겁니다. 눈은 자칫자칫 낫지 말라 해도 따라서 나섰습니다. 예, 예.
2: 그래, 예, 석 달 먹고 가서 깐궁 검사하니까, 예, 좌뇌 수치도, 예, 정상 수치로 나오니까, 예, 야, 정말 맨발의 약을 선택 잘한 보람이 있어서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되니까 기분이 영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0: 예.
2: 그래, 약도 먹고 활동도 좋고 해서 달달 받아 계속 꾸준히 쓰자, 그런다.
0: 예. 그렇게 하십시오.
1: 네.
2: 감사합니다. 네.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계속 말씀 주시죠.
0: 네. 우리 눈에는 이렇게 수정체, 유리체라는 게 있는데 그 구조가 그 해부 구조를 보면은 백분제 70% 내지 90% 이상이 수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간열이 자꾸 세다 할 때에는 간한 통로라는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간에 이 열기가 직접적으로 눈에 들어갑니다. 눈에 이 수분이 다 말라버린다 말입니다. 이래서 유리체 혼탁이라든가 수정체 혼탁이라든가 이게 다 오는 겁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네. 네.
3: 저도 지금 이 증상이가 지금 이 맥이 없으면서 이렇게 항상 저 밥맛이 없고 그러면서 병원에 검사하니까 그 위가 나쁜 것이 아니 간이가 좋지 않다고 그래서 네.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래면서 인증해서 누이가 항상 부엽지 이 그래서 방송을 통해서 이 음식관 이 구해 먹게 되는데 이 한 40 먹으니까네 그 맥이 어떤 게 맥이 아직 나다 그러는데 그러면서 네.

0: 맛이 돌아서 들면 그래서 한 석 달 또 쓸 거에 그 다음에는 완전히 또 병원에 검사까지 가니까 많이 도와줬다.
1: 네.
0: 그래서 내가 내 시신을 가지고서 어쨌든지 간에는 무관하니까 이게 아픈 것도 아픈 증상도 없고 이러니까 곤란하다만 그래서 네. 방송을 통해서 이런 증상 악이 되고 그래서 신경 쓰면서 도사님에서 지금 얘기하는 무관 덕분에 지금 제가 되나 방송 뭐 아이들은 모른다만 그래서 이 듣고서 썼는데 확실히 병원에 간 사람 모든 건 다 정말 환자들에게 이게 혹시는 들어가게 몸 안 나가면 네. 나는 이번에 이 선생님이 강의 매기만 듣고 이 약을 선택했을 때 덕분에 이 진수이가 많이 도와주고 이 약 어쨌든 강의가 나쁘다 하면 단기를 얻은 쓸려야 살거나
1: 네. 이거는 약을 선택 잘했습니다. 단기적으로 예. 쓸 수 있는 약입니다.
0: 예. 예. 네, 선생님 네. 고맙다 인사 올립니다.
1: 네. 치료 잘하시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윤기 입간구복을 액을 쓰고 눈이 뿌옇은 사람들 눈에 자꾸 안구건조증이 있어서 병원에 가면 안구건조증에 약이 없습니다. 귀끈에 그저 버리쌈 나눠주죠. 예, 인공눈물이라 말입니다. 너무 깔깔하면 인공눈물을 떨고 있고 이것밖에 약이 없는데 그 뿌리가 어디 있는가. 이 병이 뿌리는 간에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허혈이 생긴다는 말은 몸의 진액이 마른다는 말이고 알아듣기 쉬우면 우리 몸의 수분이 다 말라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늙어간다는 한계 증상이가 진액이 마르는 겁니다. 그 원인이가 간하고 콩팥에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눈에 와서 자꾸 눈이 깔깔하고 인공눈물일 때뿐이지 또 그저 깔깔하고 손등으로 자꾸 뿜이게 되고 심지어 어떤 데는 콕 쏩니다. 마르기 때문에 바늘을 찍어놓은 것은 콕 이렇게 1초 동안 1초란 게 뭡니까 하나 이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콕 쏘는 이런 증상을 느낍니다.
2: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네, 단오 명절 우대 활동도 있습니다. 우대 활동을 잘 이용해 주시고요.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산성 있고 행복과 사랑이 있는 이곳 여명나라의 감성은 여러분의 편안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홍천입니다. 오늘은 정탐명절 단오절인데요. 단오는 우리말로 수린날, 천중일, 단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통 민속 명절인 만큼 가족과 함께 즐거운 단오명절을 보내시길 바라면서 단오명절이 흥겨운 편안가요로 시작해봅니다. 김천 가수가 부른 얼씨구나 절씨구나 함께 들어보시죠.

그대 뜨는 천혜의 예쁜 모습을 담은 가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박동춘 작사, 성규화 작곡의 음방울을 변영화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단어 명절이면 여성들은 그네뛰기, 널뛰기를 주로 하고 남성들은 씨름 등 여러 가지 민속 놀이를 해왔는데요. 명절의 즐거운 분위기를 마음껏 즐기시길 바라면서 조영자가 부른 단어날 널뛰기를 보내드립니다.

실은 바늘암을 멋진 근육을 자랑하는 사나이들이 황소를 걸고 벌리는 긴장감이 웃도는 구경거리가 생각날 겁니다. 씨름꾼 사나이의 멋진 모습을 표현한 가요, 씨름꾼 사나이를 리영곤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명절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나 마음이 들뜨고 기분도 좋아지게 만드는데요. 이런 행복 에너지는 앞으로도 우리 삶에도 필요한 거겠죠. 우리 모두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항상 기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박규철 작사, 김경애 작곡의 미소놀이 좋을 시구를 보내드립니다. 김순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아래 김홍준 작사 김태곡 작곡의 널뛰기 그네뛰기를 준비했습니다. 이 가요를 들으시면 신나게 그네를 타는 여성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네뛰기는 여성들이 아름답고 유난한 자태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민속놀이라면 씨름은 남성미를 한층 돋보이게 하는 민속놀이입니다. 그런 말에는 모든 눈과 마음이 즐거워질 수 있는 명절놀이 현장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 오늘은 화목과 행복으로 가꾸는 모두에게 가족의 따뜻함을 느낄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을 드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 소중한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안홍천, 제작의 정홍신이었습니다.
1: 파란 하늘, 하얀 구름, 찬란한 별무리. 이나님은 우리가 바라는 삶의 터전입니다. 녹화 미화 연길 행동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을 아름답게 가꾸어 갑시다.

0: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구매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1: Welcome to Yeonhyang Miss Tour Guide. It will for a whole flight to your dream tourist destination and we will have further announcement after taking off by the captain.
0: 기장 연영미와 스태프들은 여러분의 행복한 여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조치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1: The plane of Yeonhyang Miss Tour Guide is going to take off soon.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 가이드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리나입니다. 오늘은 예로부터 설, 한식, 추석과 함께 4대 명절의 하나로 여겨졌던 음력 5월 5일 단오 명절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음력 5월은 중하의 계절로서 날씨가 더워지고 여름철 관광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전통 풍속의 정겨움이 여름의 상쾌한 바람과 어우러진 이때가 바로 아름다운 단오의 풍경입니다. 전통 풍속을 지키는 것은 문화를 계승하는 일이고 자연 속을 거닐며 여행하는 것은 삶에 대한 열정입니다. 단오절은 천년을 넘게 이어온 민속 축제일 뿐만 아니라 여름 여행의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찰떡과 쑥 향기 속에서 전통을 기억하고 발걸음마다 펼쳐지는 풍경 속에서 아름다움이 가득한 여름을 즐겨보세요.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 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인데요. 전통 음악, 춤, 공예, 의식, 고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하여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분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0: 우리의 멋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요.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죠. 성원이신 박용일 선생님과 함께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오늘 단오절인데요. 먼저 단오라는 개념부터 알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1: 네, 음력으로 그 올 5일은 단오라고 합니다. 다른 이름으로 수리날, 천종일, 단양이라도 하는데 단오는 설, 청명과 한식, 추석과 함께 우리 민족의 4대 명절 중에 한 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 그 청명과 한식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말인가요? 청명과 한식은 하루 차입니다.
0: 네. 네,
1: 청명은 24절기의 한 가지를 말하는 것이고 한식이란 찬 음식을 먹는다 하는 명절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청명과 한식을 한대해서 청명날에 세기도 합니다. 네. 단오는 1년 중 양기가 가장 강한 날이며 풍경이 농경이 풍경을 기원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단오의 단자는 처음이라는 뜻이며
0: 네.
1: 오자는 다섯 오자와 발음이 꼭 같으므로 단오라 하면 초다세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음력 올 5일을 단오라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0: 네, 그렇군요. 그럼 단오의 유래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1: 네, 그 단오의 유래는 중국의 초나라 휘황 때부터인데 구런이라고 부르는 한 신화가 간신들이 모함에 자신의 지조를 베기 위하여 명라수라고 하는 강에 몸을 던져 자살하는데 그날이 바로 음력 올 5일이었습니다.
0: 네.
1: 예, 그 뒤에 매년 음력 올 5일이면 구를 위해서 제사를 지내게 되는데 이것이 대대로 전해져 오면서 단오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 예쳐서 일량, 세식이라는 그 책에는 이날 밥을 술에, 즉, 강물이 열목에 던져서 구를 제사 지내는 풍속이 있으므로 술이 날이라 부르게 또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0: 네, 단오절 풍속이거나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1: 예로부터 단오 풍속과 행사로는 창포물에 머리 감기, 쑥과 익모초 뜯기, 또 단오 부적 만들기, 그 대추나무 시집 보내기, 단오 비녀 꽂기 등과 함께 근에 뛰기, 활쏘기, 씨름 같은 민속 놀이가 행해졌습니다. 또한 공중에서는 이날 제오탕, 옥초탕, 애호, 단오부채 등을 만들어서 그 신하들에게 하사하였다고 합니다.
0: 네, 집단적인 행사라면 어떤 행사들을 추진하나요?
1: 예, 그 옛날 집단적인 행사로 단오제, 단오굿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민간에서는 이날 음식을 장만하여 창포가 무성한 그 목가나 물가에 찾아가서 물맞이 놀이를 하면서 창포 이슬을 받아서 화장수로도 사용하고 창포를 삶아서 창포탕을 만들어서 그 물에 머리를 감기도 합니다.
0: 네, 창포탕에 머리를 감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네, 그 창포탕에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이 소담하고 윤기가 있으며 빠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에 몸에 리롭다고 하여 창포를 삶은 그 물을 먹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단오장이라고 하여 창포 뿌리를 잘라서 비녀로 삼아서 머리에 꽂기도 하였으며 양쪽 얼굴에 붉게 연지를 바르거나 비녀에 수, 복, 자를 써서 복을 빌기도 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붉은색은 양기를 상징하므로 악기를 쫓는 기능이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0: 네, 창포의 용도가 참 다양하군요. 그러면 현재도 이런 풍속들을 이어가고 있는 건가요?
1: 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면서 이런 풍속들은 전부는 다 볼 수 없지만 지금도 그 단오날이면 조선족은 집식구들과 함께 풍성한 음식을 장만해 놓고 단란하게 모이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모이기도 하며 들에 나가서 놀이를 벌리고 즐겁게 하루를 보내기도 한답니다.
0: 네, 단오절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구런을 기리기 위해 제사를 지내게 되었고 또 이것이 해마다 전해지면서 단오가 되었다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단오에 먹는 음식은 무엇인지요?
1: 네, 그 단오가 되면 쑥잎을 따다가 깨끗하게 씻어서 입살 가루와 섞어서 수레바퀴 모양의 떡을 만들어 먹는데 이 떡을 수리떡 또는 수레떡이라고 합니다.
0: 네.
1: 예. 수레떡이란

0: 빠른 떡을 빚고 그 위에다가 수레바퀴 모양이 문살을 찍는다고 하여 붙여진 그런 이름입니다. 수레는 지난날 농사일을 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도구이거든요. 또한 그 단오나른의 앵두를 가지고 시원한 음료수를 만들어 먹었습니다.
1: 네.
0: 이 무렵은 앵두철이랍니다. 마실 거리가 풍부하지 않았던 옛날에 조상들은 단오날이 되면 앵두로 시원한 음료를 만들어 먹었던 것입니다.
1: 네, 우리나라는 다민족 국가죠. 그렇다면 한족들의 단오 풍속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요?
0: 네, 단오절은 음력 5월로서 중화민족의 유관 전통 명절입니다. 단오절을 다른 말로 단양절, 5일, 중오절, 천중, 그 다음에 용란절, 려하절, 지랍, 시인절, 용일 등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런 명칭은 경상적으로 쓰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비록 그 명칭이 다르긴 해도 총적으로 각 지역 인민들이 명절을 쓰는 풍속 습관만은 대동소이합니다. 지역이 부동에 따라 단오절이 풍속 습관도 차이가 있는데 한족들이 단오절이 중요한 풍속으로는 창포나 쑥을 줄이 무늬거나 참화 밑에 걸고 향 주머니를 차고 룡주 경기를 하고 무예를 겨루고 그늘을 띄고 어린애에게는 웅황을 발라주고 웅황주나 창포주를 마시고 오독병 절인 오레알 종자 다시 말해서 쭉줍니다. 와 과일 등을 먹습니다. 지금은 미신적 색채가 있는 활동들은 소실되고 그 외의 풍속 습관이 전해지고 있으며 어떤 활동은 새롭게 발전되어 체육운동 항목으로 되었는데 용두 경기 등 이런 그래서 말합니다.
1: 네, 단오 명절에 관한 노래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잠깐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0: 조선족들의 단오날 풍습은 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1: 네, 여자들은 그네를 띠고 남자들은 씨름을 했습니다. 특히 지난 날에는 여자들이 기다리던 명절이 곧바로 단오였습니다. 여자들이 마음대로 출입을 할 수 없었던 옛날에는 이날에는 집안에만 있던 여자들이 밖으로 나와서 마음껏 즐길 수

0: 있었습니다. 장포물에 머리를 감고 새 옷을 갈아입은 여자들은 마을 오기로서 나와 커다란 그 나무에 매어놓은 그네에 올라서 그네뛰기를 했습니다. 그네는 지방에 따라서 굴기, 근이, 구네, 건네, 홀기, 공구, 군디 등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다른 말로 또 수천이라고 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은 수천을 한어글로 가을 숫자에 숫자 천자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고 원래는 그 민다는 숫자의 하늘 천자입니다. 단오날 여자들이 고운 치마를 입고 그네를 뛰는 모습은 말 그대로 구름으로 날아여는 술개를 방불케 합니다. 그네 뛰기는 한 사람이 뛰는 그네와 두 사람이 한 그네에 마주서서 뛰는 쌍그네가 있습니다. 그 승부는 그네줄 앞에 꽃가지나 나무가지 혹은 방울을 매달아 놓고는 그네를 굴러서 그것을 발로 차서 누가 더 높이 올라가는가를 가르는 방법과 그저 그네의 발디디가 밑에 눈금을 새긴 줄을 다 매달고 그네가 얼마나 올라가는가를 재는 방법으로 승부를 가른답니다. 이런 그네뛰기는 조선족 전통 민속놀이로서 지금까지 훌륭하게 전승되고 발전해 나가고 있으며 체육운동 경기 종목으로 되었고 또 국가급 무형문화유산 대표 종목으로 지정되어 나라의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네뛰기에 관한 노래도 있는데요. 감상하고 다시 돌아올게요.

0: 단오날의 활기찬 풍속의 하나로 남자들의 씨름 경기가 있죠.
1: 네. 지난날에는 단오날에 마을을 단위로 여러 가지 경기 대회를 펼쳤는데 남성들은 씨름을 하면서 힘과 기량을 겨루었습니다. 서로 몸을 부딪히며 승부를 가리는 씨름은 건강한 기상과 용맹한 그 정신을 보여준 대표적인 민속 운동입니다. 지금도 명절이 되면 천하장사 씨름대회를

0: 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족 씨름은 길림성 우영문화유산 종목으로 지정되어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시대의 보조에 맞게 민속놀이, 체육운동 경기 항목으로 되어서 개성되고 발전되고 있습니다.
1: 네, 씨름 경기에서 우승한 씨름 장수한테는 예전에는 커다란 꽃을 달고 황소를 탔다고 들었는데요. 현재도 그 전통 이어가고 있는지요?
0: 예, 옛날부터 씨름에서 우승을 따낸 사람에게는 천하제일 힘장사 장수라는 칭호를 수여함과 동시에 상으로 그 황소를 줬는데 그 사람은 황소를 타고 씨름장을 한 바퀴 돕니다. 지금도 이 풍속은 의연히 계승되고 있습니다.
1: 네, 씨름 경기는 지금도 활발히 이어져 온 민속 운동으로서 일부 중소학교에서도 교내 운동대회에서도 씨름 경기를 특별히 운동 경기 종목에 넣어서 시합을 펼치는 것을 본 적이 있거든요.
0: 예, 청소년들이 그 한테서 민속 운동의 중요성을 각인시켜주고 특히 용맹한 정신을 부여해주는 점에서 특별히 지지해야 할 그런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1: 네, 민속운동의 하나인 씨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침 씨름에 관한 노래 듣고 올까요?

0: 단오절이 행하는 민속 운동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요즘은 특별한 명절이면 어김없이 선물을 주고 받는데요. 옛날 단오에 주고 받는 선물은 무엇이었나요?
1: 네, 그 옛날에는 단오를 맞이하면서 부채를 선물했습니다. 그 단오 무렵이면 본격적으로 여름에 접어들기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단오의 풍속 중에는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고 건강하게 보내게 해달라는 소망이 들어있는 것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과학이 발전하지 못하여 지금처럼 그 선풍기나 에어컨 같은 것들이 없다 보니 가만히 앉아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무더운 여름이 되면 오색천으로 애호를 감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조에서 부채를 만들어 바치면 임금은 그것을 각 궁에 속한 재상과 시종들한테 하사했다고 합니다.

0: 겁니다.
1: 네, 그랬군요. 이 책에서 단오 진선과 단오 사선이라는 글을 보았는데 그 뜻을 해석해 주시죠.
2: 예, 네, 그 단오 진선이란 주로 단오 날 왕이 하사하기 위하여 방백들에게 명하여 부채를 만들어 궁중에 바치는 부채를 말하고, 단오 사선이란 단오 날 궁중에서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부채를 말한답니다. 그 민속학자인 홍성모가 쓴 세시풍속지인 동국세식의 기록에 의하면 왕이 하사한 부채 중에는 흰 대살이 40개 내지 50개나 그 되는 매우 큰 것인데, 이것을 백첩선이라고 하며 색질을 한 부채는 칠첩선이라고 합니다.
1: 네, 단오의 부채를 선물하는 것은 무더위를 날리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걱정 근심을 시원한 바람과 함께 사라지게 한다는 소중한 마음도 담은 것 같은데요. 단오의 부채를 선물로 주고받는 외에 또 어떤 풍속이 있을까요?
2: 네, 요즘 그 여성들을 보면 매니큐어를 좋아하신데,
1: 네,
2: 옛날 그 여성들은 복숭아로 물들이기를 했습니다. 복숭아 물 들이기란 복숭아 즙으로 손톱에 곱게 물을 들이는 것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첫사랑이 성공을 기대하여 손톱에 복숭아 물을 들이고 오매불망 기다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 네, 요즘 여성들은 무엇으로 매니큐어를 하는데, 예전의 여성들에게 있어서 매니큐어는 그 어떤 기대와 정성이 담겨져 있었네요. 그런데 붉은 빛을 띠는 꽃은 복숭아 외에도 흔한데요. 왜 복숭아여야만 했을까요?
2: 네, 그 사실 다른 꽃으로도 시도해 본다 한들 복숭아만큼 붉은 물이 들지 않는답니다. 손톱에 복숭아 물이 드는 것도 일종의 염색으로 볼 수 있는데, 염색에 리용되는 그 염료 중에는 주황색소라는 매연제 성분이 있어야 염색이 잘 된답니다. 그 복숭아에는 이와 같은 그 염료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다 소금과 백반을 넣으면 효과가 더 좋다고 합니다.
1: 네.
2: 예. 반면 흔히 볼 수 있는 장미 등에는 매연 염료의 성질을 띠는 주황색소가 없습니다. 꽃이 아무리 짙은 붉은색을 띈다고 하더라도 주황색소가 없기 때문에 많은 소금과 백반을 넣어도 손톱에 물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복숭아를 사용한 것이라고 합니다.
1: 미에 대한 추구는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군요. 그때 그 시절 여러모로 많은 탐색을 거쳐서 얻어낸 최종 연구 결과였겠네요.
2: 예, 그렇습니다. 지금도 많은 여성들이 손톱이나 발톱에 여러 가지 색이 물감을 들이지만, 옛날처럼 복숭아로 물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그 화장품을 생산하는 업체에서 만든 고급 물감을 사용하고 있는 종류도 다양합니다.
1: 네, 요즘 보면 매니큐어도 붙이는 인조 손톱이 유행되고 있는데요. 본래 매니큐어는 손톱에 직접 발랐지만 요즘은 인조 손톱, 점착제로 손톱에 붙이기만 하면 되고 필요 없을 때엔 언제든 떼내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예쁜 그림으로 그려진 인조 손톱들이 많은 여성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거든요.
2: 네, 그 한 가지만 봐도 시대가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오 날 풍속으로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용돈을 조금씩 주며 즐겁고 건강한 여름을 보내도록 격려하는 풍습이 이어져 왔습니다. 시대가 변하면서 생활 방식은 바뀌었지만 조선족 단오 풍속은 자연 존중, 조상 공경, 공동체 화합, 건강 기원이라는 깊은 문화적 의미를 간직한 채 이어지고 있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단오절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조상의 지혜를 이어받고 민속문화를 지켜나가는 일이죠.
2: 네, 그렇습니다. 창포향 가득한 단오 아침, 맛있는 쑥떡, 활기찬 민속노래는 조선족 고유의 민족 정체성을 지켜주는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오늘까지도 활기찬 명절이 정치를 더하고 있습니다.
1: 네, 오늘은 연변 무형문화유산 전문가조 성원이신 박영일 선생님과 함께 단오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함께 해봤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2: 네, 감사합니다.

초여름 녹음이 짙어지는 단오절, 우리나라 전통 명절이자 여름 관광의 첫 출발점입니다. 맑은 공기와 푸른 풍경 속에서 여름나들이 다녀오세요. 단오의 향기가 여름 전체로 이어지고 명절의 정취와 자연의 아름다움이 어우러져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리나였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 민족의 오랜 전통 명절 단오가 성큼 다가왔습니다. 그네 타고 씨름하며 온갖 놀이와 풍습이 어우러진 흥겨운 단오날,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박춘금 작사, 최동혁 작곡의 김순희 가수가 부른 단오 명절 흥겨워라를 전해드립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은 우성,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항상 가까운 그런 진한 정을 노래한 가요.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변영화 가수가 부른 친구의 노래를 전해드립니다.

우리에게는 특별한 존재가 있습니다. 어머니처럼 따뜻하고 친구처럼 편안한 그 존재, 바로 누나입니다. 리금덕 작사, 남희성 작곡의 최승화 가수가 부른 누나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인생은 함께 걸어가는 길입니다. 혼자서는 외롭고 험난하지만 누군가와 함께할 때 그 길은 더욱 의미있고 아름다웠습니다. 석화 작사 문룡덕 작곡의 김희화 가수가 부른 우리가 가는 길을 전해드립니다.

약속된 시간이 다 되는데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박민화,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틉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해가 바뀌면 자연스레 나이 한 살을 더 먹었구나 하고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 나이 드는 것과 달리 늙는다는 건 그 기준이 모호해서 스스로 인정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리적으로 나이 드는 건 막을 수 없다고 해도 늙는 것만큼은 어떻게든 최대한 늦춰보고 싶은데 그래도 가끔은 피할 수 없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하죠. 아, 나도 늦긴 늙는구나 싶은 그때 말이죠. 찬바람이 불 때마다 뼈마디가 시려올 때, 하루면 사라지던 숙취가 2박 3일이 지나도 가시지 않을 때, 늙는다는 것을 직접 몸으로 느끼게 될 때도 참 서럽지만 마음으로 느끼게 될 때 그 충격은 더욱더 커다랗게 다가옵니다. 그 마음 중에 하나가 더 이상 새로운 것에 설레지 않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좀 다릅니다. 단어를 맞아 우리 조상들은 오히려 더 뜨겁게 설레고 더 건강하게 놀 방법을 찾아냈거든요. 창포물에 머리 감기, 그네 뛰기, 씨름, 그리고 약속 뜯기. 이 모든 게 늙지 말자, 건강하게 오래 살자는 지혜가 담겨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오곡백과의 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싱그러운 마음만은 오래도록 함께 나누는 이곳. 안녕하세요. 여기는 주부클럽. 저는 이금입니다.

가족의 건강을 책임진 주부님들께 도움이 되는 시간, 가족을 위한 엄마들의 건강 밥상 코너입니다. 음식의 효능 및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음식은 현미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흰쌀은 벼의 왕겨를 벗겨낸 후 속껍질과 씨눈을 모두 깎아낸 상태를 말하죠. 반면 현미는 수확한 벼에서 가장 겉면의 단단한 왕겨만을 벗겨내고 미간과 배알을 고스란히 남겨둔 쌀입니다. 쌀의 영양소를 100%라고 보았을 때 씨눈에는 약 66%, 속껍질에는 약 29%의 영양이 집중됐어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백미는 가공 과정에서 전체 영양소의 단 5% 남짓한 배유 부분만 남게 되는 셈입니다. 즉 현미를 먹는다는 건 영양소의 95%가 밀집된 미간과 배알을 고스란히 섭취한 것과 같습니다. 현미는 단순한 탄수화물 공급원을 넘어 식이섬유, 비타민, 미네랄, 그리고 수많은 항산화 물질이 농축된 천연 영양제이자 완전 식품에 가깝습니다. 현미가 건강에 좋은 이유는 알갱이 속에 숨겨진 독특한 생리활성 물질과 풍부한 영양소 덕분인데요.

현미의 대표적인 효능은 혈당 조절이라고 합니다. 백미는 도전 과정에서 식이섬유가 제거돼 소화, 흡수가 매우 빠르며 이는 인슐린의 과도한 분비를 자극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는 현상을 유발합니다. 반면 현미의 당질 지수는 약 55 수준으로 80에서 85 정도인 백미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현미 껍질에 풍부한 외피의 식이섬유는 장 점막에 일종의 그물망을 형성합니다. 이 그물망이 포도당의 흡수 속도를 서서히 늦춰서 췌장의 인슐린 분비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현미의 풍부한 미네랄인 마그네슘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세포가 포도당을 잘 대사하도록 돕는다고 하네요. 현미는 몸속의 유해물질을 청소하는 유능한 환경미화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미 속껍질에는 피틴산이라는 물질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 성분은 체내의 유해물질, 미세먼지를 통해 흡입된 중금속, 그리고 잔류 농약과 강하게 결합하여 대변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강력한 흡착 및 해독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현미의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내에서 수분을 흡수해 장 운동을 촉진하고 이로 인해 발암물질이 대장 점막과 접촉하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게 되며 대장세포의 염증을 억제하고 암세포 변이를 방지한다고 합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체중 감량을 원하는 분들에게 현미밥은 필수 식단으로 꼽히죠. 현미밥은 백미밥보다 오래 많이 씹어야 삼킬 수 있습니다. 씹는 행위가 늘어나면 뇌의 포만 종추가 자극되어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고 합니다. 또한 소화 속도가 느려 위장에 머무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쉽게 배가 고파지지 않게 되죠. 현미에는 비타민 B1, B2, B6 등이 백미보다 수배 이상 많다고 합니다. 비타민 B9는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몸속에서 체지방으로 축적되지 않고 에너지로 빠르게 연소되도록 돕는 윤활유 역할을 수행합니다. 현미는 정신건강과 두뇌활동에도 깊이 관여한다고 합니다. 현미, 특히 바라현미는 가바라는 신경전달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물질은 뇌세포 대사를 촉진해 기억력을 증진하고 수험생의 집중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아울러 중추신경계를 안정시켜주어 불안감, 우울증, 불면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B1은 뇌가 유일한 에너지원으로 쓰는 포도당의 대사를 도와 정신적 피로감을 줄이고 신경염을 예방한다고 하네요. 현미는 세포의 로화를 막는 항산화 성분의 보고라고 합니다. 배아의 풍부한 비타민 E와 페놀산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체내 유해 활성산소를 제거합니다. 이는 세포막의 손상을 막아 피부 노화를 늦추고 주름을 예방하며 멜라닌 색소의 침착을 막아 기미나 잡티 없는 맑은 피부를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고 합니다. 현미가 완벽한 영양을 자랑하지만 체질과 신체 상태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현미의 단단한 외피를 감싸고 있는 불용성 식이섬유는 소화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습니다. 평소 위기능이 약하거나 소화효소 분비가 적은 사람, 위염이나 위궤양 환자가 현미밥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면 위점막을 자극해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가스,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현미의 효능과 부작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특유의 구수함과 톡톡 터지는 식감의 현미, 우리 가족의 건강식단에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두 번째 코너로 현미를 활용한 음식과 그 식이요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시피로 현미 표고버섯 닭죽입니다. 현미 100g, 닭가슴살 한 덩이, 말린 표고버섯 2개, 당근, 애호박, 참기름, 국간장, 다진 마늘, 소금, 후춧가루와 깨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현미는 깨끗이 씻어 찬물에 최소 8시간 이상 충분히 불린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빼줍니다. 말린 표고버섯은 따뜻한 물에 불린 뒤 잘게 다지고 불린 물은 육수로 따로 보관합니다. 닭가슴살은 끓는 물에 삶아 결대로 가늘게 찢어두고 당근과 애호박은 작게 잘라줍니다. 냄비에 참기름을 두르고 다진 마늘, 불린 현미를 넣어 현미 알갱이가 투명해질 때까지 중간 불에서 3분간 볶습니다. 찢어둔 닭가슴살과 표고버섯, 당근을 넣고 1분 더 볶다가 물 800ml를 붓고 센 불로 끓입니다. 끓으면 약한 불로 줄이고 뚜껑을 살짝 열어둔 채 현미가 퍼질 때까지 주걱으로 저어가며 20에서 25분간 푹 끓입니다. 현미가 부드럽게 익으면 다진 애호박을 넣고 3분간 더 끓인 뒤 국간장 한 숟가락과 소금, 후춧가루로 간을 맞춰주세요. 그릇에 담고 깨소금을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현미 견과류 주먹밥입니다. 현미밥 두 공기, 멸치 30g, 다진 호두 및 아몬드, 김가루, 간장, 올리고당, 맛술, 식용유, 참기름, 볶은 통깨와 소금을 준비해 주세요. 아무것도 두르지 않은 마른 팬에 잔멸치를 넣고 중간 불에서 1, 2분 볶아 비린내를 날린 뒤 체에 걸러 가루를 털어냅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다진 호두와 아몬드를 두 숟가락 정도 넣어 살짝 볶다가 털어둔 멸치와 간장 반 숟가락, 맛술 반 숟가락을 넣고 빠르게 볶습니다. 불을 끄고 올리고당 한 숟가락을 넣어 잔열로 졸이면 됩니다. 큰 그릇에 따뜻한 현미밥 두 공기를 담고 참기름 한 숟가락, 볶은 통깨 한 숟가락, 소금 두 꼬집을 넣어 주걱을 세워 살살 섞어줍니다. 양념한 현미밥에 미리 볶아둔 견과류 멸치 볶음과 김가루 세 숟가락을 넣고 고루 버무립니다. 밥을 한입 크기로 적당량 떼어내 소나기에 쥐고 단단하게 뭉쳐 둥글거나 삼각형 모양으로 주먹밥을 만들어주면 완성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다시 돌아올게요.

세 번째 레시피로 현미 샐러드입니다. 현미 60g, 샐러드 채소, 닭가슴살, 방울토마토, 오이, 진간장, 올리브유, 레몬즙, 올리고당, 다진 양파와 후춧가루를 준비해주세요. 불린 현미는 냄비에 물을 넉넉히 붓고 소금 반 티스푼을 넣어 약 20에서 25분간 삶습니다. 알갱이가 통통하게 익으면 체에 건져 찬물에 가볍게 헹군 뒤 물기를 완전히 빼서 차갑게 준비합니다. 닭가슴살은 삶아서 한입 크기로 깍둑썰기 할 거라 결대로 찢어두고 오이는 반으로 갈라 얇게 편썹니다. 방울토마토는 반으로 자르고 샐러드 채소는 깨끗이 씻어 물기를 제거한 다음 먹기 좋은 크기로 뜯어둡니다. 작은 그릇에 진간장 두 숟가락, 올리브유 두 숟가락, 레몬즙 한 숟가락 반, 올리고당 한 숟가락, 다진 양파 한 숟가락, 후춧가루를 넣고 잘 섞어 새콤한 샐러드 소스를 만듭니다. 그릇에 준비한 채소를 깔고 그 위에 현미와 닭가슴살, 오이, 토마토를 보기 좋게 나누어 올립니다. 샐러드 소스를 골고루 뿌려주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현미 두부 김치 볶음밥입니다. 현미밥 한 공기, 김치, 두부, 대파, 달걀, 고춧가루, 진간장, 들기름, 올리고당과 식용유를 준비해 주세요. 김치는 잘게 다지듯 썰어두고 대파는 송송 썰어 파기름용으로 준비합니다. 두부는 칼등으로 으깬 뒤 키친타월로 감싸 수분을 최대한 꽉 짜줍니다. 달궈진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으깬 두부를 넣어 중불에서 수분이 완전히 날아가고 고슬고슬할 때까지 2, 3분

잠깐 볶아 따로 덜어둡니다. 팬을 닦아낸 뒤 들기름 한 숟가락을 두르고 대파를 넣어 향이 올라올 때까지 볶다가 다진 김치와 고춧가루 반 숟가락, 올리고당 반 숟가락을 넣어 김치가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김치가 익으면 팬 한 구석으로 밀어두고 빈 공간에 진간장 한 숟가락을 부어 살짝 끓여 불향을 낸 뒤 김치와 섞어주세요. 불을 약불로 줄이고 현미밥 한 공기와 볶아둔 두부를 넣고 잘 섞어가며 볶아준 다음 달걀 프라이 하나 올려주면 완성입니다.

오늘은 현미의 효능과 맛있는 레시피도 함께 나누었는데요. 단어를 맞아 잠시 우리 전통 풍습도 떠올려 보았습니다. 장터물에 머리 감고 그네 뛰며

한여름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던 날, 그리고 수리치떡을 나누어 먹던 정다운 손길. 지금 생각하니 더욱 그립게 느껴지지 않으신가요? 세월이 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싱그러운 마음만은 오래도록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누구도 대신 아파해 줄 수도, 대신 죽어줄 수도 없는 온전히 자기만의 몫이 있습니다. 곁에서 지켜보는 가족들의 안타까움, 그 과정 속에서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바뀌며 행복을 다시금 정리하고 돈과 명예로도 살 수 없는 겸허함을 알게 되었다고 말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렇게 버리고 정리하며 무엇이 제일 소중한지 비로소 그 순서를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소중한 삶의 깨달음을 적은 글과 함께 진정 소중한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산책의 신금철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산책 이어가겠습니다.

이 시간 문화산책입니다. 허계월의 글입니다. 바른 마음. 몇 해 전 결혼식을 마치고 양가 친척들을 돌려보내고 난 후에야 시집에서 어머님과 잠깐이나마 얘기할 수 있는 여유로운 시간이 주어졌다. 일 나가시는 거 힘들지 않냐고 묻는 나에게 어머님은 웃으시면서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없다고 하시면서 호스피스 병원으로 옮기고 나서 환자의 정신 건강을 케어하는 방법과 심리 상담 프로그램 등을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것에 자긍심을 느낀다고 하셨다. 직장암으로 5년 동안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님을 홀로 간호해온 어머님이셨다. 가장으로서의 몫을 다하려고 다국에서 힘들게 일하다 병든 아버님을 타인의 손에 맡길 수는 없다던 어머님이셨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질 때 사람은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없게 된다. 의식은 명료했지만 사지를 마음대로 쓸 수 없게 된 아버님은 모든 시금을 전폐했고 자식들 손에 몸을 맡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셨다. 자식들에게 치욕스러운 면을 보이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지키고 싶었겠지만 자신의 의지와 달리 자기 손으로 음식을 먹을 기력조차 없어 타인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청결은 물론 지극히 사적인 영변조차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황에서 수치심을 느끼는 것은 당연할 것이다. 자식들의 손길을 불편해하며 살 의욕을 보이지 않았던 아버님은 어머님의 보살핌 속에서 점차 삶의 의욕을 보이기 시작했다. 병상에 누운 아버님은 이렇게 딱 1년만 살다 갔으면 좋겠다고 했고 어머님의 보살핌 속에서 비교적 편하게 세상을 떠나셨다고 한다. 어머님은 늙고 아픈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말이 아닌 몸으로 자식들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던 것이다. 얘야, 너도 아프면 아프다고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어머님이 말씀하셨다. 어머님은 늙고 병든 몸이 일회용 상품처럼 버림받는 사회가 아니라 따뜻한 마음으로 보듬고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것에 무척이나 가치를 느낀다고 했다. 나는 넓고 어두운 결혼식장에 홀로 앉아 계시던 어머님을 바라보던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다. 잘 살아라는 어머님의 덕담을 뒤로하고 하객들을 향해 축가를 불러야 할 신랑이 그만 타이밍을 놓치고 울음이 터져버렸던 것이다. 예식장에서 신부가 오는 모습은 종종 볼 법도 한데 구체견에 드는 남자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흐느끼는 정도를 넘어 소리 없이 오해라든 눈물을 쏟아내는 모습이 대형 스크린에 생방송되면서 끄어기는 울음이 스피커를 통해 하객들의 마음을 침식하고 있었다. 축하하러 와준 하객은 물론 예식장 최초로 스태프들까지 연달아 오는 모습들이 비디오에 고스란히 담기고 있었다. 모진 세월을 견디며 비바람을 막아준 작고 왜소한 뒷모습이 가슴 아팠던 것은 어찌 신랑뿐이었을까. 험난한 세상을 살면서 모두가 누구에게도 말 못할 가슴 아픈 사연 하나쯤은 품으며 살고 있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남편은 자신의 환자들에게 늘 다정했다. 하루에 많게는 몇십 명을 진찰해야 하는 고된 작업임에도 불구하고 홀로 온 노인들에게는 늘 다정하고 침착했다. 집으로 돌아오면 이것은 장씨 할머니가, 이건 오씨 할아버지가

가져다 준 것이라며 바나나 조각과 유자 같은 제철 과일들을 내놓으며 환자들 얘기를 들려주기도 한다. 모두가 자식들을 해외에 보내고 외롭게 사는 노인들이었다. 그런 그들이 남편을 스스럼없이 대하며 진찰을 받는 동안에도 버릇처럼 자식들 자랑을 입에 달고 살지만 정녕 자식과 함께 진료받으러 오는 노인들은 손에 꼽을 정도라는 말을 들려주었다. 그렇게 사회적 기준에서의 성공을 거둘 인재로 키웠지만 결국 곁에 둘 수 없어 아쉽고 보고 싶어 간절한 것이 부모의 마음이 아닐까 싶다. 그날 밤 우리는 어머님과 아버님의 젊은 날의 이야기를 들으며 9평 남짓한 작은 방에 나란히 누워 잠을 청했다. 큰 일을 치르고 쉽게 잠들지 못하던 어머님의 고단한 몸을 남편이 두 손으로 꾹꾹 만져주었다. 결혼식 때 눈에 담아두었던 어머니의 작고 왜소한 등을 주무르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은근히 시집 하나는 잘 온 것 같다는 생각마저 들 정도였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집안의 시집와 가문의 분위기를 조금씩 느껴가는 것도 새로웠다. 늙고 병들면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하던 나의 생각과는 상반된 얘기지만 돌이켜보면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나의 생각이라. 역으로 누구도 내게 폐를 끼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리기적인 생각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늙고 병든 몸에 대해서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으나 자신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아지고 최소한의 효용 가치조차 없게 된다면 타인에게 짐으로 여겨지는 것이 두려워 아프다는 말 한마디 하지 못하는 어른들을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다. 어머니, 우리 내일 다 함께 건강검진 가요. 한사코 거절하던 어머님은 남편이 함께 거들어서야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님이 병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던 남편의 뒷모습이 쓸쓸해 보여서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이젠 결혼한 지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휘어진 부모의 등이 더 자꾸 왜소해지기 전에 자주 연락을 하며 아픈 데는 없는지 물어보려고 노력한다. 젊고 건강하며 효용 가치만을 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혹시 타인에게 부담이 될까 두려워 말 한번 하지 못하는 나약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어쩌면 이미 중년이 되어버린 내가 미래의 나에게 묻는 바른 목소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밤이다. 인생이란 원래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늘 서두르기만 한다면 언젠가는 후회를 할 수도 있겠죠. 삶의 목적지는 그렇게 먼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거기이자 지금 여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어지는 작품입니다. 류서연의 수필.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선물했다면. 그날 어쩌다 외출한 사장이 그림 한 점을 사왔다. 영국 화가 데이비드 슈리클리가 그린 레몬 그림이었다. 가게에 들어선 사장님은 조심스레 포장지를 뜯더니 그림을 남쪽 벽에 걸어놓는다. 레몬 그림 한 점을 걸어놓았을 뿐인데 그림 색채가 주황색이어서 그런지 가게가 대뜸 환해졌고 상큼한 기분이 감돌았다. 팔짱을 끼고 그림을 흔상하고 있는 예쁜 사장의 얼굴에 발그레 홍조가 흐리고 약간은 희열이 들떠보였다. 그 모습은 마치 선보러 가는 18살 아름다운 소녀의 모습 같았다. 이어 사장이 입을 열었다. 언니, 이 그림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음미하면서 자세히 보고 있으니 이 그림이 자석처럼 사람의 마음을 끌어당기고 많은 사색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것 같아요. 내 말에 동감이 되는지 사장도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서 대칭되게 그림 아래 위에 파란색 영문으로 쓰여진 글을 읽어주는 것이었다.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선물했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 레몬을 먹어야 한다. 이는 화가가 직접 쓴 글귀래요. 자신이 그린 그림마다의 짤막한 메시지를 써놓는 것이 이 화가의 개성이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궁하고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너무도 평범한 말인데 말 한마디가 이렇듯 내

가슴벽을 세차게 치다니. 나는 속으로 그 말을 다시 곱씹었다. 그림을 보면서 사장님과 한참을 수다를 떨고 주방에 들어왔지만 내 마음은 그때까지도 가라앉지 않았다. 계속 화가의 글귀가 내 귓전을 뱅뱅 맴돌았다. 부지중 세찬 스미나가 밀려오듯 뜨거운 그 무엇인가가 몰려오면서 명치끝이 저려오고 마음이 울컥해졌다. 이어 영문을 알 수 없는 눈물이 두보를 타고 주르르 흘러내렸다. 퇴직을 하고 이순의 나이에 어쩔 수 없이 다양살이를 하고 있는 내 상황이 외롭고 서글퍼서일까? 아니면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인 레몬처럼 시고 넓은 내 한국 생활 때문일까? 삶에 쫓기어 어쩔 수 없이 이순의 나이에 한국 땅을 밟고 불고기집에서 일한 지도 언 몇 달이 지났다. 식당 일은 무척 힘들었다. 그래도 참고 견뎌야 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쨍하고 해뜰 날이 오겠지 하는 인류의 희망을 안고 아침에 눈을 뜨면 가게에 나가 꾸역꾸역 일을 했다. 돈을 벌어야 했으니. 돈에 생각이 미치자 이 몇 년간 돈 때문에 수없이 울었던 지난 날이 떠오른다. 돈이 무엇인데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가? 돈이란 한낱 특지한 종이 조각에 불과한데 그 종이 조각이 사람을 울게도 하고 웃게도 한다. 그 종이 조각 때문에 내 삶은 엉망이 되었고 온통 레몬 맛으로 절어져 한때는 삶의 의욕까지 상실했다. 삶의 낭떠러지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준 건 엄마 같은 언니였고 친구들이었다. 그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나는 과연 내 앞에 닥친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었을까? 덕분에 아들이 두 번의 사업 실패로 진 빚 200만을 거의 다 청산하고 남은 빚을 마저 갚으려고 출국의 길에 올랐는데 인류 문명의 표지이기도 한 그 돈을 벌기가 호락호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달마다 들어오는 월급 앞에서 마음을 비우고 모든 서름과 어려움을 꾹꾹 집어삼키며 세척기가 되어 똑같은 일에만 몰두하고 있는 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가게에 네 식구가 들어섰다. 불판을 사이두고 단란하게 마주앉은 내 식구의 얼굴에는 행복이 물결치고 있었다. 음식을 주문받고 이어 음식을 상에 차려주고 돌아서려는데 여자아이의 목소리가 내 잔등을 따갑게 때렸다. 엄마, 저희 몬 연세가 꽤 많아 보이는데 힘든 식당 일을 어떻게 하죠? 불쌍해. 그러게, 우리 딸 앞으로 편하게 살려면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해요. 안 그러면 앞으로 허드는 일을 해야 해요. 모네의 대화를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우라가 치밀었다. 성장하는 딸에게 공부를 안 하면 나처럼 식당일밖에 할 수 없다는 리념을 심어주느라 한 말 같지만 어쩐지 나를 두고 한 말 같아서 마음이 시려왔다. 나이 이순을 넘기고 서려운 다양살이에 가뜩이나 나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고 초라해져서 견딜 수 없는데 본의 아니게 귀에 거슬리는 대화를 듣고 나니 기분이 엉망이었다. 이어 시고 떫은 레몬 맛이 내 입안을 꽉 채웠다. 이거 왜 이래? 사람을 보기를 어떻게 보고? 이래 보여도 한때는 번듯한 교원 직업에 종사했다고. 잔뜩 자존심이 상해 혼자 씩씩거리고 있는데 사모식탁에서 손님의 소리가 귀청을 울렸다. 사장님, 여기 쌈장하고 마늘과 상추를 더 주세요. 홀에서 일할 땐 사장님 소리를 많이 듣는다. 손님이 요구하는 밑반찬을 더 갖다 주고 나서 나는 애써 언짢은 내 마음을 달렸다. 옛날에 어떤 직업에 종사했던 어떤 성스러운 일을 했던 간에 지금 이 상황은 내가 처한 엄연한 현실이 아닌가. 예치 않은 운명 앞에서 지금의 힘든 상황을 개변하려면 나한테 주어진 현실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꾹 참고 어려움을 이겨내야 하지 않을까. 그것만이 내가 살아갈 길이 아닐까. 다시 한번 가게의 남쪽 벽에 걸린 레몬 그림을 보면서 화가의 말을 되뇌었다. 그래, 인생이 어찌 내내 달콤하기만 하랴. 기나긴 인생의 길을 걸어가느라면 신맛, 쓴맛, 단맛을 맛보는 가운데서 인생은 더 단단해지고 더 감칠맛이 나는 것이 아닐까. 생존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기나긴 인생을 살다 보면 꿈은 늘 깨지기 마련이고 현실은 사방이 벽이다. 그 벽 속에 갇혀서도 눈을 감으면 어딘가에 꽃길 같은 아름다운 풍경이 이슬되어 번져나온다. 그 기억들이 메마른 가슴을 타도겨 주어 살만한 인생이다. 그리고

0: 인생을 살아가느라면 삶에 어찌 해뜨는 날만 있으랴. 뼈 시린 밤도 지나가고 한낮이 어느덧 저물어 밤이 오듯이 삶도 기쁨과 슬픔, 단맛과 신맛이 그렇게 돋았다가 저물고 꽃처럼 생글 피었다가 시든다. 하기에 인생이 당신에게 레몬을 선물했다 하여 주어진 삶을 원망하지 말고 기꺼이 그 선물을 껴안고 모든 것을 이겨낸다면 언젠가는 달콤함이 인생에 녹아내려 삶을 풍요롭게 적셔주리라. 그래, 이제는 모든 것을 떨쳐버리고 오직 앞만 보고 달리자. 그러면 내 인생의 레몬은 나에게 가장 달콤한 맛을 선물해 줄 것이고 내일의 푸른 희망은 두 팔 벌려 나를 뜨겁게 뜨겁게 포옹해 주리라. 라디오 문화산책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편집의 허복순,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1: 나와 내 가족, 신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 안전제일을 항상 마음에 새깁시다.

늦은 밤까지 우리 방송을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포근 지역을 향해 아침 5시부터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연변 라디오 소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 지역사회와 동포사회 발전을 기하고 전국 조선족 문화 발전을 신성한 사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여기는 중국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연변과 동북아 부분 지역을 향해 우리말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아침 5시 시작하여 밤 12시 5분까지 방송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문해생활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입니다. 연변라디오 조선어 문해생활방송은 아침 5시에 시작해 밤 12시 5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16년 6월 20일 토요일, 음력으로는 5월 저였습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5분 가요 산책, 5시 10분 라디오 문화 산책, 5시 30분에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가 준비됐습니다. 6시 5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25분 매주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20분에는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8시 25분 매주일가, 8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9시 30분 라디오 극장이 준비됐습니다. 9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10시 연변 뉴스, 10시 50분 문학살롱, 12시에는 연변 뉴스가 방송됩니다. 12시 20분 매주일가, 12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시 30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2시 연변 노래 감상 시간입니다.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정보광장, 4시 20분 주부클럽, 5시 30분 모여라 어린이 나라로, 5시 50분에는 매주일가가 방송됩니다. 6시 라디오 극장, 6시 20분 문학살롱, 7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8시 민요광장, 8시 40분 라디오 극장, 9시 30분 연변 노래 감상이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주부클럽이 방송됩니다. 11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밤 12시 5분에 하루 방송이 전부 마감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 산책.

인생길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중 어떤 만남은 깊은 인연이 되어 우리 삶에 빛을 비추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바로 그런 귀한 인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문화 산책의 윤일입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문화 산책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왔습니다. 이 시간 문화 선책입니다. 먼저 김동진의 소개입니다. 귀한 인연이 선사해주는 축복. 요즘 읽은 한 편의 이야기가 가슴에 잔잔한 파문을 일으키며 깊은 사색에 잠기게 한다. 그 이야기의 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무더운 여름날 런던에서 시골에 놀러온 한 소년이 호수에서 물장난을 하다가 그만 깊은 곳으로 빠지게 되었다. 헤엄칠 줄 모르는 소년이 호수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허우적거릴 때 마침 지나가던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 호수에 뛰어들어 그 소년을 구해주었다.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흘러 헌칠한 청년으로 성장한 런던 소년이 일부러 그 시골 소년을 만나려고 찾아갔다. 시골 소년 또한 름름한 청년으로 성장해 있었지만 이목구비가 번듯하게 변한 신사차림의 런던 청년을 알아보지 못했다. 런던 청년이 10년 전에 이를 이야기하자 그제야 그때 소년임을 알고 서로를 와락 끌어안았다. 런던 청년은 시골 청년의 살아가는 형편을 알아보고 나서 장래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를 물었다. 그때 시골 청년은 의학 공부를 하여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하는 의사로 되고 싶었지만 집이 가난하여 학교에 갈 수 없는 형편을 솔직하게 드러놓았다. 시골 청년이 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로 마음먹은 런던 청년은 집에 돌아가자마자 부자인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했다.

아들의 이야기를 듣고 난 부자 아버지는 이들의 인연을 귀히 여기며 시골 청년이 런던 의과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왔다. 그렇게 시골 청년은 런던 청년의 도움으로 의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한 뒤 훌륭한 의사가 되었다. 그가 바로 훗날 페니실린을 발명하여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알렉산더 후레밍 박사이다. 그리고 그를 도운 당시의 런던 청년이 바로 강인한 의지와 뛰어난 리더십으로 유명한 영국의 위스턴 처칠 수상이다. 시골의 호수에서 맺어진 두 사람의 인연은 그 후에도 계속되었다. 폐염에 걸려 사경을 헤매던 처칠을 구한 약이 있었으니 바로 그의 오랜 시골 친구 후레밍 박사가 연구해 발명한 페니실린이었다. 어찌 보면 이는 아름다운 인연이 빚어낸 사랑의 기적이라 할 만하다. 소년 시절에 물에 빠진 처칠을 구한 인연으로 의학 공부를 한 후레밍 박사는 자신이 발명한 약으로 죽을 고비에 찬 친구의 생명을 다시 한번 구해주었다. 이처럼 두 사람의 특별한 인연은 서로의 삶을 소중히 지켜주는 선순환을 이루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나는 인연이 피워낸 아름다운 꽃이 생각났다. 알렉산더 후레밍 박사와 위스턴 처칠 수상의 인연이 엮어낸 이 동화 같은 이야기는 누군가의 말처럼 주는 것이 곧 얻는 것임을 깨닫게 한다. 인생길에서 만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인연은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소중한 선물이 아닐까 싶다. 나 역시 누군가에게 그런 귀한 인연이 되고 싶다. 또한 그런 아름다운 인연을 누리며 사는 복된 사람이 되고 싶다.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인연의 기적 같은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 일상 속에서 마주치는 소소하지만 진한 인연을 그린 글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김명화의 내 마음 속의 따스한 햇살입니다. 얼음이 차바퀴에 깔리면서 나는 소리가 마음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드는 어느 추운 겨울날 아침이었다. 아침 잠이 많았던 나는 그날도 늦게 기상하는 바람에 부랴부랴 출근 준비를 마치고 황급히 집문을 나섰다. 시계를 보니 더 꿈을 대다가는 영락없이 지각할 것 같아 급히 지나가는 택시를 불러세웠다. 지각할까봐 불안해하는 나의 모습이 내심 신경이 쓰였던지 택시 운전수는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저의 첫 고객인 만큼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정신이 온통 손목시계만 집중되어 있던 나는 조금 귀찮아져서 네 하고 짤막하게 대답했을 뿐이었다. 목적지에 거의 도착할 즈음에 택시 비용을 지불하려고 가방에 손을 넣고 지갑이 있나 더듬었다. 아뿔싸 집에서 급히 나오느라 그만 지갑과 핸드폰을 챙기지 않았을 줄이야. 이걸 어쩌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 않았다. 결국 나는 집으로 돌아가서 두고 온 지갑과 핸드폰을 챙겨야겠다는 생각에 운전수도로 출발지로 되돌아 가달라고 부탁했다. 그러자 운전수는 마치 내 속을 훤히 꿰뚫어 보기라도 한 듯 지갑을 두고 왔느냐고 묻는 것이었다. 나는 민망한 나머지 웃음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아침 첫 고객부터 진상이라는 듯 얼굴을 찡그리면서 핸들을 확 돌릴 법도 했겠지만 운전수는 바쁜 아침 출근길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며 미안해하지 말고 내려도 된다고 하는 것이었다. 예상치 못한 친절한 반응에 나는 잠깐 어리둥절해놨다. 몇 초간의 침묵이 흐른 뒤 나는 제껏 사무실로 뛰어가서 현금을 빌려올 테니 잠깐만 기다려달라고 운전수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운전수는 그럴 필요까지 없으니 얼른 출근하라고 미소를 지으며 다시 한번 손사래를 치는 것이었다. 생각지도 못한 운전수의 따뜻한 배려에 고마움과 미안함이 동시에 갈마들었다. 하지만 여기서 시간을 더 지체하다간 운전수의 업무에 방해가 될 것 같아서 그저 감사하다고 한마디 인사만 건네고 얼른 택시에서 내렸다. 점점 멀어져가는 택시를 물끄러미 바라보느라니 마음이 따뜻해났다. 조금 전까지 차가웠던 아침 공기는 작은 도시의 청신함을 한데 모은 듯 갑자기 한결 맑아진 것 같았고 내 마음도 덩달아 상쾌해났다. 모든 것이 편리해지고 예전보다 살기가 훨씬 좋아졌지만 사람 사이의 마음의 거리는 오히려 멀어져가는 요즘 좀 전에 운전수가 보내준 미소는 우중충한 구름층을 꿰뚫고 내리비추는 한 줄기 따스한 햇살 마냥 내 마음을 덮여주었다. 학교에서 글 공부를 가르치는 교원으로서 나 또한 택시 운전수를 따라 배워 매일매일 아이들 마음속에 따스한 한 줄기 햇살이 되어 아이들에게 따스함을 선물해주겠다고 저도 몰래 다짐했다. 멀어져가는 택시를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크게 외쳤다. 좋은 아침입니다. 한 소년을 구한 용감한 행동이 수십 년 후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기적으로 돌아온 이야기. 그리고 아침 출근길 민망한 순간에 마주친 작은 배려가 주는 감동. 두 이야기는 결이 다르지만 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진정한 인연은 서로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켜주며 마음에 따뜻한 빛을 남긴다는 것을요. 우리가 무심코 건네는 말 한마디, 작은 친절 하나가 누군가에겐 잊지 못할 귀한 인연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변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소중한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 시간 편집의 김옥경,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아름다운 인연이 꽃피우길 바라며 라디오문화산책 여기서 마칩니다.

0: 즐거움 속에 느껴보는 그 시절 그 추억. 그대의 소중한 추억을 소환해주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1: 추억의 노래가 정다운 것은 노래를 부르면서 울고 웃었던 우리의 시절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그 시절이 아름다운 것은 함께 그 세월을 지내온 누군가와의 사연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도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들과 함께 여러분의 추억과 감성을 소환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래영입니다.

0: 여러분은 지금 우리의 추억이 살아 숨쉬는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 첫 곡으로 1980년대에 창작된 황상박 작사 최삼명 작곡의 내 고향 오솔길 보내드립니다. 어릴 적 걸었던 고향 오솔길의 추억과 고향에 대한 깊은 그리움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가요를 박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성휘 작사, 김성민 작곡의 고향길의 정다운 소방울 소리 보내드립니다. 고향마을 곳곳에서 울리는 소방울 소리, 정겨운 풍경을 생생하게 느끼게 해주는 가요입니다. 한초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진실된 정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따뜻한 정을 나누는 시간 가져보길 바라면서 김동진 작사 박영일 작곡의 정 때문에 보내드립니다. 마용주 한미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김종덕 작사, 황성렬 작곡의 시골의 웃음 타령 보내드립니다. 소박하고 즐거운 시골 생활의 모습을 흥겹게 표현한 야요는 시골 사람들의 순박한 웃음과 유쾌한 일상이 담겨 있습니다.

1960년대에 창작된 김세형 작사 김동진 작곡의 우리 농촌 좋구나 보내드립니다. 농촌의 아름다운 풍경과 행복한 농촌 생활을 노래한 가요입니다. 류영화 장금순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유서백금 작사 김미풍 작곡의 오세요 정든 고향에 보내드립니다. 정이 깃든 아름다운 고향으로 따뜻한 고향의 품으로 초대합니다. 전혜연 리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지나간 세월의 아름다운 추억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은 가요죠. 젊은 시절의 소중한 추억과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게 하는 깊은 여운을 선사하는 가요입니다. 최기자 작사 안계린 작곡의 그 시절이 그리워 보내드립니다. 최양란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어서 황상박 작사, 안순석 작곡의 정따라 돈따라 보내드립니다. 강화 리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때 그 시절의 그 노래와 함께한 시간, 오늘도 좋은 추억 하나 쌓으셨나요? 항상 추억의 멜로디로 여러분 곁에 찾아가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최려영, 제작의 정홍실이었습니다.

연결 시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전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의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피부병으로 고생하십니까? 연결시 시진 진찰보로 찾아가시죠. 32여 년의 임상 경험을 갖고 있는 한 원장님께서 완고성 보증, 청춘 여드름, 습진, 신마진, 신경성 피부염, 과민성 자반, 대상포진, 전진 가려움증 등 각종 피부병을 자신있게 치료해드립니다. 그 외 중의과에서는 우울증, 갱년기 종합증, 손발이 찬 증상과 손발이 뜨거운 증상, 노년성 비온비, 정신병, 과민성 비염 등을 전문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드리면서 매일 오전만 병을 봐드립니다. 지점 하남시장 서쪽 대문 맞은편 2층 시진 진찰부 연결전화 1884430234번 1884430234번입니다. 두골대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대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에서 인사드리는 달콩이 오빠예요.
1: 친구들 안녕. 콩콩콩 이야기방의 알콩이 누나예요. 콩콩콩 이야기방. 친구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주주와 그의 친구들이 지식으로 걸어 다니지 않는 공원에 입장하는 신기한 모습을 보았지요. 오늘 새 친구는 공원에서 특별한 친구를 만나 정말 유용한 지식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맞아요. 고기는 흉해 보이지만 정의로운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 네 그리고 돌을 먹는 악어 아가씨의 이야기 모두 정말 신기할 거예요. 또 이 공원에는 위험한 대형 얼룩뱀이 숨어있는데 새 친구는 무사히 모험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자, 그럼 주주의 여행 모험 이어서 함께

0: 여행모험 제2장 두꺼비 아저씨의 연입술에 꼬마 주주 친구랑 여행 떠나요. 새 친구가 아직 질문도 할 겨를이 없었는데 누군가 큰 연입술을 끌고 느릿느릿하게 다가왔어요. 그 연입술에는 정말 독특했어요. 차체에는 하얗고 큰 연잎이 박혀있었고 위에는 커다란 연잎 한 장이 덮여있어 달콤한 향기가 풍겨나왔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예쁜 연잎수리를 끄는 건 보기 흉한 두꺼비 아저씨였어요.
1: 두꺼비 아저씨는 레이를 갖춰 말했어요. 여러분 어서 타세요. 쟁쟁이는 앞에 있는 두꺼비를 요심히 쳐다보았어요. 주주는 못생기고 통통하며 몸에 여드름이 가득 난 두꺼비를 보고 조금 불편해했어요. 하지만 전에 꼬마 주인이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고 사람과 이야기할 때도 예의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주는 목소리를 낮추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두꺼비 아저씨, 이 차는 어디로 가나요?
2: 이것은 이 공원에 마련된 관광차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태우고 이곳을 구경시켜 드릴 겁니다.
0: 두꺼비 아저씨는 아주 친절하게 말했어요.
1: 다른 차는 없나요? 총군이 다시 묻자 두꺼비 아저씨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다른 차를 타려면 내일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0: 네? 왜 내일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주주가 계속 묻자 두꺼비는 친절하게 설명했어요.
2: 오늘 이 공원의 당직은 두 명뿐입니다. 제가 관광차를 운전하고 다른 한 명은 다른 일을 맡고 있어요. 여러분은 제가 운전하는 차만 탈 수 있습니다.
1: 그 다른 당직자는 누구예요? 주주가 초심스럽게 물었어요.
2: 그분은 악어 아가씨예요.
1: 네? 악어요? 쟁쟁이는 깜짝 놀라 소스라치며 뒤로 물러서다가 그만 옆에 있는 유리벽에 부딪혔어요. 그는 뒤통수에 빨갛고 큰 혹이 부어올랐어요.
3: 얘들아, 우리 그냥 가자. 여기 정말 이상해. 악어도 있다잖아. 악어한테 잡아먹히면 어떡해?
1: 쟁쟁이는 소리치며 말했어요.
0: 그때 두꺼비 아저씨는 배낭에서 알약 하나를 꺼내 쟁쟁이에게 건네줬어요. 그 약은 통증을 완화시켜주는 약이었어요. 그리고는 또 약병 하나를 꺼내 쟁쟁이에게 주면서 뒤통수에 바르라고 했어요. 그건 붓기를 빼는 약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했어요. 쟁쟁이가 두꺼비 아저씨 약을 먹자마자 머리의 혹은 금방 사라졌어요.
1: 쟁쟁이는 조금 전까지도 두꺼비 아저씨의 외모 때문에 불편해했는데 이제 두꺼비 아저씨 도움을 받고 나니 조금 부끄러웠어요.
2: 고마워요, 두꺼비 아저씨. 천만에요.
0: 그런데 아저씨는 약이 있는데 왜 드시지 않나요?
2: 내가 다친 게 아닌데 왜 약을 먹어야 하죠?
1: 두꺼비 아저씨가 의아해서 묻자 쟁쟁이가 말했어요.
3: 아저씨 몸에 난 그 여드름은 괜찮은 거예요?
0: 두꺼비 아저씨는 쟁쟁이 말을 듣고 웃었어요.
2: 나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여러분이 저를 못생겼다고 생각하는 건 알지만 제 몸에 난 이 여드름들은 정말 쓸모가 많아요.
0: 여드름이 무슨 쓸모가 있나요? 총군도 궁금해졌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수레를 내려놓고 길가 흙 속으로 기어 들어갔어요.
2: 이걸로 위장할 수 있거든요. 봐요. 날 찾을 수 있겠어요?
1: 두꺼비의 모험은 흙과 잘 어울려 다른 사람들이 구분하기 어려웠어요. 새 친구는 정말 두꺼비 아저씨를 찾지 못했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다시 기어 나와 계속 말했어요.
2: 내 몸에 난 여드름들은 흙과 비슷해서 위험을 피할 때도 도움이 되고 위기 상황에서도 생명을 지켜줄 수 있어요.
1: 총군과 쟁

0: 땡이는 두꺼비 아저씨 뛰어난 위장술을 보고 그의 외모에 대한 생각이 크게 바뀌었어요. 이제 두꺼비 아저씨가 그렇게 못생겨 보이지 않았어요. 두꺼비 아저씨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1: 나는 약을 먹을 필요도 없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병을 고쳐줄 수도 있어요. 내 몸에서 특별한 물질을 분비할 수 있거든요.
0: 그러면서 그는 몸에서 투명한 작은 병을 꺼냈어요. 그 안에는 유백색 액체가 들어있었어요.
2: 아저씨, 이게 뭐예요? 먹을 수 있나요? 쟁쟁이가 물었어요. 그는 하루 종일 활공기를 조정하다 보니 정말 배가 고파났어요.
1: 먹으면 안 돼요. 이건 제 몸에서 나온 물질인데 아직 정제되지 않아서 독성이 있어요.
3: 하지만 아저씨가 이걸로 병을 고칠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0: 주주가 말했어요.
1: 그건 그렇지만 이 정제 과정을 거쳐야만 진짜 약으로 쓸 수 있어요. 이 유백색 액체를 섬소로 정제해내면 그 섬소를 약으로 사용해서 통증을 먹게 하고 독을 풀어주며 정신을 맑게 해줄 수도 있어요.
3: 이 섬소에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었군요.
0: 주주가 놀란 듯이 말했어요.
1: 맞아요. 방금 내가 다람쥐한테 준 약에도 이 섬소가 들어있어요.
2: 총건이도 기쁘게 꼬리를 흔들며 말했어요. 또 새로운 지식을 하나 배웠어요.

0: 홈기 제3장 보디가드 악어 아가씨. 제 친구는 두꺼비 아저씨와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모두 두꺼비 아저씨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들은 안심하고 두꺼비 아저씨의 관광차에 올라탔어요. 이제 드디어 동물원을 구경할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1: 그런데 갑자기 거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 이 돌 크기가 딱 좋아. 이어서 악어 한 마리가 옆나무 숲에서 머리를 내밀고 주주 일행에게로 기어왔어요. 앗, 악어를 본 새 친구는 깜짝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0: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2: 다들 겁내지 마세요. 악어 아가씨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을 거예요. 아, 그리고 여기서 살고 있는 동물들은 서로 해치지 않고 자연속처럼 그렇게 양육강식을 하지 않을 겁니다.
1: 여러분, 죄송해요. 많이 놀라셨죠? 두꺼비 아저씨의 말이 맞아요. 여러분은 손님이니깐 우리는 예의를 다해 모실 거예요. 다들 그제서야 모두 안심했어요.
0: 악어 아가씨는 예쁘다고는 할 수 없었지만 아주 멋지게 꾸몄어요. 목에는 사랑스러운 리본을 두르고 이마에는 선글라스를 꽂았는데 자신감이 넘치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주주예요. 이번에도 역시 주주가 먼저 다가가 새 친구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저는 위대한 로봇 강아지 총건이에요. 총건이 말했어요.
2: 저는 더 위대한...
0: 쟁쟁이는 더 위대한 날다람쥐라고 말하려다가 문득 생각이 나서 두꺼비 아저씨에게 물었어요.
2: 잠깐만요. 방금 공원에 입장할 때 큰 얼룩뱀을 조심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건 무슨 뜻인가요?
1: 쟁쟁이의 물음에 두꺼비 아저씨와 악어 아가씨는 조금 망설였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큰 얼룩뱀은 예외예요. 규칙도 지키지 않고 약한 동물을 괴롭히죠.

0: 전부 우리 관리가 소홀한 탓이에요. 알고 보니 이 동물원에는 큰 얼룩뱀이라는 략탈자가 있었어요. 그는 위험하고 교활했어요. 동물원에 사는 동무들과 이곳에 찾아온 손님들 대부분이 그의 폭력과 위협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1: 주주와 쟁쟁이는 서로 눈을 마주보며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총권이 조급해하며 말했어요. 그것 봐, 내가 빨리 돌아가고 싶다고 했잖아. 좋다고 제일 흥분한 것도 너였어. 쟁쟁이는 총권을 놀리며 말했어요.
0: 이때 악어 아가씨가 우아하게 웃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내가 있으니 아무 일 없을 거예요. 두꺼비 아저씨도 덧붙였어요. 큰 얼룩뱀이 나타날까봐 걱정해서 악어 아가씨가 특별히 모시러 온 거예요.
1: 정말 괜찮을까요? 악어 아가씨? 주주가 묻자 악어 아가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0: 그렇게 두꺼비 아저씨는 수레를 끌고 주주와 쟁쟁이, 총구는 그 위에 타고 악어 아가씨는 몇잎 수레 옆을 따라 걸었어요. 모두 함께 동굴은 깊은 곳으로 향했어요.
1: 아가씨는 평소에 늦는 분이 아닌데 오늘은 10분이나 늦으셨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0: 오는 길에 돌 하나를 주웠는데 위치를 잘 조절하느라 한참 걸렸어요. 악어 아가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1: 그런 거였군요. 두꺼비 아저씨가 말했어요.
0: 그렇게 크기가 딱 좋은 돌을 먹는 건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악어 아가씨가 감탄하며 말하자 주주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어요.
2: 네? 아가씨, 돌을 두시나요?
0: 그러자 악어 아가씨가 웃으며 말했어요. 그래요, 나는 꼭 돌을 먹어야만 해요.
1: 아가씨, 오늘 아침에는 가장 좋아하는 청소달팽이를 드셨나봐요? 두꺼비 아저씨가 물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악어 아가씨가 대답했어요. 주주 일행은 점점 더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두꺼비 아저씨가 설명했어요. 악어의 위는 아주 부드러워요. 돌이 도와주지 않으면 달팽이 껍데기처럼 얇고 깨지기 쉬운 것도 소화할 수 없거든요.
0: 악어 아가씨가 음식 소화를 돕기 위해 돌을 먹는다는 사실을 알고 주주 일행은 또 하나 새로운 지식을 배웠어요.
1: 악어 아가씨, 우리 지금 어디로 가나요? 주주가 기대하며 물었어요.
0: 악어 아가씨가 말했어요. 요즘 동물원에서 시합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마침 오늘 시합이 열리는 날이어서 구경 갈 수 있어요.
1: 다들 무슨 시합인지 물어보려는 순간 떠들썩한 소리가 귀에 들렸어요. 길가 시냇가에서는 어린 악어 몇 마리가 잠수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연습하면서 웃고 떠들고 아주 즐거워 보였어요.
0: 모두 제 동생들이에요. 악어 아가씨가 말했어요. 그리고 한 마리는 놀다 지쳐 강가에서 돌을 베개 삼아 편안하게 햇볕을 쬐고 있었어요. 자연은 정말 신기했어요. 돌은 악어의 소화를 도울 뿐만 아니라 베개도 되어주는 거였어요.

0: 친구들, 오늘 주조와 친구들은 두꺼비 아저씨의 비밀을 알게 되고 돌을 먹는 아구 아가씨를 만나 정말 많은 지식을 배웠죠. 외모로 상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부터 동물들마다 가진 특별한 생활습관까지 정말 신기하고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1: 네, 그리고 공원에 위험한 큰 얼룩뱀이 숨어있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더욱 신기한 모험을 함께 만나볼 거예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이 시간 프로기획의 류총아 선생님, 방송 담당의 리봉 김민혜 선생님, 녹음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단오 명절을 맞아 노래 단오 정추를 준비했습니다. 단오는 중국의 4대 전통 명절 중 하나로서 예로부터 풍년과 건강을 기원하며 그네를 타고 창모풀에 머리 감으며 더위를 쫓던 날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전통의 아름다움을 느끼며 그 향기를 따라 행복한 단오 명절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종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계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02-6298-8000

가능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 선생님 모셨습니다.

말 들으시면서 가급적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0: 네, 레이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는 우리 연변의 환자들의 더한층 잘 치료하기 위해서 길태중이문진부에서는 이달 19일하고 20일, 예.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이 됩니다. 예. 장촌에서 명중이로 불리고 있는 서장승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하셔서 연변의 환자들 위해서 봉사를 하게 됩니다.
0: 네.
1: 이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에 중의세가 출신인데 세가라 하게 되면 선조분들이 다 중의사업을 했단 말이 되겠죠. 예.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 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 중의과 주임직을 맡고 있어요. 임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장춘시 우수이사 상을 수여받았고 그 뒤로는 관성구하고 장춘시의 여러 가지 말죠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림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은 항상 이러한 원칙을 준수해 왔습니다. 환자의 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이런 원칙을 준수해 오면서의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증논치 하는 방법으로 개체화 진료 모식을 채용해 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확진율을 높였고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각체를 말죠 박수각체를 받아왔습니다. 이분이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특점이 있습니다. 두 손으로 말이죠 이사의 두 손으로 동시에 환자의 맥을 말이죠 짚어보는데 환자나 환자 가속에서 환자의 말이죠 병증을 말씀하지 않아도 능히 말이죠 환자가 무슨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이걸 말이죠 제때제때 포착해냅니다. 림상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중의의 상견 질병 늘상 볼 수 있는 질병이 되겠죠. 다발성 질병의 인한 잡병들을 잘 치료하는데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말이죠 현운증이라든가 두통증, 완고성 실면증의 소갈, 당뇨병이라고 예라도 좋습니다. 흉비심통증, 기침의 천식의 이러한 병증들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도 조회를 보이고 있는데 월경불조라든가 통경이라든가 북노에 이러한 말이죠 부인과 질병들을 잘 치료합니다. 또한 말이죠 피부과 질병 치료에서도 말이죠 특기를 보이는데 습진이라든가 소보짐 대상포진의 초창이라는데 여드름이 이러한 피부과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골관절 교통의 질병 치료에서도 특장이 있는데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 요추간판 돌출증의 좌골신경통의 퇴향성 관절염 이러한 말이죠. 골관절 교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우리 현대의학적 각도에서 놓고 본다 할 때에 고혈압이라든가 관심병의 뇌졸중으로 일으키는 중풍, 중풍.

후유증에 이러한 병증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결석에 관계된 질병에 담낭결석이라든가의 신결석, 방광결석의 소뇌관결석 이러한 말죠. 결석에

0: 열자리 란소낭정 유선낭정 에 그러니까 이번이 이번 주 금요일하고 토요일에 우리 길태중 이문진부에 와서 특별 문진을 하는데 이러한 병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연변에 계신다게 되면 이런 전문가가 오셨을 때에 치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좋으리라고 예견됩니다.
1: 네.
0: 그럼 오늘은 시간을 내서 여러분들과 같이 쌍고증에 대해서 우리 대화를 해봅시다.
1: 네.
0: 개념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에 쌍고증이라게 되면 높다는 뜻이 되는데 혈압이 높다 고세야 혈당이 높다 당뇨병 환자들의 고수에즈에 이러한 말이죠. 세 가지 종류의 대사 말이죠. 문란이 생기는 이러한 병증들을 갖다서 말이죠. 쌍고증이라 합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정황을 놓고 본다 할 때 쌍고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1: 그렇죠.
0: 우리 고혈압 환자를 놓고 본다 할 때에 대략 30% 정도를 차지하는데 인구 수량을 보게 되면 근 사막에 되는 분들이 말이죠.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1: 네.
0: 당뇨병 환자를 놓고 본다 할 때 대개 말이죠. 11.9% 정도를 차지하는데 중국의 말이죠. 수량을 놓고 보게 되면 1.4억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혈지 상태에 여러분들이 화암이라 좀 해봤겠는지는 모르겠지만 당구춘이라든가 강유산지라든가 이런 지표가 많이 높아집니다. 대략 40% 되는 분들이 이 고혈지 등으로 고생합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는가 하게 되면 이 쌍고증을 말이죠. 제때 우리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이죠. 영향이 있습니다. 첫째, 고혈압으로 고생하는 분들 주의를 불러일으키기를 바랍니다. 장기적인 고혈압 상태에 처해 있게 되면 혈관 빼기가 말이죠. 점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동맥경화가 나타나는데 이 동맥경화를 말이죠. 우리 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심뇌혈관 질병에서 자주 발생하는 뇌졸중 여러분들이 리얼하기 쉽사하게 되면 중풍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문의 전화 걸려왔는데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안녕하세요.
2: 네. 원장님이 그 치료를 받던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2: 예, 머리가 좀 흉하고 그래서 혈압 좀 높고 그래서
0: 예.
2: 보였는데 좀 효과가 좀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더 예약하려고 그랬는데.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네, 감사합니다.
0: 예, 안녕히 계세요.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예. 아, 옛날부터 혈압이 높았는데
0: 예.
3: 요즘에 그 수원장님 약 쓰고 소리 조금 머리도 아프고 그 어지러움이 없어지니까 한번 더 예약하자고요.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예. 됐습니다. 예.
3: 예. 감사합니다. 예.
0: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3: 네.
1: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원장 선생님을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어떤 정황입니까?
4: 예, 제가 원래 혈압이 높아서 예.
0: 예.
4: 약을 달고 있습니다.
0: 예.
4: 요즘에 들어서 예, 또 혈압이 오르고 내리고 하면서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가슴이 답답해서
0: 예.
4: 원장 선생님이 약을 먹었는데 지금은 예.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예, 예.
4: 예.
0: 좋은 일입니다.
4: 그래서 예, 그래서 오늘 또 약질러 가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예, 다 됐습니다. 예.
4: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예.
1: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네. 다음 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5: 여보세요?
0: 네.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예. 원장님, 저 저번에

0: 박윤도 교수님 약을 먹었는데 잠도 잘 자고 그리고 혈압도 좀 온정된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리고 막 이빨 마르고 좀 잘 자지 못하니까 짜증나고 이랬던 게 그것도 많이 낫고.
1: 전 일입니다. 예.
0: 예, 예. 그리고 요실금도 많이 났습니다.
1: 예, 예.
0: 예, 그래서 오늘이 저번에 약을 먹은 게 많이 났으니까 좀 더 먹으려고 하는데 오늘이 예. 갈까요? 내일 갈까요?
1: 예, 오늘 오전에 오십시오. 예.
0: 오전에?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왜?
2: 네.
1: 안녕하십니까?
3: 예, 한 가지 좀 물어봅시다.
1: 예.
3: 이거 제 밤에 작중에 입이 자꾸만 마르고 그다음에 아침에 일어나면 배 아프고 이거는 무슨 문제입니까 이거는?
1: 아 검사를 뭐 당뇨라 이런 거 검사를 해봤습니까?
3: 아 당뇨 고혈압이고 없습니다.
1: 없습니까? 그, 이거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께 교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중의학에서 음이 부족한 분들이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인수에
3: 예.
1: 예. 그러니까 이거는 꼭, 예, 우리 오늘 말이죠, 예, 중의방면에서 놓고 본다 할 때, 우리 길대 중의 문진부의 선생들은 다 중의 출신입니다. 예. 이런 분들을 찾아서, 예, 진맥을 해보게 되면, 도대체 무슨 원인인가 알 수 있습니다, 예.
3: 아, 진맥하고.
1: 예. 맥을 짚어본다 말입니다.
3: 진단을 못합니까, 이거?
1: 아, 중의학적 각도에서 진단할 수 있습니다.
3: 근데 지금, 이 광고를 한 선생님이 어떻게 저 진단할 수 없는가 말입니다.
1: 완전히 됩니다. 예. 서장승 주임이가 이번 주 금요일에 옵니다. 예. 명입니다.
3: 아...
1: 한쪽뿐인데 병 잘 봅니다.
3: 치료 방법이 간단한 게 없습니까? 이거?
1: 있습니다. 그 진맥을 해본다면 이분이 예, 결론 짓습니다.
3: 아, 알았습니다.
1: 예, 안녕히 계세요. 예.
3: 예, 수고했습니다.
1: 예.
2: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여보세요.
1: 네.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세요.
1: 예, 예.
4: 저, 나는 저, 이미 그, 길대중기병원에 2번 가서 이제 중약을 줘서 먹고 지금 많이 나서졌습니다.
1: 어느 분을 보였습니까?
4: 그 박창호 선생님 그 중약을 썼는데요.
1: 예,
4: 지금
1: 예.
4: 많이 호전. 근데 그 지금 내가 같이 비슷한 우리 연령에 비슷한 지저분지지 이런 무슨 뭐가지 가지가지하다 다음에 가려성가지하면 내한테 서서 어떻게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갔다고 그랬어요. 그래 거기 가서 약을 한 저 두 개를 줬었는데 지금 나는 많이 호전됐다고 그래서 그래 오늘 그분이 지금 찾아가겠다면서 그 동안 내가 그래 그럼 가라고 내게 그 뭐 북시장 그 서시장인가 거기 그 두이 마듭자에 길대중이병원에다 썼더라고. 그래 이제 오늘 그 박창호 선생님이서 출근하십니까?
1: 합니다.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예약이 오전에, 다 됐습니다.
4: 오전에 가면 됩니까?
1: 예, 됩니다. 완전히
4: 예,
1: 됩니다. 예.
4: 수고. 예. 수고하세요.
1: 예, 예 안녕히 계십시오.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예.
1: 안녕하십니까?
5: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예.
5: 네, 어째 귀가 어째 잘 들리지 못한다.
1: 예.
5: 그래 그 짐도 먹고 가서 점약도 지어오자고 그래 그래 연락 하자기랍니다.
1: 어느 분을 보이겠습니까?
5: 아, 간철수 선생님에게 인터뷰.
1: 예, 예. 완전히 됩니다.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5: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2: 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1: 안녕하십니까?
6: 예.
2: 말씀하세요.
6: 예. 전번에 그것도 장춘이사 그것도 와서 서 있습니다.
1: 예, 서장승 주임, 예.
6: 예. 근데 한 두어 번 약을 쓴데 좀 많이 나아졌어요.
1: 예.
6: 원래는 이 가슴이 답답하고,
1: 예.
6: 머리가 얼음질 조금 나면서리, 그리고 자꾸만 식은땀이 흘렸던 거.
1: 예.
6: 그 약 좀 먹으니까 좀 많이 나서 이번에 길에 한 번 더 먹어보려고 하는데요.
1: 예. 그러면 예. 이번 주 금요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6: 예.
1: 예. 금요일날에 오십시오. 예.
6: 예.
1: 연계됐습니다. 예. 예.
2: 네.
1: 안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7: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임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2: 네, 계속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그러니까 쌍꺼정의 일종인 고혈압 상태를 말이죠. 우리 제때제때 해결해 드리지 못하게 되면 혈관벽이 점차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서 첫째는 말이죠. 동맥경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수고하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8: 예,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고 심장도 좋지 않고 이래서 지금 전번에 서선생이라고 썼는데 좀 감각이 더 말입니다.
1: 예, 예, 예.
8: 예, 이번에 한번 좀 더 볼 수 있는가 하네.
1: 예, 그러면 이번 주에 금요일로 우리 연락합시다. 예.
8: 예, 그렇게 합시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9: 예, 제 전화 맞아요?
1: 맞습니다.
9: 예, 저는 지금 목이 줄이 뻣뻣하고, 그리고 다리 아프고, 허리 아프고, 이 허리부터 다리까지 막 줄이 뻣치면서 너무 아파서,
1: 예.
9: 저번에 그 강철수 주임 선생님 보였어요. 보였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1: 예.
9: 지금 한 번 더 보이자고 예약하자고 됩니다.
1: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연계 다 됐습니다. 예.
9: 예, 알겠습니다.
1: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이 동맥경화가 인기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또 예, 하나는 뇌졸중이 올 수 있습니다. 중풍이 온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또 심혈관 질병인 말이죠. 예. 심교통이라든가 심근경색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쌍꺼정의 다른 일종인 예, 고혈당, 예, 당뇨병이라고 해라도 좋습니다. 이 말이죠. 고혈당 상태를 말이죠. 우리 예, 제때 해결해드리지 못하게 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예, 혈관에 있는 말이죠. 예, 내피세포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러게 되면 예, 점차적으로 예, 여러분들이 혹시 티젠 중심에 가서 검사를 해봤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빵콸이라는 것이 말이죠. 예, 형성됩니다. 이 빵콸이가 해결되지 못하게 되면 하나는 말이죠. 뇌혈관 질병에서 가장 비율이 높은 말이죠. 나우껑스에 뇌경색이 생기거나 심혈관 질병인 말이죠. 관심병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신장질환에 중요하게서 예, 선천지방이라는데 선장에 이것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쌍꺼정에 또 일종인 예, 꼬쇠즈라 하는데 화암이라 해보게 되면 예, 당구춘이라든가의 강요산지에 이런 지표가 말이죠. 높아집니다. 이 지표가 높아진 것을 말이죠. 우리 제때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말이죠. 동맥의 주경경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러게 되면 예, 심장질환에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병증을 인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말이죠. 하지동맥에 말이죠. 폐색 상태가 오는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럼 아주 시간이 있는데 쌍꺼정의 일종인 말이죠. 우리 당뇨병에 대해서 대화를 해봅시다. 당뇨병이라 하게 되면 하늘로의 이도라 하는데 제가 말이죠. 사전을 찾아보니까 우리 민족 말로 말하면 랑게르 한세섬이랍니다. 여기에 말이죠. 알파

0: 베타, 감마 이런 세포들이 있는데 특히 보게 되면 베타 세포가 모든 원인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도수가 말이죠. 절대적으로 결핍하거나 상대적으로 결핍한 현상이 생깁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2: 안녕하세요.
0: 예. 네,
2: 저는 원래 그 박창호 주임 선생님한테서 병보였는데요.
0: 예.
2: 절사가 많이 나가지고 선생님한테 병인데 많이 났습니다.
0: 예, 예.
2: 가지고 또 다시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시면 됩니다.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2: 네, 수고하세요.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1: 네.
2: 감사합니다.
1: 말씀 주시죠.
0: 예, 그러니까, 예. 이 랑게르 한스섬에 있는 말이죠. 예, 베타세포가 문제가 발생하면 예, 하늘로 이도수라는데 인슐린이가 말이죠. 절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상대적으로 말이죠. 부족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러기면 어떻습니까? 혈당이 높아지거든요. 우리 병발증을 놓고 본다 할 때에 당뇨병 환자들을 보게 되면 하나는 급성 그 병발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상태입니다. 예. 하늘로 말하면 통증이라는데 당뇨병성 말죠. 예. 통증 상태가 나타납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통증이라 그러면 케톤이라고 하던데요. 이렇게 되면 산중독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건 제때 구급하지 않게 되면 생명위험까지 나타납니다. 그리고 고선 혼미 상태에 또 처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많은 문제들은 맞아요. 예. 당뇨병으로 인해서 만성병발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만성병발증을 놓고 본다 때 크게 또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요. 하나는 말이죠. 예. 대혈관 병발증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예, 노경이라든가 뇌출혈이라든가 예, 이런 말이죠. 출혈성 말이죠. 예, 결혈성 이런 병변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예, 심근경색이라든가 예, 심교통이라든가 이러한 말이죠. 심장질병을 인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 미혈관 병발증을 발생할 수 있는데 비율이 더 높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 구체적으로 당뇨병으로 일으키는 말이죠. 신장질환, 당뇨병, 썬빙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뇨병으로 인한 말이죠. 앵커질환, 안과질병. 여기에 말하게 되면 심망막이라든가 시신경이라든가 일련이 말이죠.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전화가?
0: 예, 맞습니다.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십니까.
3: 나는 살이 자꾸 저래서, 초주임 선생님이 약을 한번 가져다 먹었습니다.
0: 예, 예.
3: 이게 한번 더 갈까 예약합니다.
0: 그러면 이번 주 금요일에 오시니까 금요일로 연락합시다. 예.
3: 예, 수고하셔.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예.
1: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4: 안녕하십니까.
0: 예.
4: 예, 박윤덕 선생님이 예약을 부탁드립니다.
0: 어떤 상황입니까?
4: 예, 저는 예, 항상 머리 아프고 예, 머리 흐리 터분한 게 예, 앉았다 일어서 뭐 어지러워 어지지 못하겠습니다. 그래, 예, 한참 동안 예, 아무것도 못한다.
0: 예, 심하구만요.
4: 예, 예, 그리고 예, 저기 뭡니까? 경력도 예, 어제 기억 하다면 예, 기억 아무나니 기억도 잘 안 나고 예.
0: 예, 예.
4: 예, 오늘 좀 선생님이 약 좀 써버려고 그래 예약하자고.
0: 예, 어전에 일찍 오세요. 예.
4: 오, 됩니까?
0: 예, 됩니다. 예.
4: 예, 감사합니다.
0: 예, 하루 빨리 건강하세요.
4: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0: 그리고 또 예. 당뇨병으로 인해서 주위 신경병변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게 되면 어떤 증세를 보이는가 이러면 특히 하지가 늘상 말이죠. 마비되고 절에 나고 심할 땐 또 아파납니다. 그리고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늘상 감기를 하거나 또 감기에 걸리게 되면 감기가 인침 낫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피부가 문제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피부 색상이 말이죠.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피부 가려움증을 느끼게 됩니다.

0: 피부 소양증이란데 이거 다 말이죠. 당뇨병의 합병증 일종입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들을 놓고 본다 때 주의를 불러일으킬 문제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이게 돼서 이해를 못합니다. 저혈당 반응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당뇨병인데 혈당이 높은데 어떻게 돼서 저혈당이 생기는가. 저도 근 40년 이사질 해보게 되면 이런 환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근데 말이죠. 이 도수를 맞거나 거기에 말하게 되면 저 서약을 잡수거나 할 경우에 말이죠. 식사나 제대를 못하게 되면 저혈당 반응이 생깁니다. 불시에 말이죠. 콩알 같은 땀방울이 납니다. 냉땀이 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혼미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이 혼미상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떤 분은 말이죠. 사망이 말이죠.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당뇨병이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러한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우선 먼저 절대적으로 이 고혈당 상태를 말이죠. 공제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혈압이 높거나 고혈지 상태거나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말이죠. 이 문제를 제때제때 중서의 결합 방법으로 이거 말이죠. 풀어나가야 됩니다. 그러지 않게 되면 생명위험을 말이죠.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교대를 하겠는데 이런 문제를 평소에 말이죠. 유의하기를 바랍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길태종이 문진보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북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입니다.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개최하고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을 하여 단오 명절을 함께 보냈습니다.
3: 단오 명절을 맞아 우리 조 각지에서 단오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 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2: 18일 세훈전 동산구에서 제1진 다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석금병 총석인은 문화적 동질감은 가장 깊은 차원의 동질감으로 민족 단결의 뿌리이자 민족 화목의 넋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중화전통 명절은 문화적 동질감을 증강하는 중요한 질서입니다. 단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명절로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 저력 체험구 건설을 착실히 추진하고 다채로운 연변의 오세요 플러스 문화관광 특색 브랜드를 지속적으로 빛내며 여러 민족의 정감묘대를 1층 다지는 정감묘대로 떠올랐습니다. 단오기

한 우리 조에서는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명절 보내기 기회를 주제 활동을 정성껏 개최했습니다. 활동은 전국 200여 가구 외지 가정을 연변에 초청해 민속 문화를 매개로 따뜻한 만남을 교량으로 소통 융합 속에서 민족 정감을 일층 돈독히 했습니다. 주당의 통전부와 주부녀연합회에서 공동 주최한 다채로운 연변에서 전지체험 활동이 18일 연길에서 펼쳐졌습니다. 활동에서는 특별히 무형문화재 전지 폐선선을 내와 문예를 뉴대로 무형문화재 아름다움, 민속의 운치, 단결의 아름다움을 집중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날 초청을 받은 현지와 외지 가정대표들을 손잡고 단오 명절을 함께 경축했습니다. 이들은 몰입식 체험구역에서 한자리에 둘러앉아 직접 종이를 우려 전지 작품을 만들어 보면서 서로 돕고 협력하는 소통 분위기 속에서 중화전통문화의 저력과 연변 특색 무형문화재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동가정 왕시요입니다. 여러 가지 산뜻한 옷들을 보았고 여러 민족 특색 의상도 보았습니다. 소수민족 무형문화재 전시와 여러 가지 문화관광 체험 활동에 참가하면서 이곳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바로 단결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의 단결 문화와 그로부터 형성이 된 문화 분위기는 매우 친근하게 느껴졌고 체험감도 아주 좋았습니다. 도나시에서 초청을 받은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은 함께 단오 풍습을 체험하고 도나의 생활 온정과 인문 저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서로 상대방의 손목에 오색실을 매주며 평안하고 순조로운 단오의 기대를 담았습니다. 초청을 받은 신강 가정 달레리한 하들레베크입니다. 이번에 다채로운 연변에서 단오 활동에 참가하면서 많은 수확이 있었습니다. 여러 민족 친구들과 함께 종주를 만들고 축구도 하며 이곳의 민속을 느꼈습니다. 이 아름다운 추억을 신강으로 가져가겠습니다. 종성 조선족 생태촌에서 결여린 가정들은 마을 골목을 거닐며 도나의 생활 정치와 민속 저력을 느끼고 향촌 생태와 지역 문화가 어우러진 독특한 풍경을 감상을 했습니다. 활동 막바지 결연 가정들을 한상에 둘러앉아 특색 음식을 함께 나누고 생활의 소소한 이야기를 나누며 민속 문화를 교류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흥룡강 가정 곽취평입니다. 인터넷에서 연변의 단오 민속 활동을 접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 가족들과 함께 신청을 해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결연 가정과 한자리에 모여 즐겁고 화목하게 명절을 쉬면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역을 가리지 않고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냈습니다. 정말 잊지 못할 단오였지요. 산수도 아름답고 사람들도 열정적이며 흥성하고도 따뜻해 다채로운 연변의 독특한 매력을 느꼈습니다. 한 차례 또 한 차례 몰입식 결연 체험 활동에서 각지 관광객들은 연변 여러 민족 대중의 열정적이고 순박하며 친절하고 손님을 반기는 민풍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도문시 활동 현장에서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을 함께 중주를 만들고 오색실을 엮으며 향주머니를 꿰매고 오칠부채를 만들면서 중화 우수 전통 문화를 전승을 했습니다. 민속 체험 구역에서 이들은 민속 놀이에 참가하여 연변 특색의 민속 매력을 몰입식으로 느꼈습니다. 흥변 부민 전시 판매 구역 앞에서 이들은 본토 농 특산물을 함께 구매했습니다. 초청을 받은 산서 가정 신의무인입니다. 처음으로 변경도시 도문에 와서 단오를 보내게 됐는데 체험감이 특별히 좋았죠. 이곳에서 우리는 중주 만들기, 향주머니 만들기, 조선족 윷놀이 등 특색 민속을 체험을 했죠. 흥성한 장터와 정체로운 문예 공연 그리고 따뜻한 동심연애는 사람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안겨줬습니다. 변경도시 풍경이 수려하고 민속 조력이 깊어 도문에 짙은 단오 분위기와 여러 민족 대중이 화목한 아름다운 모습을 진정으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용정시 지신진 승지촌에서 여러 민족 대중과 관광객들은 한자리에 모여 민족 단결 중주를 함께 만들고 연회에 참가해 소통 체험 속에서 전통 단오 문화를 느꼈습니다. 곳곳에는 민족 단결의 경사스럽고 화목한 명절 분위기가 넘쳤습니다. 초청을 받은 장촌 가정 류조하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아이를 데리고 위에 대해서 명절

0: 보내러 왔습니다. 현장 활동이 아주 풍부해 쫑주도 만들고 공연도 보며 민속도 체험을 했는데 모든 종목이 아주 재미가 있었죠. 저를 가장 감동시킨 것은요, 민족 단기의 분위기였습니다. 각지 쏜 부동한 민족의 벗들이 한자리에 모여 명절을 함께 경축을 했습니다. 아이도 단어 문화를 이해하게 됐고 잊지 못할 체험이었습니다. 이번 단어 교류 활동은 전주 여러 지역을 포괄했고 전국 202가구 외지 가정과 현지 가정의 교류를 이끌어 여러 민족 대중이 문화 교류 속에서 형제적을 두텁게 하고 민족 단위를 꽃이 연변에 활짝 피어나도록 했습니다.
1: 단어 명절을 맞아 우리소 각지에서 단어 민속 활동이 다채롭게 펼쳐진 가운데 여러 민족 대중과 광범한 관광객들은 풍부하고 다채로운 명절 활동 속에서 전통 풍속을 전승하고 연변의 독특한 민속문화 매력을 체험했습니다. 제1회 해란강 단어 민속문화 관광 활동이 19일 영정시 지신진에서 펼쳐졌습니다. 부조장 윤조휘가 개막식에 출석해 개막징을 울려 이번 문화관광축제 개막을 알렸습니다. 산지화 기자입니다. 오늘 영정시 지신진 승지촌은 사람들로 붐비고 매우 흥성거립니다. 이곳에는 조선족 노래와 전통 체육 경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민족 단결 중지를 함께 만들고 긴 상차림 음식을 함께 나누는 체험 활동도 마련됐습니다. 사흘간 현지 주민들과 각지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향촌에 모여 단어의 운치를 함께 음미하고 민족 풍정을 공유하면서 몰입식으로 연변 아름다운 향촌의 독특한 매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활동 현장에서 고전 가요 연변 사랑이 울려 퍼지고 마을 안 고목 옆에서는 주민과 관광객들이 단어 소망을 쓰고 있습니다. 민족씨름 경기장에서는 전문조 선수들이 조선족 전통 체육의 힘과 기술을 뽐내고 아마추어조 체험도 펼쳐져 전통 운동이 대중의 생활 속으로 다가가도록 했습니다. 전문조 씨름 선수 박성환입니다. 더 많은 관광객들이 이 전통 운동을 요해하게 할 수 있어 이번 단어를 아주 뜻깊게 보내는 것 같습니다. 마을 안 문화 건물에서는 민족 단결 종지 만들기와 긴 상차림 나눔 활동이 동시에 펼쳐졌습니다. 특색 상품 전시 판매 구역도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영정 주민 윤예심입니다. 저는 친구와 함께 이 활동에 참가했습니다. 장터도 구경하고 다양한 유희도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장고춤 공연이 아주 멋졌고 씨름 경기도 보러 갈 예정입니다. 이번 단어를 아주 즐겁고 알차게 보내고 있습니다. 몰입식 민속 체험은 전반 활동에 걸쳐 펼쳐졌습니다. 조선족 전통 혼례 순회 공연이 거리에서 펼쳐지고 투호, 장작 폐기 시합, 고리 던지기 등 유희가 잇따라 진행됐습니다. 주덕회 생애 전시관 학교 지방 협력 홍색 견학 기지 현판 제막식도 열려 향촌 문화 관광에 홍색 유전자를 주입했습니다. 연변 박물관에서는 단어를 맞아 다원 공공문화 활동을 선보였습니다. 조선족 찰떡 만들기 체험 구역에서 관광객들은 민족 복식을 차려입고 흥미진진하게 직접 찰떡을 만들었습니다. 갑골문 탐구 체험 전시판 앞에서 관광객들은 갑골문과 현대 한자의 차이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전통놀이구역에서 관광객들은 투호를 체험하고 전지작업대 앞에서는 자기만의 전지작품을 정성껏 만들었습니다. 대련 관광객 조흔이입니다. 저는 갑골문의 발전이 매우 신기하다고 느꼈습니다. 지금의 한자는 우리 선인들의 지혜의 결정체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문화의 복유한 유산을 요해하게 하고 더 잘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변 박물관 사회교육부 주임 리혜걸입니다. 이번 활동에서 전통적인 단일 관람 모식을 타파하고 관람객들의 체험감과 참여감에 더욱 중시를 돌렸습니다. 보고 들은 뒤 실제 조작 체험 속에서 배우도록 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립체화된 박물관 참관 새 체험을 선사했습니다. 안덕현에서 조선족 주민들은 산에서 쑥을 채취하고 알뜰한 솜씨로 쑥

0: 계획을 만들며 단어를 맞이했습니다. 안도조민 림금옥입니다. 해마다 단오절이 되면 조선족은 쑥떡을 만들어 먹습니다. 쑥떡을 먹으면 몸을 튼튼히 하고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점차 우리의 풍습으로 됐습니다. 16일 중로 단오 민속문화실천활동이 훈촌통상구 입경대청에서 펼쳐졌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지체험구역에서 전승인은 능숙한 솜씨로 정교한 전지작품을 오려내고 러시아 관광객들에게 오색실을 메여주면서 무형문화재의 매력을 느끼도록 했습니다. 중리학체험구역에서 삼일꾼들은 양생지식을 보급하는 한편 관광객들에게 합향주와 단오향주머니 만드는 법을 배워줘 그들이 단오의 전통 풍습을 체험하도록 했습니다.
1: 18일 새 훈촌 통상구에서 제1진 타국전자상거래 화물 운송차 10대가 순조롭게 출경 통관 시험 측정을 마쳤습니다. 이날 해당 통상구가 정식으로 기능 시험 측정 단계에 들어섰음을 의미합니다. 새 훈촌 통상구는 시험 측정하면서 조사, 시정, 완사라는 삽 기재를 엄격히 집행을 하면서 매 3일마다 한 가지 통관 업무를 새로 추구하는 방식으로 상품차, 해산물 등 전 품목 통상구 업무 시험 측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 피복면을 지속적으로 넓히고 통관 절차를 최적화하며 검수 신청 심사, 사용 투입 등 여러 마무리 난관 공약 사업을 통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훈촌 통상구는 7월 중순 전면 운영에 들어가 전품목 규범화 상시화 통관 운영을 실현하게 됩니다. 새 훈촌 통상구는 국내 인류 변경 통상구 기준에 맞춰 계획 건설됐으며 전반 건설 수준, 시설 배치와 종합 봉사 능력은 전국 같은 종류 변경 도로 통상구 가운데서 제1제대에 올랐습니다. 통상구 기능 배치는 과학적이고 합리한 바 8개 입경, 8개 출경 화물검사 통로와 10개 입경, 10개 출경 여객검사 통로를 설치했고 표준화 창고 저장, 지능화 감독관리 등 완비된 기초시설을 갖추어 각 유형 다국 업무의 장기적 발전 수요에 적응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 종합 수용 능력은 기존 통상구보다 3배 이상 제고됐으며 연간 화물 통관 능력을 200만 톤, 연간 출입경 인원은 연 200만 명에 달할 수 있어 전성 대러시아 타국 무역 증가 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통상구가 전면 개방이 되면 훈촌의 변경 지역 우세와 타국 산업 우세를 충분히 방출하고 타국 전자 상거래, 해산물 수입, 완성차, 수출 등 특색 무역을 지속적으로 장대시켜 길림성 대러시아 개방 수준을 전면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0: 6월 21일 저녁 6시 연변 대표팀은 동북축구연맹전 첫 홈경기에서 장촌 대표팀과 대결하게 됩니다.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문예 공연을 비롯한 여러 활동 준비 사업이 질서 있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는 체육 경기와 연변 특색 문화 체육 전시 공연을 깊이 융합해 관객들에게 정체롭고 열렬하며 특색이 짙고 안전하며 질서 있는 홈장 축구 성년을 선사하게 됩니다. 우리조 종점 특색 체육문화관광활동으로서 이번 동북축구연맹전 연변 홈경기는 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격정적인 대결일 뿐만 아니라 연변 민족문화를 전시하고 변강의 활력을 보여주는 중요한 창구이기도 합니다. 경기 분위기를 풍부히 하고 연변 지역 특색을 부각시키기 위해 우리조에서는 조선족 민속 풍정이 짙은 개막 문화체육 전시공연, 특색 가무 공연 및 소통 분위기 조성 종목을 정성껏 편성했습니다. 고전 홍색 가무 종목 붉은 해 변강 비춘에서 100여 명 출연 배우들은 충만한 정신 상태로 합창과 군무 동작을 반복해 연습하며 가무의 고향의 활력을 남김없이 보여줍니다. 노래 푸른 꿈 홍색 함성은 공연 종목 연습의 청춘 주목점으로 되어 전반 공연에 산뜻하고 드높은 청춘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무형문화 유산 특색 중점 종목인 성세 장홍의 연습 현장도 볼거리가 풍성합니다. 200여 명 배우들은 조선족 농악무, 장구춤, 탈춤 등 무형문화재 민속 요소를 융합하고 웅장한 무대 편성과 결부해 전통 민속의 운율과 신시대 기상을 완벽하게 어울러 연변의 깊은 민족 문화 조력과 발전의 활력을 과시했습니다. 연변 대표팀과 장촌 대표

0: 대표팀 훈련 현장은 긴장하면서도 질세는 분위기였습니다. 선수들은 정신이 충만하고 투지가 드높았습니다. 선수들은 몸풀기, 패스, 공격과 수비 대응 등 훈련 임무를 차례로 전개하면서 기술을 정밀하게 다듬고 전술 체계를 맞췄습니다. 현재 경기 재반 준비 사업은 전부 마무리됐으며 연변 대표팀 전원은 출전 준비를 마치고 경기 출격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1: 근일주 과학기술관에서 주최한 연변주 청소년 프로그램 작성 대회 및 2026년 길림성 청소년 로보트 과학기술 실천 활동 프로그램 작성 경연 종목 연변 지역 예선이 연결해서 펼쳐졌습니다. 이번 경기는 언어 프로그램 작성을 위주로 그래픽화 언어 프로그램 작성 도전 경기, 파이썬 프로그램 작성, C++ 프로그램 작성 등 3개 경기 종목을 설치했으며 경기 시간은 60분이었습니다. 전주에서 두합 143명 선수가 시합에 참가했습니다. 조직위원회는 1, 2, 3등상 및 장려상을 평이 선정을 하고 우수 선수들을 선발 추천하여 성급 결승에 진출하도록 했습니다.
0: 연변 뉴스를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김춘이었습니다.
2: 나무가 모여 숲이 되고 미소가 모여 웃음이 됩니다. 숲이 우거지면 새들이 날아들고 인문 환경이 좋으면 벚님들이 찾아옵니다. 풀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꽃 한 송이라도 아끼고 사랑합시다. 생태연변 건설에 앞장서고 따뜻한 미소와 친절한 봉사로 반겨주는 당신은 연변의 얼굴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 고향 소식에 이어 우리 소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1: 요즘 피부 고민으로 힘드시죠?
2: 연주 피부병 병문이 피부병 환자들의 고민을 해결해드립니다.
1: 연결시 건공수학교 맞은편에 위치한 연주 피부병 병원은 진료, 연구, 예방, 재활을 일체화한 현대적인 의료기관입니다.
2: 국내외 최신 의료 설비를 갖추고 있고 첨단 기술로 치료를 하기에 치료기간이 짧고 효과가 탁월합니다.
1: 환자 중심으로 쾌적한 환경과 량질 봉사를 제공하며 풍부한 경험을 가진 국내 유명 피부 전문의들이 친절하게 치료합니다.
2: 수술, 유전자, 면역요법 등 중세의 결합 방법으로 각종 난치성 피부 질환과 의난성 피부 질환까지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1: 연조 피부병 병원 문의 전화 0433-895-8888번 0433-895-8888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2: 건강한 피부, 연주 피부병 병원이 함께합니다.

네. 먼저 농업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농촌부와 국가발전 및 개혁위원회에서는 15차 5개년 시기에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치는 7가지 면의 종점 임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배치했습니다. 첫째, 농업의 종합 생산 능력과 질적 효익을 끌어올립니다. 농업이 생산력

차량 주도에서 생산량과 품질을 동시에 중시하는 대로 전환되는 추세에 부응해 과학기술 친환경 품질 브랜드 농업의 통합적 발전 요구를 실행하면서 량곡 등 주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 능력을 강화합니다. 둘째, 빈곤 퇴치 난관 공략 성과를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고 확대합니다. 상시적인 재빈곤 및 빈곤 방지 기제를 통합적으로 구축하고 상시화 빈곤층 부축을 향촌지능 전략을 총괄적으로 실시하는 포치에 포함시켜 관측과 식별을 정확하게 잘 수행하고 상시적인 정밀 지원 정책 체계를 보완하며 층차와 유형을 나누어 미발달 지역을 지원하는 등 임무를 제기함으로써 규모성 재빈곤 및 빈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하게 됩니다. 실제 농업과학기술과 장비의 버팀목 역할을 강화합니다. 새로운 한 차례 농업과학기술혁명의 발전 추세에 봉해 농업과학기술의 원천적 혁신과 핵심 기술에 대한 공략을 강화하고 농업과학기술의 혁신 능력과 성과의 전환 및 보급 수준을 향상시킵니다. 넷째, 농민의 소득 증대 및 치부 경로를 확대합니다. 산업 취업 창업의 농민 소득 증대 역할 역할을 더욱 잘 발휘시키는데 착안점을 두고 향촌 특색 산업을 육성 및 장대시키며 농산물 가공업이 전환과 승격을 추진하고 취업 창업을 통한 소득 증대를 백방으로 추진하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다섯째는요, 이 농업 발전의 전면적인 친환경 전환을 가속화합니다. 록수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을 이행함에 있어서 농업 자원 절약과 생태 보육을 강화하고 농업의 친환경 생산 방식을 보급하며 농업의 생태 가치 전환을 추진하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여섯째는요, 살기 좋고 사업하기 좋은 아름다운 향촌 건설을 추진합니다. 농촌의 인구 구조의 변화와 마을 구성의 변천 및 분화 추세 부응해 농촌 기반 시설의 완비성도, 공공보사의 편리성도, 거주 환경의 편한 정도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함에 있어서 총과진의 배치를 통합적으로 최적화하고 농촌의 기반시설 건설과 관리를 강화하며 농촌 거주 환경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개선하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일곱째는요, 강농해농 분농정책의 효능을 향상시킵니다. 농업과 농촌의 우선 발전을 견지함에 있어서 농업과 농촌의 투입 기제를 보완하고 농촌 토지제도 개혁을 안정적으로 신중하게 추진하며 농업의 경영봉사 시스템을 보완하고 향촌의 인재대오를 대오 발전 및 장대시키는 등 임무를 제기했습니다. 네, 얼마 전 농업농촌부 농업개강국 재배업관리사 농토건설관리사에서는 연합으로 농업개강구에서 물비료 일체화 기술의 대규모 보급 응용을 가속화할 때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제기했습니다. 농업개강구에서 2027년 말 기준으로 물비료 일체화 기술의 응용 면적을 3천만 모 정도에 도달시켜 주요 량곡 작물의 물비료 이용률을 뚜렷이 끌어올립니다. 농업개강구에서 2030년 말 기준으로 물비료 일체화 기술 표준 부대시설 운영 정비 관리와 인재 지원 체계를 가일층 보완하며 복제와 보급이 가능한 기술 표준 체계와 응용 시나리오를 형성시킴으로써 농업개강구와 지역 농업의 친환경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합니다. 네, 계속해 고향 소식입니다. 우리 수 각 부문에서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 촉진법 선전교양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 민족단결 진보 사업을 심층적이고 실속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정시 리원가도에서는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을 굳건히 하기 위해 법을 튼튼한 버팀목으로 삼아 관할 구역 내의 특색에 맞는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가도에서는 법치를 기반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역량을 강화하는 업무 모식을 탐식해 전방위적으로 민족단결 촉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온 오프라인 연동 체계를 구축하고 신매체 플랫폼을 활용해 전역의 선전 효과를 확보했습니다.
각종 문화 거점을 활용해 전통 명절을 계기로 100여 차에 달하는 민속 친선 활동을 벌였고 대학교와 연결해 공익 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여러 민족 군중이 왕래와 교류를 증진했습니다.

또한 리소이 지능형 기층치리 플랫폼을 통해 대중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각종 위문 활동을 펼쳤으며 초년권에 달하는 민생 문제를 해결하고 백여 세대의 어려운 가정을 지원하는 등 따뜻한 서비스로 민족 단결의 기초를 탄탄히 다졌습니다. 용정시 안민가도 천도사회구역에서는 동북변경 역사문화를 고양하고 조화민족 공동체 이식 수립을 주제로 민족단결 촉진법 강연 활동을 가졌습니다. 활동에서 강연자는 동북변경 여러 민족이 어우러 함께 살며 국토를 수호해온 발전 역사를 정리했고 변경 역사 문화가 조화민 중화 문화의 중요한 일부분임을 전했으며 주민들이 민족단결의 수호자 실천자로 되도록 인도했습니다. 동원시 향상가도에서는 조화인민공화국 민족단결촉진법 특강을 펼쳤습니다. 가도 당사위원회 서기는 법률의 립법 배경 핵심 요지와 기층 실전 조치를 해석했으며 전형적인 사례를 들어 법을 설명하고 민족단결 관련 직책과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앞으로 이 가도에서는 법률 선포, 이웃 상호 부축 등 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여 공동 건설, 공동 치리, 공동으로 향유하는 기층 치리 구도를 구축해 나갈 방침입니다. 네, 일전에 막을 내린 제7회 전국 농업업종 직업 기능대회 농산물 중개인 기능경연 길림성 선발경기에서 우리 조 선수들이 탄탄한 전문 능력과 능숙한 실기기술로 훌륭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이번 경연은 경기로 학습을 촉진하고 경기로 훈련을 촉진하며 경기로 건설을 촉진하는 이름을 균지하고 선수의 시세 분석, 시장 예측, 제품 판촉 등 실천 핵심 능력을 주로 잘했으며 참여 범위가 넓고 전문성이 뛰어났습니다. 전성에서 80여 명이 참가 신청했으며 여러 단계의 경합을 거쳐 최종 18명의 업계 골간이 성급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우리 조에서 경기에 참가한 4명이 우수 농산물 중개인은 전성 고수들과의 각축에서 두각을 드러내며 성급 결승전에 올랐습니다. 그중 길림지복기술유한회사의 정가흔, 도나 대석두 리씨 가족, 현대농업의 리광산 등 이명일 선수가 대회에서 3등을 획득해 연변 농산물 중개인 대회의 우수한 직업적 소양과 업무 수준을 남김없이 보여줬습니다. 우리 조는 이번 경기를 계기로 농업인재 육성 사업을 지속적으로 깊이 있게 추진하고 전문화된 농산물 중개 인재 대우를 성장시키며 현지 특색 농산물 산업과 지역 공공 브랜드의 깊은 융합을 추동해 연변의 량질 농특산물이 판로를 넓혀 성을 벗어나 전국 각지로 향하는 데 조력함으로써 향촌 사업의 고품질 발전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네, 최근 연간 안도현 만보진에서는 해마다 촌민들에게 병아리를 나눠주어 뜨락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진에서는 병아리를 도합 18,500마리 나누어줬는데요. 총가치가 46만 원을 웃돌았으며 이를 통해 세대당 수입 3천 원 정도 제거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최근 연간 만보진에서는 뜨락의 유휴 공간을 이용해 사육업, 재배업, 레저 민박 등 다양한 형식의 뜨락 경제를 발전시키도록 적극 인도하면서 촌민 수입을 효과적으로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뜨락 경제에 참여하고 있는 촌민들은 주로 재배업과 가금 가축 사육을 위주로 하면서 농가 뜨락을 소득 증대의 보물단지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0: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1: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0: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 시대, 현대 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1: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 체계,
0: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1: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0: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1: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0: 네, 연변의 기후 토양 등 저거는 과일 생산일이로 온데요. 우리 조에는 만목화원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는 오얏, 지방 복숭아 등 제철 과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재배호들이 늘고 있습니다. 내는 농가들이 수입을 올려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에게 질 좋은 신선한 과일을 공급해주고 있어 참으로 재창할 만한 과일 재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우리 조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연변 농업과학원 과수연구소의 리웅 소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최근 연간 우리 조에서는 자급을 위주로 하던 과일들이 나와 소비자들의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있는데요. 우리 또한 과농들이 과일 재배로 짭짤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또 지름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조에서 이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들에 대해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1: 네, 지금까지 보면 그 우리 조에서 그 규모도 있고
0: 네.
1: 또 일정한 그 시장도 있고
0: 네.
1: 그것도 그 효익도 좋은 것을 치면 그 자두
0: 네.
1: 자두가 하나는 품종이 좀 많고
0: 네.
1: 하나는 또 우리 그 이 냉한 기후에 맞고 이 자원이기 때문에
0: 네.
1: 남방 쪽에서 그 일찍 그 생산돼 갖고 일찍 시장에 투입된 마지막이 없을 때
0: 네.
1: 그 우리만의 우세입니다 이게
0: 네.
1: 또 우리 지역적 저 기간에 그 차이점을 이용해서
0: 네.
1: 특히 그러니까 지금 이 면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 안도나 그 왕천까지도 저는 대면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0: 그렇네요.
1: 그래서 지금 이 어떻게 말해 그 렁렐,
0: 네.
1: 예, 렁렐이 지유가 형성되어 있는데
0: 네, 네.
1: 면적이 지금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0: 네.
1: 그래 보면 지금 우리 면적은 한 350헥타까지 좀 늘어났고.
0: 그렇네요.
1: 또 가격은 지금 최근 한 10년당 거의 그저 품질만 좋으면.
0: 네.
1: 그래서 한 그 도매 가격이 도매 2원 없어서 3원까지도 이렇게 있고
0: 그렇죠.
1: 또
0: 네.
1: 매일 정기적으로 그 길림 지역에서
0: 네.
1: 와서 이렇게 수거해 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것은 그냥 뜯는 수확한 쪽쪽 이튿날에 판매되고 이러니까 이것이 앞으로 아마 더 그 확장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0: 네.
1: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우리 그 이 시교 연귤씨나 영동씨나 화려이나 도미나
0: 네.
1: 시교 부분을 위해서 해서 그 하우스 그 포도
0: 네.
1: 이 면적이 저 있습니다.
0: 네.
1: 이거는 품종별로도 있고
0: 네.
1: 또 하나는 그 품종 특성에 따라서
0: 네.
1: 그 일찍 나오는 것도 있고 좀 늦게 나오는 것도 있고 또 색깔별로
0: 네. 네.
1: 파란 것도 있고 저 좀 검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해서
0: 네.
1: 그 당지에서 제철 과일로 해서
0: 네.
1: 그 보급되기 때문에 아마 호평을 받고 있고
0: 네.
1: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 수확기가 보통 다 8월 달입니다. 그래서
0: 네.
1: 그 어린이들이
0: 네.
1: 이 보통 방학 되고 이러니까나 이 체험
0: 네.
1: 딱이 체험이 활동해서 그만큼 많이 저 몰리고 있고 그래서
0: 네.
1: 아마 수익이 높을 걸 생각합니다.
0: 네.

0: 네, 그 외에는 지금 그 나머지는 거의 틈새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1: 네, 틈새 시장.
0: 네, 틈새 시장. 네. 왜냐면 그 우리에서 그렇게 많이 해봤자 그렇게 큰 소득이 없고,
1: 네.
0: 그러니까 또 규모가 형성될 수도 없고,
1: 네.
0: 그래서 간단히 말하면 블루베리,
1: 네.
0: 그 블루베리는 이것이 겨울이 또 방한해서도 이렇기 때문에,
1: 네.
0: 한 집당 한 1, 2모 정도면 좋고,
1: 네.
0: 더 많으면 아마 돈 벌기 힘들 것 같고,
1: 네.
0: 그리고 좀 그.

0: 춘도 있고 하룡에도 있고 연기료도 있고 네. 왕성에도 있고 하는데 더 이상은 그 그냥 그요 제가나 체험 딸기 체험 따는 이런 기, 조건에서만 운행하지 더 이상 확장하지 못하는 걸로 있습니다.
1: 네.
0: 그 외에는 우리 뭐 최근에 그 옛날에 연변 대학에서 그 배육한 그 당지 복숭아
1: 네.
0: 요거 좀 일찍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시장이 좀 있고
1: 네.
0: 그리고 훈춘에는 그 훈춘 백색 복숭아라고 이렇게 있는데
1: 네.
0: 그냥 이거는 시장만 작습니다.
1: 네.
0: 왜냐면 요것이 저장도 안 되고
1: 네.
0: 그래서 그 오후에 따서 다음날 아침에 가서 팔고
1: 네.
0: 이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한 날만 지나면 금방 그
1: 그렇네요.
0: 저장 안 돼가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그 맹목적인 투자보다는 그냥 이렇게 좀 먼저 시장 조사나 이런 걸 하고
1: 네.
0: 그 면적이나 이런 것도 시작을 하길 바랍니다.
1: 네. 우리 금방 말씀한 그 오얏은 여름 한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제철 과일이어서 우리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데요. 그 오얏이 복숭아 비슷하게 생겼고 크고 달던데요. 네, 이 오얏 재배하는 분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을까요? 특히 벌레 먹은 걸 많이 보게 됐거든요.
0: 네, 그렇습니다. 오얏 같은 경우는
1: 네.
0: 저 예전에는 그냥 그 벌레 위주로 방제를 했습니다.
1: 네네.
0: 그러니까 뭐 주하게 방 저 먹는 벌레가 뭐냐면 그 복숭아 속나방
1: 네.
0: 이렇게 그 속파거든. 그리고 7월 달에는 그 복숭아 심식나방
1: 네.
0: 터쇠라고 하는데
1: 네.
0: 이것을 첫감에는 그냥 그 맹목적으로 했는데
1: 네.
0: 지금 저도 그 배를 하면서
1: 네.
0: 이 그 벌레 그 생장 발생규를 조사해봤습니다.
1: 네.
0: 그래 보면 이 주약이 제일 많이 발생할 때 어느 때냐면
1: 네.
0: 봄에 그 배꽃이 필 때입니다.
1: 아.
0: 그러나 그 오약꽃이 약간 배보다 일주일 정도 먼저 피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곧 필 때 혹은 피기 전에
1: 네.
0: 혹은 피기 그만 후에 이때
1: 네.
0: 방제가 제일 관건입니다.
1: 네.
0: 제일 안전하기는 오약 피기 그 꽃이 피기 전에
1: 네.
0: 그때 한 뭐 3, 4일 전에 그래서 그, 이, 그, 하나, 살충제.
1: 네.
0: 살충제 간단합니다. 그, 제일 기본적인 건, 그, 아워진수에다가.
1: 네.
0: 그, 뭐, 자외양 같은 거 치면 효과가 제일 좋습니다.
1: 네.
0: 그래, 방제를 하려면, 그, 이제서는 그 꽃 피기 전에 하면.
1: 네.
0: 그 올해 전체에 충, 발생하는 그 기본 월동 해충에 180 이상 다 잡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면 그 후기에 매우 헐코.
1: 네.
0: 그리고 또 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일도 계셔서 제대로 못 치면 요 꽂이 피해서 꽂이 지잖아요.
1: 네.
0: 꽂이 질 때 한번 치고.
1: 네.
0: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번은 그 자연학과 됩니다.
1: 네.
0: 자연학과 된 다음에 그 콩알만 할 때 한 번 쳐주면
1: 네.
0: 쉽게 방지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그 친환경 해갖고
1: 그렇죠.
0: 이렇게 하려면 그 지금은 무슨 게 있냐면 그 성 페로몬이라고.
1: 네.
0: 이 제가 나 그 암컷이 이런 그 향을 내 발산한 이런 물질 있습니다.
1: 네.
0: 이런 물질을 한 그나 이렇게 지금 미향수로 하는데
1: 네.
0: 이거 한 모에당 한 30개.
1: 네.
0: 30개 정도만 이렇게 그냥 묶어 놓으면 됩니다.
1: 네.
0: 그럼 이것이 반년 가요, 반년.
1: 네.
0: 그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좀 아마 경비 들까 예상되는데 실제로
1: 네.
0: 이 인건비도 절약하고 효과도 좋습니다.
1: 그러네.
0: 네, 혹시 앞으로 뭐 좀 친환경 재배하고 싶다 이러면 이걸 하면
1: 네.
0: 그냥 그 경비. 그리고 한 나에 한 3원 하거든요.
1: 네.
0: 5당 하면 한 30개니까 한 네. 100원 정도.
1: 네.
0: 그냥 이래 놓으면 1년 동안은 거의 뭐 복숭아 순나 방제는 안 해도 됩니다.
1: 그렇죠. 네.
0: 그리고 지금 최근에 보면 그 이 그 원에 그나 원에 적용하면서
1: 네.
0: 난방에서 자꾸 그 새로운 그 수종을 들여오는데 여기 따라서 새로운 병충해가
1: 네.
0: 따라 들어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여기 우리 하나는 우리 그 소나무도 많이 죽고 나가는 것도 그 원도 하나 있고.
1: 네.
0: 그 두 번째로 하면 그 적성병이 또 따라 들어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것이 오얏이 다 가끔씩 발생하고 이러니까 나
1: 네.
0: 그 살균제도 가끔씩 한두 번은 처절할 것 같아요.
1: 네.
0: 그러면 뭐 그 큰 특히 하나 그 오야.

0: 랩에서 병충해 방지에는 뭐 거의 되지 않을까.
1: 네, 싶습니다. 그렇네요. 네. 비료는 어떻습니까?
0: 그러니까 지금 그 이 비료를 주는 것 있잖아요. 지금 네네. 자꾸 우리 여기서 봄에 주는데
1: 네.
0: 이것이 그 오약 같은 경우는 8월달 다 수확되잖아요.
1: 네.
0: 그러면 8월달 수확한다부터 그 낙엽될 때까지는 네. 이 꽃눈이 한창 그 분화될 때입니다.
1: 네.
0: 그리고 보통 그 오약 같은 경우는 올해 자란 가지에서 다음에 달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맹목적인 시비를 하지 말고.
1: 네.
0: 그러니까 그 수확 후에 네. 우리말하면 요소.
1: 네.
0: 그다음에 뭐 알칭자, 네. 인산, 갈륨.
1: 네.
0: 그리고 게다 붕소.
1: 네.
0: 이런 걸 좀 농도 높게 채소도 그 이것이 저 약해 견딥니다.
1: 네.
0: 이거만 두부만 채소도 꽃눈 분화 잘 되고
1: 네.
0: 그다음 그 봄에는 한 그루당 보통 그 우리 저 성목을 했을 때
1: 네.
0: 한 20kg 계산했을 때
1: 네.
0: 그래서 방근에서 조금만 그 한 그 안으로
1: 네.
0: 그냥 그 시비하면 됩니다.
1: 그렇네요. 또 이 오야유의 연향리 있죠? 우리 주에서 개발 연구한 품종이라고 보는데요. 연향리의 그 재배 효과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0: 아, 이 연향리는 우리 그 과학원에서 연구한 것인데
1: 네.
0: 그러니까 주약에는 그 남과리 화분을 그 사과배 저 잡교해서 선발한 건데
1: 네.
0: 이 특성은
1: 네.
0: 사과배는 좀 작지만 과육이 연하고 껍질이 또 얇고
1: 네.
0: 또 즙이 많습니다.
1: 네.
0: 그리고 당도도 사과배가 높고 그런데 그 또 특점이라면 뭐 저장성이 좀 약한데
1: 네.
0: 그 후숙된 다음에 그,
1: 네, 네.
0: 그 난과리처럼 그 과육이 대단히 그 숙성돼 갖고 말랑말랑하고
1: 네.
0: 그 향기도 대단히 좋습니다.
1: 네.
0: 그래 예전에는 저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이게 그 보급되지 못했는데
1: 네.
0: 최근에는 저장 시설을 갖춘 그 농가도 많아지면서
1: 네.
0: 조금씩 그 면적 늘어나고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 이것이 그 이 당지에서는 아직 그냥 그렇게 많이 호평 못 받지만
1: 네.
0: 그 길림 지역이나 장춘 지역에서는 이것을 드셔본 분들이 그 호평이 좋습니다.
1: 네.
0: 그래 가격도 사과배 한 두 배 정도 받고.
1: 네.
0: 그러니까 그 맛이 대량으로 판매한다 해도 650점 이상 팔 수 있습니다.
1: 네. 효과성이 좋은 네. 연향리인데요. 이 재배에서 우리 관홍들이 어떤 면에 중시를 돌리는 것이 좋겠습니까?
0: 그러니까 이것이 또 특점이 뭐냐면
1: 네.
0: 그 사과배는 그 올해 달린 과지, 그 단과지에서 또 다음에 계속 다 꽃이 피고 달리고 네. 이런 특성이 있는데
1: 네.
0: 이 연향리는 올해 달리면 다음에는 그 단과제 열리지 못합니다.
1: 아.
0: 이게 가나 이 특정이 때문에 우리 전 봄에 전정할 때
1: 네.
0: 꼭 그러니까 그 작년에 그 가지를 한 가지 좀 그 단과지를
1: 네.
0: 자르지만 그냥 이렇게 그냥 놔두면
1: 네.
0: 이것이 제절로 그 여발로 나오면 소리
1: 네.
0: 맥내내
1: 네.
0: 맥내내 그만큼 다 달립니다.
1: 네.
0: 그러니까 올 때 그 예비지 전정을
1: 네.
0: 꼭 해야 됩니다.
1: 네.
0: 그래서 예비지 전정을 뭐 한 3, 40cm 간격을 하나씩만 둬도
1: 네.
0: 제가 그 여름 전정할 때도 그 냉겨두고
1: 네.
0: 이렇게 해두면 해마다 이렇게 바꿔주면
1: 네.
0: 가지 갱신도 쉽고 그만큼 그 결과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네. 그렇네요. 또 이 연향리 외에 또 이 최근 보게 되면 포도를 하우스 안에서 재배해 시장에 일찍 내놓는 농가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외지 제철 과일이 들어오기 전에 팔다 보면 판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포도 재배 효과성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0: 지금 첫째는 우리 주 그 시설 포도 면적이 많지 않고
1: 네.
0: 그리고 또 다음으로는 직접 당지 생산한 게 제철 과일이다 보니까
1: 네.
0: 아까도 말했지만 또 그 직접 가서 땀에서 체험하고
1: 네.
0: 이런 그 형식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효과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또 그 비가 안 힘들잖아요.
1: 네.
0: 하우스 때문에 비 그리고 또 하나는 하우스 면적 집중됐기 때문에 그 우리말하면 관수와 관비
1: 네.
0: 직접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양분 조절도 잘 됩니다.
1: 네.
0: 그런데 그 주의할 점은

0: 왜냐면 네. 이 하우스 우리 연변도 최근에는 그 기온 상승해서 덥잖아요.
1: 네.
0: 보통 그 관수를 제대로 못 쳐주면
1: 네.
0: 이것이 그 한두 말은 저 조상이라 하는데 어떻게 말하면 그 물 어떻게 막 온도 고온장애죠.
1: 네.
0: 고온장애. 고온장애. 네. 근데 이걸 잘 못하면 이 고온장애 그 화해산 그 조직으로부터 병균이
1: 아,
0: 네, 많이 듭니다.
1: 네.
0: 그래서 우선 먼저는 여름에는 그 위에 통풍
1: 네.
0: 이걸 잘 시켜야 되고 또 그 네. 물을 좀 줘갖고
1: 네.
0: 이것을 그 하우스 온도를 잘 조절하는 게 제일 관건입니다.
1: 네, 온도 조절을 예, 잘하는 그렇죠. 것이 관건이다. 네, 그러면 적합한 그 포도 품종 있겠죠? 우리 주에 하우스 한다 할 때 또 어떤 면에 중심을?
0: 그냥 우리 주 네. 같은 경우는 뭐 하우스를 해도
1: 네.
0: 우세가 뭐냐면 좀 아주 좀 잔 포도입니다.
1: 네.
0: 그리고 뭐 걔가 약간 색깔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이런 건 다 되는데
1: 네.
0: 이런 것도 품질도 좋고
1: 네.
0: 큰 품질 그 알이 큰 품종보다는
1: 네.
0: 좋긴 알 작은 품종이 더 우세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까 그 간단히 말하면 뭐 찡야라든가 미즈, 뭐 텅넨, 머리샹,
1: 네.
0: 뭐 샤헤
1: 네.
0: 이런 게 있습니다.
1: 네.
0: 보통 농가에서 다 우선 많이 정착됐고
1: 네.
0: 보통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거봉이라서 가끔 하는데
1: 쥐펑
0: 예, 네. 이런 그 큰 과일수록 있잖아요.
1: 네.
0: 그 판포도 송이에 남기는 알수를 줄여야 됩니다.
1: 아.
0: 그래야 그 과실 품질이 올라가지.
1: 네.
0: 그걸 놔두면 그 품질이 맛없어 그 못 먹어요.
1: 네.
0: 네. 이게 주의하면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네. 포도 재배에서 그 어떻습니까? 비료는 어떻습니까?
0: 아까도 말했지 하우스 재배는
1: 네.
0: 관수세 있기 때문에.
1: 네.
0: 이 한 번에 비료 주는 것보다는 그냥 그 관비 시설 이용해서
1: 아.
0: 녹여서.
1: 예.
0: 수용성 비료 많습니다.
1: 네.
0: 이런 수용성 비료를 봄마다 이렇게 그 관배해주면
1: 네.
0: 그 리용률도 높이고
1: 네.
0: 그다음에 또 그 일시적인 과비로 인한 그 뭐 과실 생장이 오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1: 네.
0: 특히 그 곰마크 그냥 그 부 그냥 화분 받아갖고
1: 네.
0: 할 때하고 그 수확기 때는 좀 칼슘 비료를 좀 주고.
1: 네.
0: 그리고 그 금방 그 수확 인급했을 때
1: 네.
0: 인접했을 때는 그 좀 그 물을 공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 네.
0: 열과랑 이런 것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그렇네요.
0: 예.
1: 네, 아까 시설 재배에서 이 통풍 중시하고 관수도 적절히 아마 결합시켜야 되겠죠. 어떻습니까?
0: 네, 그렇죠.
1: 네,
0: 자, 이렇게 한 번에 적은 량으로 자주 해줘야 돼요.
1: 네, 예. 그러면 중점적인 것은 어떤 것이 핵심 포인트로 될 수 있습니까? 포도 재배에서?
0: 그러니까 초기에는
1: 네.
0: 그 막 들 때는 질소 위로 위주로
1: 네.
0: 예, 뭐 쇼산가이라든가 쇼산가이 이런 게 제일 좋고
1: 네.
0: 칼슘도 되고 질소도 되고
1: 네.
0: 그래서 그런 거는 뭐 한 0.1% 0.5% 정도 이런 것을 관배했으면 좋고
1: 네.
0: 그리고 그 순이 한 10엽이 나왔다.
1: 네.
0: 이후부터는 질소 비료는 좀 줄이고.
1: 아, 네.
0: 그리고 그다음에 그 인이나 칼슘이나 칼륨이나 이쪽으로 헌중
1: 네.
0: 중미량원 소 위주로 해주는 거 좋습니다.
1: 네.
0: 그리고 하나는 그 제가 권장하는 것이
1: 네.
0: 그 보통 그 하우스다 보니까
1: 네, 네.
0: 그 연작 장애가 됩니다.
1: 네.
0: 이럴수록 그러니까 그 우리 지금 그 축산 농가가 많아지면서
1: 네.
0: 우분 있잖아요.
1: 네네.
0: 이런 걸 그 갖다가 한 1년만 쌓아두면 그
1: 네.
0: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1: 네.
0: 이렇게 부속된 다음에 이것을 그 하우스에 펴주면
1: 네.
0: 그 여러 가지 장애도 방지할 수 있고 토양 통기성이나 유기물 함량 높이는 거 이런 그리고 통적으로는 그 과실 풍미
1: 네.
0: 향상하는 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1: 네. 그렇네요. 우리 그 포도 재배에 대해 알아봤죠. 하우스 재배. 이외에 우리 주에서 재배하기 적합한 과일 품종이 있다면요. 좀 소개해 주셨으면 합니다.
0: 이게 예, 지금 제가 돌아다닌 게 보면
1: 네.
0: 그 살구.
1: 네.
0: 예, 살구도 하나 그 좀 좀 큽니다. 그리고
1: 네.
0: 좀 일찍한 품종이 활용해서 발견했고 지금 그 제가 소개해서
1: 네.
0: 그 활용 주위에 있는 그 농가들에서 다 지금 저 고접해갖고 지금 올해부터는 그 판매가 되고 있는데
1: 네.
0: 그것이 좀 맛도 괜찮고 저장도 괜찮고.

0: 많아요. 네. 그렇게 너무 빨리 무르지도 않고.
1: 네.
0: 그리고 하나는 연변 그 연길원예농장.
1: 네.
0: 여기에서 제가 발견했는데.
1: 네.
0: 한 농가에서 그 털이 없는 살구예요.
1: 네.
0: 그냥 좀, 걔네 맛도 좋고 향이도 있고.
1: 네, 보통 모터인데, 털이 있는.
0: 네, 보통 모터인데, 이거는 네. 그, 진도 복숭아처럼 그 털이 없어요.
1: 네.
0: 그러니까, 그리고 향이도 있고, 또 노란색이고.
1: 네.
0: 그리고 조상성도 괜찮아요.
1: 뭐. 유털도 아니죠.
0: 예, 그냥 그 반질반질한 거예요.
1: 네.
0: 비뚝 보면 그 자두가 비슷해요.
1: 네.
0: 그리고 하나는 그, 지금 신장에서 많이 심고 있습니다. 그
1: 네.
0: 심해라고.
1: 네.
0: 이것도 지금 개가나 그 하령에서도 지금 한두 농가에 재배하고 있는데.
1: 네.
0: 이것도 조상성도 괜찮고 판매 가격도 아직까지 면적이 없으니까나.
1: 네. 그러니까
0: 틈새 시장을 이용해서 그렇게 많이 하지 말고 그냥 보통 그 판매를 한, 소매를 한 가정에서 저 가반 품종으로는 이렇게 한 10주씩 심어갖고 여러 가지 품종을 별로 매일 이렇게 뜯어서 팔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마 괜찮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1: 네. 이제 금방 그 심해라 했죠?
0: 네.
1: 네. 이것이 지금 요즘에 틱톡에서 보면 인기 있지 않습니까? 심해 컵, 커피.
0: 예,
1: 이것이
0: 예.
1: 그 살 내리는데 좋다 해서 아마 인기가 대단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심해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재배하게 되면.
0: 심해, 그러니까 그 지금 신강에서는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 우리 조에서는 많지 않아요.
1: 네.
0: 그래서 저 연락해 봤는데
1: 네.
0: 여기서 재배가 가능하다고 해요.
1: 네. 네. 지금 화룡 쪽에서 재배하고 네. 있다. 그렇죠?
0: 네. 네.
1: 그 또 무화과 어떻습니까?
0: 이 무화과나 이런 그 진짜 괜히 호롱고
1: 네, 네.
0: 이런 것들은 지금 다 무화과는 알때 저 과일이고
1: 네.
0: 호롱고는 거의 열대라 해도 됩니다.
1: 네.
0: 그런데 이런 거는 그냥 그 그냥 하우스에서만
1: 네.
0: 하우스보다는 그 하우스가 그 난조
1: 네.
0: 난조 예, 네. 난조에서 가능합니다.
1: 네, 온실 재배.
0: 온실 재배. 온실 재배.
1: 네, 네, 네.
0: 그런데 지금 이것이 우리에서는 거기서는 보통 이모작 하다 보니까나 이런 것이 가능한데 우리에서는 네. 그냥 한두 집서 하면
1: 네.
0: 그렇지 다른 집 하면 다 못 받을 것 같습니다.
1: 그렇죠.
0: 왜냐하면
1: 네.
0: 우화 같은 저 무화과 같은 거는 보통 저다 계속 그 기간에 건과
1: 네.
0: 건과를 많이 판매 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너무 비싸지도 않고
1: 네.
0: 그래 그냥 여기서는 희귀성으로
1: 네 그렇죠.
0: 예, 실제로는 정말 맛도 없습니다. 우리
1: 네.
0: 우리 동북 사람들 특히 그 좀 새콤한 걸 좋아하는데 이건 좀 당도 없고 이래 갖고
1: 그 맛보다도 그 영양가가 좋다 또 사람인데 좋다 하니까 아마 인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0: 예.
1: 그리고 이제 말한 그 화룡과 호롱고도 예. 아마 시설 재배 온실 재배를 한다면 아마 온실이 있는 집에서는 좀 재배가
0: 해볼 수는 있는데 그렇게 네. 많이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1: 네.
0: 이것이 실제로 그렇게 효과가 수익이 높을 것 같지 않아요.
1: 그렇죠.
0: 예. 왜냐하면 이것이 저희들도 그 실험 간단히 해봤는데
1: 네.
0: 그렇게 간단한 그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1: 네. 네,
0: 그만큼 온도가 높아야 돼.
1: 그렇죠.
0: 네.
1: 네, 우리 조는 만무과원이라는 이런 자랑스러운 사과배 생산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는 제철 과일로 수입을 올리고 있는 농가들도 있는데 오늘 방송에서 소개한 이런 품종들은 아마 재배해도 좋을 것 같은 그런 과일 품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네, 오늘 방송이 우리 과일 생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 좋은 정보 됐으면 합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1: 네, 네. 고향은 지금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전당 전국인민이 중화민족 위대한 봉을 실현하기 위해 분투하는 행동 지침입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당대 중국의 막스주의이며 21세기의 막스주의입니다.
0: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은 중화 문화와 중국 정신의 시대적 정화이며 막스주의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비약을 실현했습니다.
1: 습금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학습해
0: 연변의 지능 발전을 추동하는 데 튼튼한 정치적
2: 북경 시간으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현대사회가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수명은 길어지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서 심혈관 질병을 비롯한 기억력 감퇴, 건망증, 노인성 치매, 알츠하이머성 치매, 혈관성 치매, 파킨슨병으로 인한 치매 등 뇌조직에 나타난 질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의학에서는 이런 뇌과 질병은 신장에 생기는 많은 병으로부터 병 원인을 찾고 치료합니다. 산동동화 아교 제약공장에서 생산한 건뇌보신화는 25가지 진귀한 중약제를 사용하여 우리의 뇌를 보호하고 뇌에 생기는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는 OTC 약입니다. 동화 아교 건뇌보신화는 1771년 건륭 황제가 사용했던 건신탕이라는 약 처방으로 만들어진 역사가 긴 약입니다. 건뇌보신환 판매 지점은 중관촌 옆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리 선생님 모시고 각종 질병에 관해 말씀 나누도록 할 텐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1번입니다. 먼저 단오 명절 우대 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건료의 보신환 한 곽의 가격 498원입니다. 7곽 구매하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 구매하시면 15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레이저 치료기 한 대를 더 드립니다. 그리고 1,000원 상품권을 추가로 드리며 이번 활동에 직접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방송 전화에 참여하여 주문하시면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우대 활동 잘 이용해 주시고요. 상세한 문의 전화는 501-2797번, 501-2797번입니다.